프리 예술 축제 페스티벌 나다 2026이 오는 7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KTNG 상상마당에서 열립니다. 이번 축제 주제는 감각의 확장과 함께 만드는 예술입니다. 특히 시청각 장애 관객을 위한 맞춤형 운영이 눈길을 끄는데요. 농맹인, 저시력 난청인 등 다양한 감각 특성을 고려해서 촉수어, 근접수어, 점자 정보 제공 등 세분화된 지원도 마련이 됐습니다. 충청남도 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이 직업재활전문가 12명을 대상으로 장애인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한 직업평가도구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교육은 조작능력평가와 지역사회 적응검사 등 현장에서 활용도가 높은 평가도구를 중심으로 이론보다는 실습에 초점을 맞춰서 진행이 됐는데요. 참석자들이 직접 도구를 사용해보고 평가 결과를 해석하는 시간도 마련이 됐습니다. 서울시립 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 서울시립 발달장애인복지관, 삼성소리샘복지관이 정동병원과 함께 동작구 고령장애인 맞춤형 건강검진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서 세계복지관은 대상자 발굴과 사전 예약, 검진 안내와 현장 지원을 맡고요. 정동병원은 검진 결과 상담과 추가 진료가 필요한 경우 대형병원 연계를 지원하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립발달장애인복지관 02-3280-1599번으로 문의를 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뉴스 사랑의 소리였습니다.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 첫 곡 띄워드립니다. 민혜경의 그대 모습은 장미.

0: 장애계 이슈 진단 한국 장애인 단체 총연맹 윤다울 책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세요.
0: 자, 오늘은 장애인의 일과 복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딜레마와 관련된 내용을 준비하셨다고요?
1: 네, 제가 좀 겪었던 일 먼저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제 몇 년 전에 청각장애 청년 대상으로 인턴십 사업을 할 때였습니다. 이 참여자들과 4개월 인턴 계약을 맺으려고 했는데 한 친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 친구는 시설 급여 대상자였고 일을 해서 소득이 생기면 수급 자격이 사라져서 시설에서 나와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 친구만 다른 친구들보다 덜 일하는 방식을 이제 택했습니다. 그러니까 시설 급여가 끊기지 않는 수준으로 급여를 맞추고 그걸 다시 시급으로 나눠서 근로 시간을 줄였습니다. 이 수급권 때문에 이 인턴십이라는 이 소중한 일 경험 줄어든 것인데요. 그때 처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보면서 아, 이 제도가 이 사람을 일하려고 만든 게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0: 일을 하면 오히려 불이익을 받는 구조네요.
1: 네, 이거 사실 굉장히 오랜 시간 문제로 불거져 온 부분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장애인과 그 가족을 포함한 가구는 전체 인구의 약 10% 정도입니다. 그리고 그중 약 5분의 1은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입니다. 그런데 이 제도 안에서 일을 시작하면 근로소득이 조금만 늘어나도 생계급여는 더 크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근로소득이 2.7% 늘어나면 생계급여는 10.4% 정도 줄어드는 구조라고 하는데요. 이 근로소득이 생기면 생계급여가 더 줄어드는 현실. 그래서 기초수급권자들이 차라리 일을 하지 않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이걸 우리는 빈곤의 덫이라고 부릅니다.
0: 예. 그래서 제도 개선 논의가 진행이 됐다고요?
1: 네, 지난 3월 김혜지 의원이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게 핵심은 간단합니다. 일을 시작하더라도 복지가 바로 끊기지 않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특히 이 의료급여는 장애인에게 생존과 직결된 문제인데요. 그래서 이 법안은 일을 시작해도 2년 동안은 의료급여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지난 4월 20일 이 입법 간담회가 개최되었습니다.
0: 예,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논의가 된 건가요?
1: 이 기초생활보장제도는 구조가 좀 꽤 복잡합니다. 하지만 좀 쉽게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국회입법조사처 정용재 조사관은 의료급여 특례 도입 필요성에 대해 발표를 했습니다. 지금 제도가 일을 하면 생계급여가 줄고 결국 의료급여까지 끊기는 연쇄 구조라고 설명을 하면서 이 구조 때문에 오히려 사람들이 일을 시작하지 못하고 특히 의료비 부담이 큰 장애인의 경우에는 의료급여 상실이 생존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 소득이 늘어나도 급여가 더 크게 줄어 실제로는 남는 게 거의 없는 구조라는 점도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그래서 취업 이후 일정 기간은 의료급여를 유지하고 이후 단계적으로 지원을 줄여나가는 완만한 탈수급 구조가 필요하다고 제안했습니다.
0: 예, 다른 내용은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1: 이 중요한 이야기 한 가지 더는요. 이 과오수급 반환명령 제도의 문제였습니다. 단어가 조금 어려우실 수 있는데요. 과거에 잘못 지급된 급여를 돌려받는 제도의 문제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지금 이 제도가 단순히 일하면 급여가 줄어든다라는 문제를 넘어서 그 과정 자체가 좀 굉장히 불안정한 설계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도는 급여가 조금 더 지급이 됐다고 판단되면 금액과 상관없이 일괄적으로 환수하는 돌려받는 구조입니다. 특히 급여 대부분이 100만 원 이하의 소액인데도 광범위하게 환수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고 감액이나 면제는 가능하지만 실제로는 거의 적용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 지적됐습니다. 여기에 이제 상계 방식이라는 개념도 있는데요. 이게 받을 급여에서 미리 빼고 이제 급여를 받는 그런 방식입니다. 근데 이것이 법적 근거도 명확하지 않은데 또 최저생활보장이라는 취지에도 맞지 않다라고 하면서 이런 구조가 사람들이 소득을 만들기보다 지금 상태에 머물게 만드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이제 이야기 나왔습니다. 그래서 반환 명령도 좀 일률적으로 적용할 게 아니라 이 상황에 따라 감액이나 면제를 검토하는 기준이 필요하다고 제안했습니다.
0: 예.

0: 예, 이번 제도 개선 논의의 시사점과 향후 과제들도 정리를 좀 해주시죠.
1: 네, 이번 간담회에서는 이 공통된 문제의식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지금의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이 자립을 돕기보다 오히려 제도 안에 머무르게 하는 구조로 작동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소득이 늘어나면 급여가 급격히 줄어드는 구조, 또 의료급여 상실로 이어지는 어떤 그 생존 불안을 자극한다는 점, 그리고 환수 중심의 운영 방식, 그리고 이제 수급자가 아닌 행정 중심의 구조가 이 핵심 중 문제들로 지적이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방향은 단순히 급여를 조금 조정하는 수준이 아니라 일하는 장애인이 천천히 수급권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그 과정 자체를 다시 설계하고 지금까지와는 달리 이 뭐 행정 편의가 아니라 권리 중심으로 제도를 운영하도록 방향을 바꿔야 한다는 그런 이야기 나왔습니다.
0: 예, 해외 사례는 어떤지도 궁금한데요.
1: 네, 이미 많은 나라들이 이 문제를 먼저 풀었습니다. 이 미국의 경우는 소득이 늘어나면 생계비는 중단되지만 이 필수 의료 서비스 자격은 유지가 된다고 합니다. 또 프랑스의 경우도요, 성인 장애인 수당이 있는데 이 취업 초기 6개월 동안은 수입이 있어도 이러한 수당들이 그냥 유지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비례 감면을 통해 이 경제적 완충지대를 제공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대부분의 나라들은 이 급여나 이러한 것들을 한 번에 끊는 방식이 아니라 천천히 줄여나가는 구조를 택하고 있었습니다.
0: 예, 정부는 다른 입장도 있다고요?
1: 맞습니다. 정부는 뭐 이미 근로소득 공제나 아니면 일부 뭐 유예 제도 이러한 장치들이 있다고 설명을 하면서 또 이미 있는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점검하는 것이 우선 과제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이 현장에서는 여전히 일하면 급여가 끊긴다라는 이 경험이 더 강하다 보니 이러한 정부 입장을 좀 답답하게 느끼기도 했습니다. 이 누군가 좀 덜 일해야만 유지되는 복지, 그거는 분명 잘 설계된 제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일을 하면 조금 더 나아지는 삶으로 이어져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의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최소한의 안전망으로 사람을 보호하기도 하지만 또 동시에 쉽게 벗어나기 어렵게 좀 붙잡아 두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입법 논의는 단순한 제도 개선을 넘어 우리가 어떤 사회를 지향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 특히 장애인의 경우는 의료와 소득이 함께 얽혀 있는 만큼 이 탈수급은 단순한 소득 문제가 아니라 이 삶 전체의 안정성과 직결된 문제라는 점도 함께 고려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일을 시작하는 순간 불안이 커지는 사회가 아니라 이 한 걸음 내딛는 것이 다음 단계로 이어지는 사회, 그 전환이 지금 이 논의의 출발점이 되어야 합니다.
0: 예, 누군가는 덜 일을 해야 유지가 되는 복지, 그건 분명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할 문제 같은데요. 일하는 장애인을 탈락이 아니라 과정으로 지원하는 제도, 이제는 꼭 필요해 보입니다. 한국장애인단체 총연맹 윤다울 책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이어서 노래 한 곡 듣겠습니다. 잔나비의 주저하는 연인들을 위해. 나는

0: 함께하면 서로가 행복해집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더불어 사는 지혜를 나누는 프로그램 KBS 3라디오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입니다.
1: 건강정보 순천향대학병원 가정의학과 유병욱 교수와 함께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2: 네, 안녕하세요.
1: 자, 봄철이 되면 야외 활동이 많아지는데요. 건강과 관련해서 어떤 점을 좀 조심을 해야 할까요?
2: 네, 봄이 되면 대표적으로 또 조심해야 되는 게 바로 알레르기 질환, 그리고 호흡기 질환, 그리고 근육하고 관절 손상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꽃가루나 미세먼지로 인해서 비염, 그렇게 콧물 흘리고 기침하시는 분이 많고 최근에는 그러면서 기존에 있던 천식이 약화되시는 분도 있었습니다. 또 우리가 이 겨울 동안 운동량이 줄었던 상태에서 자, 이제 꽃놀이 가야지, 등산 가야지, 자, 이제 올해 따뜻해지니까 운동해야지 하시면서 근육통이나 관절 통증을 쉽게 느끼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따라서 봄에는 우리가 자동차도 아침에 서서히 그 시동을 하는 것처럼 이 관절 건강을 위해서 천천히 활동량을 늘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1: 예, 봄에는 아침 저녁으로 좀 쌀쌀한 날씨가 되는데요. 일교차가 큰 날씨에 체온 관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2: 네, 제가 저희 아이들한테도 이 얘기를 꼭 합니다. 아이들이 이렇게 중고등학교 대학생이다 보니까 애들이 막 열이 많아서 아침에 얇게 입고 나가요. 그래서 얘들아, 그렇게 하면은 아침 저녁으로 쌀쌀하고 낮에만 생각하면 안 된다. 사실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이미 잘하고 계실 거라 믿습니다. 바로 가장 중요한 게 겹쳐입기입니다. 겹쳐입기.
1: 예.
2: 겹쳐입기. 즉 얇은 옷들을 겹쳐입는 것이 중요한데요. 낮에는 덥고 아침 저녁에는 쌀쌀함을 넘어서 가끔은 한기가 느껴질 때도 있거든요. 따라서 얇은 옷을 여러 개 겹쳐서 상황을 맞게 조절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체온을 잃기 쉬운 부위가 있죠. 우리가 목, 손목, 발목, 또 이제 머리 등이 있는데 이 부위만

0: 잘 보여도 체온 유지에는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1: 예. 또 꽃가루나 미세먼지 때문에 기침이나 콧물로 힘들어하는 분들도 많은데요. 예방하는 방법이 혹시 있을까요?
0: 네. 이 부분은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하고 이야기도 많이 나눠봤습니다. 근데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우선은 이 라디오 등을 통해서 그 미세먼지, 황사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듣고 외출 여부를 결정해야 됩니다. 즉 불필요한 외출을 줄이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외출을 해야 됩니다. 그 외출할 때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합니다. 마스크는 우리가 KF 번호가 높을수록 즉 마스크가 걸러내는 능력이 높을수록 숫자가 높은데요. 너무 높은 걸 하면 숨 찰 수가 있으니 본인의 그런 호흡기에 맞춰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마스크를 착용한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스크를 착용하고 그다음에 착용하고 그걸 벗을 때가 있잖아요. 사람을 만나거나 식사하시거나 차를 마시거나 그때 꼭 손을 씻어야 됩니다. 마스크를 우리가 착용하거나 벗을 때 손을 씻고 그리고 집에 들어오실 때 집 안에 들어가기 전에 충분히 옷을 털고 마스크를 버리고 그리고 집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렇게 하셔야지만 집 밖에 있었던 먼지나 미세먼지들이 집 안에까지 데리고 들어와서 알러지 증상이 지속되는 것을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1: 예. 휠체어를 이용하거나 이동이 불편한 분들이 야외 활동할 때 어떤 점을 신경을 써야 할까요?
0: 네. 사실은 최근에는 지자체 등에서 많이 도움을 되고 우리 일반 국민들의 인식도 좋아졌지만 아직도 어려운 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런 분들하고 우리가 같이 더불어 살면서 주의되는 게 바로 안전과 환경인데요. 우선은 우리 청취자 여러분 중에서 이동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움직이는 동선과 같이 동반하시는 분들과 경사로 또 턱이 없는 동선을 미리 확인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물론 다 확인하시기는 어렵겠지만 최근에는 이런 지도 기능, 핸드폰 안에도 있는 지도 기능을 통해서 보면 계단 피하고 경사로 피하고 이런 것들이 안내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미끄럽지 않은 신발을 우리가 신어서 우리가 앉았다 일어날 때 낙상을 예방합니다. 또 예. 오랜 시간 앉아서 이동할 때는 우리가 욕창 등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오랫동안 앉아있는 부위에 압력을 줄여주는 우리가 방석 쿠션이라고 하죠. 하거나 중간중간 체위를 변경하고 또 오랜 기간 우리가 땀을 안 흘리더라도 햇볕과 고온에 노출되면은 탈수가 되기 쉽기 때문에 수분 섭취 그리고 피부 보호를 위한 우리가 자외선 차단제 선크림 등도 하시면 좋습니다.
1: 네. 봄 햇볕도 생각보다 강한데요. 피부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요?
0: 네. 제가 방금 자외선 차단제 선크림을 잠시 말씀드렸는데요.
1: 예.
0: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봄볕은 님도 못 알아보게 한다. 실제로 이 봄볕에 자외선이 생각보다 강합니다. 그래서 최소 외출 20분 전, 한 10분 전도 좋고 외출 바로 직전이야 좋으니까 꼭 자외선 차단제를 꼼꼼하게 두껍게 바르기보다는 얇게 햇볕에 노출된 곳에 발라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어린이들 같은 경우는 녹내장, 백내장을 겪고 있는 분들의 피해이기 때문에 자외선 차단 기능과 시력이 보장되는 선글라스 그리고 모자 챙이 넓은 것을 써서 얼굴과 눈을 가려주고 또 우리가 이 옷도 보면 바람막이 옷이라고 하는 옷들이 있는데요. 얇은 옷들이 바람을 막아주고 체온을 보호하는 동시에 자외선 차단하는 것을 얇게 겹치는 것도 도움이 되고요. 또 이 자외선 차단제 선크림은 땀과 함께 씻겨나갈 수 있으니까요. 외출을 오래 하시는 경우에는 두세 시간마다 가볍게 덧바르시면 도움이 됩니다.
1: 예. 또 야외 활동을 하다 보면 쉽게 지치거나 목이 마를 수 있는데요. 탈수나 피로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관리를 하면 될까요?
0: 네. 일반적으로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이 몸에, 뇌에 이 탈수를 느끼면 즉 몸에서 수분이 부족한 걸 느끼는 기능이 떨어져서 우리가 탈수가 어느 정도 진행돼도 모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분들도 여름철보다도 봄에 탈수 느끼는 게 땀이 안 나니까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경우가 많은데요. 가장 중요한 거는 외출 전에 물을 한 잔 마시고 또 외출 중에도 그러니까 일회용이 아닌 본인의 물병을 통해서 환경 보호도 하고 갈증을 느끼기 전에 수시로 미리 예방적으로 물을 마시는 게 중요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물을 그냥 30분, 1시간마다 한 모금씩 계속 마시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목이 마를 때 시원한 청량 음료나 카페인 음료를 드시면 오히려 이뇨작용으로 몸이 탈수가 될 수 있어서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그냥 물을 드시는 게 좋고 활동 전후에 가볍게 근육을 풀어주시면서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신다면 탈수 그리고 탈수로 인한 피로 예방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0: 예. 고혈압이나 당뇨 같은 질환이 있는 분들은 외출을 할 때 어떤 점을 더 신경을 써야 할까요?
1: 우선 당뇨가 있는 분들 중에 인슐린 등을 주사를 놓는 분들 같은 경우는 저혈당이 야외에서 오래 활동하는 경우에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약 복용 시간도 지키고 또 인슐린을 맞는 분들은 더더군다나 저혈당을 대비한 간단한 간식, 사탕이라든지 간단한 요즘에는 주머니에 넣을 수 있는 한 번에 쪽 빨아먹을 수 있는 꿀 같은 것도 있더라고요.
0: 예.
1: 꿀을 계속 드시면 혈당이 올라가서 좋지 않지만 응급으로 챙기시면 좋고요. 또 혈압이 높은 분들, 또 당이 일정하지 않은 분들은 우리가 야외활동할 때 무리한 근육운동을 통해서 혈압의 불안정성 그리고 급격한 혈당이 떨어지는 것을 피하는 게 좋습니다. 따라서
0: 예.
1: 꼭 당뇨 고혈압이고 고령층 또 이동이 불편하신 분 같은 경우는 혼자 다니시기보다는 주위의 도움을 통해서 같이 활동하시고 장기간 활동하는 경우에는 혹시 중간에 혈당 관리도 한번 해보시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0: 예, 요즘 또 날씨가 좋아서 운동하는 분들 많이 계신데요. 무리하지 않고 안전하게 운동하는 방법 좀 알려주시죠.
1: 네, 그리고 그렇게 말씀을 듣고 나니까 생각이 나는 게 우리 병원 응급실 정형외과 재활외과에 4월 말 5월 초에 환자분이 많이 늘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날씨도 좋고 야외활동하기 좋을 때라 이것저것 많이 하시는데 뭐 너무나 당연한 거지만 무리하지 않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0: 예.
1: 특히 우리가 운동 전 운동이라고 하는 스트레칭, 가벼운 몸풀기가 가장 중요한데요.
0: 네.
1: 왜냐하면 우리가 축구를 하거나 등산을 하거나 아니면 오래 걷기를 하거나 아니면 자전거를 타기 전에 그 필요한 근육과 관절을 풀어주는 운동을 위한 운동인 스트레치, 몸풀기가 꼭 필요합니다.
0: 네.
1: 5분이든 10분이든 관절을 풀어주시고요. 가볍게 시작하시고 통증이 느껴지거나 무리가 되면 즉시 중단하시고 운동하고 하루 이틀 동안 활동이 어렵다고 하면 꼭 주치의 선생님께 이 부상 여부를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0: 네, 오늘도 좋은 정보 잘 들었습니다. 순천향대병원 가정의학과 유병욱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1: 건강하세요.
0: 노래 한 곡 띄워드립니다. 요요미의 이 오빠 뭐야.

0: 다양한 스포츠 소식을 들을 수 있는 시간입니다. I love sports 이유미 KBS 스포츠 전문 작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세요.
0: 자, 프로야구 이야기부터 먼저 해보죠. 한화가 9위까지 떨어졌죠?
1: 그렇습니다. 한화가 대구 원정에서 어제 삼성에 끝내기 패를 당하면서 1승 2패 루징 시리즈와 함께 9위로 떨어졌습니다. 삼성은 한화 마무리 쿠싱을 상대로 디아즈의 9회 말 끝내기 홈런이 나오면서 7대6으로 승리를 했고요. 위닝 시리즈를 기록하면서 4위를 유지했는데 삼성의 최용우 선수 정말 대단합니다. 어제 4타수 4안타 여기엔 홈런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손아섭 선수를 제치고 KBO 리그 통산 최다 안타 2623개를 기록하면서 단독 1위에 올라섰습니다. 네. 한화는 개막 후 그나마 제 몫을 해줬던 타선의 화력이 식은 데다가 마운드 불안까지 지금 지속되면서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는데요. 선발진의 부상으로 공백이 또 커지고 있습니다. 1선발 역할을 해줘야 할 외국인 투수 오웬 화이트는 일찌감치 3월 말에 왼쪽 햄스트링 파열로 전력에서 제외가 됐고요. 또 다른 외인 투수 윌켈 에르난데스까지 팔꿈치 염증으로 1군 엔트리에서 자취를 감췄는데 지난 주말 경기에서는 문동주 선수까지 부상을 당하면서 지금 선발진 운영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한화의 부진은 길어질 수도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0: 예, 다른 경기들은 어땠나요?
1: 어제 롯데가 인천 SSG전에서 8회 초 빅터 레이에스의 역전 3런포를 앞세워서 5대2로 승리를 거두면서 올 시즌 첫 4연승을 질주를 했고요. NC는 잠실 LG전에서 6타수 4안타 1홈런 4타점 2득점을 올린 한석현 선수의 활약에 힘입어서 10대3으로 승리를 했습니다. 광주 기아 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KT와 기아의 맞대결에서는 KT가 선발 메사우어의 6이닝 3실점 7탈삼진 역투와 김현수의 동점타를 앞세워서 6대3으로 승리를 거뒀고요. 키움은 기대를 보았던 선발 박준현 선수가 홈에서 3.2이닝 5실점으로 무너졌습니다. 두산의 3대14로 대패를 했고요. 이로써 현재 순위는 KT가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LG가 1.5경기 차로 2위를 달리고 있는데 LG 같은 경우는 마무리 유영찬 선수가 또 팔꿈치 수술로 시즌 아웃이 되면서 지금 뒷문 공백이 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차명석 단장이 지금 마이너리그에서 활약 중인 고우석 선수 영입을 위해서 미국으로 갔다는 소식도 눈길을 모았습니다. 3위는 SSG고요. 4위는 삼성. 공동 5위가 세 팀입니다. 기아, NC, 두산이 자리하고 있고 그 뒤로 롯데, 한화, 키움이 8, 9, 10위를 기록 중인데 한화 9위고요. 키움이 10위. 이 두 팀의 격차는 반게임밖에 되지 않습니다.
0: 네, 이어서 축구 이야기 해보죠. 월드컵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손흥민 선수는 경기력을 잘 유지하고 있는 반면 황인범 선수는 조금 일찍 시즌을 마감했다고 해서 걱정이 되고 있죠.
1: 맞습니다. 아무래도 월드컵이 얼마 남지 않아서 우리나라 대표팀의 주축을 이루는 해외파 선수들의 활약과 몸 상태를 예의주시할 수밖에 없는데 미국 프로축구 LAFC의 손흥민 선수는 리그 경기에서 또 도움을 기록하면서 경기력을 잘 유지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손흥민 선수가 샌디에고와의 원정 경기에서 후반 15분 교체 투입이 돼서 팀의 0대2로 끌려가던 상황을 후반 37분 부안가의 만회골을 도우면서 추격의 발판을 마련을 했는데요. 리그 9경기에서 지금 8호 도움을 기록하고 있고요. 그래서 리그 도움 단독 1위로 올라섰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활약으로 추격을 시작한 덕분에 LAFC가 2대2 무승부를 거둬서 서부 컨퍼런스 3위를 지켰는데요. 문제는 황인범 선수입니다. 네덜란드 프로축구 페이노르트에서 활약 중인 이 국가대표 미드필더 황인범 선수가 부상으로 인해서 일찍 시즌을 마감하게 됐다는 소식이 현지 언론을 통해서 전해졌습니다. 이 홍명보호 출범 이후 중원의 핵심고리 역할을 해온 황인범 선수의 이탈은 이 북중미 월드컵을 준비하는 대표팀에게도 대형 악재가 될 텐데요. 일단 현지 언론은 황인범 선수의 월드컵 참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라고 말을 하면서 그렇지만 적절한 시기에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긍정적인 전망도 있다라고 전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0: 예. 자, 프로농구는 챔피언 결정전만을 남겨두고 있는데요. 사상 처음으로 정규리그 5, 6위 간의 챔피언 결정전이 성사가 됐죠.
1: 네, 일단 소노의 돌풍이 거의 태풍격입니다. 이 정규리그 우승팀 LG를 상대로 4강 플레이오프에서 3연승을

0: 앞두고 챔피언 결정전에 일찌감치 선착해 있었고요. 이어서 공수에서 빛난 최준용과 위경련에도 투혼을 발휘한 허훈 선수를 앞세운 KCC가 정관장의 승리를 거두면서 사상 처음으로 정규리그 5, 6위 간의 맞대결로 챔피언 결정전이 성사가 됐습니다. 고의 패배 의혹을 빚은 SK에 이어서 정규리그 1위 LG까지 잡고 올라온 소노는 마지막 기적을 꿈꾸고 있고요. 2년 전 5위 팀 우승의 역사를 썼던 KCC 역시 이 스타 군단이잖아요. 그래서 스타들의 경험을 앞세워서 통산 7번째 우승에 도전을 합니다. 정규리그에서 두 팀이 3승 3패로 팽팽했기 때문에 더욱더 관심을 모으는 경기는 내일이죠. 5일 소노의 홈인 고향에서 1차전을 치릅니다.
1: 네, 대한장애인체육회가 장애인 스포츠 체험 및 홍보 행사를 열어서 눈길을 모았다고요?
0: 네, 땀송송 운동해봄제라는 행사가 있었는데 이 행사는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민체육진흥공단이 공동주최를 한 대국민 스포츠 축제거든요. 이 당해 대한장애인체육회도 서울올림픽공원에서 열린 이 행사와 연계해서 장애인 스포츠 체험 및 홍보 행사를 가졌습니다. 시민들은 10월 개최되는 2026 아이치 나고야 장애인 아시아경기대회 주종목인 휠체어 농구, 보치아, 시각축구 종목을 직접 체험하면서 장애인 스포츠를 즐기는 시간을 가졌고요. 2026 밀라노 코르티나 동계 패럴림픽에서 활약한 김윤지 선수나 이재혁 선수가 현장을 찾아서 OK 퀴즈나 팬사인회, 기념 촬영을 하는 등 시민들과 소통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체육회 관계자는 시민들이 장애인 스포츠를 직접 체험하고 공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게 돼서 기쁘다면서 앞으로도 누구나 일상에서 장애인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환경 조성과 인식 확산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 네, 자 우리나라 여자 배드민턴 대표팀이 세계 단체 선수권 대회에서 우승에 도전을 했죠.
0: 네, 우승을 했습니다. 안세웅 선수를 앞세운 한국 배드민턴 여자 대표팀이 중국을 3대1로 꺾고 통산 세 번째 세계 단체 선수권 정상에 올랐습니다. 이 대회는 2년 주기로 열리는데요. 배드민턴 단체전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대회고요. 경기는 단식 3경기와 복식 2경기가 열리고 5경기 중 먼저 3승을 거둔 팀이 승리하는 방식인데 안세웅 선수가 첫 번째 단식에 나섰습니다. 세계 랭킹 2위 왕지를 압도를 했고요. 결승 두 번째 복식 경기 에서는 이소희 정나은조가 세계 1위조에 패했지만 세 번째 단식에 나선 김가은 선수가 세계 4위 천이 페이를 제압했고 네 번째 주자로 나선 복식 백하나 김혜정조가 역전승을 거두면서 우리나라가 우승을 확정했습니다.
1: 네. 대한체육회가 사고로 의식을 잃은 중학생 복싱 선수의 가족을 향해서 부적절한 발언을 한 김남희 사무총장의 직무를 정지를 했고요.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고요?
0: 맞습니다. 체육회는 최근 논란이 된 사고와 관련해서 사무총장의 부적절한 언행이 확인됨에 따라서 사안의 시급성과 중대성을 고려해서 사무총장의 직무와 권한을 즉시 정지하고 조직에서 전면 배제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징계 절차를 밟기 위해서 해외 출장 중에 유승민 대한체육회장이 조기 귀국을 했고요. 선수의 생명과 안전을 경시하는 발언은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면서 이 사안은 체육계 가장 시급한 현안으로 단호하게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 네, 아이러브 스포츠 이유미 KBS 스포츠 전문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소식 고맙습니다.
0: 고맙습니다.
1: 노래 듣고 이어갑니다. 이무진이 이무진의 청춘 만화.

0: 생생한 장애계 뉴스와 실생활 정보 KBS 3라디오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 진행의 김기만 아나운서입니다.
1: 장애인 취업과 직업능력 향상을 위한 다양한 소식을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취업과 일자리 정보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서울동부지사 김나연 과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2: 안녕하세요.
1: 자, 먼저 어떤 훈련 소식부터 알아볼까요?
2: 경기 남부 직업능력개발원에서 한림대학교 성심병원과 연계하여 맞춤 훈련생을 모집합니다. 이번 과정은 약 1개월간 맞춤 훈련을 실시한 뒤 평가를 통해 최종 채용이 이루어집니다. 모집 직무는 스마트 병원 서비스 케어 매니저로 근무지는 경기도 안양시에 위치한 한림대학교 성심병원입니다.
1: 네, 스마트 병원 서비스 케어 매니저 직무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해 주시죠.
2: 스마트 병원 서비스 케어 매니저는 병원 내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를 지원하는 직무로 디지털 기기 사용 안내와 환자 접수 보조, 안내 로봇 운영 지원 등 스마트 병원 서비스 지원 업무입니다. 맞춤 훈련 과정에서는 디지털 헬스케어에 대한 이해를 비롯해 병원 서비스 기본 교육, 디지털 기기 활용 방법, 위생 및 감염 관리 교육 등이 진행됩니다.
1: 네, 훈련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2: 맞춤 훈련은 5월 19일부터 6월 19일까지 경기 남부 직업능력개발원에서 진행되며 훈련비 전액 국비 지원과 함께 훈련 수당과 교통비, 숙식 제공 등이 지원됩니다. 훈련 수료 후 채용 시 근무형

0: 상태는 계약직으로 최대 2년까지 근무 가능하며 근무 시간은 하루 4시간, 주 5일 근무입니다. 급여는 월 약 108만 원 수준이며 4대 보험과 직업 및 가족 의료비 감면 등 복리 후생이 제공됩니다. 지원을 희망하시는 분은 5월 10일까지 담당자 이메일로 제출하시면 되며 훈련 관련 문의는 경기 남부 직업능력개발원 031-8058-4300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1: 네, 다음 훈련 소식 전해주시죠.
0: 인천 발달장애인 훈련센터에서 효성 ITX의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인 행복 두드리미와 연계하여 바리스타 맞춤 훈련생을 모집합니다. 모집 인원은 총 8명이며 맞춤 훈련을 거쳐 평가를 통해 채용이 이루어지는 과정입니다. 교육은 인천 발달장애인 훈련센터와 인천 디지털 훈련센터에서 진행되며 바리스타 직무에 필요한 음료 제조, 고객 응대와 매장 정리 등 실무 중심 교육이 이루어집니다. 훈련은 6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진행되며 8월 1일 입사 예정입니다.
1: 예, 지원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0: 지원 자격은 만 15세 이상의 등록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로 성별과 학력, 경력에 관계없이 지원 가능합니다. 채용 시 정규직으로 근무하게 되며 급여는 월 약 108만 원 수준입니다. 근무는 하루 4시간 3교대 형태로 이루어지며 퇴직금, 명절 상품권, 복지 포인트 등 다양한 복리 후생이 제공됩니다. 서류 접수는 5월 17일 오후 6시까지 담당자 이메일로 제출하시면 되며 자세한 사항은 인천 발달장애인 훈련센터 032-420-3033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네, 이어서 재택근무가 가능한 훈련 소식 전해주신다고요?
0: 네, 창원 디지털 훈련센터에서 한국 남동 발전과 연계한 맞춤 훈련생 10명을 모집합니다. 이번 과정은 훈련 수료 후 채용으로 이어지는 프로그램으로 모집 분야는 재택으로 근무하는 행정 업무 보조 직무입니다. 지원 자격은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 장애인이며 인터넷 사용과 기본 업무 수행이 가능한 분이라면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1: 네, 근무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0: 근무는 주 5일 하루 4시간 근무하며 급여는 월 약 108만 원입니다. 서류 접수와 화상 면접을 거쳐 최종 대상자가 선별되며 5월 22일부터 약 한 달간 비대면 훈련을 받은 뒤 7월 1일부터 12월까지 6개월간 근무하게 됩니다. 훈련 기간에는 수당과 식비가 지원되고 노트북도 대여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을 희망하시는 분은 지정된 지원서를 작성하여 5월 11일 월요일 오후 4시까지 담당자 이메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훈련 관련 문의는 창원 디지털 훈련센터 055-220-7200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1: 네, 다양한 직업 훈련 소식 전해드렸고요. 이어서 채용 소식 전해주시죠.
0: 네, 한국건강관리협회 중앙검사본부에서 사무보조 근로자 2명을 모집합니다. 근무지는 서울시 강서구에 위치한 한국건강관리협회 본부이며 담당 업무는 검체 분류 및 검체 접수, 그리고 물품 관리 보조 등 기본적인 사무 업무를 지원하는 역할입니다.
1: 예, 근무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0: 근무 형태는 하루 4시간 또는 8시간 중 선택 가능하며 고용 형태는 최대 22개월 계약직으로 운영됩니다. 이후 근무 평가에 따라 정규직 전환 기회도 주어질 수 있습니다. 급여는 4시간 근무 기준 월 약 112만 원, 8시간 근무 기준 월 약 221만 원 수준입니다. 지원을 희망하시는 분은 5월 10일 일요일까지 채용 홈페이지에서 지원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문의는 서울 남부지사 02-6004-1037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예, 이어서 바리스타 구직자에게 반가운 소식 전해주신다고요?
0: 네. SK이노베이션의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인 행복키움에서 발달장애인 바리스타를 모집합니다. 주요 업무는 카페에서 음료를 제조하고 매장을 정리하는 전반적인 카페 운영 업무입니다. 이번 채용은 약 4주간의 지원 고용 현장 훈련 과정을 거친 뒤 평가를 통해 최종 채용이 이루어집니다. 훈련 종료 후에는 12개월 계약직으로 근무합니다.

0: 모하게 되며 계약 기간에는 3개월의 수습 기간이 포함됩니다.
1: 네, 근무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0: 근무지는 대전광역시 유성구이며 근무 시간은 하루 4시간으로 오전과 오후 교대로 운영됩니다. 급여는 연봉 약 1,600만 원 수준으로 지원 자격은 발달장애인, 즉 지적장애 또는 자폐성 장애를 가진 분으로 제한됩니다. 지원을 희망하시는 분은 지정 양식의 이력서를 작성하여 5월 12일까지 담당자 이메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채용 관련 자세한 문의는 대전 지역본부 042-620-6239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1: 네, 다음 채용 소식 전해주시죠.
0: 네, 구딜스토어 함재 송파점에서 매장 직원을 모집합니다. 모집 인원은 1명이며 근무지는 서울시 송파구 석촌역 도보 1분 이내 거리에 있습니다. 담당 업무는 매장 정리와 입출고 관리, 그리고 개선 업무까지 포함된 매장 운영 전반의 업무입니다.
1: 예, 근무 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0: 근무는 주 5일이며 토요일을 포함한 스케줄 형태로 운영됩니다. 근무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 또는 오후 12시부터 저녁 7시까지 교대로 근무하게 됩니다. 급여는 시급 1,320원이며 고용 형태는 3개월 수습 후 평가를 통해 정규직 전환 또는 계약 연장이 가능합니다. 지원을 희망하시는 분은 자유 이력서와 자기소개를 작성하여 5월 7일 목요일 오전 10시까지 담당자 이메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채용 관련 문의는 서울동부지사 02-2146-3532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1: 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취업과 일자리 정보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서울동부지사 김나연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오늘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샤이니의 너와 나의 거리 보내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 지금까지 아나운서 김기만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3: May I help you?
0: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산불의 중심 불기둥 높이는 2, 30m, 중심부 온도는 1200도, 주변 연기만도 600도에 이릅니다. 산불 발견 시에는 제일 먼저 119에 신고합니다. 산불은 초기에 진압해야 합니다. 외투 등으로 두드리거나 덮어서 재빨리 끕니다. 산불은 산악형 산림에서 평지보다 8배 정도 빠르게 퍼지며 위를 향해 올라갑니다. 이때 바람을 등지고 피하면 매우 위험하므로 바람을 등지고 90도 방향, 그리고 산 아래쪽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대피할 때는 반드시 이웃집에 먼저 산불을 알려주며 집의 창문과 출입문을 완전히 닫고 집과 주위에 물을 뿌린 후 가스통 등 인화물질을 제거합니다. 위급 시에는 낙엽 등 연료물질을 제거하고 노출 부위를 차단한 후 지면에 엎드립니다. 산불 피해 예방, KBS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5: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10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오승원입니다. 지난 2006년부터 한 의류 브랜드에서요. 매년 5월마다 시각장애 어린이를 위한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명인사와 예술가들의 협업으로 티셔츠 등 캠페인 제품을 제작하고 여기서 나온 판매 수익금은 저소득층 시각장애 어린이들의 개안수술과 치료 후원금으로 기부하는 건데요. 현재까지 432명 어린이의 개안수술과 치료비를 후원했다고 하네요. 올해 캠페인에는 배우 배두나 씨와 3명의 조카가 참여했는데요. 배두나의 손글씨와 어린 조카들이 직접 그린 그림을 디자인에 반영해서 순수한 감성과 또 가족의 따뜻한 메시지를 담았다고 합니다. 협업 상품은 성인용과 어린이용의 반소매 티셔츠 그리고 캔버스 가방으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5월 가정의 달을 선물할 일 많잖아요, 그죠? 이 캠페인 제품, 어린 자녀나 조카에게 선물하면서 시각장애 어린이들을 위한 후원에 동참한 거라고 알려주는 것, 의미 있을 것 같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 확인해 보시면 좋겠고요. 5월 4일 월요일, 우리 난 가족. 첫 곡은 모노가 부릅니다. 파라다이스.

우리는 한가족 월요일 순서 안내해드릴게요. 다양한 문화예술 속에 접근성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 문화센터 A입니다. 자, 우리 시각장애인들이 좋아하는 스포츠 하면 야구를 꼽는 분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야구장에 가서 경기를 관람하는 분들도 많고요. 그러면 축구는 어떨까요? 장근영 씨가 인생 최초로 축구장에 다녀왔다고 합니다. 그 생생한 경험 함께 나누실 거라고 하네요. 잠시만 기다려주시고요. 자, 또 월요일에는 화면 해설 드라마를 감상하는 생생TV가 준비되어 있죠. 어쩌다 천하제일의 도적이 된 여인, 그리고 그녀를 쫓던 조선의 대군. 두 남녀의 영혼이 바뀌면서 서로를 구원하고 마지막엔 백성을 지켜내는 위험하고 위대한 로맨스, KBS 주말 드라마 은혜하는 도적님아를 화면 해설과 함께 감상해 봅니다. 자, 노래 한 곡 듣고 갈게요. 수민이 부릅니다. 슈가.

0: 문화예술 속 접근성, 액세서빌리티를 살펴보는 문화센터 A 시간입니다. 센터장, 시각장애인 장근영 씨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장근영입니다.
0: 네, 5월에는 어린이날, 또 부처님 오신 날 이렇게 대체 휴일도 있고 휴일이 많은데 여행 계획 혹시 있으세요?
1: 아쉽게도 제가 이직한 지가 얼마 안 돼서 네 휴가도 없고 네, 공휴일에는 좀 피곤해서 집에서 쉬어야 할 것 같아요.
0: 예예예. 예, 예. 네. 자, 오늘은 축구 경기장 다녀오셨나 봐요. 축구 경기장 관람 경험 들려주신다고요.
1: 네, 5월은 공연 보기도 좋지만 스포츠 경기 보러 가기에도 정말 딱 좋은 계절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가본 축구 경기장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0: 네네.
1: 제가 몰랐는데 제 친구 중에 안양 FC 팬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친구 따라서 안양 종합운동장에서 열린 안양과 제주의 프로축구 경기 보러 다녀왔는데요.
0: 네.
1: 아, 또 가보니까요. 축구 경기장에 시각장애인에게 필요한 접근성이 아직 많이 부족하다는 걸 또 느끼고 말았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 또 해보려고 합니다.
0: 야, 근데 축구장에 처음 가신 거예요?
1: 저 처음 가봤어요. 저는 축구는 TV로만 보는 건 줄 알았어요.
0: 네. 근데 약간 스포츠 경기장의 특성상 네. 축구가 유난히 좀 이렇게 열기가 있고 관객들이 네. 소리도 네. 많이 지르고 좀 시끄럽고 정신없는 부분이 있었을 것 같은데 어떠셨어요?
1: 맞아요. 저 정말 놀랐어요. 네네. 축구를 사람들이 그렇게 경기장 가서 많이 본다는 걸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요. 경기가 시작되기 전부터 경기장 앞 광장뿐만 아니라 그 앞에 지하철역, 뭐 인도에도 사람이 너무 많더라고요.
0: 네네네.
1: 그래서 함께 갔던 그 비장애인 친구가 아니었다면 전 미아가 될 뻔 했는데요. 그래도 이제 어렵게 좌석에 앉고 나니까 왼쪽에 안양 서포터즈가 경기 전부터 이렇게 우렁차게 응원하는데 바로 들뜬 기분이 장착되더라고요.
0: 네. 같이 이제 막 심장이 두근두근하죠.

0: 근데 관람은 어떻게 하셨어요?
1: 관람은 이제 친구에게 계속 왜 누가 공격이야?
0: 아 중계.
1: 네, 누가 오. 누가 넘어뜨렸어? 아. 뭐 이렇게 계속 물어보면서 봤어요. 근데 네네. 사실 이 축구 경기가 속도가 좀 빠른 경기다 보니까 집에서 TV로 볼 때도 좀 이해가 쉽지 않아요. 그리고 결정적인 장면이 많잖아요. 뭐 코너킥, 페널티킥 뭐 이럴 때 사람들이 해설을 안 하고 아, 뭐 이렇게 소리만 지르거든요.
0: 아, TV에서도?
1: TV로 볼 때도.
0: 아, 요즘 중계 추세가 좀 그래가지고.
1: 네, 그 소리를 지르면서 말씀을 하시면 이게 잘 안 들리죠.
0: 이게 웃긴 게 뭔지 아세요? 옛날에는 네. 아나운서들이 이제 중계를 할 때 위에 선배들이 하나하나 세밀하게 말하길 바랬어요.
1: 네.
0: 근데 요즘은 PD들이 그걸 원하지 않아.
1: 왜요?
0: 재밌죠. 시대가 바뀐 거야. 그냥 느낌을 더 살려달라고만 아. 하니까 아, 아깝습니다. 이것만 되는 거예요.
1: 아쉽네요.
0: 서로 아쉽죠.
1: 네, 저, 네. 저는 조금 아쉽네요. 아. 무슨 네. 상황인지 몰라서 남들은 하나 하는데
0: 네, 네, 네, 네.
1: 저는 좀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경기장에 가보니까 이 분위기가 더 들떠가지고 옆에 친구에게 물어보기도 그렇고
0: 지금 친구 흥분해 있으니까
1: 네, 물어봐도 뭐라 하는데 들리지가 않더라고요.
0: 아,
1: 아 네, 힘들었습니다.
0: 아쉬웠겠습니다.
1: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웠습니다.
0: 예. 그 어쨌든 그 접근성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보셨을 텐데 당연히
1: 네,
0: 어떤
1: 네.
0: 점이 좀 그중에서 특히 아쉬우셨을까요?
1: 우선은 아쉬우면서 그렇기에 필요하다고 생각한 것이 실시간 경기 상황을 전달해주는 음성 해설이 있으면 좋겠다는
0: 아,
1: 것인데요.
0: 예, 예.
1: 네, 그런데 제가 찾아보니까 2025년부터 대전 경기장에서
0: AI.
1: 네, AI를 맞아요. 통한 음성 해설이 네. 되는데 보편화된 것 같지는 않아요.
0: 안죠.
1: 네,
0: 예,
1: 그래서
0: 맞죠.
1: 그런 방법들이 좀 더 시도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경기장 제가 직접 가보니까 중요한 장면 이럴 때는 함성 소리가 너무 커서
0: 엄청나죠.
1: 해설이 잘 들릴까? 이런 걱정도 좀 되더라고요.
0: 네, 쉽지 않을 것 같아요.
1: 네. 네. 다만 이럴 때 이것들을 고민하시는 분들이 그럼 시각장애인은 별도의 좌석에 분리해서 앉혀야 되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저는 근데 제가 가보니까 다른 관중들 속에서 함께 응원하고 소리치는 즐거움이 너무 컸거든요. 그래서 그 즐거움은 지키는 방식으로 좀 접근성을 고민해 주시기를 네. 간절히 바랍니다.
0: 네. 이동지원 서비스는 어땠나요?
1: 이동지원 서비스가 꼭 필요해요. 네, 축구 경기장 구조 너무 복잡하고요.
0: 어렵죠. 네. 사실.
1: 네. 따라 들어갔는데도 제가 어디로 가서 어디로 나왔는지 전혀 모르겠고
0: 네, 네.
1: 사람이 너무 많은데 사람들이 대부분 들떠 있잖아요.
0: 아, 그것도 좀 위험할 수 있겠다.
1: 네. 그리고 좀 시끄럽다 보니까 청각이라든가 촉각, 제한적인 그 시각적인 감각으로 이동하는 시각장애인에게는 좀 위험하더라고요.
0: 네, 네, 네.
1: 그래서 티켓팅, 화장실 이동, 좌석 찾기 전반적으로 이동 지원이 정말 필요해 보였어요.
0: 그렇습니다.
1: 네.
0: 그리고 경기 전에 이제 축구장의 모습, 공간의
1: 네.
0: 모습을 설명해 주는 접근성은 어떤가요?
1: 그게 또 궁금했거든요.
0: 그러니까 그럴 것 같아요.
1: 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3D 프린팅을 통한 뭐 축구장 입체 모형을 만져볼 수도 있게 만들어 주셔도
0: 네, 네.
1: 되고요. 또 가보니까 장례 진행자분이 계시더라고요.
0: 네, 장례 아나운서가 있죠.
1: 네, 그래서 예. 시작 전에 우리 또 알고 있는 구체적인 표현들이 있잖아요. 그 시계 방향이라든가 왼쪽 오른쪽 이런 표현들을 조금 써주셔서 축구 경기장 좀 소개해 주시면 시각장애인들이 이제 공간을 이해하는 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0: 이거는 아나운서한테 전달만 되면 바로 될 텐데.
1: 그러니까요. 이것도 좀 들으셨으면 좋겠네요. 네.
0: 제발 부탁입니다.
1: 네.
0: 또 필요한 접근성 어떤 게 있을까요?
1: 또 이 경기장에 가보니까요. 또 다른 재미가 푸드트럭에서 간식 사 먹고
0: 먹는 재미.
1: 굿즈 매장 가서 구경하고 구입하는
0: 맞죠,
1: 거더라고요.
0: 맞죠. 네.
1: 시각장애인들도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그 푸드트럭은 대부분 QR코드로 주문하고 직접 찾아가는 방식이고요. 굿즈 매장은 위치 찾기 너무 어렵더라고요.
0: 네.
1: 네, 그래서 이것도 접근성을 좀 마련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했는데요. 예를 들면 뭐 전화로 미리 주문하고 좌석으로 배달을 해 주신다던가 아니면 이동을 지원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했습니다.
0: 네. 그러니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지금의 축구 경기장은 시각장애인도 함께 관람할 수 있도록 하는 접근성에 대해서 사실 어떻게 보면 너무 소홀하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1: 네. 맞아요. 네. 직접 가보니까 현장감이 너무 좋고
0: 대단하죠.
1: 스트레스도 네. 정말 확 풀리더라고요.
0: 네, 네, 네.
1: 아 참고로 그 축구 경기도 전화 예매 가능하더라고요. 네, 단 구단마다 예매처가 다르니까 이제 확인하고 이용하셔야 되고 전화 예매 수수료가 1,000원에서 3,000원 정도 있더라고요.
0: 아, 네. 그래요 또?
1: 네. 그 점 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 같이 이렇게

0: 소리 치고 응원하고 하는 그 즐거움이 너무 컸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시각장애인들이 더 편하고 자유롭게 이 즐거움을 누릴 수 있도록 다양한 접근성들이 더 많이 시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 누군가에게는 어떻게 보면 당연한 즐거움이 모두에게 당연해질 수 있도록
0: 네.
1: 앞으로 좀 스포츠 경기장에서 우리 장애인 관람객을 위해서 접근성 개선이 되길 네.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이야기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지금까지 시각장애인 장근영 씨와 함께했습니다. 노래 들을까요? 이승환이 부릅니다. 화려하지 않은 고백.

안녕하세요. 시각장애인 마포지의 지회장 김옥숙입니다. 처음부터 제가 나설 때도 단체로 교육하거나 단체로 하는 게 있었는데 저희는 처음부터 회원들의 맞춤 교육, 맞춤형 이런

0: 거로 하고 있고 지금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1대1 모르는 게 있으면 바로바로 와서 배우고 또 모르는 게 있으면 들고 와서 어떻게 하는지 그런 것들이요. 나들이나 뭐 이런 거 정말 저희들은 어렵잖아요. 저희가 지향하는 게 어디든지 교통으로 갈 수 있는 데는 저희가 안 가고 올해도 승봉도를 가서 1박 2일 그 나들이를 하더라도 그냥 대중교통으로 닿는 곳은 뭐 다른 가족들이나 뭐 이렇게 갈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곳 그런 데를 될 수 있는 대로 좀 가기를 원했고 그런 데를 많이 찾았어요. 그래서 저희 제주도 울릉도 뭐 3대가 공을 쌓아야 된다는 그 독도도 저희가 들어갔다 왔습니다. 너무 장기 집권해서 제발 저희 지회를 맡을 젊은 분들이 좀 와서 배우고 맡아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 서울시각장애인연합회 마포지회 김옥숙 지회장의 이야기였습니다. 시각장애인을 위해서 1대1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고 지회 차원에서 여행을 준비할 때는 대중교통으로는 가기 어려운 곳으로 간다고 하셨어요. 마지막에 지회장님이 너무 장기 집권을 했다면서 젊은 분이 와서 배우고 이어가 주길 바란다고 하셨는데요. 근데 또 이제 워낙 오래 하시다 보니 우리 시각장애인들에게 어떤 교육, 어떤 여행이 필요한지 알고 진행하신 거겠죠, 그죠? 적극적으로 활동할 차기 지회장감이 빨리 나오면 좋겠고요. 우리 김옥숙 지회장님은 그동안 쌓인 노하우를 잘 전수해서 마포지회가 순조롭게 운영되길 저희도 응원하겠습니다. 자, 노래 한 곡 듣고 갈게요. 이대로 이뤄지면 좋겠네요. 소녀시대가 부릅니다. 소원을 말해봐.

0: 화제 TV 드라마를 화면 해설로 감상하는 생생TV 시간입니다. 화면 해설 에세이 눈에 선하게 저자 권성아 작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0: 네, 화면 해설은 드라마뿐만 아니라 예능 프로그램에도 있잖아요.
1: 네, 맞습니다.
0: 근데 그럼 혹시 음악 프로그램도 있나요?
1: 네, 음악 프로그램도 하는데 요즘에 이제 뭐 오디션 프로그램도 많고 아니면 버스킹 이제 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많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 노래나 연주가 위주인 그런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가능하면 이제 그거는 노래나 음악을 들으려고 하는 거니까 이제 그 부분을 침범하지 않는 선에서 이제 뭐 전주가 시작되기 전이라던가 이제 이렇게 해설을 하고요. 근데 제가 이제 여쭤볼 게 있는데 진행자님께서는 만약에 네. 외국어로 된 이제 노래나 이런 음악이 나올 때는 그거를 그냥 가사 생각하지 않고 그냥 듣는 편이세요? 아니면 거기 자막 같은 게 있으면 이제 그거를 한번 보면서 듣는 편이세요?
0: 아, 그러니까 영어 자막으로
1: 그렇죠. 뭐
0: 나올 때
1: 영어가 아니어도 외국어들이 있으면 이제 이렇게 번역해
0: 찾아보냐?
1: 아니면 이제 자막으로 뜨니까?
0: 한번 보는 것 같긴 해. 무슨 뜻일까?
1: 근데 이게 저희는 그거를 만약에 자막을 다 해설을 하려면 노래를 덮어야 되잖아요.
0: 네,
1: 그런 일이 생기니까.
0: 네.
1: 이게 이제 우리말일 땐 상관이 없지만 외국어인 경우는 그럴 때가 많아서 이제 그럴 때도 가능하면 노래를 침범하지 않기 위해서 이제 전주 아니면 간주 요런데 전체적인 내용을 설명할 수 없으니까 이게 어떤 내용이다. 요 정도로 간략하게 설명할 때도 있어요. 뭐 사랑에 관한 노래다. 뭐 네. 뭐에 대한 이런 거다. 이렇게 간략하게 설명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는 노래를 듣는 편인데요. 제가 얼마 전에 이제 한일 합작 힙합 오디션 프로그램을
0: 잠깐만요. 이거 어려울 것 같아요.
1: 어렵죠. 이게 그냥 한국말로만 네. 해도 그 어려운데
0: 아, 이거 쉬운 일이 아니죠.
1: 한일 합작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출연자들 그 지원자들 중에서는 일본 사람도 절반이었거든요.
0: 근데 그거를 만약에 내가 손들어서 안 한다고 하면 어떻게 돼요? 나한테 온 화면 해설인데
1: 안 할 수도 있죠.
0: 힙합이야. 너무 어려워요.
1: 저는 그 댄스 장르는 안 해요. 댄스 장르도 있거든요. 저는 못 하겠더라고요.
0: 그러니까.
1: 네, 그건 못 한다는
0: 성향에 따라 포기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1: 그래서 이제 이거를 그 했는데 얘네가 이제 랩을 주로 하니까 랩을 할 때는 그냥 들어도 되는데 이게 일본어로 랩을 하는 거예요. 근데 뭐 일본어 랩이라도 아 일본어 랩이 저런 건가 보다 하고 간략하게 내용만 설명하고 들을 수도 있는데 어떤 경우는 이게 상대를 이제 배틀이 붙는 거죠. 공격하는 거예요. 내가 상대를 공격하고 상대도 나를 공격하는 거예요.
0: 한마디로 험한 말이 오고
1: 그렇죠.
0: 가야 되는데.
1: 그러면은 그게 무슨 내용인지를 알아야지 공감을 하잖아요.
0: 그렇죠.
1: 그래서 그럴 때는 할 수 없이 그게 또 막 속사포잖아요. 랩이. 네. 그래서 성우님한테 그냥 좀 노래를 그 랩을 덮더라도 내용을 좀 이렇게 쭉 읽어달라고 했던 적이
0: 나쁜
1: 있습니다.
0: 나쁜 내용들을?
1: 네. 뭐 어쩔 수 없죠. 자막으로 다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이게 왜 걔네들이 이제 그렇게 듣고 막 놀라고 뭐 감탄하고 막 이런 반응이 있잖아요.
0: 네,
1: 근데
0: 네.
1: 그 내용을 전혀 모르면은 공격하는 내용을 모르면 공감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그럴 때는 그렇게 또 했던 적이 있습니다.
0: 야, 그런 애로사항이 있네요.
1: 네.
0: 또. 하지만 이제 애로사항이 정말 없는 장르죠.
1: 네.
0: 은혜하는 도전님.
1: 네.
0: 감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0: 자, 지난 시간엔 열과 네. 은조의 영혼이 뒤바뀐 장면까지 감상을
1: 네.
0: 했어요.
1: 이제 그 바람에 이제 열은 은조가 제2의 조부와 혼례를 치르던 그날 과부가 됐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요. 그리고 은조는 열이 도열되고
0: 근데 잠깐만요. 이거 혼례를 혼례로 인정해요?
1: 네. 그 문지방을 넘었고 이미 옛날에는 그 혼담만 오고 하고 정혼이 되면 거의 혼례로 간주했던 걸로
0: 그래요?
1: 알고 있습니다.
0: 예, 예.
1: 그래서 이제 이 놀란 은조가 열에게 혹시 제가 지금까지 했던 말 중에서 이런 걸 상기시켜 봤을 때 그중에 대역죄가 있겠냐고 이제 대군이니까 그렇게 물어봤어요. 만일 있다면 제가 사죄할 시간은 좀 주시겠냐고 이렇게 물어봐요.
0: 네.
1: 그랬더니 열이 그냥 하던 대로 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0: 그러니까요.
1: 네.
0: 이미 대군인 걸 알았는데요.
1: 그러니까

0: 감상해 보겠습니다. 화면 해설의 김정후 성우입니다.
1: 지금부터 명이야. 정과 다름없이 돼. 거역은 없어.
2: 열이 얼른 돌아본다.
3: 깨어났을 때 거리길래 종사관으로 관청에 보고하러 왔나 보다 했죠. 아니, 누가 거리 자기 집이라 생각해요. 그럴 사람이 이 조선의 통틀어 열 대시나 되겠냐고요.
2: 은조가 손으로 꼽아본다.
4: 열은 넘을걸?
3: 나도 속인 바가 있어서 뭐 할 말은 없는데요. 지금은 그래도 곤란하죠.
4: 싫으면 거절해.
3: 아니, 어머니께서 지금 굶고 계신다는데 그런 불효막심한 소리가 나와요?
4: 그 몸이 딱히 효자는 아니라서.
3: 그래서 나보고 이 나라 국무셨던 분을 아사시키란 말이에요? 안 간다는 게 아니라 대안을 달라는 거잖아요. 곧 날 밟아요. 빨리요.
1: 시키는 대로만 해.
2: 은조가 열의 양손을 등 뒤로 모은다.
1: 일단 뒷짐부터 치고 허리는 항시 꿋꿋하게, 표정은 한껏 거만하게.
3: 예?
2: 다음 날 열의 처소 앞.
5: 입궐할 것이라 하지 않았더냐?
6: 저기 오십니다.
2: 뒷짐을 진 열이 쭈뼛쭈뼛 마당으로 들어서고 뒤에는 나인 차림의 은조가 따라온다. 열의 몸에 깃든 은조.
5: 저분이 대비마마시구나.
2: 열이 한껏 거만하게 눈을 치뜬다.
5: 위축되지 말자. 시킨 대로만 해. 내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은 내가 하는 말이 아니다.
7: 어마마마께선 나이 드실수록 고집만드십니다. 못하러 곡기를 끊고 그러십니까? 고운 얼굴 상하시게.
8: 지난 이틀 어디서 잤느냐?
5: 기막혀? 내 막말엔 놀라지도 않으시네?
7: 그야 하늘 지붕 삼아 바람이 불 삼는 어느 곳이요?
8: 그 여인도 벗삼았더냐?
3: 여인이요?
2: 은조에게 복화술.
9: 보세요. 여인 얘기는 없었잖아요. 누구예요?
10: 나도 몰라.
9: 네 눈에 누가 알아요?
8: 내 지난밤 직접 보았느니라. 웬 교수 손을 잡고 궐뜰을 아주 즐겁게도 뛰어노니던데.
2: 해림을 따라 궐 밖으로 도망쳤던 열.
3: 대비마마 오해십니다. 그 여인은 저 아무 사이 아닙니다. 그날 처음 봤습니다. 아니, 처음 본 건 아닐 테고. 두 번째?
11: 그 얼굴로 허둥대지 마. 폼이지.
2: 열이 허리를 편다.
8: 내 직접 보고 묻겠다. 어느 가문의 교수더냐?
11: 잡았대.
3: 모릅니다. 정말로요.
8: 온 조선 가문의 교수들을 다 드잡이해야 입을 열 테냐?
2: 은조가 속삭인다.
11: 하룻밤 놀고 헤어진 사이라서 이름도 성도 모른다고 해.
3: 하룻밤 놀고 헤어진 사이라 이름도 성도 모릅니다.
8: 뭐라? 네가 저자의 잣배들이나 하는 자유연애를 했단 말이냐?
11: 잣배니까요.
3: 잣배니까요. 뭐라고요?
2: 열이 놀라서 은조를 돌아본다.
8: 아, 내 이놈!
3: 아드님이 그리 만들어 송구합니다.
2: 은조가 열을 쿡 찔러 허리를 펴게 한다.
3: 아니, 그게 아니라 잣배라서 송구합니다.
8: 대군이라는 자가 군사의 모범이 되지는 못할 망...
2: 진노한 대비가 비틀대자 은조가 달려가 부축한다.
1: 못 들어! 당장 어이 들여!
12: 그렇게 몸도 성치 않으시면서 왜 곡기를 끊으셔서 이사다를...
2: 대비가 너는 누구냐는 듯 의아하게 쳐다본다.
1: 내시면 어찌하나!
12: 하고 대군 마마께서 얼마나 애가 다르시던지요. 소녀 입에 다 뵐 정도입니다.
3: 내가 그랬지. 괜찮으십니까?
8: 손 치우거라! 나쁜 놈! 어디 귀한 집 여식을 하룻밤 놀다 치워도 된다 여겨. 내 너를 그리 가르치진 않았느니라. 나에 대한 예우가 남아있다면 근신하는 척이라도 해야 할 것이다.
3: 반드시 그리 하겠습니다.
2: 대비가 입을 삐죽대며 가려다가 은조를 돌아본다.
8: 너는 못 보던 나의 이로구나.
12: 저요?
1: 아, 이번에 대군마마 처소에 새로 왔습니다.
8: 이름이 무엇이냐?
2: 순간 은조의 시야에 대추가 들어온다.
1: 홍시라 하옵니다.
2: 대비가 도도하게 고개를 끄덕이고 나인들과 함께 자리를 뜬다.
0: 아, 열의 영원히 깃든 은조가 나인으로 꾸미고 걸로 들어왔네.
13: 네, 왜냐하면 이제 그 또 은조의 영원히 깃든 열이 궁중에 대해서 아는 게 없잖아요.
0: 그렇죠.
13: 그러니까
0: 도와줘야죠.
13: 너무 걱정이 돼가지고 네. 따라왔어. 그래서 이제 홍시라는 이름을 갖게 됐는데요. 열과 은조는 그 도열대군의 침전으로 가서 이제 대책을 세웁니다. 왜냐면 영혼이 뒤바뀌었으니까 이게 이제 몸을 바꿔서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서로의 일상에 대해서 알아야 이제 했던 거죠.
0: 근데 어떻게 방법을

0: 찾아내나요?
1: 네, 어떻게 그래서 되나요? 이제 두 사람이 각자 자기의 주변 인물을 얼굴을 막 그려요. 둘 다 그림을 잘 그리더라고요.
0: 예.
1: 그리고 이제 거기다 특징을 적어줘요. 이 사람 누구고 뭐 이런 거를. 그래서 만약에 그 사람을 만났을 때 얼른 그걸 펼쳐보고 이제 대처를 하려고 그런 이제 작전을 짠 거예요. 그리고 은조는 대추의 호의를 받으면서 이제 임사영의 집 앞에 이제 당도를 한 다음에 대추에게 당부를 합니다. 혼자 거래 남아있을 이제 열. 거긴 또 은조가 깃들어 있잖아요. 그래서 열이 걱정이 돼서 항시 붙어 있고 그리고 겁먹고 떠는 건 아닌지 어디서 허둥대는 건 아닌지 밥은 제때 먹는지 또 밤에 홀로 우는 건 아닌지 좀 잘 살펴봐 달라고 합니다.
0: 어머 약간 근데 원래 그게 호의무사의 일이잖아요.
1: 네, 그 대추가 너무 당연하니까 그게 제 일이라고
0: 원래 했는데 네. 갑자기 왜 이런
1: 그러니까 이제 그 은조가 임사영의 집으로 돌아가니까 엄마 이제 춘섬이 와 있었어요. 은조는 어디 갔다 왔냐는 물음에 이제 돌보던 병자를 이렇게 가서 살피고 왔다 이렇게 둘러댑니다. 그런데 춘섬이 왜 찾아왔냐면은 은밀히 자기가 어디서 돈을 빌렸다면서 돈 꾸러미를 조금 줘요. 그러면서 잘 살고 있겠지만 혹시라도 살다가 정말 살다가 후회가 되고 도망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면 그때 요걸 들고 떠나라고. 그렇게 뜻한 말을 전하게 됩니다.
0: 네, KBS 드라마 은혜하는 도정님아 다음 내용입니다.
2: 본래 알던 고운 딸이라면 이 약조를 했을 거야. 허나 지금의 난 다른 약조를 할게.
3: 무슨...
4: 은조가 춘섬의 손을 감싼다.
2: 손에 물 한 방울 묻히지 않게 하지.
4: 굳게 잡은 손을 내려다보며 춘섬이 옅은 미소를 짓는다. 은조는 올곧고 강인한 눈빛으로 그녀를 마주본다.
5: 그 일은 어찌 되어 가느냐?
4: 사랑채.
6: 길동에 난 도적의 이름을 썼습니다.
4: 임사영이 부친의 시신 옆에 앉아있다.
5: 길동?
6: 대사관의 국관을 휘젓고 다닌 도적입니다. 죽기 전에도 대사관의 입에 오르며 그 도적을 괘씸했다니 의심하는 자는 없을 겁니다.
4: 승재가 대청마루를 지나 마당으로 내려선다.
7: 흑검.
4: 어둠 속에서 검은 삿갓을 쓴 사내가 나타난다.
6: 포청의 동태는?
7: 대사관의 주변 행적을 수색 중입니다.
6: 다른 이에게 맡기지 말고 네가 주시하거라.
7: 예.
4: 임사영은 부친의 시신 곁에서 눈을 감고 있다.
8: 네가 가지려던 것이 이 조선이더냐?
4: 과거, 옥사.
8: 하늘이 두렵지도 않느냐? 주상이 알면 네놈은 삼족이 능지처참일 테지. 목숨이라도 부지하고 싶다면 내게 그 조선의 발을 넘겨라.
4: 임사영의 창이 대사관을 찌른다.
9: 욕망은 말입니다. 아둔한 자가 품으면 밤의 열입니다.
4: 대사관이 서서히 무너진다.
9: 곧 썩어갈 골신에 남아 고의 새기고 가십시오.
4: 현재 임사영이 감았던 눈을 서서히 뜬다. 매서운 눈빛이 차갑게 이글대고 있다. 위패 옆 향로에서는 하얀 연기가 꾸물꾸물 피어오른다. 왕의 향로에서도 수상쩍은 연기가 쉼없이 피어올라 침전안을 뿌옇게 채우고 있다. 금록이 한 손으로 코를 막고 교자상을 챙기더니 잠든 이규의 곁을 떠난다. 눈을 감은 이규의 코로 연기가 빨려 들어가고 있다.
0: 아, 임사영이 대사관을 죽여놓고 길동의 서행으로 덮어씌우려고 하는
1: 네,
0: 거네요.
1: 그런 거죠. 예. 이제 한편 거래 있는 열, 그러니까 은조의 영혼이 깃든 상태인데요. 열이 궁궐에 좀 지리도 익힐 겸 네. 밤에 이제 몰래 이렇게 막 돌아다니다가 어디서 막 약재의 냄새가 나는 거예요. 이렇게 은여니까 이게 네, 좀 빠르잖아요. 네. 그래서 냄새를 맡으면서 막 갔더니 거기가 강령전이라는
0: 강령전이 이제 그 임금 이규의 그쵸. 침전, 네, 숙소.
1: 왕의 침전인 예, 거죠. 예, 예. 약재 냄새는 그 이규의 방에서 타고 있는 그 향 냄새였습니다.
0: 야, 요 이규가 계속 향에 중독되고 있었네요.
1: 네, 그렇습니다. 네, 예. 그런데 이제 열이 거기서 이규와 딱 마주치게 돼요.
0: 맞죠?
1: 어, 예. 그래서 열이
0: 향이 취해 있는 게 아니고?
1: 네, 취해 있는 상태에서 이제 마주치게 되는데 그래서 열이 당장 이 연기 빼야 된다고 이거 너무 자욱하다고 연기가 그래서 이제 문도 열고 향도 막 다

0: 꺼버립니다.
1: 어, 네네.
0: 그러니까 이규가 이게 무슨 짓이냐고 왕한테 감히 그런 거죠.
1: 감히 지금 어. 말이 안 되는 거죠.
0: 네, 얘는 이제 은여니까 은여로서 이제 막 그런 처치를 한 건데요. 네네. 이규가 막 진노했는데 열이 뭐라 그러냐면 어떤 시료든 과해지면 부작용이 따르게 되고 그리고 딱 보니까 임금이 창질이었고 그게 뾰루지 같은 게 온몸에 나는 그런 병이었으니까 네. 그거는 이제 우황과 금은화를 나는 걸 다려서 먹으면 좋고 또 고약을 그 몸에 발라서 바람을 쐬어주는 것이 가장 좋으니까 새로운 약재에만 기대지 마시고 본래의 시료도 함께 처치를 받으시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 오, 참 믿을 만한 어떤 그렇죠. 그 의견들.
0: 그렇죠. 예. 이규는 자신의 병증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열이 좀 의심스럽잖아요.
1: 말이 안 되죠.
0: 어, 자기의 그 병증을 임금의 그 비밀이 마찬가지니까
1: 그렇죠.
0: 예. 그래서 이제 의심을 하는데 열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몸에 난 상처는 병자의 마음에도 상처를 입히기 마련이라 그 무게를 제가 조금 덜어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다 주제도 모르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 이렇게, 말을 잘하네요. 네.
0: 이렇게 진심으로 걱정하는 열의 모습에 이규의 노기가 조금은 이제 누그러지게 됩니다. 한편 이즈음 그 임사영의 첫째 아들 승재는 그 가짜 길동을 죽이는 일을 벌여요. 가짜 길동을 만들어서 걔를 죽이고 그리고 사건을 종결해 버린 다음에 그 시신을 산에 묻습니다.
1: 네.
0: 그러니까 이상하잖아요. 갑자기 길동은 그리고 실제로는 은조니까요.
1: 네,
0: 그래서 그 사실을 의심하던 은조와 열이 이제 얼굴을 가리고 몰래 그 길동이라는 사람이 묻힌 그 무덤을 찾아가요. 그래서 거기에서 네. 이제 몰래 찾아가 왜냐하면 거기에 누군가 올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1: 네네.
0: 그래서 그 자리에서 이제 두 사람이 맞닥뜨리게 됩니다.
1: 네. KBS 드라마 은혜하는 도정님아 다음 내용입니다.
2: 영혼이 뒤바뀐 열과 은조가 혼란에 빠진 채 서로에게 검을 겨누고 있다. 은조가 먼저 검을 거두자 열도 검을 내린다.
3: 여긴 언제부터 있었던 거야?
4: 반 시즌 전에.
2: 열이 의아해한다.
4: 근데 그보다 여길 왜 왔는지 물어야 되는 거 아닌가?
2: 은조가 당황한 듯 입을 떼지 못한다.
4: 알고 있었던 거죠. 그날부터.
2: 과거, 영혼이 뒤바뀐 밤.
3: 왜 내가...
2: 열의 혼이 깃든 은조가 아픈 뒤통수를 더듬자 피가 묻어난다.
3: 뭐가 어떻게 된 거야?
2: 은조가 우물 옆에 주저앉는다.
3: 일단 골로 가야 해.
2: 힘겹게 몸을 일으키자 우물 안에 둥둥 떠 있는 백정탈과 활자루가 눈에 띈다.
3: 저건 백정탈.
2: 은조가 자신의 차림새를 본다.
3: 검은 복슬.
2: 어깨에 맨 보따리에는 옷이 들어있다.
3: 은여보.
2: 과거.
5: 저보다는 같이 있던 은조가 더 자세히 봤을 겁니다. 홍인여가 같이 있었나?
4: 내가 포청에 있다는 건 어떻게 알았어?
3: 그게 아무튼 이 일 종사관께서 해결해줘서 참 다행이에요.
2: 현재. 은조가 다시 한번 우물을 내려다보는데 수면에 비친 그녀 얼굴에 마치 퍼즐이 맞춰지듯 백정탈이 겹쳐진다.
3: 너였어. 길동.
6: 길동이네. 여긴 없네. 저기로 가보세요.
2: 나졸들의 소리가 가까워지자 은조가 주변 창고로 숨어든다.
7: 이 책으로 안 갔겠나?
8: 에휴, 이 사람은 길동님이 어련히 잘 도망치셨겠지.
7: 그럼 다행이고.
2: 은여복으로 환복한 은조가 동주 때 석삼과 마주친다.
7: 저거 은조 아이가?
8: 응?
3: 저기 이 몸 좀.
2: 은조가 풀썩 쓰러진다.
8: 야 이거 어떡해? 은조야.
7: 은조야.
8: 아이고야 아이고.
2: 현재 은조의 혼이 깃든 열.
4: 왜 처음부터 묻지 않았어요?
3: 숨기고 싶어 했을 테니까. 그 밤. 나졸들에게 길동을 쫓는 이유는 들었어. 혈서에 길동의 이름이 나왔다지만 혼례를 올리던 그 시각에 대사관을 살해했을 리는 없고 혹여 그랬다 해도 마찬가지로 숨겼을 거야. 네가 여기 온 걸로 봐선 누명이 맞네. 아무래도 우리 같은 이유로 여기 온 것 같은데?

0: 가짜 길동의 시신을 수습할 누군가가 나타날까 해서 온 거잖아.
1: 그동안 속였던 거 미안해요.
0: 미안해할 필요 없어. 여인의 몸으로 그 치들을 돕겠다 나선 일은 마땅히 갈채받을 일이니까.
2: 열이 울컥해 한다.
0: 그러니까 내 얼굴로 그런 표정 짓지 말라고.
2: 열이 살풋웃는데 멀리서 인기척이 느껴진다. 검은 삿갓으로 얼굴을 가린 남자가 나타나서 가짜 길동의 무덤을 곡괭이로 파헤치기 시작한다. 손등에 가로로 긴 화상 상처가 있다. 은주와 열이 무기를 챙겨 급습할 채비를 한다.
3: 저쪽에 묻었네.
4: 길동이 제사법만 올려주겠습니다.
2: 동주댁 석삼 박공관이 온다.
5: 그 누구요?
2: 박공관이 도망치는 삿갓을 쫓는다.
5: 산짐승 아니야? 동주댁 걱정 마요.
2: 석삼이 동주댁을 안는다.
6: 무슨 수작이고.
2: 은주와 열도 멀찍이서 검은 삿갓을 쫓고 있다.
7: 열은 은주가 길동인 걸 알고 있었네요. 네,
8: 그 몸이 바뀌었을 때, 영혼이 바뀌었을 때 알고 있었던 이미. 거죠. 네.
7: 그 검은 삿갓의 정체는 밝혀지나요?
8: 네, 그래서 이 둘이 막 쫓았잖아요. 네. 근데 이 검은 삿갓이 어디로 갔냐면 호랑이 출몰 지역으로 간 거예요. 네,
7: 위험지대로. 네,
8: 그렇죠. 위험하니까 이제 네. 더는 쫓지 못했습니다. 열과 은주는 누군가 이 용의자였던 길동의 죽음을 이렇게 꾸며가지고 그 사건을 종결하고 싶었던 게 아닌가 이렇게 짐작을 하게 돼요. 은조의 몸에 깃든 열은 은조에게 다시는 도적질 하지 말라고, 너무 위험하니까 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이제 그 내가 지금 너의 시신이라고 생각했을 때 이 찾아오는 내 심정이 어땠겠냐고. 그러면서 또 자기도 모르게 그 속내를 또 내보이게 되죠.
7: 그 왜 그런 말 있잖아요. 좋아하는 마음 못 숨긴다고.
8: 맞아요. 네.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또 내가 이런 실수를 했다고 이제 혼자 생각을 합니다. 한편 임사영의 집으로 돌아간 은조는 그 이제 속에 열이 있으니까 열의 카리스마로 그 첫째 아들인 승재를 단번에 제압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걸 이제 그 둘째 아들인 제이가 엿듣게 돼요. 네. 그래서 그 사실을 한 은조가 이제 제이로 쫓아가서 앞을 탁 막아서서 얘기 좀 하자고 이렇게 하게 됩니다.
9: 네. KBS 드라마 은혜하는 도정님아 오늘의 마지막 내용입니다.
10: 뭐야?
0: 작은 손주님과 소통이나 할까 해. 이 집 사내들이 손윗사람에 대한 법들을 영 익히지 못한 것 같아서 알려주는 거니까 뼈에 새겨 듣도록. 앞으로 이 얼굴에 고작 얼렸다위 소실다위 그 밖에 짓밟겠다 죽이겠다 이 중 어느 것이든 짓거리면 곤란할 거야.
10: 한껏 밟아주려고 했는데 그럴 가치조차 없어 보여.
0: 뭐?
2: 과거 제이가 엿들은 대화.
11: 네가 서방이 누군지 속이고 혼례치는 이유가 다 있었구나. 가실 날을 받아둔 거였어. 솔직히 말해, 예서 별똥마냥 행세가 하고 싶었던 게지?
0: 예, 그렇다네요.
10: 심청이가 거래한 게 아버지를 위한 공양미 300석이 아니라 도승지 가문의 마님이라는 이름, 그로 갖는 부, 가치 누릴 명예, 고작 신분 상승이라니. 넌 뻔하잖아. 재미없게.
0: 이봐 손주님, 난 신분이 아니라 사람에 대한 예우를 논한 거야. 이 당연한 얘기를 왜 못 알아듣지? 뭐? 손주님의 세속적인 사고방식 따윈 관심도 없고 훈계할 생각은 더더욱 없으니까 앞으로 기본은 지킵시다.
2: 제이가 가려는 은조를 잡아세운다.
10: 너도 결국 똑같아. 차라리 이 모습을 그 사내에게 보이지 그래. 훨씬 더 그럴싸하게 기억됐을 것 같은데.
2: 은조가 팔을 뿌리친다.
0: 사내?
2: 제이가 말없이 가버린다.
0: 아니 뭐야? 사내가 또 있어?
2: 대비전을 찾아온 열이 준비한 탕약을 금반에 받쳐 상궁에게 준다.
12: 대비마마께 전해주시게. 안부도 여쭈어주고.
13: 오늘은 직접 문안 드시라는 대비마마의 명이십니다.
2: 대비가 탕약을 쭉 마시자 열이 잽싸게 빈 사발을 받아든다.
13: 약과 같은 단 음식보다는 대추를 드십시오. 마마께서 냉한 체질이시니 몸에도 좋을 겁니다.
2: 아... 열이 대추를 내민다. 대비가 수상쩍게 쳐다보며 마지못해 받아먹는다.
14: 아침마다 내 의원에 들려 탕약까지 내렸다지.
13: 네.
14: 무슨 해괴망측한 짓을 하려 이러는 것이냐?
13: 지금 하신 오해를 꼭 풀고 싶습니다.
14: 오해?
13: 아드님, 아니, 저 말입니다. 심려하시는 것만큼 망종이나 잡배는 아닙니다. 물론 매사 장난스럽고 가끔은 허세 가득하고 꽂히면 막무가내 시시때때로는 왕자병. 왕자니까 엄밀히 병은 아니죠. 아무튼요, 없는 자들에게 선뜻 제 것을 건넬 줄도 알고 가끔은 큰 선심을 내비치기도 합니다. 상대의 거절을 선선히 인정도 해주고 그럼에도 고맙게 안녕을 빌어주고 누군가의 치부를 감춰주고 또
14: 제 입으로 제 자랑을 잘도 늘어놓는구나.
2: 열이 싱긋 웃는다.
13: 제 자랑이 곧 데뷔마마의 자랑이니까요. 치. 이것이 다 데뷔마마께서 이 아드님을 멋지게 키우신 덕입니다.
14: 그걸 이제 알았더냐? 얄미운
2: 속마음.
15: 데뷔마마께서도 연하 어머니와 같으시구나.
14: 군신은 그만하면 되었느니라.
16: 앞으로는 아침 문안 받아주시는 겁니까?
2: 대비가 애교를 부리는 열을 의심스레 쳐다본다. 열이 떠난 뒤
14: 김상궁, 당장 서판관을 불러 그 아이를 데려오라 하게.
17: 누굴 말씀이시옵니까?
14: 나인 홍씨.
2: 처소로 돌아온 열이 안절부절 못하고 서성대자 대추가 걱정스레 본다.
16: 홍씨는 거리에서 쫓겨났다고 하면 안 될까?
18: 그러다 네 명부 통해서 찾아낼려 하시면은요 일이 더 복잡해집니다. 제가 골 밖으로 가서 데려오겠습니다.
16: 아니, 상황이 급박하니 같이 움직여.
7: 야, 이거 아들이 확 달라져서.
8: 그러니까
7: 이거 엄마가 모를 리가 없습니다.
8: 그러니까 엄마가 제일 잘할 텐데요.
7: 그렇죠. 예, 예.
8: 열이 이제 다급히 은조를 찾아다니다가 은조의 친정까지 가게 돼요. 은조가 거기 와 있었는데 하필 그때 은조의 엄마인 춘섬이 그 은조가 남기고 간 고운 꽃신과 비단 고름 그리고 곱게 접어서 말려놓은 연잎을 이렇게 건네줍니다. 소중하게 간직했던 것 같다면서.
7: 그거 이제 영혼 바뀌기 전에 네. 열이 은조한테 준 거잖아요. 그렇죠.
8: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은조의 마음을 알게 된 열은 아주 의기양양해합니다. 예. 너도 그랬구나 이러면서.
7: 역시.
8: 예. 예. 그래서 두 사람이 이렇게 투닥거리면서 걸로 향하게 되는데요. 데뷔가 왜 나인 홍씨를 찾았는지는
7: 그러니까요.
8: 다음 시간에 이어가겠습니다.
7: 아쉽습니다. 네, KBS 드라마 은혜하는 도정님아 지금까지 화면 해설 작가 권성화 씨와 함께 감상했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8: 네, 고맙습니다.
7: 자, 마지막 곡으로요. 벤의 꿈처럼 들려드리면서 저희도 올라갑니다. 전 지금까지 아나운서 오승원이었고요. 고맙습니다.

0: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11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1: KBS 오디오북 최고의 클립

인문 여행자 사라진 시간을 걷다. 김경환 지음, 성우 이규석 읽음. 어떻게 한 인간이 이렇게 많은 경험을 하고 많은 땅을 주유하며 초인적인 삶을 살 수 있었을까? 그는 62년의 일생 동안 30여 권의 책을 펴냈다. 소설과 에세이, 논픽션을 썼고 제5열 같은 희곡도 창작했다. 그중 소설 10여 편이 할리우드에서 영화로 제작되었다.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나를 비롯한 여러 작품은 영원한 베스트셀러로 자리 잡았고, 노인과 바다는 그에게 퓰리처상과 노벨 문학상을 안겨주었다. 하드보일드 스타일의 문체와 작품에서 대부분의 의미는 수면 아래에 숨겨져 있어야 한다는 서사 원리인 빙산 이론 같은 소설 미학은 그가 남긴 최고의 유산이다. 광적인 읽기 몰입과 광적인 쓰기 몰입. 헤밍웨이는 읽으면 쓰게 되고 쓰면 더 읽게 되고 더 읽으면 또 쓰게 되는 아름다운 쳇바퀴에 갇혀 일생을 보냈다. 제1차 세계대전을 직접 겪었고 이후 종군 기자로 제2차 세계대전, 그리스, 튀르키예 전쟁, 스페인 내전, 중일전쟁을 취재했다. 중국 체류 당시에는 공산당과 국민당 진영을 넘나들며 전쟁의 실상을 기록하기도 했는데 이러한 전쟁 경험은 작품마다 소중한 재료가 되었다. 또한 헤밍웨이는 바다낚시와 투, 사냥, 복싱 같은 거친 스포츠를 선호했고 음주운전도 끊지 못했다. 평생 32회의 사고를 당했고 40대부터는 매일 위스키를 1리터씩 마셨다. 4명의 여인과 결혼, 이혼을 반복했고 잠깐 스쳐간 이성 친구도 적지 않았다. 한 인간이 그 많은 글을 쓰고 그 많은 사랑을 하고 그 많은 책을 읽으며 그 많은 나라와 전쟁터를 떠돌 수 있었다는 사실이 나로서는 쉽게 믿기지 않는다. 진정한 작가는 언제나 자신이 이루지 못한 혹은 다른 이들이 시도했으나 실패한 무언가에 도전해야 한다. 그러다 보면 때때로 큰 행운이 따르는 대성공을 거두게 될 것이다. 어니스트 헤밍웨이. 평생 죽음을 쫓아다닌 드라마틱한 인생. 가만히 있어도 다가오는 죽음을 헤밍웨이는 온몸으로 거슬러 올라가며 근원을 추적했다. 그의 모든 작품에 죽음의 냄새가 물씬 풍기는 이유이지 않을까. 결국 1961년 헤밍웨이는 아이다호 캐첨의 자택에서 엽총 자살로 마지막을 선택했다. 더불어 그의 일가 또한 아버지는 총으로, 여동생은 약물 과다 복용으로 자살했다. 남동생 레스터 역시 권총으로, 아꼈던 손녀딸 마고 헤밍웨이까지 1996년 약물 복용 자살로 생을 마감했다. 사람을 강하게 만드는 것은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라 무엇을 하고자 노력하는 것이다. 어니스트 헤밍웨이. 인간의 관심사를 건강과 일, 친구와 술, 침대에서 즐기기 등으로 정의한 헤밍웨이의 자살은 후대에 많은 깨달음을 주었다. 그는 스스로에게 부끄럼 많은 은둔자였던 셈이다. 총과 낚싯대, 펜으로 온 세상을 황소처럼 유랑한 거인. 소설보다 더 극적인 삶을 살다간 인간 헤밍웨이는 죽지 않고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언제까지나 영생을 누리고 있다.

0: 50줄! 차제! 100줄!
1: 살았다.
0: 역시 최고의 클랩.
2: 행복한 새벽의 성지. 태국 수코타이.

동남아시아의 중심부인 태국은 이 지역에서 유일하게 식민지를 경험하지 않고 독립을 지켜왔다. 최고의 날씨와 지정학적으로 좋은 위치에 맛있는 음식과 후한 인심까지 더해져 살기 좋기로 소문난 나라다. 여기에 우리나라 3배 정도 크기의 광활하고 비옥한 영토는 물론 7천만 인구까지 갖췄으니 축복받은 곳이라 칭해도 과언이 아니다. 며칠 동안 방콕에 머물다가 아침 일찍 공항에 나가 경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태국의 과거를 보고 싶어서였다. 한 시간 만에 태국 북부 스코타이 공항에 내려 옛 성터를 찾았다. 화려했던 도읍지는 고요했고 동서와 남북으로 2km 정도의 정사각형 형태로 조성된 역사 유적지에는 사원의 일부와 불상 몇 개, 반쯤 잘려나간 돌기둥들이 남아있었다. 방어의 벽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지만 건너지 못하게 설계된 물길의 이중 배치가 인상적이었다. 나는 사라진 그 흔적 속에서 5km 둘레 안쪽의 왕궁과 서원의 돌계단에 발걸음을 남기면서 아쉬움을 달랬다. 자전거를 빌려 타고 예터 사이를 느린 속도로 돌았다. 남아있는 흔적들이 푸른 하늘과 대칭을 이루며 정적 속에 묻혀 있었다. 한때 화려했던 왕도는 세월에 풍화되어 버린 잔해들 사이로 바람만이 오가고 있었다. 거친 질감으로 뜯기고 부서진 돌기둥 틈새로 사암의 굵은 모래 입자들이 선명했다. 태국 선조들은 6세기에서 11세기경부터 중국 윈난 지역에서 점차 남쪽으로 밀려내려오며 인도차이나 반도에 정착했다. 13세기 초 몽골 침공으로 남하가 가속화되면서 크메르 영향권에서 벗어나 1238년 스코타이 왕국을 세웠다. 북부에서는

0: 치앙마이, 란나 왕국이 동시대에 형성되며 스코타이와 함께 타이족 국가들이 번성했고 이후 중부 아유타야와 방콕으로 이어졌다. 이들은 당시 동남아시아의 강자인 크메르 영토에 자리를 잡고 역사를 다시 썼다. 영토가 넓은 태국은 그만큼 다양한 민족과 지역 전통을 포괄하면서 종교나 문화의 깊이도 여러 층위로 발전해왔다. 거대한 사찰터와 화려한 불교 유적들이 산재한 것은 불심으로 나라를 지탱하려 했던 당대 사람들의 유산이자 절에서 수도하는 삶을 최고로 여기고 섬기는 문화가 만들어낸 결과다. 스코타이 역사 유산 가운데 상당수는 화려한 전성기를 구가했던 람캄행 대왕 시기의 번영을 배경으로 형성되었다. 그는 기존의 힌두교, 불교 전통 위에 테라바다, 상좌부 불교를 국교로 삼으며 후대에 태국 문자로 이어지는 스코타이 문자도 창제했다. 스코타이 왕국은 현대 태국의 기초를 만든 첫 타이 왕국으로 자주 언급되며 스코타이 이전에는 무앙이라는 작은 지역 세력들이 군웅할 거였다. 일대를 제압하고 국가 형태를 갖춘 왕국의 첫 출발점이었다. 약 13세기 중엽부터 15세기 초까지 대략 150년 남짓 상좌부 불교 왕국의 중심지로 기능한 셈이다. 세월에 쓰러진 수백 개에 이르는 사찰터와 탑, 불상 유적은 발굴되었거나 부분적으로 복원되었다. 방콕과 치앙마이 중간쯤 위치한 지리적 안정성과 비옥한 평야, 풍부한 수자원이 번영의 바탕이었다. 전성기 스코타이는 물에는 물고기가, 들판에는 쌀이 가득하였고 누구나 자유로이 교역을 하러 다녔다고 기록될 정도로 번성했다. 스코타이는 원나라와 교역관계를 맺으면서 도자기 생산과 무역이 크게 발달했고 상갈록 도자기로 대표되는 독자적 양식을 발전시킨 중요한 생산지 가운데 하나였다. 넓은 사원터와 엄청난 불상들의 자취는 스코타이에 지나간 영화를 짐작하게 했다. 이 도시는 14세기 후반 이후 북쪽 란나와 남쪽 아유타야의 압박, 내부 분쟁 속에서 세력이 점차 약화되었다. 게다가 내륙의 분쟁까지 가세한 20년의 세월은 모든 것을 무너뜨렸다. 1378년 결국 근처에서 세력을 키운 아유타야 왕국에 흡수되면서 1438년에 독자적인 왕조는 무너졌다. 스코타이에 이어 아유타야, 톤부리, 지금의 짝그리 왕조로 태국의 권력은 이어졌다. 현재 최고의 통치자인 라마 10세 국왕의 사진은 스코타이 시내에서도 곳곳에서 만날 수 있었다. 유적지 복원은 태국 정부의 오랜 노력이 뒷받침된 결과다. 그 결과 스코타이 역사공원과 인근 도시 유적은 1991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되었다. 왕궁터의 중심지 왓 마하탓 사원은 비교적 옛 모습을 잘 지키고 있었다. 전형적인 태국식 대형 불상이 중앙에 자리 잡고 주변을 벽돌 불탑들이 감싸는 구조였다. 불상의 몸은 흰 석회가 발라져 있었고 머리 위로는 불꽃이 치솟았다. 여기서 불꽃은 부처의 지혜를 상징하는데 그 모양새가 바깥 연못과 어우러져 묘한 신비감을 드러냈다. 고대 그리스나 로마의 어느 유적지 못지않은 경이로움이 숨겨져 있었다.
1: 최고의 클립으로 변신!
0: 왓은 태국어로 사원을 뜻한다. 스코타이의 최대 사원 왓 마하탓은 해자로 둘러싸여 있었다. 수많았던 불탑은 거의 없어지고 복원된 일부가 전성기의 영광을 지키고 있었다. 왕실 최대 사원의 위용만 성터 곳곳에 남아 있었다. 기둥 위 사라진 건물들은 지나간 시간을 그려내야 하는 상상의 영역이지만 백색 부처의 독특함은 사원의 자랑이다. 미소 가득한 석불에 위로받고자 하는 이들의 발길이 연중 이어지고 있었다. 옛 성터의 대표 건축물은 왓 시사와이다. 힌두교풍 분위기에 옥수수처럼 생긴 트리플 주탑이 눈길을 끌었다. 힌두교의 브라흐마와 비슈뉴, 시바에게 봉헌된 것이 오랜 세월을 거쳐 불교화되었다. 입구에서 걸쳐 보이는 불탑 건축은 인도의 전형적인 시바 여신 사원을 연상하게 했다. 연못을 경계로 오른쪽 방향에 세워진 스리랑카식 남방 불교 사원과 첨탑도 일품이었다. 종 모양의 육중한 지상 유선형 사원에서 솟아오른 첨탑이 허공을 향하는 구조다. 방콕의 에메랄드 왕궁처럼 스코타이 옛 성터에도 불교와 힌두교, 스리랑카 풍의 소승 불교 사원이 사이좋게 공존하고 있었다. 포용과 너그러움이 배어난 바탕을 짐작하게 한다. 스코타이는 타이족의 이상적인 불교 정토로 만들어진 만큼 이 공간에 다양한 종교와 문화가 포용되었다. 그들은 생명수인 차오프라야 강물을 관계시설로 끌어들여 미리 파놓은 호수에 저장시키는 방법으로 성읍의 발전을 도모했다. 땅은 해자로 연결되고 사각과 원형으로 어우러져 흘러나가는 독특한 지형을 만들어냈다. 이곳은 낙원을 함께 꿈꾼 동남아 중세인들의 거점이었다. 스코타이 사원에 그려진 만다라가 시선을 유혹했다. 만다라는 원을 뜻하는 산스크리트어 만다라를 소리대로 번역한 것이다. 본질을 의미하는 만다와 소유를 뜻하는 라가 결합된 말이다. 힌두교에서 생겨났지만 불교 쪽에서 더 많이 사용한다. 불가의 수행을 상징하는 만다라는 명상을 통해 수행자가 우주와 합이라고자 하는 깨달음의 안내도다. 세상을 등진 수행자들의 마음 상태이기도 해.

왓 마하탓은 대형 불탑을 중앙으로 주변에 8개의 아담한 탑이 배치되어 부처의 세계로 갈 수 있는 만다라 형상의 재현이다. 번뇌와 갈등에서 벗어나는 걸 반복하는 만다라 속에서 나에 대한 집착도 자연스럽게 내려놓았을 것이다. 그때나 지금이나 산다는 것은 고단함이고 벗어던져야 하는 숙명의 짐이었던 모양이다. 절터에 산재한 체디, 불탑과 비한, 법당의 연결조합은 신비한 불성을 자극했다. 인도차이나 반도의 다양한 불교 양식이 혼합되어 스코타이의 역사 속에 녹아든 현장이었다. 왓 사시는 아름답고 유연한 자태로 걸어가는 부처를 표현한 태국 예술을 대표하는 작품이다. 국제적으로 수많은 탐방객들이 찾는 걸작이기도 하다. 옛사람들도 삶에 지칠 때마다 이곳에서 서방 정토 극락세계로 향하는 깨달음을 생각했을 것이다. 세월에 쓰러진 돌기둥과 이끼, 또 말라버린 불상들이 마음을 흔들었다. 호수는 하늘이 지나는 시간에 맞춰 매 순간 황홀한 이상향을 그려내고 있었다. 스코타이는 부다의 행복한 새벽을 의미한다. 최초의 의도대로 당대 사람들은 부처가 행한 깨달음을 통해 누구나 피안의 세계를 꿈꿀 수 있는 희망을 주고자 했을 것이다. 장자의 말처럼 인생은 잘 놀다 가는 것일 텐데 이곳을 걷고 있는 모든 이들이 그런 생을 실천하는지는 의문이다. 다만 불교의 너그러움과 여유를 아는 태국인들은 항상 잔잔한 미소 속에 두 손을 모으고 정겨운 표정들이다. 태국의 세계적인 불교 지도자 아잔 차 스님은 번뇌에 빠진 이들을 조건 없이 건전해주는 현인이었다. 태국 북동부 태생으로 숲속에서 참선하고 출가한 후 위대한 스승이 되었다. 불가의 과거와 현재의 연결고리를 찾아낸 선승에게 태국인들은 변함없는 존경을 보내고 있다.

여러분은 지금 김경환 작가의 인문여행자 사라진 시간을 걷다를 들으셨습니다. 여행은 낯선 세상을 발견하는 기회인 동시에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행을 통해 새로운 힘을 얻기도, 삶의 방향을 다시 정립하기도 하죠. 이 책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시간 속에서도 사라지지 않고 지금까지 빛을 발하는 세계의 흔적을 돌아봅니다. 역사적 사건이 지나간 공간, 한 개인의 고뇌가 깊게 각인된 장소처럼 시간의 층위가 켜켜이 쌓인 곳들을 직접 눈으로 보고 발로 밟아본 곳에 대해서 써내려간 책 인문여행자 사라진 시간을 걷다. 지금까지 성우 이규석이었습니다.

0: 불법 체류자가 여기 살고 있다는 신고받고 왔습니다.
1: 소셜 넘버를 좀 불러주시겠습니까? 안 그럼 강제로 연행하겠습니다.
2: 무슨 일이야?
3: 데이지, 나 붙잡히기 싫어. 구해줘 데이지.
4: 장은 고개를 돌려 구원을 바라듯 데이지를 바라보았다. 데이지는 멍하니 창문만 응시했다. 도망칠 궁리를 했지만 사방이 막힌 데다 경찰관 한 사람을 제압한다 해도 둘 중 한 사람은 붙잡힐 수밖에 없었다.
3: 여기서 끝이구나.
5: 제 소셜 넘버는...
3: 안 돼, 대시! 안 돼!
2: 인수야! 도망가! 야!
6: 여자가 2층에서 뛰어내렸어!
2: 다친 것 같은데?
3: 데이지가 나 도망가는 시간 버려주려고 일부러 뛰어내린 거야. 아이씨, 데이지도 붙잡히면 안 되는데. 데이지한테 가? 아니야, 지금 데이지한테 갈 수 없어. 여기서 붙잡히면 바로 추방이라고.
4: 경찰관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으나 장은 돌아보지 않았다. 데이지와 늘 가던 공원을 향해

0: 데이지, 아, 왜 이렇게 안 와? 아, 붙잡혀갔나?
1: 공원에는 노숙자 두 명이 우산을 쓰고 술을 마시고 있었다. 장은 반대편 벤치에서 불 켜진 빌딩들을 바라보았다.
2: 데이지, 목발 조심해.
0: 데이지! 미셸! 근데 데이지 목발...
3: 조금 다쳤어. 괜찮아.
4: 괜찮긴.
0: 아니, 나 추방 나가는 거 막으려고 창문에서 뛰어내리다가...
4: 야, 너는 남친이라면서 데이지를 그냥 버려두고 도망가면 어떡하니?
3: 미셸, 데이비드한테 너무 그러지 마. 데이비드는 나 버려둔 적 없어. 뛰어내린 것도 나 스스로 결정한 거야.
4: 남친 추방당하는 건 막으려고 뛰어내린 거잖아. 경찰관들 따돌리려고!
0: 경찰은?
4: 왜? 겁나? 경찰 달고 왔을까봐?
0: 그래, 겁난다. 근데 미국 국적인 네가 불법 체류자 심정을 알아? 붙잡히면 바로 추방인데 그 심정을 아냐고.
3: 미신, 그만해. 데이빗 잘못 아니라니까. 그래도 나 뛰어내렸을 때 마침 미셸이 도착해서 미셸 차로 도망친 거야.
0: 아, 진짜 고맙다 미셸.
5: 의료보험이 없어서 제대로 된 치료는 못했고 석고로 깁스만 했어.
4: 제대로 치료 받아야 된대. 안 그럼 흉터 남는 건 당연하고 영원히 불구가 될 수도 있댔어. 데이비드, 우산 받아. 나 간다.
6: 아, 여러 가지로 고맙다.
0: 내가 데이지한테 구해달라는 눈빛을 보냈어. 그래서 데이지가 뛰어내린 거야. 데이지 다리 다친 건 전부 나 때문이야. 나 때문에.
7: 내 이름으로 된 가방 만들러 유학 온 건데 불법 체류자에 이젠 다리도 못

0: 데이지는 가족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가방 디자인을 공부하러 뉴욕에 왔다. 환상이 깨진 건 데이지가 대학에서 2년을 보낸 후였다.
1: 아빠, 힘든 거 아는데요. 제발.
2: 너 하나 때문에 온 가족이 빚더미에 앉을 순 없어.
1: 생활비는 제가 어떻게든 알바해서 견딜 테니까 학비만요. 2년만 더 다니면 졸업하고 졸업하면 제가 다 갚을게요. 몇 배로 갚을 테니까. 아빠, 제발.
2: 민지, 넌 네 생각만 해? 네 꿈만 소중하고 다른 식구들은 어떻게 되든 상관없어? 너 이상 보내줄 돈 없으니까 그렇게 알아.
0: 데이지는 학비가 끊겨 휴학할 수밖에 없었다. 그렇다고 곧바로 꿈을 포기한 건 아니었다. 닥치는 대로 아르바이트를 했다. 하지만 학비의 10%도 모으지 못했다. 데이지는 끝내 복학하지 못했고 그 사이 유학비자가 만료되어 불법 체류자 신세가 되었다.
3: 뉴욕의 학비가 조금만 쌌더라면 내 꿈은 이뤄지지 않았을까.
1: 근데 이제 다 소용없어. 꿈도 희망도 다 버렸으니까.
4: 아니야, 데이지. 야, 내가 어떻게든 방법 찾아서 데이지 너 꿈 이룰 수 있게 꼭 도와줄게. 데이지, 넌 아무 걱정하지 말고, 어? 이거 치료할 생각만 해. 데이지 다리도 치료해주고 꿈도 이뤄주려면 무엇보다 영주권부터 따야 돼.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반드시 영주권을 따고 말 거야.
0: 데이지는 경찰관이 또 찾아올까봐 자신의 물건을 내버려둔 채 31번가에 새 집을 구했다.

0: 아, 좋은 놈 이거. 이거 왜 전화를 안 받는 거야? 3개월 전 허드슨 강가에서 만난 후 통 보이지도 않고 이 지은죄가 있으니까 피하는 거겠지. 근데 마이클 추방당할 때 3일도 급하게 도망갔잖아.
1: 아 참, 내 정신. 나 급한 일 있어. 먼저 간다.
0: 아니야, 사무엘은 추방당해서 한국으로 돌아갔어. 좋은 말대로 사무엘이 마이클을 신고했다는 건 말이 안 돼. 그리고 경찰관이 데이지랑 나 잡으러 왔을 때 마이클하고 사무엘은 한국에 있을 때야. 그 신고할 수도 없었다고. 아, 여러 가지로 그 존이 유력한데. 아니 만약 그렇다면 왜 그깟 돈 빌려주지 않았다고? 와, 그 에휴, 설마. 에휴, 아닐 거야. 프로포즈 하는데 반지만으로는 부족하다. 옷 좀 사야겠어. 아, 오큘러스 플라워 꽃집.
2: 어서오세요.
0: 장미 한 다발 주세요.
2: 아, 여자친구 줄 건가 봐요.
0: 예, 여자친구는 아니고 청혼할 사람에게 줄 겁니다.
3: 장은 꽃다발을 사들고 마거릿의 집으로 걸어갔다. 아파트 입구에 있는 콩배나무 위로 샤프 펜스를 거꾸로 세워놓은 듯한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 보였다. 장은 주머니에 넣은 반지를 만지작거리며 아파트 출입문 앞으로 다가갔다.
4: 저기요! 2903호 갑니다.
0: 네. 내가 도거킹 서비스하러 이 아파트 드나드는 거 뻔히 알면서 야, 인사도 안 하네. 다른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그냥 친절하면서 어? 도어맨까지 불법 체류자 차별하는 거야 뭐야. 아유.
3: 장은 로비 오른쪽에 있는 엘리베이터로 가서 상향 버튼을 눌렀다. 잠시 후 엘리베이터가 내려와 문이 열리면서 마거릿의 옆집에 사는 올리버와 눈이 마주쳤다. 올리버는 꽃다발에 눈길을 주더니 장의 팔을 툭 쳤다.
5: 이거 눈을 어디 두고 다니는 거야?
0: 참, 누가 할 소리를.
6: 올리버 씨, 외출하시나 봅니다. 다녀오세요.
5: 아, 예, 감사해요.
0: 저 진짜 올리버 할아버지 저거, 어? 어떻게 저렇게 예의가 없으시냐? 아유, 그러거나 말거나 난 내 할 일을 하러 가야겠다.
3: 장은 엘리베이터를 탄 후 29층에서 내렸다. 늦은 오후에 햇볕을 쬐면서 잠시 숨을 골랐다. 어느 정도 안정이 됐을 때 꽃다발을 뒤로 숨기고 현관문을 두드렸다.
7: 하이. 어서 와요, 데이비드.
6: 아유, 안녕하세요.
7: 저 커피 내리는 중인데 마실 거죠?
6: 예, 예, 고맙습니다.
3: 장은 6인용 가죽 소파에 앉아 주방에서 커피를 내리는 마거릿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홈드레스를 입어선지 170cm 넘는 키가 더 커 보였다. 머리카락은 하얗지만 뒷모습을 보면 그리 늙어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커피를 들고 오는 앞모습은 화장을 지원 늙어 보였다. 마거릿은 거실 탁자에 커피를 내려놓고 맞은편 소파에 앉았다.
7: 이제 오늘이 반려견 폴로 산책하는 날인가요?
6: 아니요, 아닙니다.
7: 아, 그럼 무슨...

0: 거절인가? 그럼 안 되는데?
1: 마거릿! 죽을 때까지 옆에 있어줄게요. 마거릿이 외롭지 않게 해.

0: 장이 마거릿과의 결혼을 처음 생각한 것은 1년 전이었다.
1: 손님, 스너글링 시작하겠습니다.
2: 데이비드가 안아주니까 너무 좋다. 나 요즘 죽음의 순간을 혼자 맞이할까봐 두려워요. 죽어서 한두 달 후에 발견되는 건 두렵지 않은데 아무도 없이 혼자 쓸쓸한 죽음을 맞이하는 건 두려워. 첫 번째 남편한테서 얻은 아들 브라이언은 1년에 한두 번도 오지 않고요.
3: 잠깐, 마거릿을 잘 이용하면 영주권을 딸 수 있겠는데? 홍콩계 미국인 줄리아는 나를 사랑한다 그러지만 결혼하자 말은 안 하잖아. 왜? 아유, 젊었으니까. 미국 국적의 젊은 여성이 불법 체류자와 결혼하길 꺼리는 건 당연해. 불체자 아니더라도 선택지가 많으니까. 하지만 나이가 많은 여성이라면 얘기는 달라져. 게다가 지금 마거릿은 스스로 외롭다고 말하잖아. 이건 기회야. 두 번 다시 오지 않는 절호의 찬스.
0: 그날부터 장은 마거릿이 부르면 밤낮 없이 찾아가 정성껏 안아주었다. 종종 마거릿이 좋아하는 크로넛을 사다 주고 식탁에 마주 앉아 저녁도 같이 먹었다. 무엇보다 마거릿의 마음을 얻으려고 서비스로 10분씩 더 안아주었다. 어느 정도 마음을 얻었다고 생각했을 때 장은 마거릿과 결혼 거래를 하기로 결심했다. 그런데 마거릿은 꽃다발을 탁자에 내려놓고 장의 마음을 떠보듯 가만히 쳐다보기만 했다.
3: 아니, 왜 대답은 안 하고 보기만 해요?
2: 데이비드가 나 죽을 때까지 내 옆에 있어주면 난 데이비드에게 뭘 줘야 하죠?
3: 솔직하게 말할게요. 영주권이요.
2: 아, 사랑이 아니라 영주권?
0: 마거릿의 눈빛이 살짝 흔들렸다. 마거릿은 탁자 바구니에 있는 사탕을 까서 입에 넣고 껍질을 문질렀다. 거절당할까봐 장은 반지 상자를 꺼내 뚜껑을 열어 마거릿이 볼 수 있도록 돌려주었다.
3: 이 반지는 제 마음입니다.
2: 마음이라. 어디 보자.
0: 마거릿은 반지를 이리저리 살펴본 후 왼손에 끼려다가 오른손 네 번째 손가락에 끼웠다. 왼손에는 게리의 반지가 끼어 있었다. 그러다 반지를 빼서 꽃다발과 함께 장에게 돌려주고 휴대전화 액정 화면에 입맞춤을 했다. 액정 화면에는 마거릿의 두 번째 남편인 게리 사진이 깔려 있었는데 얼핏 보기에 동남아인 같았다.
2: 내가 데이비드 나이라면 프로포즈를 받아들였을 거예요. 하지만 난 나이가 너무 많아요. 데이비드는 39밖에 안 됐는데.
3: 나이가 무슨 상관이에요? 여기 뉴욕이잖아요. 뭐든 가능한 꿈의 도시 뉴욕.
2: 더 할 말 없으면 가져요.
3: 한 번만 더 생각해봐요. 이건 마거릿에게도 괜찮은 제안이에요.
2: 나 졸려. 폴로, 이리 와.
3: 지금껏 마거릿이 보여준 호의는 부으셨을까?

0: 그만 가보겠습니다.
1: 정말 죽을 때까지 내 옆에 있어줄 거예요?
0: 네, 그럼요.
2: 장은 마거릿의 손을 덥석 잡았다.

소설 극장 신현선 장편 소설 구름이 겹치면 17번째

0: 서인. 나는 여전히 침대에 누워 있었다. 삑삑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는 소리가 들렸지만 그것이 내 세계에 속하지 않은 것처럼 멀게만 느껴졌다.
1: 아유, 웬 술을 또 이렇게 마셨냐?
0: 할머니의 말이 아주 먼 곳에서 들려오는 것 같았다.
2: 벌써 저녁이구나.
0: 나는 다시 시작된 끈질긴 잠의 힘에 저항하지 못하고 모로 누워 이불을 머리 위로 끌어올렸다. 그때 방문이 벌컥 열렸다. 엄마는 이미 상당히 취해 애는 그냥 두라는 할머니를 거칠게 밀치고 내가 덮고 있던 이불을 젖혔다. 그러고는 누워있던 내 두 어깨를 붙잡고 마구 흔들어 깨웠다.
3: 당장 일어나! 새끼라고 하나 있는 게 왜 이 모양이야? 만날 첫날 엎어져 자고만 있는 게 사람 새끼야!
0: 날벼락 같은 목소리였다. 그 소리가 뺨을 때리듯 잠을 깨웠다. 뭔가가 시작되려 한다는 걸 직감했다. 나도 모르게 한숨이 새어나왔다. 그러자 엄마가 다시 소리를 질렀다.
3: 재수없게. 한숨? 너 뭐가 그렇게 힘들어서 방에만 처박혀 있어? 여기 내 손 부은 거 보이지? 다 너 먹여 살리느라 그런 거야. 근데 너는 뭐 세상 다 끝난 사람처럼 누워만 있어? 이 방에 숨어 살면 뭐가 해결돼? 아니 집이 없어, 옷이 없어. 대체 집값에 뭐가 그렇게 힘들어?
0: 말하는 틈으로 술 냄새와 담배 냄새를 끼치며 엄마는 계속 무언가를 쏟아냈다. 구역질이 올라오는 것이 냄새 때문인지 가슴께에 얹혀버린 엄마의 말들 때문인지 알 수 없었다. 보기 싫게 휘도는 엄마의 구름은 버스가 내뿜는 매연처럼 피하고만 싶은 것이었다.
4: 나 먹여 살리라고 한 적 없어. 그러니까 엄마도 나 신경 쓰지 말고 엄마 문제 해결하면서 살아. 이상한 남자나 조심.

0: 도대체 그 인상 더러운 남자는 어디서 만난 거야? 징그럽게 오빠가 뭐냐? 나는 엄마가 너무 창피해.
1: 내가 할 거라고는 생각지도 못한 말이 입 밖으로 나오는 것을 나는 그냥 내버려 두었다. 내 말을 들은 할머니가 깜짝 놀라며 말했다.
2: 남자? 무슨 남자?
3: 한서인! 닥쳐. 그렇게 창피하면 내 집에서 나가면 되겠네!
1: 엄마는 소리를 지르며 책상 위에 있는 것들을 방바닥에 내던지기 시작했다.
3: 이 공책 하나하나가 다 돈이야. 미친년이 나 아니었으면 무슨 수로 산다고. 잘됐네. 나가. 나가!
1: 나는 침대에 걸쳐앉은 상태로 엄마를 보았다. 책상 아래 놓아둔 가방을 신경 쓰면서. 이럴 줄 알았으면 가방을 제대로 숨겨두는 거였다. 또 엄마 때문에 망했다. 나는 늘 예측 불가의 행동으로 내 삶을 망쳐온 엄마가 견딜 수 없이 싫었다. 그러거나 말거나 잡히는 대로 물건을 던지던 엄마는 이제 책상 서랍을 뒤지고 있었다. 나는 몸을 일으켜 엄마의 왼쪽 손목을 잡아챘다.
0: 그만해!
3: 이제 좀 겁이 나?
1: 무서운 힘으로 나를 뿌리친 엄마는 가장 아래쪽 서랍을 꺼내 통째로 뒤집어 물건을 쏟았다. 나는 재빨리 물건을 줍는 척 가방을 등지고 앉았고 엄마는 나를 밀쳤다.
3: 나와! 당장 꺼져 이 못된 년아!
1: 결국 엄마의 시선이 가방에 닿았다.
3: 이게 뭐야?
0: 건드리지 마!
1: 나는 소리쳤다. 지금까지와 다른 반응에 엄마는 더욱 흥분했다. 말릴 틈도 없이 엄마는 가방을 열어젖혔다. 거기서 온갖 짐들이 쏟아져 나왔다. 엄마는 물론이고 할머니까지 그 물건들. 당장 어디론가 떠나겠다는 의지가 분명하게 담긴 것들을 보고 눈이 휘둥그레졌다. 나는 그런 두 사람을 뒤로하고 쏟아진 짐들을 거칠게 가방에 주워담기 시작했다. 엄마는 잠시 이게 무슨 뜻인지 이해하느라 애쓰는 듯 하더니 퉁퉁 부은 손으로 내 머리카락을 거세게 잡아당겼다. 믿을 수 없이 센 힘이었다. 거기에 끌려 엉거주춤 일어섰고 엄마는 고함을 지르며 내 뺨을 때리기 시작했다.
3: 이게 다 뭔지 말 안 해? 황서인, 너 진짜 뭐가 무서운지 몰라서 이 지랄이야, 지랄이!
1: 나는 엄마의 손길을 피하지 않았다. 엄마가 물리적으로 폭력을 쓴 것은 처음이었다. 나는 이 순간을 영원히 잊지 못할 것을 예감하면서 엄마를 똑바로 노려보았다. 그럴수록 엄마는 더 화를 내며 욕을 하고 발길질을 하고 손찌검을 냈다. 할머니가 엄마와 나 사이를 막아섰지만 소용이 없었다. 할머니가 힘없이 나가 떨어졌고 바닥에 넘어져 울고 있는 할머니를 보자 나는 모든 것이 지긋지긋하게 느껴졌다. 나는 엄마의 손찌검이 잠시 멈춘 틈을 타 벽에 걸려있던 패딩을 훔치듯 낚아채서 집을 뛰쳐나왔다. 당장이라도 코끝을 얼게 할 것 같은 찬 바람을 맞자 세상 바깥으로 떨어져 나온 기분이 들었다. 눈물조차 나지 않았다. 턱을 덜덜 떨며 나는 걸었다. 거리가 텅 비어있는 추운 겨울밤이라 다행이었다.
4: 다행인가? 내게 다행이랄 게 있을까?
1: 나는 그런 건 없다고 생각하며 계속해서 걸었다. 어린이 보호구역 CCTV 신규 설치 장소

0: 라고 쓰여있는 현수막에 바람에 세차게 흔들렸다. 잎사귀를 모두 떨군 채 알몸으로 서있는 가로수들을 지났다. 잘 안다고 생각했던 동네의 거리가 밤의 장막 속에서 낯선 얼굴을 하고 있었다. 발끝에는 이미 감각이 없었다. 꽁꽁 언 손을 주머니에서 꺼내 입김을 불다가 바인을 생각했다.
1: 이 꼴을 바인이 본다면 얼마나 놀랄까.
0: 그 애는 나보다 더 충격을 받을 터였다. 그걸 알면서도 나는 바인에게로 가고 있었다. 거의 의식하지도 못한 발걸음이었다.

0: 여기서 얼마든지 지내도 돼.
1: 지훈 언니는 말했다. 내가 절대 집에 가지 않겠다고 고집부렸기 때문에 바이는 나를 지훈 언니에게 데려왔다.
2: 정말이지 계획대로 되는 것이 없는 삶이다.
1: 나는 계속 이 생각을 했다. 오랫동안 준비해온 가출이 이런 식으로 성사될 줄 알았다면 다른 대비책을 마련해뒀을까? 나는 집에 두고 온 가방을 생각하고 할머니를 생각하고 그러다 엄마를 생각하며 한숨을 쉬었다.
2: 아, 나를 찾을까? 찾기는 할까?
1: 아마 그들은 그러지 않을 것이다. 차마 그러지 못할 것이다. 지훈 언니와 함께 지내는 생활은 나쁘지 않았다. 방이라고 해도 무리가 없을 만큼 언니의 집은 작았지만 아늑했다. 방에 비해 창이 큼직해서 시간이 흐르는 것을 의식할 수 있었다. 나는 창가에 놓인 언니의 작은 싱글 침대 아래에 이불을 펴고 잠을 잤다. 늘 혼자 방을 썼던 터라 처음 며칠은 꽤나 잠을 설쳤지만 점차 서너 시간쯤은 잠에 들 수 있었다. 그러는 내내 언니는 자는 것도 전혀 자지 못하는 것도 같은 상태로 침대에서 시간을 보냈다. 언니는 나만큼이나 말이 없었고 우리는 각자의 상처를 만지작거리느라 곁에 있는 사람을 어찌할 여력이 없었다. 고요한 집 안에서 언니와 나는 때로 차를 나눠 마시고 때로 간단한 식사를 했다. 바이는 수시로 연락을 해왔다.
3: 지금 뭐해? 언니는 잘 있지? 아, 나는 이제 학원 끝났어. 토요일에 갈게.
1: 그런 말에 나는 간신히 대답을 해나갔다. 대부분은 누워있는 상태였지만 산책을 한다, 간식을 먹는다, 거짓말을 짜내면서 바인을 안심시키려 애썼다. 선의로 내뱉은 그러나 사실이 아닌 말을 적으면서 나는 생각했다. 이건 가짜다. 그러자 가짜는 이 몇 마디 말뿐이 아니라는데 생각이 미쳤다. 엄마가 손으로 발로 나를 덮쳤을 때 나는 엄마를 증오하면서도 온전히 증오하지는 않았다. 그 남자는 누구였을까? 엄마를 또 찾아왔던 건 아닐까? 험한 일을 당한 걸까? 걱정하는 마음이 조금 있었다. 엄마에게 떠밀려 넘어진 할머니를 보면서 나는 약하고 늙은 할머니가 안타까우면서도 미웠다.

0: 엄마가 이렇게 될 때까지 왜 할머니는 손을 쓰지 못했는지 화가 났다. 반에서 1등, 전교에서 4등 성적이 찍힌 성적표를 받았을 때 나는 스스로를 자랑스러워하면서도 불안했다. 학교라는 울타리가 더 이상 나를 보호하지 않는 곳에서도 1등이라는 사실이 자랑이 될 수 있을지 알 수 없었다. 수학 문제가, 영어 단어가 혼자 된 나에게 어떤 도움이 될지 확신이 들지 않아 답답했다. 그리고 다인. 지금 나는 그 애의 빛을 피해 혼자만의 그늘로 숨고 싶다는 생각뿐이었다. 바인은 주중에는 집에서, 주말에는 우리가 있는 서울에서 보내는 두 집 생활을 하게 되었다. 덜덜 떠는 나를 데리고 지훈 언니의 집으로 온 그날, 바인은 말했다.
1: 두 사람 다 꼼짝 말고 집에 있어? 필요한 거 있으면 나한테 얘기하고, 무슨 일 있으면 꼭 연락해야 돼?
0: 보호자가 된 것처럼 말하면서도 손을 떨고 있는 바인 때문에 가슴이 아팠다. 내가 어떻게 저 어깨에 무게를 더했는지 알 수 있었다. 이상하게 비뚤어진 체념이 마음속에 차올랐다.
2: 네가 어떻게 우리를 지키겠어?
0: 차마 말할 수는 없는 마음이었다.

0: 지은
1: 주말이면 어김없이 바인이 왔다. 서인과 나의 식사를 챙기고 서인과 함께 공부하다가 돌아갔다. 집에 돌아가는 일요일 오후에는 언제나 하루만 더 있겠다는 바인과 절대 그럴 수 없다는 서인의 실랑이가 이어졌다.
2: 아, 우리 엄마는 신경도 안 쓴다니까. 아, 내일 가도 돼. 아, 지윤 언니는 있는 건데 뭐 어때? 월요일이 더 한가하고 가기도 좋단 말이야.
1: 이번에도 서인은 그런 말에 아무런 대꾸도 없이 바인의 짐을 정리했다. 나는 슬며시 바인의 등을 떠밀면서 인사했다.
3: 다음 주에 봐.
1: 그리고 한 시간쯤 지났을까? 배웅을 나갔던 서인이 눈에 띄게 그늘진 표정으로 집에 들어섰다.
3: 밖에 춥지? 차 마시자.
1: 내가 주전자를 가스레인지에 올리고 식탁에 잔을 두 개 놓은 뒤 차가 우러나기를 기다리는 동안 서인은 가만히 식탁 의자에 앉아 있었다. 무언가를 기다리는 것 같은 모습이었다. 기다리던 무언가를 놓친 것 같은 모습이기도 했다. 서인에게 잔을 건넨 뒤 내 앞에 있는 잔에서 올라오는 김을 바라보고 있을 때 서인이 낮은 목소리로 말을 하기 시작했다.
3: 마음이 펴지질 않아요. 바인은 나 때문에 겪지 않아도 될 일을 겪고 있잖아요. 곧 고3인데 이러는 시간에 다른 애들은 다 공부하고 있을 텐데 저만 아니었으면 바인도 다른 애들처럼 차근차근 대학에 갈 준비를 했을 거예요. 다 나 때문이에요.
1: 서인은 바인과 심하게 다투었다고 했다. 서인이 바인에게 당분간 서울에 오지 말라고 했다는 것이다.
4: 바인이 고집 장난 아닌데.
1: 내가 말하자 서인은 잘 안다는 듯 작게 웃었다.
3: 게다가 목소리도 크잖아요. 바인이가 네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해. 그래서 역사 안에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쳐다봤어요.

이번에는 내가 작게 웃었다. 소설 극장 신현선 장편 소설 구름이 겹치면 핀드 음악 엄은영 효과 노동걸 기술 김남희 김종찬 연출 전순아 해설 오은수 주예진 17번째 시간이었습니다.

0: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1: KBS 3라디오 정오 뉴스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동시각 기준 오늘 오전부터 호르무즈 해협에 갇힌 제3국 선박들이 안전하게 빠져나올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 소셜에 올린 글에서 전 세계 국가들이 호르무즈 해협에 갇힌 선박을 풀어주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지 미국에 요청해왔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과정, 즉 프로젝트 프리덤이 중동시각으로 월요일 오전에 시작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반면 이란은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통항 지원 계획에 대해 휴전 위반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아지지 이란 의회 국가안보 외교정책위원장은 소셜미디어 X에 호르무즈 해협의 새로운 해상 질서에 대한 미국의 어떠한 개입도 휴전 위반으로 간주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이 역제안한 14개 항의 종전 협상안에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혔다고 이스라엘 공영 칸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인터뷰에서 이란의 제안에 관련해 모든 것을 검토해봤지만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미국이 먼저 9개 항의 종전안을 제시한 뒤 이란이 14개 항의 수정 제안을 내놓은 데 대한 반응입니다. 고유가 피해 지원금 지급 첫 주에 대상자 4명 중 3명꼴로 신청을 마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오늘 새벽 0시 기준 고유가 피해 지원금 신청자는 246만여 명으로 1차 지급 대상 인원의 76.4%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 대상자들에게 풀린 지원금 누적액은 1조 4천억 원입니다. 8일까지 지급되는 1차 피해 지원금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한부모 가족 등 취약 계층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원이 아기가 스스로 분유를 먹도록 도와주는 아기 자가 수유 제품을 사용할 때 질식사고 위험이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한국소비자원과 국가기술표준원은 여러 나라에서 아기 자가 수유 제품에 대해 질식 등의 심각한 위해 발생 우려가 제기됐다고 밝혔습니다. 아기 자가 수유 제품은 턱받이 형태 쿠션에 젖병을 넣어 고정할 수 있는 주머니나 밴드를 부착한 제품입니다. 우리 민간 기업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첫 위성인 차세대 중형 위성 2호가 한반도 첫 교신에 성공했습니다. 우주항공청과 국토교통부는 차세대 중형 위성 2호가 발사 6시간여 만인 어제 오후 10시 18분 대전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지상국과 첫 교신에 성공해 위성체 상태 점검을 수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차세대 중형 위성 2호는 4개월간 초기 운영 과정을 거쳐 올해 하반기부터 정밀 지상관측 임무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초등학교 교사 대다수가 현장 체험학습을 가는 것에 부정적이라는 교원단체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초등교사 노조는 교사 2만 2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96.2%가 현장 체험학습 추진에 부정적이라고 답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장 체험학습을 꺼리는 이유로는 안전사고 발생 시 교사의 법적 책임에 대한 불안감이 49.8%로 가장 많았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이 지난 2022년 대한교육기관 관련 법률이 시행된 후 처음으로 서울에 있는 대한교육기관 전체를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합니다. 이번 점검에서는 교육청에 등록된 74개 기관 가운데 학교 밖 청소년이라는 58개 기관의 실태를 파악할 예정입니다. 시 교육청은 기관별로 규모나 운영 여건이 다른 점을 고려해 교육과정과 안전관리, 예산, 회계 집행 등을 확인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 LA 다저스의 김혜성이 안타 2개를 때려내며 활약했습니다. 김혜성은 오늘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와의 방문 경기에서 8번 타자 유격수로 선발 출전해 2회 초 우전 적시타로 타점을 올리고 5회 초에도 내야 안타를 쳤습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낮 기온이 서울 20도 등 전국이 17도에서 22도로 어제보다 2도에서 4도 정도 높겠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순간 풍속 초속 15m 이상의 강한 바람이 불 것으로 보입니다. 어린이날인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겠고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크겠습니다. KBS 3라디오 정오 뉴스를 마칩니다. 아나운서 박철규였습니다. KBS

강원래의 노래 선물. 안녕하세요. 클론의 원래 강원래입니다. 어릴 적 이맘때는 정말 하늘을 날 듯 좋았습니다. 풍선 하나에도 신이 나고 사탕 하나에도 세상을 다 가진 듯 기뻤는데요. 어린이 된 지금은 뭘 해도 예전만큼은 아닌 것 같아서 아쉬울 때가 많네요. 그래서일까요? 가족들과 함께 있는 시간은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잠시 잊고 지냈던 마음을 꺼내보는 시간이 되기도 합니다. 어린이날을 앞두고 징검다리 연휴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어디 꼭 완벽한 하루가 중요한가요? 함께하는 추억 만들기. 그게 바로 가장 오래 남는 최고의 선물이 아닐까 싶은데요. 자, 오늘도 곁에 있는 사람들과 웃을 수 있는 순간 하나쯤은 꼭 만들어 보시길 바라면서 오늘 첫 곡 노영심과 윤상이 함께하는 노래 준비했습니다. 이별 없던 세상.

가정의 달 5월은 그 어느 달보다 하루하루가 소중합니다.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아도 괜찮고 조금 어수선해도 괜찮습니다.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선물이 될 거고요. 오히려 그런 여유가 있어서 한 번 더 웃고 한 번 더 박수 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강원의 노래숨을 매주 월요일에는 신나는 수다방 마련되어 있습니다. 월요병은 수다와 함께 떨쳐버리시고요. 또 나누고 싶은 사연과 듣고 싶은 노래가 있다면 언제든지 강원의 노래선물 인터넷 홈페이지에 글 올려주세요. 사연도 소개해드리고 신청곡도 함께 전해드릴 테니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지윤이 부르는 소중한 사랑 이 노래 듣고 수다방 시작해보겠습니다.

0: 활기찬 월요일에 함께하는 수다만찬. 한국의 휘트니스턴 발라드계 아이유 원미연 씨 나와주셨습니다.
1: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원미연입니다.
0: 네, 그리고 리포트계의 깜찍이 전수연 씨도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2: 네. 안녕하세요.
0: 오늘은 월요일이지만 징검다리 휴일이고 내일은 또 어린이날이고
2: 그리고 또 좀 있으면 또 어버이날도 있고
0: 또 다음 주에는 스승의 날도
2: 있고 부부의 날도 있고 뭐 진짜 많네요.
1: 진짜 5월 초에 중순까지 싹 다 몰려 있어요.
0: 그래요.
2: 진짜. 예. 근데 어떻게 이렇게 한 달에 이렇게 다 묶어놨을까요? 그러니까요. 일부러 가정의 달이라고 해서 만들어 놓은 건지 모르겠는데 그또 5월 달에 제 주변에 저도 그렇고 생일이 또 많아요.
1: 저도 네. 생각보다 음력으로 해서 이 주간 다음 주간에 다 그것까지 다 들어가 있어요. 야. 우리 남편하고 아마이는 진짜 머리가 지금 터질
2: 그럴 것 같아요. 생일까지 또 챙겨야 되니까.
1: 이거 5월이 반갑지만은 않을 것 같은.
2: 5월은 많은 분들에게 부담이 되는 그런 달이긴 해요. 좋은데 부담되는.
1: 그런데 이 5월을 제대로 계획하지 못하고 지나가잖아요. 저는 이제 부모님이 안 계시다 보니까 아, 이 5월을 그냥 보내시면 절대 안 돼요.
2: 후회가 될 수도
1: 너무 후회가 되고요. 그 5월을 다시 맞을 수 없다는 남들이 다 같이 행복하고 즐길 수 있는 그 5월을 맞을 수 없다라는 게 물론 뭐 마음으로는 기도를 드리지만 네. 그게 뭐 이렇게 예, 조금이라도 살아계실 때 우리가 그쵸. 옆에 있을 때 어떤
2: 잘해.
1: 누구든 네네. 그게 제일 그래서 5월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0: 그래요. 자 5월 아무튼 이번 연휴 잘 보내셔가지고 또 나중에 후회 없도록 아, 또 불평 아, 왜 그랬어요 막 이거보다는 그래도 서로에게 좋은 얘기 많이 하는 그런 한 달이 됐으면 좋겠는데 자 그래서 수다방에 들어가기 전에 몸풀기 풀기 재미를 해보는 심리 테스트 하나 준비했습니다. 두 분 준비되셨죠?
2: 네.
0: 청취자 여러분도 함께 해보세요. 어릴 적 놀이공원에 가면 설레던 순간이 많았습니다. 그중에 가장 행복했던 순간은 언제였는지 보기 중에 골라주시면 됩니다.
1: 1번 놀이기구 줄 서서 기다리다가 드디어 내 차례가 된 순간. 2번 관람차 꼭대기에서 세상을 내려다보던 순간. 3번 퍼레이드나 공연을 보면서 손 흔들던 순간.
0: 야.
2: 당연히.
0: 다 좋다.
2: 와, 당연히 저는 내 차례가 되는 그 순간 진짜 아. 가슴이 두근두근두근두근 이 느낌 다 아시죠? 와,
0: 맞아요.
2: 진짜.
0: 놀이기구는 탈 때가 좋지. 탄 다음은 별로였어요.
2: 그래요? 저는 너무 좋아하는데.
0: 아, 그러니까 타기 전이 좋다고.
2: 아, 저 훨씬 좋다고요.
0: 막 기다리고 표 사고
2: 아,
0: 줄 서서.
2: 아, 그건 싫어요.
0: 막.
2: 진짜.
0: 아, 그래요?
2: 저는 오히려 타는 것도 좋아요.
0: 아, 타는 것도 좋고
2: 기다리는
0: 타기
2: 것도?
0: 전도 좋고 근데 타고 나서는 야 이게 내가 왜 탔지? 타면서도 약간 그런 느낌이 있고 그러니까 좀 약간 무서운 거 탔을 때 아무튼 줄 서서 기다리다가 드디어 내 차례가 된 순간이 가장 설레고 기분이 좋았다는 우리 전수연 씨. 그리고 우리 원미연 씨는 언제입니까?
1: 저는 퍼레이드나 공연을 보면서 손을 흔들던 순간.
0: 아.
1: 왜냐하면 전 놀이기구를 무서워해서 줄을 서서 타본 적이 없어요.
2: 와 진짜 네. 재밌는데.
1: 저는 이게 커피잔도 무서워하고 너무 하여튼 빨리 돌기 시작하면 그걸 싫어하는 거예요. 너무 높이 올라갔다 내려오는 것도 싫어하고. 오.
2: 그럼 놀이기구 중에 타본 거.
1: 아 바이킹은 딱 한 번 타봤어요.
0: 아, 회전 목마 같은 거 괜찮잖아요.
1: 회전 목마요?
2: 왜? 저도 좀 돌잖아요.
1: 그건 이제 어렸을 때.
0: 아니 회전 목마 타면. 너무 이게 뭐야 이게 너무 이 뭐랄까
1: 뭐 그 정도
0: 스릴이 없고
2: 그 정도
1: 네, 커피잔도 싫어요.
2: 그럼 완전 진짜 아기가 타는 정도인데
1: 그다음에 그걸 치라니까 꽉 꼭대기로 올라갈 일이 없지.
2: 아. 그쵸.
1: 그 올라갔다 내려오는 걸 무서워하니까
0: 그래요. 네. 원면 씨는 그냥 퍼레이드 보는
1: 네, 보면서.
0: 그 순간 저는 이제 2번 고르겠습니다. 저는 뭐 다 좋지만 그래도 우리 예전에 놀이기구의 대명사였던 청룡열차
2: 네.
0: 어린이 대공원이던 청룡열차 턱턱 턱턱 턱턱
2: 그때가
0: 제일 꼭대기까지 올라가요. 그다음부터 이제 쭉 내려가는데 그게 사실은 시속 40km에서 50km 정도밖에 안 되는 속도인데
1: 아,
0: 네. 차로 달리면 정말 천천히 다 가는 그런 그 정도 속도지만
2: 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것 때문에 더 그냥 가속도가 붙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0: 그냥 괜히 그냥 소리 지르고 하니까 약간 무서운 느낌이고 그리고 내가 원치 않은 길을 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쪽으로 꺾였다가 저쪽으로 꺾였다 해서
2: 그 맛에 하는 거니까
0: 그 맛에 하는 거니까
1: 그리고 그 공중에 떠 있다는 게
2: 그러니까. 아, 맞아요.
1: 예, 그 높은데
2: 잠시
0: 청룡열차는 그 정도 속도였고 좀 빨라진 그런 것들이 한 80km 정도 이렇게 속도를 낸다는데 아무튼 끝까지 쫙 올라가지고 떨어질 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때가 그때 좀 진짜. 가장 설렜는데. 네. 자, 이 심리 테스트는 뭘 알아보는 겁니까?
2: 살면서 어떤 순간에 내가 가장 큰 행복을 느끼는지 알아보는 테스트라고 합니다.
0: 그래요. 자, 풀이 들어가겠습니다. 1번 우리 전수현 씨가 골랐죠. 줄 서다가 드디어 내 차례가 됐다라는 순간이 가장 흥분됐다는 전수현 씨는?
1: 당신은 기다림 끝에 오는 결과에서 큰 만족을 느끼는 타입입니다. 노력한 만큼 보상이 주어질 때 가장 행복해하는 편이죠. 삶에서도 목표를 세우고 하나씩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힘을 얻고 또 성실함이 큰 무기가 되는 분들입니다. 작은 성취도 그냥 넘기지 않고 스스로 의미를 잘 부여하는 편이고요. 결국 꾸준함이 인생의 가장 큰 자산이 돼 큰 숲을 이룰 겁니다.
2: 아, 그래요. 진짜 저 요즘 느끼는 건데요. 이 꾸준함, 꾸준함을 이길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1: 네.
2: 정말. 모든 성공할 수 있는 사람들은 이 꾸준함이 중요한데 저도 거기에 살짝 있다고 하니까 기분 좋네요.
0: 그 꾸준함이라는 게 사실 원미연 씨도 경험해 보셨고 저도 경험해 봤지만 이 장사를 한다라는 게 가게를 또 운영한다라는 게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거. 그러니까 가끔 우리가 막 20년 30년 된 데 가게 가잖아요. 그럼 그 가게가 좀 비어 있는데도 계속 그 가게를 지키고 있는 분들을 보면 이야 대단하다. 우리는 하루만 손님이 안 와도 야 선생님 그 소금이라도 좀 뿌려야 되는 거 아닌가 뭘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막 이런.
1: 그리고 그럴 때 있어요. 옆집에 오나 봐봐. 우리 집만 없는 거니? 옆집은 뭐 꽉 찼어? 막 보게 돼요 그렇게.
0: 근데 그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 한 2년 가까이 했는데도 야 가게 문 열었다며 2년에 대해서 잘 모른단 말이죠. 적어도 5년 이상은 그 자리를 지켜야지 아 뭐가 열렸나 보다. 여기 비빔국수집이 있네. 뭐 비빔밥집이 있네 정도 아는 건데 그걸 20년 30년 꾸준함으로 계속 밀고 나갔다라는 거는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안 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2번 풀이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원래 강원래 골랐죠. 관람차 꼭대기에서 세상을 내려다보던 순간을 고른 당신은?
2: 당신은요. 전체를 바라보고 한 걸음 떨어져 생각하는 걸 좋아합니다. 여유 속에서 마음이 가장 편안해지는 타입인데요. 큰 흐름을 읽는 감각이 있고요. 또 상황을 차분하게 정리하는 힘이 있습니다. 결국 흔들리지 않는 스스로의 기준을 만들어가는 행복지수 높은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0: 그래요. 흔들리지 않는 스스로의 기준을 만들어간다라는 거. 그리고 한 걸음 떨어져서 큰 그림을 본다라는 거. 발 앞에 보다 보면 아 이거 빨리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근데 좀 이렇게 떨어져서 보면 아무 급하게 할 필요까지는 없는 것 같은데 천천히 좀 해보자. 그러면 야 너 그때 좀 급하게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때 네 선택이 좀 여유 있는 선택이 정답이었어. 우린 되게 조급하잖아요. 아,
2: 기다릴지 모르는.
1: 빨리.
0: 그러니까. 우리가 기차를 탔는데도 마지막

0: 정거장인데도 사람들이 줄 서 있어요. 야, 이거 왜 줄 서 있지? 줄 서 있지? 근데 나중에 그 기차역 내린 다음에 주차장을 좀 더 빨리 나가기 위한
1: 그렇죠.
0: 그런 조바심이 있다고 하는데 우리는 좀 조바심을 좀 여유를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2: 아니 왜 비행기에서 제일 끝줄에 앉아 있는데
3: 서 있어.
2: 비행기 착륙하면 벌써 일어나서
1: 짐 끄고 어,
0: 거기
1: 불편해서
0: 앉으셔가지고 네. 안전벨트 매야 되니까 안전벨트 손이 가 있어. 왜냐하면 딱 쓰자마자 풀려고.
2: 아니 그리고 위에 짐은 그렇게 뭐 빨리 내리셔가지고 그거를 트렁크를 이렇게 앞에다 갖다 놓고
1: 그래서 앞 뒷사람 못 가게 하고
2: 정말 힘들어요.
0: 우리 전자레인지도 3초, 2초 한번 손이 가 있고 특히 커피 자판기도 딱 들어가지고
1: 들고 있어 이렇게 너무 다 똑같네요.
0: 좀 조금만이라도 우리가 좀 여유를 가져봤으면 하는 바람 있습니다. 자, 3번 풀이 들어가겠습니다. 3번은 우리 원미아 씨가 골랐죠. 나는 롤러코스터도 무섭고 파이킹도 무섭고
1: 무서워.
0: 그냥 퍼레이드 보며 손 흔들는 그 순간이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다를 고른 당신은?
2: 당신은 혼자보다 함께일 때 더 큰 행복을 느끼는 타입인데요. 네. 분위기와 감정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사람들과 연결 속에서 에너지를 얻습니다. 일상의 작은 즐거움도 함께 나누는 걸 좋아하는 분들이라 누군가의 기분까지 자연스럽게 살피는 따뜻한 감성이 있죠. 그래서 늘 주변에 편안함을 전하는 인기남 인기녀가 많네요.
1: 그래요. 네. 정답이네요.
0: 혼자일 때보다 함께일 때 그래요. 혼자 있을 때 아 행복해 그런 친구는 별로 없을 것 같고 뭔가 좀 북적북적한 다음에 좀 조용히 있어야 내 마음을 정리하자 할 때가 혼자인 거고 그래도 함께할 때가 행복한 거니까요. 자, 심리 테스트니까 그냥 재미로만 해석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월요일 함께하는 수다방 노래 한 곡 듣고 본격적으로 주제를 가지고 수다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면 씨가 좋아하는 놀이기구죠. 소코도모의 회전목마 듣고 오겠습니다.

0: 월요일에 함께하는 한 남자와 두 여자의 수다방 가수 원미연 씨 그리고 리포터 전수연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수다 주제 과연 무엇인지 시민들의 이야기로 지금 확인해 보겠습니다.
1: 아, 올해는 어버이날, 어린이날, 스승의 날에서 지출할 것만 산더미인데 저희 같은 경우 이제 부모님 생신도 이제 5월달에 끼어 있고 또 이번에는 또 저희 부모님이 이제 또 칠순이어가지고 이제 돈 쓸 일이 많아요. 여행도 보내드리고 그러다 보니까 5월을 위해서 뭐 저희를 위해서는 뭐 쓸 계획은 거의 못 잡고요. 이제 칠순 겸해서 이제 식사를 좋은 데서 같이 한다. 이제 뭐 이런 계획 정도나 가지고 있죠.
2: 그 부모님은 어디로 여행 보내드시는 거예요?
1: 그냥 베트남 한 번도 안 가보셔서 베트남 가보고 싶다 그러셔서 이제 베트남 이제 보내드리기로 했어요. 200 이상 정도 들어갈 것 같네요. 이래저래. 아휴 힘들어요.
3: 해마다 5월 하면 정말 한숨부터 나오는데요. 그래도 뭐 가정의 달이니까 어쩔 수 없다 생각하고 있는데 저도 생일이 5월이고 또 식구들이 5월 생일인 사람이 형부, 언니 막 너무 많아요. 그래서 생일은 다 이제 쌤쌤 이렇게 하기로 하고 솔직히 여행을 가고 싶었는데 경비가 너무 많이 들어서 여행은 생각지도 못하고 그냥 펜션을 좀 아는 지인분이 펜션 하셔서 조금 저렴하게 주신다 네, 그래서 네. 가족들끼리 다 같이 펜션 가서 고기 구워 먹고 좋은 시간을 보내고 오는 걸로 양평이나 가평 쪽이니까 지금 나가면 딱 좋을 것 같아요.
1: 네.
3: 그렇게 줄인다 해도 경비가 50만 원 정도 들어갈 것 같아서 이달에는 다른 거는 다 긴축해야 될 것 같아요.
4: 그래도 일단 부모님 먼저 좀 챙겨드리고 그래도 한국 사람은 고기 아니겠어요? 고기? 아, 외식하고 또 오고 가는 봉투가 있어야 또 이 특별한 이벤트가 또 완성이 되는 걸로 생각이 되는데 뭐 처음부터 끝까지 자금의 압박입니다. 또 어린이날은 속초나 이런 데 가서 간단하게 바람 좀 쐬고 갔다 올까 합니다. 예산은 대략 한 3, 40만 원? 적자예요, 적자 이번 달은.
5: 작년까지만 해도 제가 아직 결혼 안 했거든요.
2: 네.
5: 그래서 부모님이랑 제가 또 모시고 어디 놀러 가야 되고 근데 올해는 네. 부부가 알아서 외국으로 가셨네?
2: 언제 오시는데요?
5: 뭐 6월 달에 오시는데 더 있다가 오시면 그래서 이번에 또 연휴도 또 있고 해서 미리 뭐 이런 거 저런 거 뭐 월차니 뭐 이런 거 다 해가지고 제가 5월 첫 주 이 두째 주 해가지고 저를 위한 나한테 좀 팡 쓰려고요. 그래서 비행기도 타고 좀 우아하게 가깝더라도 제주도 한번 네. 갔다 오려고요. 좀 맥시멈 50만 원까지?
0: 그렇습니다. 오늘 수다 주제 가정의 달 5월입니다. 5월 5월 5월은 부르구나 우리들은 자라한다. 어린이날 노래. 그렇죠. 어린이날도 있고 어버이날도 있고 스승의 날도 있고 부부의 날도 있고 가정의 달. 5월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기억이 뭘까요? 원미연 씨 5월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6: 가장 먼저 떠오르는.
0: 5월이다 그러면.
6: 5월이다 그러면 어버이날 어린이날이죠.
0: 그렇죠.
6: 근데 이제 저희는 이제 카네이션을 어머니 돌아가시기 전까지 해마다 막내가 아니면 제가 이렇게 누군가가 딸들이 많다 보니까 카네이션을 준비하는 송이 또 다 달라요. 꽃바구니 하는 딸 아니면 정말 예쁜 그냥 컬러를 하나로 묶어서 하는 딸 막. 그럼 엄마도 그 달을 기다리시는 걸 내가 알아요. 거기에 이제 카네이션만 가겠어요? 봉투죠. 그리고 케이크 왔는데 하루는 막내가 그 떡 케이크를 해갖고 왔는데 그 안에 엄마 그거 하나만 한번 뽑아봐. 그때부터 이제 돈이 이렇게 쭉쭉쭉쭉쭉쭉 나오는데 우리 어머니 나 그렇게 크게 웃는 거 처음 봤네. 그 돈이 나올 때까지 웃으신 거야. 나 숨 끊어지는 줄 알았어. 그래서 야 이거 카네이션 말고도 더 좋은 게 이렇게 많구나.
2: 맞아요.
0: 맞아요.
6: 그래서 5월 하면 전 그게 가장 생각나요.
0: 5월 하면 생각나는 것 중에 또 카네이션이 있죠. 네. 전순 씨는 어떠세요?

0: 아닌 것 같더라고.
1: 근데
2: 그 가정만 그랬을 거예요.
1: 아니요, 근데 그런 가정이 많아요. 많고.
2: 그래요? 진짜
1: 많더라고. 저도 얼마 전에 경험을 했었는데 어머니께서 저녁 먹고 가라고 하시는 건데, 근데 저녁 먹고 그냥 집에 가면 되지, 빨리 여기까지 또 가야 되고 근데 예전에 우리 노래 선물 게스트분 중에 사랑했어 얼마 임지훈 씨가 그런 얘기하셨어요. 아들이 왔을 때 꼭 아들과 함께 했으면 하는 게 뭐냐니까, 우리 집에 좀 자고 갔으면 좋겠는데 애들이 안 자고 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 정도 가서 점심 식사하고 오는 것도 좋지만 저녁 한번 먹어보고 하룻밤 자고 오는
2: 그래.
1: 것도 정말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0: 자야 그냥 왔다 간대요. 어머니 왔어요. 네, 가겠습니다. 이렇게 식사하고 그냥 바로 가는 거예요. 근데 여자들은 뭐 엄마 이랬고 저랬고 뭐 했고 엄마 뭐 하고 뭐 이렇게 해서 자고도 가고 막 이러는데 남자분들은 안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되게 기다리신다고.
1: 네, 그게 다는 아니지만.
0: 그렇죠. 다는 아니 대부분이
1: 통계적으로
0: 그런 편이라고.
1: 네, 아줌마 별로 할 것도 없고 그냥 뭐.
0: 저희 큰 이모가 아들만 셋인데 또 와서 그냥 식사하시고 바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랑 우리 엄마들이랑 이렇게 있는 거 보면 너무 부러워하는 거예요. 우리 큰 이모가. 넌 좋겠다. 딸이 둘이라서.
1: 근데 그게
2: 딸이 둘이 이제 시집을 안 가서 그런
0: 그러니까.
2: 경우에.
0: 그러니까.
1: 그게 우리가 학습적으로 배워야 될 게 뭐냐면 아들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는 아버지한테 배운 거예요. 엄마한테 배운 거고. 그걸 알아야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학습이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좀 바꾸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게 이제 뭐 우리가 그 TV를 통해서라든가 또 영화를 통해서라든가 이런 걸 좀 배워가지고 연습을 해놓고 가야 되는데 그걸 그냥 아버지가 했던 대로 그냥 하려니까 또 섭섭하기도 하고.
2: 맞아요. 친정은 가면서 자고 오잖아요. 우리는 하룻밤. 근데 시댁은 가면 안 자고 바로 오려고 한단 말이에요.
1: 최대한 빨리 오려고 그러잖아요. 네. 똑같은 마음이에요.
2: 어머님이 또 우리 신경 쓰는 게 좋게 생각하면 시어머님이 며느리랑 뭐 이렇게 챙겨주느라고 그래도 뭐라도 얘네들 좀 챙겨줘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근데 아들 입장에서 자식이라고 생각하면 원래는 그걸 며느리가 해줘야 되는 거예요. 며느리가 자기야 우리 오늘 여기서 하룻밤 자고 갈까? 아 우리 엄마 힘들지 않을까? 내가 아침 할게. 이런 이게 좀 구조가 바뀌어야 돼요.
1: 아침 하라고 온다고 또 시어머니가 그래 네가 아침에다 이러진 않는다고.
2: 안 그러시거든요. 네.
0: 근데 제가 보니까 정말 그 우리 미연 선배님의 저만 해도 그래도 이렇게 부모님이나 시부모님에 대한 공경 뭐 이런 분들에 대해서 또 어떤 연민 이런 게 좀 있잖아요. 요즘 MZ는 그렇지 않더라고요. 어머니 그냥 오지 마시고요. 저 있을 때 오세요.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그분이 너무 서운해 하시고 내가 아들 집에 뭐 음식 좀 갖다 놓으러 갔는데 왜 나 없을 때 왔냐면서 막 그렇게 며느리가 막 눈을 동그랗게 뜨고 얘기하는데 막 화가 났어 막 이러시는데
1: 그 MZ 어머니한테 배운 거예요. 그는 거의 80% 가까이 그런 거니까
0: 그렇더라고요.
1: 우리가 그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가정의 날도 하나의 또 명절일 수도 있으니까 우리가 명절 스트레스를 받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내가 생각했을 때는 조언이라고 생각하지만 상대가 생각했을 때는 잔소리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또 어떤 얘기를 해야 될지 노래 나가는 동안 한번 좀 네. 생각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긱스가 피처링한 김범수의 집밥.

괜찮아 하면 잘 지내 어머 마땡 어머니 아버지께 할 일이 많다면 찾아가지도 못해 에이. 잠시만 멈춰 돌아보면 놓친 것들이 너무 넘쳐버린 우린 서성거릴 뿐 절대로 나가지 않아 주빌 밤

0: 남자와 두 여자의 수다방. 오늘도 재치 있는 두 여자 가수 원미연 씨 그리고 리포터 전수연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제 가정의 달 5월을 맞아서 가정의 달이라는 주제로 이야기 도래 나누고 있습니다. 예전에 행복지수에 대한 그런 설문조사가 있었어요. 그런데 행복을 가장 많이 느끼는 나라의 교육법 그리고 정말 행복하지 않다라는 하위권의 교육법하고 조사를 해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더라고요. 행복을 느끼는 나라의 교육열이 되게 낮아요. 그리고 행복을 못 느끼는 우리 삶이 불행하다고 얘기하는 곳에는 교육열이 되게 높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앞으로 아이들에게 어떤 교육 방법을 써야 될지라는 건데 예를 들어서 원미연 씨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딸이 수학을 되게 잘해요. 그런데 영어를 너무 못하는 거야. 그러면 어떤 얘기를 조언해 줄까요? 영어를 너무 못하고 국어를 너무 못하고 수학만 잘해.
1: 영어를 잘해야지 조금 더 잘해서 이렇게 하자.
0: 그렇죠. 그렇다니까. 그러니까.
1: 저는 영어도 잘해야지.
2: 그런데 이게 아이를 공부를 가르쳐보면요. 네. 알아요. 성향이 어느 쪽으로 발달되어 있는지. 차라리 저는 수학을 더 잘하라고 해요.
0: 그치, 그게
2: 그렇게 해서 그 수학에서 그 수학에서 얻을 수 있는 최고의 최고의 어떤 직업들이 있을 텐데 그걸 영어는 어떻게 보면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를 잘하는 애들한테 수학까지 잘하라고 못하거든요. 네. 그게 무니까 그래서 나뉘어지는 거거든요.
0: 한마디는 해요.
1: 어떻게 해요?
0: 수학을 계속 하는데 영어도 좀 신경 써라.
2: 그렇지.
0: 근데 이게 불행을 만든다라는 거죠. 이게 불행을 만든다.
1: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원미연 선배님이 맞는 거네요.
0: 교육열은 높은데 공부에 대한 그 행복 만족도가 떨어진다라는 거지. 근데
1: 아, 그럼 수학만 더 잘해도 돼?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네요.
0: 아, 네가 알아서 해 그냥.
1: 네가 알아서 해.
0: 네 인생은 네가 알아서 하는 거야. 너 수학 잘하네. 야, 수학 너 정말 잘한다. 엄지쳐.
2: 근데 그 영어를 잘하는 애가 수학을 못하잖아요. 결국에 시험 날짜가 도달하기 시작한 몇 달 전부터 수학을 보충을 해요. 본인이. 그래야 원하는 학교도 갈 수 있고 원하는 그건 보충이 영어만큼 잘하지 못하지만 진짜. 내가 이것 때문에 내가 영어를 가기 위한 대학을 못 갈 수도 있기 때문에 본인이 그러니까. 발등에 불이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0: 제가 국영수를 열심히 해야지 원하는 대학을 갔을 텐데. 국영수 자체를.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우리가 가정에 달 때 우리 아이를 위해서 어떻게 우리가 한마디 해야 될까.
2: 그렇지.
0: 그러니까 맨날 하는 얘기잖아요. 상대가 듣고 싶은 이야기가 조언인 거고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잔소리다라는 거. 그런 부분도 가정에 달 때 한 번쯤 생각을 해가지고 네. 우리가 어버이 날 때는 우리 부모님께 어떤 얘기를 해야지 부모님이 기분 좋아할지.
2: 맞아요.
0: 아까 원미연 씨처럼 이렇게 계속 웃음소리가 나오도록. 그러니까 고액 한 장보다는 그 저액 그러니까 천 원짜리로 많이 주는 게 계속 웃음소리가
2: 그래야 돼. 시작은 천 원짜리부터 시작을
1: 그래야지 돈이
2: 오늘 이제 만 원으로 바뀌면서 이제

0: 막 이게 웃음 소리가 들려.
1: 그것도 먼저 물어보는 것도 괜찮고 아이들에게 그래 어린이날인데 선물 뭐 받고 싶니 물어봐야 되지. 그냥 막연하게 내 생각으로
2: 아무거나 하고, 해줄 수 없어.
1: 아니 아무거나보다도 내가 어렸을 때 갖고 싶었던 거를 선물한다라는 거. 지금 세대 아이들에게 쌍권총을 선물할 수는 없잖아. 우리 때는 쌍권총을 옆에 야 그때는 뭐 서부 영화가 유행했던 시절이었으니까.
0: 요즘은 게임기죠.
2: 그렇죠.
1: 게임기도 게임기. 좋고 뭐.
0: 또 프로그램이 또 계속 바뀌니까.
2: 예. 뭐 진짜 최고의 선물이더라고요.
1: 그리고 부모님에 대한 거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저녁 먹고 가던가 하룻밤 더 자던가.
2: 하룻밤 자고 그래요. 가는 거. 특히
1: 아니면
2: 아내분들.
1: 정말 큰맘 먹고 한번 까불어 보던가. 근데 못 까분단 말이죠.
2: 재롱 좀 피우면 좋을 텐데.
1: 개그맨이 직업인 친구들도
2: 집에 가면 굉장히 근엄하시던데요?
1: 아, 근엄한 게 아니라 지친 거죠.
2: 아 지쳐서.
1: 지쳐서 이렇게. 전수연 씨는 집에 가서도 리포터
2: 저는,
1: 합니까?
2: 저는 리포터를 안 하는데 계속 전달해요. 엄마 오늘 뭐 했어? 엄마 오늘 어떻게 지냈어? 엄마 뭐 먹고 싶어? 엄마 나 사랑하지? 막 이런 거 늘 많이 하거든요. 우리 엄마가 지겹대요. 또 그만 좀 해. 입 좀 다물어. 그래서 우리 한번 행복할 것 같아요.
1: 자 한남자와 두여자의 수다방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미연 씨, 전수연 씨 수고 많으셨고요.
2: 네.
1: 다음 주에 더욱더 재밌는 수다 준비해 주세요.
2: 고맙습니다.
0: 건강하세요.
1: 자, 두 분 보내드리면서 카드가든의 노래 전해드립니다. 홈 스윗 홈.

방금 들으신 곡 윤미래의 검은 행복이었습니다. 자, 오늘 끝곡으로 강산에가 부르는 라구요 전해드리면서 클론의 원래 강원래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오늘도 여러분 궁 때리셔봐라. 힘난 하루 보내세요.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1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안녕하세요. 내일은 푸른 하늘 아나운서 장웅입니다. 보건복지부가 직접적인 의사 표현이 어려운 영유아와 장애 아동에 대한 학대를 예방하고 피해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 강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의료기관 이용이 잦은 영유아의 특성을 고려해서 6세 이하 아동을 전수조사하고 위기아동 발굴 변수 검증을 통해 시스템을 개선합니다. 특히 실효성 있는 위기아동 발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2세 이하 아동을 방문할 때는 전문기관 종사자가 동행하기로 했는데요. 피해 아동들을 보호하는 쉼터가 부족한 지역에는 좀 더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새로운 쉼터를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이 최근에 발생한 사망 사건들을 보면요.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건 물론이고 아이가 사망한 지 몇 년 동안 신고는커녕 조카를 친 자녀로 둔갑시키는 엽기적인 사건도 있었습니다. 우리들의 소중한 아이들이 학대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이제는 정말 체계적인 시스템이 간절한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내일은 푸른 하늘 첫 곡 변진섭의 노래로 준비했습니다. 희망사항.

변진섭이 부른 희망사항, 내일은 푸른 하늘 첫 곡이었습니다. 월요일 방송 순서 소개드리죠. 한양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경수 명예교수와 시사복지 함께하고요. 이창훈의 행복뉴스에서는 의약품안전원이 시각장애인 임신, 수유기 의약품 정보를 제작했다는 내용과 한시련의 그림해설 오디오북 제작 소식 전해드립니다. 그리고 법이 밥이다에서는 연휴에 알아두면 좋을 안전예방수칙 알아보겠습니다.

0: 내일은 푸른 하늘.
1: 안녕하세요. 저는 시각장애 김윤희라고 합니다. 저는 세종사이버대 사회복지학과 1학년인데요. 제가 여지까지 일하고 살아왔던 거에서 조금 탈피하고 싶어서 다른 일을 시작하게 됐는데, 이제 제가 하는 일이 복지관에서 일을 하게 됐어요. 그 잡지 그 점역하는 일이요. 프린터하고 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거기서 쉬러 오시는 분들이나 일하시는 분들이나 다 사회복지학 쪽에 관심들이 많으신 분이어서, 그러다 보니까 저도 같이 관심을 좀 갖고 해봐야겠다 라는 생각을 한 거죠. 이제 어려서도 사실 공부를 잘하지 못했어가지고 자신은 없는데 지금 아니면 안 될 것 같아서, 더 나이가 더 먹으면 정말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지금도 늦었지만 시작하게 됐어요. 예전에 10년 전만 해도 특히나 사회복지학 같은 경우는 옆에서 공부하는 사람들 막 보면 내용이 너무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재미없는 공부를 왜 할까 이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사실 그때 안 한 걸 되게 후회하고 있어요. 뭐 제가 큰 포부는 없고요. 그냥 순간순간 그때그때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지금 점역교정사 일도 하지만 그 복지관에 오시는 분들, 뭐 연세 좀 있으셔서 중도 실명하신 분들, 뭐 정식으로 많이는 아니지만 살짝씩 점자에 대해서 좀 저한테 물어보시는 거 있으면 좀 가르쳐드리고 뭐 그런 일은 좀 하고 있어요. 같이 제가 배움이 짧고 사실 아는 게 별로 없으니까, 일단은 제 가장 큰 목표는 제가 사회복지사 뭐 나중에 기회가 되면 1급까지 따서 센터를 운영해 보는 것도 한번 해보고 싶어요. 제가 듣고 싶은 노래는 4월과 5월의 등불이라는 노래입니다.

0: 복지 시사 이슈를 쉽게 해설하는 시사복지 시간입니다. 한양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경수 명예교수와 함께하죠.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세요.
0: 내일이 어린이날인데요. 오늘은 그 아동학대 이야기를 준비하셨다고요?
1: 네, 그렇습니다. 원래라면은 이제 아이들이 마음껏 웃고 또 뛰어노는 그런 이야기를 먼저 해야 맞을 것 같은데요.
0: 네.
1: 네, 오히려 어린이날을 하루 앞둔 오늘 우리가 꼭 좀 짚어봐야 할 문제가 바로 아동 학대라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 모두는 아무튼 뭐 아이들이 좀 행복해야 한다 이렇게 말하지만
0: 네.
1: 실제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안전한지 또 위험에 놓인 아이들을 제대로 지켜내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다시 한 번 더 돌아봐야 하니까요. 가장 최근에 그 통계를 보니까요. 2024년 기준으로 아동학대 신고는 한 5만 건 이상이 접수가 됐습니다. 근데 이제 이 가운데 학대로 판단된 사례는 2만 4천여 건으로 많았죠.
0: 네네.
1: 이걸 이제 환산을 해보면 하루 평균 약 67건의 학대 사례가 발생한 셈입니다.
0: 네.
1: 네, 그래서 어린이날을 앞두고 이 숫자를 우리 모두가 같이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0: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아동학대라고 하면 흔히 때리는 걸 먼저 떠올리게 되잖아요.
1: 네네.
0: 실제로는 어떤 유형의 학대가 가장 많습니까?
1: 네, 그렇습니다. 뭐 많은 분들이 아동학대라고 하면은 신체학대, 그러니까 때리거나 뭐 다치게 하는 그런 행위를 먼저 떠올리시는데요.
0: 네네.
1: 근데 통계를 보면 가장 많은 유형은 바로 이제 정서학대입니다.
0: 아.
1: 네, 전체 그 아동학대 사례의 거의 절반에 가까운 수준인데요. 예, 아이에게 좀 심한 말을 반복한다든지요. 또는 무시하거나 겁을 주는 행위가 여기에 포함되고요.
0: 네.
1: 또 뭐 감금한다거나 또 고립시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제 정서학대는 몸에 어떤 멍이 들거나 상처가 보이는 경우가 적기 때문에 주변에서 잘 알아차리기가 어렵죠.
0: 네. 네,
1: 특히 이 어린 아이들은 자신이 겪는 일이 학대인지 설명하기도 어렵고요. 또 도움을 요청하는 방법도 잘 모릅니다. 그래서 더 오래 지속될 수 있고요. 정서학대 다음으로는 뭐 신체학대 또 방임 성학대 순으로 나타나는데

0: 그래서 여기서 이제 방임도 꼭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뭐 밥을 제대로 주지 않거나 또 아픈데 병원에 데려가지 않거나 아. 또는 위험한 환경에 아이를 방치하는 것도 모두 학대에 해당이 되죠.
1: 그렇죠.
0: 그래서 예, 적극적으로 때리지 않아도 아이를 제대로 돌보지 않는 것 자체가 명백한 학대인 것이죠.
1: 그 학대 행위자는 주로 어떤 분들인가요? 낯선 사람일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서요.
0: 네, 네. 이 부분이 이제 가장 마음 아픈 지점입니다. 예, 공식 통계를 보면요, 학대 행위자의 약 84%가 그 부모였습니다. 또 학대가 발생한 장소도 가정이 83% 정도로 가장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가장 안전해야 할 그런 공간에서 또 아이를 가장 보호해야 할 사람에 의해서 학대가 일어나는 경우가 많다는 뜻이죠. 예, 물론 이것은 단순히 뭐 나쁜 부모만의 문제나 혹은 개인의 일탈만으로 설명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1: 예.
0: 이제 부모의 양육 스트레스라든지요, 또 정신건강의 문제, 또 경제적인 어려움, 또는 가족 갈등, 뭐 양육 지원의 부족, 이런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동학대는 한 가정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가 함께 풀어야 할 그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1: 예. 그리고 최근에 헤드니 사건이 많이 알려졌잖아요.
0: 네네.
1: 그 사건 내용도 한번 정리해 볼까요?
0: 네네. 정말 많은 분들이 가슴 아파하고 분노하셨던 그런 사건인데요.
1: 예.
0: 네, 전남 여수에서 생후 4개월 된 아기, 그러니까 헤드니가 친모의 지속적인 학대로 숨진 사건입니다.
1: 그렇죠.
0: 예, 태어난 지 불과 133일 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예, 아이에게는 뭐 출혈이라든지 또는 다발성 골절이 확인됐고요. 또 이 홈캠에 담긴 그 학대 장면이 알려지면서 사회적 공분이 커졌습니다. 예, 지난 4월 23일 1심에서 친모에게는 무기징역이 이제 선고가 됐는데 선고 당일 법원 앞에 전국에서 보낸 이런 그 근조화한 200여 개가 놓여 있을 만큼
1: 그렇죠.
0: 많은 시민들이 이 사건을 자기 일처럼 아파했습니다.
1: 예.
0: 네. 또 이번 4월 초에도 경기도 양주에서 3살짜리 아이가 친부 학대로 숨지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네, 안타까운 것은 친부가 이미 이전에 학대 의심으로 조사를 받은 이력이 있었는데도 결국 아이를 지키지 못했다는 점이죠.
1: 네.
0: 네, 우리가 이제 돌이켜보면 2020년에 정인이 사건이라고 아마 기억을 하실 텐데요.
1: 예.
0: 예, 그때도 이제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게 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지만 예, 이런 비극이 여전히 멈추지 않고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1: 아유, 다시 들어도 참 마음이 아프네요.
0: 네.
1: 근데 신고가 들어가도 왜 이런 사건이 반복되는 걸까요?
0: 그게 바로 이제 핵심적인 문제라고 보는데요. 아동학대 신고가 들어오면 경찰과 또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이 현장에 나가서요. 또 아이의 상태를 확인하고 또 학대 여부를 판단합니다. 그래서 필요하면 아이를 부모하고 분리해서 보호시설이나 쉼터로 연계하는 일도 하죠.
1: 네.
0: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이제 하시는 분들인데 문제는 현장 인력이 충분치 않다는 점입니다. 신고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이들의 업무 부담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감당해야 할 사건이 많고요. 또 업무 강도도 높다 보니까 경험 있는 인력들은 좀 빠져나가고
1: 네.
0: 또 새로운 인력이 다시 이런 어려움을 겪는 악순환도 생깁니다.
1: 네.
0: 또 하나 좀 짚어보고 싶은 것은 이 공식 통계라고 하는 것이 신고되어서 조사된 사례만 그렇게 담고 있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바깥으로 드러나지 않는 그런 학대와 방임은 통계에도 잡히지 않는 것입니다. 예, 특히 어린아이일수록 스스로 신고하기 어렵다 보니까 이제 또 그런 게 잡히지 않는데 주변 어른이 알아차리지 못하면 아이는 계속 위험한 환경에 머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제 실제 드러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아이들이 이 순간에도 위험에 처해 있다. 뭐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1: 그래요.
0: 네.
1: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같은 보육기관의 학대도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0: 네, 맞습니다. 보육기관이나 이 아동복지시설 같은 곳도요, 완전한 안전지대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예, 물론 뭐 대부분의 그 보육교사와 시설 종사자들은 좀 어려운 여건에서도 아이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있지만요. 예, 일부 기관에서 발생하는 그런 학대들이 아이와 부모 모두에게 커다란 상처를 남기죠. 예,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제 체벌에 대한 인식인데, 그래서 아직도 일부 어른들은 일종의 뭐 사랑의 매 혹은 훈육을 위한 체벌이라는 표현을 쓰십니다.
1: 예.
0: 예, 하지만 이제 그런 인식은 좀 바뀌어야겠죠.
1: 그럼요.
0: 예, 예. 우리나라는 2021년에 민법을 개정해서요, 친권자의 그 자녀 체벌을 그동안 정당화해 주던 징계권 조항을 삭제했습니다.
1: 예.
0: 예, 아이를 때리는 행위를 훈육이라는 이름으로 정당화했던 법적 근거가 사라진 셈이죠. 네, 그래서 가정에서도 또 어린이집에서도 학교에서도 아이에게 손을 대는 방식은 더 이상 용납될 수 없고요.
1: 네.
0: 또 훈육은 아이를 성장시키는 과정이어야지 아이 몸과 마음을 다치게 하는 그런 과정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1: 네. 그리고 저희도 앞서 전해드렸습니다만은 정부도 네. 관련 대책을 마련했는데 한 번 더 네. 짚어주시겠습니까?
0: 네네. 지난 그 4월 22일 날 보건복지부나 교육부 또 법무부 이런 관계부처들이 함께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 강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1: 네.
0: 거기에 핵심은 이제 사후 대응에서 그동안에 이제 사전 발굴로 방향을 바꾸겠다는 것이죠. 예, 특히 의료기관 이용 기록이 없다든지 또는 뭐 영유아 건강 검진 또 예방 접종 기록 이런 것들이 확인되지 않는 6살 이하 아동 약 한 5만 8천 명 정도가 있다고 하는데요.
1: 네.
0: 이제 이들에 대해서 이제 전수조사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신고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위험에 놓였을 가능성이 있는 아이들을 국가가 먼저 찾아가겠다 그런 의미가 되겠죠.
1: 네.
0: 또 처벌을 강화하자는 그런 논의들도 있습니다. 그 국회에서는요, 아동학대 살해죄의 법정형을 지금은 사형과 무기징역 또는 뭐 7년 이상의 징역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을 사형 또는 무기징역만으로 강화하자는 그런 개정안도 제출되어 있습니다.
1: 네.
0: 네. 그래서 헤드니 사건 이후에 많은 시민들이 강력한 처벌을 요구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습니다.
1: 그래요. 끝으로 아동학대를 막기 위해서 뭐 우리가 네. 할 수 있는 일도 있을까요?
0: 네, 그렇죠. 아동학대는 우리 모두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또 더불어서 신고도 좀 필요하고요.
1: 예, 예.
0: 그래서 이제 아이가 자주 멍이 들어 있거나 또는 갑자기 말수가 줄거나 또 어른만 보면은 지나치게 움츠리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면 예, 그냥 지나치지 말아야 합니다. 학대가 의심되면은요 112에 우선 신고를 하셔야겠죠.
1: 예.
0: 예, 또 하나는 이제 양육 부모에게도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인데요. 아이를 키우다 보면 아무래도 정말 힘든 순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1: 예.
0: 또 화도 나고요. 또 소리도 지르거나 또 손이 나갈 것 같은 그런 순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이제 혼자 버티지 마시고 도움을 요청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건복지상담센터 119라는 전화가 있는데요.
1: 119.
0: 거기에 이제 전화를
1: 예.
0: 해서 상담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결코 이제 부끄러운 일은 아니고요. 아이를 지키기 위한 용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1: 네.
0: 그래서 이제 어린이날을 맞아서 어른들이 이제 아이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모든 아이가 좀 안전하게 자랄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1: 알겠습니다.
0: 네.
1: 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시사복지 한양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경수 명예교수의 도움 말씀이었습니다. 김장훈의 노래 이어드리죠. 고속도로 로망스.

0: 이창훈의 행복 뉴스.
1: 안녕하세요. 이창훈입니다.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의약품 안전 사용 교육 자료 6종을 제작했습니다. 시각장애인도 쉽게 임신 수유기 의약품 안전 정보를 접하도록 국제 표준 접근성 전자 출판물로 제작됐습니다. 임신 준비기부터 수유기까지 알아둬야 할 전반적인 의약품 정보를 담았으며 만성질환 관련 정보도 포함됐습니다.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가 한국자산관리공사와 시각장애인을 위한 그림 해설 오디오북을 제작했습니다. 임직원의 도서 낭독은 물론 그림과 표 등 시각정보를 음성으로 설명하는 그림 해설 방식을 적용해 정보 전달의 완결성을 높였습니다. 이번에 제작된 오디오북 50권은 시각장애인 전용 플랫폼을 통해 무료로 제공됩니다. 아름다운 재단이 장애인 게임 보조기기 지원 사업 함께하는 플레이버디 신청자를 모집합니다. 온라인 게임을 희망하는 지체 뇌병변 장애인 35명을 대상으로 맞춤형 게임 보조기기를 지원하는데 심사를 통해 지원하며 지원 품목은 특수 키보드, 특수 마우스, 컨트롤러, 특수 입력 장치, 자세 보조기기 등입니다. 한국장애인재단이 올해 대학생 논문경진대회 장애재해석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올해로 3회째를 맞는 이번 대회는 장애 분야 신진 연구자 발굴과 과학재간 융복합 연구 지원을 목적으로 마련됐으며 학문 분야 제한 없이 장애를 주제로 한 논문이면 누구든지 응모할 수 있고 대학생 개인 또는 최대 3명의 팀으로 참가 가능합니다. 강원 원주시가 고령자와 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주민을 대상으로 고육가 피해 지원

0: 입금을 찾아가는 서비스를 진행합니다. 선불카드 신청 대상자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요청할 경우 담당 공무원이 해당 주민을 찾아가서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대상자를 확인한 후 신청부터 발급까지 한 번의 방문으로 지원금을 지급하는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소소한 소통이 쉬운 정보 제작 교육 기초반의 온라인 강의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그동안 소소한 소통이 축적한 2,000건 이상의 제작 사례와 400회 이상의 교육 노하우를 집약한 실무 중심 과정으로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쉬운 글쓰기와 시각화의 기본 원리를 다루며 참여자가 직접 쉬운 정보를 작성하는 실습으로 진행합니다.
1: 기분 좋은 장애계 뉴스를 전하는 이창훈의 행복 뉴스. 이창훈 씨의 진행으로 주요 소식 먼저 들으셨는데요. 자세한 내용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2: 네, 안녕하세요.
1: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6종의 의약품 관련 자료를 만들었네요.
2: 네, 그렇습니다.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시각장애인을 위해서 임신과 수유기 동안에 안전하게 약을 복용하도록 돕는 교육자료 6종을 새롭게 제작을 했습니다. 이번 자료는 국제표준 접근성을 갖춘 전자출판물 형식으로 만들어져서 시각장애인도 기기를 통해서 훨씬 쉽고 정확하게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그렇군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담겨 있습니까?
2: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임신 준비 기간부터 실제 임신 중에 그리고 출산 후 수유기까지 시기별로 꼭 알아야 할 그런 의약품 안전 정보를 담아놨다는 게 특징인데요. 특히 시각장애인이 약물 복용 시에 놓치기 쉬운 주의사항을 꼼꼼하게 채워넣습니다.
1: 예, 그 수유와 관련된 정보도 있는 거지요?
2: 물론입니다. 아이에게 모유를 먹이는 엄마가 약을 먹어도 되는지 또 혹은 어떤 약이 아이에게 영향을 좀 줄 수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상세하게 담아내고 있어서 안심하고 약을 복용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1: 그렇군요. 그 만성질환 관련 자료를 포함한 것도 참 도움이 될 것 같아요.
2: 맞습니다. 임신이나 수유 중에는 기저질환 관리가 좀 더 까다롭잖아요.
1: 네.
2: 그래서 당뇨나 고혈압 같은 만성질환을 가장 좀 가진 분들이 어떻게 약을 관리해야 하는지에 대한 정보도 한 번에 이번에 좀 포함이 돼서 실무적인 도움을 주고자 했습니다.
1: 아하. 자, 다음 소식 들어보죠.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가 그림 해설 오디오북을 제작했다고요?
2: 그렇습니다.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가 한국자산관리공사, 즉 캠코와 손을 잡고 시각장애인을 위한 특별한 오디오북을 만들었는데요. 단순히 글자만 읽어주는 것은 아니고요. 책 속의 그림까지 설명하는 오디오북입니다.
1: 그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오래전부터 이 오디오북 제작에 앞장서고 있죠?
2: 그렇습니다. 캠코는 지난 2014년부터 10년이 넘었죠. 마음으로 걷는 소리라는 이름으로 꾸준히 오디오북 제작을 펼쳐왔습니다. 임직원이 직접 목소리로 녹음에 참여하면서 벌써 10년 넘게 시각장애인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는 데 기여해왔습니다.
1: 네. 그럼 이번 오디오북에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2: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림 해설 방식들을 좀 공을 많이 들였습니다. 책에 나오는 타포화나 도표, 그래프 같은 시각적인 정보를 음성으로 좀 더 상세히 묘사해서 시각장애인이 책의 내용을 빠짐없이 완벽하게 이해하도록 구성한 게 특징입니다.
1: 예. 그러면 이번에 제작된 그림 해설 오디오북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습니까?
2: 이번에 만든 50권의 오디오북은 시각장애인 전용 플랫폼인 맥이나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해서 누구나 무료로 편리하게 감상할 수 있습니다.
1: 네. 자, 다음은 아름다운 재단의 맞춤형 게임 보조기기 지원 소식이네요.
2: 네, 아름다운 재단이 장애인 게임 보조기기 지원 사업인 함께하는 플레이버디 참가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장애가 있다는 이유 때문에 즐거운 여가 생활인 게임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돕는 아주 뜻깊은 사업입니다.
1: 그렇군요. 지원 품목은 어떻게 됩니까?
2: 지원 대상자 장애 유형에 따라서 맞춤형으로 제공이 되는 건데요. 특수 키보드와 마우스는 물론이고요. 발이나 입으로 조작할 수 있는 컨트롤러, 특수 입력 장치 그리고 편안한 자세를 유지해주는 자세 보조 기기 등이 포함이 됩니다.
1: 일단 지원을 하고 지원자 중에 심사를 받게 되는 거죠?
2: 그렇습니다. 온라인 게임은 즐기고 싶은 지체 뇌병변 장애인 35명이 대상인데 신청자 중에서 전문가 심사를 거쳐서 최종 지원 대상자를 뽑게 되는 방식입니다.
1: 그 이번에는 보조기기를 지원받은 이후에 사후 관리도 진행되나 봐요?
2: 매우 중요하죠. 단순히 기기만 전달하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기기를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법 교육도 진행을 하고요.

0: 있는데요. 우리 삶을 속에 장애를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볼 젊은 연구자들을 찾고 있습니다.
1: 올해로 벌써 3회째를 맞았다고요?
0: 그렇습니다. 장애 분야 신진 연구자를 발굴하고 다양한 학문 분야가 섞여서 장애 문제들을 연구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 시작된 게 벌써 3회를 맞은 겁니다.
1: 그렇네요. 올해 주제는 어떻게 됩니까?
0: 학문 분야의 제한은 전혀 없습니다. 인문, 사회, 공학, 예술 이런 어떤 분야든 상관없이 장애와 관련된 주제면 무엇든지 응모할 수 있고요. 대학생 개인이나 최대 3명의 팀으로도 참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1: 네, 논문 심사 기준도 궁금합니다.
0: 주제 참신함은 중요하겠죠. 또 연구 방법의 적절성 그리고 이 논문이 실제 장애인 복지라든지 정책에 얼마나 기여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평가를 하게 됩니다.
1: 네. 자, 다음 소식 듣겠습니다. 원주시에서는 찾아가는 고유가 피해 지원금 신청 서비스 진행한다고요?
0: 강원도 원주시의 따뜻한 행정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거동이 불편해서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기 어려운 고령자와 장애인을 위해서 공무원이 직접 찾아가는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1: 진짜 고령자나 장애인에게는 아주 편리한 행정인데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0: 매우 간단합니다. 지원금 신청 대상자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전화를 해서 방문 신청을 하고 싶습니다라고 요청을 하면 이때 담당 공무원이 일정을 잡고 직접 거주지로 찾아갑니다.
1: 네. 원주시는 그 지난해도 비슷한 행정을 한 적이 있었죠?
0: 네, 원주시는 이전에도 재난지원금이나 각종 수당 지급 시에 취약계층을 위해서 직접 찾아가서 서비스를 꾸준히 시행해 왔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1: 네, 이조차도 신청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을 텐데 대상자를 이미 파악해뒀다고요?
0: 네, 파악해뒀습니다. 혹시나 몰라서 신청을 못하는 분이 없도록 원주시에서 이미 대상자 명단을 확보하고 있는데요. 찾아가서 신청부터 카드 발급까지 한 번에 해결해드리는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니까요. 많은 분들이 기대해 주시고 전화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 네. 자, 끝 소식입니다. 사회적 기업 소소한 소통이 이번에 온라인 강의 진행한다고요?
0: 네, 발달장애인을 위해 쉬운 정보를 만드는 사회적 기업 소소한 소통이 쉬운 정보 제작 교육 기초반 참여자를 모집하는데요. 이번에는 더 많은 분이 참여하도록 온라인 강의로 마련됐습니다.
1: 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강의가 진행되는 건가요?
0: 소소한 소통이 그동안에 쌓은 2,000건 이상의 제작 사례와 400회 이상의 교육 노하우가 담겨 있는데요. 쉬운 글쓰기 방법부터 시작해서 정보를 시각화하는 기본 원리라든지 그리고 직접 실습까지 함께해보는 실무 중심의 알찬 과정들이 마련됐습니다.
1: 네,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것도 장점이 많을 것 같은데요.
0: 맞습니다. 지역에 상관없이 전국 어디서나 좀 더 수강할 수 있는 게 가장 큰 장점이죠. 평소 쉬운 정보 제작에 관심이 있었지만 거리가 멀어서 망설였던 실무자나 학생에게 아주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1: 예. 근데 문제는 이제 신청을 할 수 있어야 하는 건데 이게 상당히 인기가 많다면서요.
0: 그렇습니다. 예. 소소한 소통의 강의는 워낙에 실용적이라서 모집을 시작하자마자 마감되는 경우가 참 많은데요.
1: 그렇다면서요. 예.
0: 네, 관심 있는 분들은 서둘러서 신청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신청은 소소한 소통 누리집을 통해서 빠르게 가능합니다.
1: 네. 자,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고맙습니다.
1: 지금까지 시각장애 앵커 이창훈의 행복 뉴스였습니다. 이재민이 부릅니다. 골목길.

0: KBS 3라디오 내일은 푸른 하늘 월요일 순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일상생활의 법률을 쉽게 해설하는 법이 밥이다 시간입니다. 성남시 장애인 권리증진센터 고문 변호사이자 법무법인 강헌의 정연우 변호사와 함께하죠.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세요.
0: 어린이날 연휴가 시작됐습니다. 올해는 뭐 연휴가 꽤 긴 편인데 오늘은 연휴 동안에 꼭 알아두면 좋을 안전 이야기 준비하셨다고요?
1: 네, 맞습니다. 벌써 뭐 며칠 지났지만 올해 어린이날 연휴가 정말 길잖아요.
0: 예.
1: 예, 5월 1일 근로자의 날이 공휴일로 좀 지정이 되면서 금요일부터 어린이날까지 최대 5일간 황금 연휴가 만들어졌고 그러니까 오늘 월요일 하루만 휴가를 쓰면 쭉 쉴 수 있게
0: 맞아요.
1: 된
0: 예.
1: 연휴가 됐습니다. 실제로 많은 학교들도 오늘을 재량 휴교일로 지정을 하면서 5일까지 좀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기도 했고요.
0: 네.
1: 아이들도 설렘이 가득했는데요.
0: 제일 좋죠.
1: 그런데 네. 해마다 어린이날 전후로 안타까운 사고 소식이 좀 들려오기도 하잖아요.
0: 예, 예, 예.
1: 네. 키즈카페나 놀이공원에서 아이가 다치는 등의 안전사고가 발생을 하거나 아니면 해외여행 중에 응급상황이 발생하는 시기인데요. 그런데 이런 사고의 대부분은 미리 대비하면 막을 수 있는 것들이 정말 많거든요.
0: 아, 그렇죠.
1: 네. 네, 그래서 오늘은 이번 연휴에는 제발 이런 사고가 좀 발생하지 않도록 하자는 마음으로 좀 폭넓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0: 맞아요. 어린이날 즈음이면 뭐 키즈카페나 놀이공원이 정말 붐비는데 최근에 관련법이 바뀌었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어떤 내용입니까?
1: 네, 올해 2월에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꽤 의미 있는 변화라고 생각하는데 일단 가장 큰 변화는 어린이 놀이시설의 범주가 확장이 됐습니다.
0: 아.
1: 과거에는 어린이 놀이시설로 포함되지 않고 있었던 무인 키즈풀, 또 무인 키즈카페 이런 것들이 이제는 해당 범주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변화인데요. 직원이 상주하지 않는 무인 키즈풀이나 무인 키즈카페 같은 이런 소규모 놀이공간이 이제 법의 사각지대에 머무르면서 안전은 좀 나몰라라 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0: 네.
1: 실제로는 아이들이 뛰어노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어린이 놀이기구가 설치되어 있지 않다라는 이유로 어린이 놀이시설에 포함되지 않았던 거고요. 결과적으로는 아무런 안전관리 의무도 부여받지 않고 있었던 겁니다. 일례로 인천의 한 무인키즈풀에서는 부모와 함께 방문했던

0: 2살짜리 아이가 익사하는 사고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무인시설이기 때문에 현장에 안전요원은 당연히 없었고 또 그것이 의무로 지정되어 있지도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런 무인 키즈풀과 같은 공간은 어린이 놀이시설이 아니라 공간 대여업으로 영업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뭐 인허가 같은 절차도 없고요. 신고만 하면 누구나 쉽게 운영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별도의 안전수칙 같은 것도 필요도 없고 전혀 없었던 거죠.
1: 네. 법이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했던 거네요.
0: 네.
1: 너무 안일하게 방치하고 있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0: 맞습니다. 이게 이제 법이 현실을 따라잡지 못하고 있었던 그런 대표적인 사례가 아닐까 싶더라고요. 근데 원래 어린이 놀이시설은 어린이 놀이기구가 설치된 실내외 놀이터 이런 걸 말하는 것이었는데요. 근데 법이 개정이 되면서 어린이 놀이기구가 없더라도 실질적으로 어린이에게 놀이활동을 제공하는 장소라면 이제는 어린이 놀이시설에 해당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해당 시설을 설치할 때 관리감독기관에 신고를 해야 하는 의무가 부과가 되고요. 시설 관리 주체는 안전관리자를 지정하고 또 사고 배상 책임 보험에도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 됩니다. 또 익수, 추락, 충돌과 같은 위험 요소를 점검하고 개선하는 그런 안전성 평가를 월 1회 이상 반드시 실시해야 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네. 다만 기존의 시설 운영자들에게도 준비할 시간을 부여해야 하기 때문에 1년간 유예 기간이 주어지고요. 네, 그래서 관련 내용은 1년이 경과한 2027년 2월 28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무인시설에서 아이가 다쳐도 책임 소재가 불분명했던 그런 사례들이 적지가 않았는데 뭐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이런 변화가 생겨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1: 그렇네요. 이렇게 법이 강화됐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가장 가까이서 아이들을 챙겨야 할 부모님들이 또 직접 확인해야 할 부분들도 많지 않을까요?
0: 맞아요. 법이 있더라도 사고는 발생을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 현장에서는 결국 부모님의 눈이 가장 중요합니다. 키즈카페나 놀이시설에 가시면 꼭 확인하실 게 몇 가지 있는데 그걸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검사 확인증이 눈에 보이는 곳에 잘 게시되어 있는지를 확인을 하십시오. 어린이 놀이시설은 2년마다 정기 안전검사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혹시라도 검사 확인증이 없거나 아니면 유효기간이 지났다면 그 시설은 가급적 이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1: 네.
0: 두 번째로 안전요원이 배치되어 있는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특히 워터파크나 키즈풀처럼 물이 있는 곳에서는 안전요원의 존재 여부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1: 네.
0: 이거는 여러 번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습니다. 어린이 물놀이 사고는 보호자가 정말 잠깐 한눈을 판 사이에 일어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안전요원의 적절한 배치 여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 번째로 아이의 연령과 체격에 맞는 놀이기구인지 확인이 좀 필요합니다. 이게 놀이기구마다 이용 가능 연령하고 키 제한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런데 현장에서 사실 이걸 무시하고 태워주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막상 아이가 타고 싶다고 조르면 좀 마음이 약해질 수도 있지만 그래도 이건 안전 문제이기 때문에 기준을 꼭 지켜주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1: 네.
0: 또 마지막으로 혹시 사고가 발생을 한다면 현장 사진하고 영수증을 꼭 남겨두시는 것이 필요하거든요. 시설 운영자에게 사고 경위서를 요청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CCTV 관련 자료 등 사고가 발생한 그런 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상당히 중요한데요.
1: 네.
0: 사고 당시에는 우리가 좀 다소 정신이 없는 경우가 많지만 그래도 사진이라도 한 장 찍어두는 것이 나중에 정말 큰 차이를 만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1: 예, 알려주신 부분들 이렇게 주의하면 좋겠네요. 특히 올해는 그 가족여행 떠난 분들도 많은데 여행 중 안전사고에 대해서도 짚어주시겠습니까?
0: 네, 아무래도 장거리 여행을 가신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그만큼 이제 도로도 많이 막히고 이동이 길어지잖아요.
1: 네.
0: 그러니까 부모님들은 일단 피곤한 상태에서 운전하시면 사고 위험이 높아지니까 이 부분 주의하시면 좋겠고요. 네, 몇 가지 실용적인 팁들이 좀 있습니다. 일단 아이의 카시트 착용은 법적 의무라는 점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1: 예.
0: 6세 미만 아동은 반드시 카시트에 앉혀야 되는데요. 그런데 실제 착용률이 절반도 안 된다는
1: 통계가 있더라고요. 애들이 거기 잘 안 앉으려고 그러거든요.
0: 네. 그런데 이렇게 카시트를 안 할 경우에 사고가 혹시라도 발생하면 아이에게 가해지는 충격이 몇 배, 몇십 배 되기 때문에 불편하더라도 꼭 착용을 해야 됩니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카시트 미장착은 또 6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불법 행위이기도 하고요. 네. 숙박시설 점검도 필요한데요. 펜션이나 리조트에 도착하시면 비상구 위치를 일단 먼저 확인하시고요. 혹시라도 아이가 올라갈 수 있는 난간이나 발코니가 있는지 살펴보시면 좋습니다. 다음으로 펜션 수영장에서의 익수사고도 또 매년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물가에서는 어떤 상황에서도 아이에게서 눈을 떼지 않는 것이 최선입니다.
1: 네.
0: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행자 보험 꼭 챙기라는 말씀 드리고 싶은데요. 보통은 해외여행 때만 여행자 보험 생각하시잖아요.
1: 그렇죠. 네.
0: 하지만 국내 여행이라도 여행자 보험에 가입한다면

0: 사고나 질병이 생겼을 때 보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험료도 1인당 하루 1,000원에서 뭐 2,000원 이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네. 귀찮다고 마다하지 마시고 잘 챙기면 큰 안심으로 돌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요즘에 캠핑 가시는 가족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1: 많죠, 많죠.
0: 네, 캠핑에서는 특히 화기 관리 주의하셔야 됩니다. 네, 아이들이 화로나 버너에 손을 댈 수도 있고요. 그리고 텐트 안에서 가스난로 들고 주무시는 거 정말 위험하니까 안 돼요, 안 돼요. 예.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가 매년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가스 사고가 나면 사망에 이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네, 가급적 전기 난방을 사용하시는 걸 권하겠습니다.
1: 네, 뭐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로 가는 분들도 많은데 해외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간단하게 짚어주시겠어요?
0: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 해외에서 응급 상황이 생기면 정말 당황스럽죠.
1: 예.
0: 이게 뭐 말도 안 통하고 어디로 전화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이때 꼭 기억하셔야 될 번호가 하나 있는데요. 영사 안전 콜센터 번호입니다. 네, 국가번호 82 그리고 23210-0404입니다.
1: 아.
0: 네, 이게 24시간 연중무휴로 운영이 되고요.
1: 네네.
0: 당연히 한국어로 상담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권 분실, 각종 사건, 사고, 의료 응급 상황은 물론이고 현지 병원이나 경찰서 연결도 도와줍니다. 그리고 자녀가 아프거나 다쳤을 때 한국어가 통하는 병원을 찾아주기도 하고요. 그래서 해외에서 긴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통역을 해주는 서비스도 있기 때문에 해외 출국 시에는 반드시 영사안전콜센터에 어떻게 연락하는지 미리 알아보고 가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1: 예.
0: 또 해외에서 전화가 원활하지 않은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요. 근데 와이파이 환경에서 무료로 상담 전화를 또 할 수 있도록 외교부에서 무료 전화 앱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SNS 메신저를 통한 상담 서비스도 제공하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 접근 수단들을 미리 체크해서 긴급하게 필요할 때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해두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1: 예, 굉장히 중요한 정보네요. 82 그러니까 국가번호 누르고 23210-0404 예, 뒷번호는
0: 맞습니다.
1: 제가 외웠겠네요. 네.
0: 네네.
1: 영사안전콜센터 꼭 기억해둬야겠습니다. 또 다른 주의사항이 있을까요?
0: 여행 목적지의 안전정보 좀 미리 확인해보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치안이나 뭐 전쟁 상황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혹시라도 뭐 태풍이 오는지 날씨는 어떤지 이런 정보도 주의 깊게 살피는 것이 좋습니다. 네, 외교부에서 운영하는 해외 안전여행 누리집이 있습니다. 네, 출국하시기 전에 여기 누리집에 접속하셔서 여행 목적지의 안전정보를 좀 미리 확인해두는 습관을 가지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 가시면 여행 가려는 국가나 지역별 정보가 체계적으로 잘 정리되어 있고요.
1: 예.
0: 그리고 여행지별로 안전등급도 매겨져 있거든요. 그래서 무엇을 주의해야 되는지 지금 현재 안전도가 얼마나 되는지도 한눈에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1: 네.
0: 너무나 안전한 나라라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누리집에서 막상 찾아보면 여행 유의 경보가 들어와 있는 경우들이 꽤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무엇을 유의해야 되는지 왜 유의 경보가 들어온 것인지 한 번쯤은 살펴볼 가치가 좀 있는 것이죠. 네, 마지막으로 여행자 보험 얘기인데요. 해외 여행자 보험은 반드시 들어야 됩니다. 특히 아이와 함께 해외여행을 하는 것이라면 더더욱 중요하고 꼭 필요한데
1: 네.
0: 아이와 여행을 하다 보면 현지에서 갑작스럽게 의료기관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1: 그렇죠.
0: 근데 이게 특히 현지의 의료 시스템이 우리나라와 다를 경우가 많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도 응급실에 한 번 가면 정말 몇 백만 원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보험 가입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이 여행자 보험을 가입하실 때 의료비 보장 한도를 꼼꼼하게 확인하시는 것이 좋겠고요. 혹시 기존에 앓고 있던 기저질환이 있다면 해당 질환도 보장 범위에 포함되는지를 꼭 체크하셔야겠습니다.
1: 네. 자, 끝으로 해외에서 발생한 응급 상황은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요?
0: 네, 또 여러 가지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죠. 네, 가끔 여권을 분실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1: 있어요.
0: 네, 만약 여권을 분실했다면 가까운 대한민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을 찾아 방문하시면 긴급 여권을 발급받을 수가 있고요. 이것으로 남은 여정을 문제없이 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해외에서 혹시라도 범죄 피해를 당한다면 이때도 대사관을 통해서 도움을 받을 수가 있는데 대사관에서 현지 경찰 신고나 통역 이런 걸 도와줄 수가 있습니다. 필요하면 한국에 있는 가족들에게 연락하는 것도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여행지에서 가장 가까운 대사관이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를 좀 파악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1: 예.
0: 그리고 만약의 상황에 대비해서 여행 전에 여행자들의 여권 사본을 핸드폰에 사진으로 꼭 저장해 두십시오. 그리고 보험증권 사본도 같이 저장해 두시고요. 현지에서 서류가 급하게 필요할 때 이런 것들이 큰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1: 알겠습니다. 그 오늘 알려드린 내용은 이번 연휴가 아니어도 언제든 활용하면 좋은 내용이니까 잘 기억해 두셨다가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법이 밥이다. 법무법인 강헌의 정연우 변호사였습니다. 내일은 푸른 하늘 방송시간 안내해드리죠. 매일 오후 1시부터 2시까지 그리고 저녁 7시부터 8시까지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은 FM 104.9MHz로 들으실 수 있고요. 휴대전화에 KBS 콩 앱을 심으시면 실시간 방송은 물론 다시 듣기까지 더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김광석이 부르는 서른 즈음에 끝곡으로 전해드리면서 저도 인사드리죠. 지금까지 진행의 아나운서 장웅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0: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2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1: KBS 3라디오 2시 뉴스입니다. 고유가 피해 지원금 지급 첫 주에 대상자 4명 중 3명꼴로 신청을 마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오늘 새벽 0시 기준 고유가 피해 지원금 신청자는 246만여 명으로 1차 지급 대상 인원의 76.4%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 대상자들에게 풀린 지원금 누적액은 1조 4천억 원입니다. 8일까지 지급되는 1차 피해 지원금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족 등 취약계층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이 역제안한 14개 항의 종전 협상안에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혔다고 이스라엘 공영 칸 방송이 현지 시간 3일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인터뷰에서 이란의 제안과 관련해 이건 받아들일 수 없다며 모든 것을 검토해봤지만 받아들일 수 없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동 시각 기준 4일부터 호르무즈 해협에 갇힌 제3국 선박들이 안전하게 빠져나올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루스 소셜에 올린 글에서 이같이 적으면서 이른바 프로젝트 프리덤으로 불리는 이번 작전은 중동 시각으로 월요일인 4일 오전에 시작될 거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이란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호르무즈 통항 지원 계획에 휴전 위반으로 간주한다고 경고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에서 화물선 한 척이 공격받았다고 영국 해사 무역기구가 현지 시간 3일 밝혔습니다. 이란 시간 기준 3일 오후 3시쯤 이란 남부 항구 도시 시리크 서쪽 20km 떨어진 호르무즈 해협에서 벌크선 한 척이 소형 선박 여러 척으로부터 공격받았다는 보고가 접수됐습니다. 해사기구는 공격 주체가 누구인지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습니다. 초등학교 교사 대다수가 현장 체험학습을 가는 것에 부정적이라는 교원단체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초등교사 노조는 교사 2만 1,900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96.2%가 현장 체험학습 추진에 부정적이라고 답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장 체험학습을 꺼리는 이유로는 안전사고 발생 시 교사의 법적 책임에 대한 불안감이 49.8%로 가장 많았습니다. 소비자원이 아기가 스스로 분유를 먹도록 도와주는 아기 자가 수유 제품을 사용할 때 질식사고의 위험이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한국소비자원과 국가기술표준원은 여러 국가에서 아기 자가 수유 제품에 대해 질식 등의 심각한 위해 발생 우려가 제기됐다고 밝혔습니다. 아기 자가 수유 제품은 턱받이 형태의 쿠션에 젖병을 넣어 고정할 수 있는 주머니나 밴드를 부착한 제품입니다. 우리 민간 기업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첫 위성인 차세대 중형 위성 2호가 한반도 첫 교신에 성공했습니다. 우주항공청과 국토교통부는 차세대 중형 위성 2호가 발사 6시간여 만인 어제 오후 10시 18분 대전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지상국과 첫 교신에 성공해서 위성체 상태 점검을 수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차세대 중형 위성 2호는 4개월간 초기 운영 과정을 거쳐 올해 하반기부터 정밀 지상 관측 임무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고 김창민 영화감독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남성 2명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가 오늘 의정부지법 남양주 지원에서 열렸습니다. 이들은 법원에 출석하며 김 감독을 살해하려고 폭행한 것인지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법원 요청에 따라 심사장에는 김감독 유족 측도 참석해 의견을 진술할 예정입니다. 이들 남성은 지난해 10월 한 식당에서 말다툼 끝에 김감독을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북한의 내고향 여자축구단이 아시아축구연맹 AFC 여자 챔피언스리그 출전을 위해 한국을 방문합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또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순간 풍속 초속 15m

이상의 강한 바람이 불 것으로 보여 안전사고에 유의해야 합니다. 어린이날인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KBS 제3라디오 2시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이윤정이었습니다. KBS

출발 멋진 인생 이지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지연입니다. 예전에 실수하면은 어른들이 그러셨어요. 아이 괜찮아 괜찮아. 사람이니까 실수하는 거야. 사람이 어디 기계냐? 이렇게 말씀하셨죠.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고 또 실수에서 교훈을 배워 발전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 한 번 실수는 병가지 장사라고 해서 묵인되고 용서됐습니다. 물론 계속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면은 해이하고 게으른 자세를 질타받거나 고의성을 의심받게 됐습니다. 그런데 요즘 PC나 스마트폰으로 AI를 사용하려고 하면은 사용할 때 보면은요, 화면에 AI는 실수할 수 있습니다 라는 문구가 뜹니다. 재미있는 건 사람은 실수를 지적하면은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도 많고 또 기분 나빠도 하는데 AI는 실수를 지적하면은 사람과 달리 변명을 늘어놓지 않고 바로 수긍할 뿐더러 잘못을 지적한 사용자를 오히려 칭찬합니다. 물론 AI는 감정이 배제되어 있기 때문에 반성하지도 않지만 기분 나빠하지도 않다는 거죠. 인간은 진정으로 반성하면은 스스로 바로 행동을 바꿀 수 있지만 AI는 오직 프로그램된 그 방식에서만 오류를 인식하고 수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은 인간의 자아반성 능력은 참 뛰어난 능력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출발 멋진 인생 이지연입니다. 오늘은 멋진 인생을 위해 스스로 격려하는 시간 박창수의 뉴 브라보 마이 라이프, 소리로 느껴보는 한문 고전 박정우 교수의 라디오 서당, 그리고 우리 가요 속에서 찾아보는 역사 이야기 박혜상의 역사인 가요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5월 4일 월요일 출발 멋진 인생 이지연입니다. 먼저 시니어 뉴스입니다. 한국 갤럽이 지난달 전국 성인 천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 국민 10명 가운데 6명 가까이가 노인 기준 연령을 65세에서 70세로 올리는 데 찬성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연령대별로는 30대와 70대 이상에서 찬성이 60%를 넘겼습니다. 정치 성향별로는 진보층이 가장 높았습니다. 또 노후 생계를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는 응답도 60%에 달해 정부나 자녀보다 개인 책임을 강조하는 인식이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정부는 기초연금 개편과 함께 노인 연령 기준 상향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연금 적자를 메우기 위해 투입되는 세금이 내년에 10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공무원연금공단이 제출한 2025년도 예산에 따르면 연금 수입은 약 15조 원이지만 지출은 24조 원에 달해 10조 원가량의 적자가 발생할 전망인데 이 차액은 국민 세금으로 충당됩니다. 전문가들은 의무 지출 증가 속도가 빠른 상황에서 직역연금의 개혁 없이는 국가 재정의 지속 가능성이 위태롭다고 경고했습니다. IMF와 OECD 역시 한국의 연금 지출 증가와 잠재 성장률 하락을 지적하며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인천광역시가 가정의 달을 맞아 시청 본관 중앙홀에서 노인 일자리 생산품 판매전을 개최합니다. 이번 행사는 오는 6일부터 7일까지 이틀 동안 열리고 어르신들이 직접 만든 수제 커피와 베이커리, 수공예품, 친환경 생활용품 등 100여 종이 전시 판매됩니다. 인천시는 올해 2,419억을 투입해 5만 5천여 명의 어르신에게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고 폐건전지 수거와 돌봄교실 지원 등 사회 가치형 일자리도 확대합니다. 오늘의 시니어 뉴스였습니다. 오늘 첫 곡은 김트리오예요. 연한 부두.

0: 여러분은 지금 출발 멋진 인생 이지연입니다를 듣고 계십니다.
1: 박창수의 뉴 브라보 마이 라이프입니다. 중장년층 이상 노년층에게 오늘도 희망의 메시지 전해드릴 텐데요. 작가 박창수 씨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2: 안녕하세요.
1: 오늘 희망의 메시지 제목을 보니까 가정의 달 어떻게 보내십니까? 라고 돼 있어요.
2: 네. 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네네. 기념일이 참 많은 달인데요. 네. 즐거운 날도 있고 마음속 깊이 그리운 얼굴을 뒤새겨보게 되는 날도 있고요. 네네. 또 축하받고 축하해 줄 날도 있습니다.
1: 그럼요.
2: 먼저 내일 5일은 사랑스러운 우리 손자, 손녀들의 날, 어린이날입니다.
1: 네네.
2: 또 이번 주 금요일 8일은 우리 시니어들이 주인공인 어버이날이죠.
1: 네.
2: 그리고 5월 셋째 주 월요일 5월 18일은 만 19세가 되는 손자녀들이나 주변 청년들을 축하해주는 성년의 날입니다.
1: 네.
2: 또 있습니다.
1: 네.
2: 5월 21일은 평등하고 민주적인 부부 문화를 만들기 위해 2007년 법정 기념일로 제정된 부부의 날입니다.
1: 네.
2: 부부의 날이 매년 5월 21일인 것은 두 사람이 하나가 된다는 의미로 2와 1이라는 숫자를 합쳐 21일로 정해졌다고 하네요.
1: 네.
2: 그야말로 가족들과 함께 얼굴 마주하거나 축하의 인사 주고받을 일이 더 많아지는 달입니다.
1: 네네.
2: 그래서 오늘은 중장년층, 노년층에게 가정의 달 어떻게 보내십니까? 라는 내용으로 가족 행사를 계획하고 있거나 남다른 마음이나 생각을 품고 있는 시니어들의 이야기를 전해드린 시간으로 준비했습니다.
1: 네네. 정말로 소중한 마음, 감사한 마음을 갖게 되는 날들 정말 많은 달인데요. 날씨도 좋고 온 세상이 초록초록으로 짙어가는 계절의 여왕 5월인 만큼 가족들과 좋은 시간을 더 많이 보내면 좋겠어요.
2: 그렇습니다.
1: 네네.
2: 그래서 제가 여러 시니어들을 만나보았는데요.
1: 네.
2: 먼저 75세 여성의 이야기입니다.
1: 네.
2: 이분은 3남매를 두었고 모두 출가시켰는데요.
1: 네.
2: 이번 주 금요일은 아들의 장인 장모인 사돈 댁과 함께 식사를 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1: 네네.
2: 또 두 딸과 이달 마지막 주에 1박 2일 국내 여행을 다녀올 계획이라는데요.
1: 네.
2: 사실 이분에게 올해 어버이날은 조금 각별하다고 합니다.
1: 네.
2: 아들 내외는 해마다 양가 부모를 모시고 당일치기 나들이를 하거나 식사를 함께 하는데 용돈도 똑같은 액수를 양가의 봉투에 넣어준다고 해요.
1: 네네.
2: 이런 아들 내외를 보면 어느 한쪽 기울지 않고 소신껏 공정하게 자라는
1: 네.
2: 참 좋은 방법이라고 칭찬을 해왔는데요. 그런데 지난해 남편분이 먼저 떠나서 올해는 나들이 제안을 거절했다고 해요.
1: 네네.
2: 아무래도 사돈댁은 내가 오는데 자신 혼자니까
1: 네네.
2: 예전과는 좀 다른 거죠.
1: 네네.
2: 이렇게 예년과는 상황이 바뀌니까 한편으로는 먼저 떠난 남편이 그립고 또 허전하기도 하다고 했어요.
1: 네네.
2: 손주는 셋으로 이미 중고등학생이어서 함께 놀이공원을 가는 일은 없고요. 용돈만 네. 보내준다고 해요.
1: 네네.
2: 그런데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5월이 되면 여느 달과는 다르게 마음이 더 답답하다고 했습니다.
1: 네네.
2: 자식들과 손주들을 만나서 함께하는 것도 좋지만
1: 네.
2: 무엇보다 부모님 생각, 시부모님에 대한 기억이 많이 난다고 해요.
1: 네네.
2: 이미 뭐 10여 년 전 다들 고인이 되셨지만 젊은 시절 아이들 키우느라 맞다리자 큰 며느리로서 더 넉넉하게 잘해드리지 못한 후회만 남는다고 하네요.
1: 네. 뭐 누구라고 할 것 없이 나이가 아무리 많이 들어도 부모님 생각만 하면 그립고 눈물 나고 그렇죠. 특히 어버이날 되면 다들 그런데 그래서 찰년이라고 하나 봐요.
2: 그렇습니다.
1: 네, 네.
2: 두 번째 소개할 분은 69세 여성입니다.
1: 네.
2: 이분은 6남매 만며느리예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올해 98세라고 합니다.
1: 오, 네, 네.
2: 이번 주말에 시댁 형제들과 어머님 모시고 1박 2일 국내 가족 여행을 준비하고 있대요.
1: 네.
2: 그런데 본인은 아들이 둘이고 큰아들은 6년 전 결혼해서 4살 된 손녀도 있다고 하거든요.
1: 네, 네.
2: 이분이 지방에 사셔요.
1: 네.
2: 그래서 수도권에 있는 큰아들이 집으로 초대를 했는데 아들네 가족과는 함께 오붓한 시간을 즐길 수가 없게 된 거죠.
1: 아, 네.
2: 예. 예쁜 손녀가 보고 싶어 눈에 어른거리지만
1: 네.
2: 그래도 만며느리로서 시어머님을 챙기는 게 도리라고 생각하신답니다.
1: 네, 네.
2: 이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나도 내년이면 칠순이니 자식들에게 효도관광도 받고 싶다. 하지만 만며느리라는 입장에서 고령의 시어머니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다.
1: 네네.
2: 사실 친정 부모님은 20여 년 전에 다 돌아가셔서 너무 아쉽고 그립지만 그분들께 못다한 효도를 시어머님께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어요.
1: 네네.
2: 그래야 자신도 마음이 편안하고 시댁 형제들과의 우애도 더 돈독해지는 것 같다고 했거든요.
1: 네.
2: 70이 다 된 나이에도 만며느리라는 입장을 고수하는 이분을 보면서요. 70대 자녀가 90대 부모님을 돌보는 우리 시대 노년층의 현실인 이 노노케어를 떠올리게 됩니다.
1: 네, 네.
2: 또 한편으로는 그래도 우리나라가 여전히 효를 중시하는 동방 예의지국이구나 하는 생각도 들어요.
1: 일단은 마음이 따뜻해지네요. 먼저 돌아가신 친정 부모님 생각해서 시어머님에게 더 잘 해드리려고 한다는 말씀이 가슴에 와닿는데 모두가 이분처럼 내 부모, 배우자 부모 다르게 생각하지 말고 같은 마음으로 존경하고 효를 실천하면 좋겠어요.
2: 맞습니다.
1: 네네.
2: 다음은 70세 남성의 가정의 달 계획인데요.
1: 네.
2: 이분은 두 딸이 결혼한 4년 전부터는
1: 네.
2: 어버이날 이라고 해서 특별한 외식을 하거나 뭐 여행을 가는 그런 행사는 없다고 해요.
1: 네.
2: 아예 딸들에게 대놓고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1: 네, 네.
2: 너희들은 우리 집 가까이에 살아서 친정이 자주 오지만 시댁은 자주 가질 못하지 않냐.
1: 네.
2: 어버이날에는 시부모님들 찾아뵙고 식사를 대접하든 여행을 하든 도리를 다해라.
1: 네.
2: 우리는 우리의 양가 부모님 산소와 추모공원에 다녀오는 것으로 끝낼 거다.
1: 오. 네네.
2: 어린이날에도 초등학교 다니는 손자, 손녀들에게 전화로 덕담해주고요. 용돈 딱 1인당 5만 원씩만 계좌로 보내준다고 해요.
1: 네네.
2: 그리고 각자 가족끼리 놀이공원을 가든 여행을 가라고 한답니다.
1: 네네.
2: 이분 말하기를 손자, 손녀가 귀여운 것은 사실이지만 어린이날은 부모가 직접 자녀들과 함께 놀아주고 오붓한 좋은 시간을 보내는 게 좋겠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1: 네, 정말 아주 주관이 뚜렷하신 아버지이자 할아버지세요. 이러면은 자녀들이 한결 심적 부담이 덜하겠죠.
2: 그렇겠죠.
1: 네네.
2: 끝으로 56세 여성 이야기예요.
1: 네네.
2: 이분은 가정의 달이라고 해서 특별한 것은 없다고 해요.
1: 네.
2: 이번 주말에 시어머님 모시고 목욕탕 다녀오고
1: 네.
2: 동네 식당에서 시어머님 좋아하시는 오리고기 사드리려고 한다고 합니다.
1: 오, 네네.
2: 그저 평범한 일상 같지만 사실 이분 입장을 보면 좀 달라요.
1: 네.
2: 남편이 외동 아들이라서 올해 87세 된 어머님을 모실 분은 자신밖에 없는 거예요.
1: 아.
2: 결혼 이후 20여 년간 줄곧 함께 살아왔다고 해요.
1: 네네.
2: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직장 생활하느라 시어머님 도움을 받았지만 네네. 이제는 어머님이 몸이 불편하셔서 자신이 돌봐드려야 하기에 최근에는요. 운영하던 학원도 접었다고 합니다.
1: 오, 네네.
2: 어머님 모시고 여행이라도 다녀오고 싶지만 장거리 이동이 어려우니까
1: 네.
2: 그저 늘 해오던 대로 시어머님과 함께하는 일상을 그대로 실천하겠다는 거죠.
1: 네네.
2: 사실 친정엄마가 계시지만 딸 부잣집이라서 다른 자매들이 신경을 써주니까
1: 네네.
2: 자신은 시어머님께 집중할 수 있는 게 그나마 다행이라고 했습니다.
1: 아이고 착하잖아요.
2: 시어머님이 목욕탕에 함께 가는 걸 정말 좋아하셔서요.
1: 네네.
2: 아무리 바빠도 매월 한 번은 꼭 대중목욕탕에 모시고 간다고 합니다.
1: 네네. 며느리가 시어머니 손잡고 목욕탕에 가서 때 밀어드리는 거 사실 요즘 흔치 않은 일이거든요. 시어머님에게 쏟는 그 마음이 자녀들에게 고스란히 보여져서 좋은 본보기가 될 거예요.
2: 그렇습니다.
1: 네네.
2: 사람마다 각자 처한 환경과 입장은 다릅니다.
1: 네네.
2: 그래서 우리 시니어들이 가정의 달을 잘 보내는 방법을 제가 몇 가지 전해드리려고 하는데요.
1: 네.
2: 첫째, 못 봐도 서운해하지 말자입니다.
1: 아, 못 봐도.
2: 네.
1: 네네.
2: 우리 애들은 바쁘다고 돈만 보내왔어. 남들은 딸내하고 여행 간다는데
1: 네.
2: 이렇게 하소연하면서요. 네. 서운해하는 분들도 있어요.
1: 계세요. 네.
2: 해마다 어버이날이 돌아옵니다.
1: 네, 네.
2: 또 요즘은 긴 연휴 이용해서 가족여행 한두 번씩은 다들 다니는 편이잖아요.
1: 네, 네.
2: 이번 어버이날에 못 본다고 해서 함께 또 어딜 못 간다고 해서 서운해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1: 네, 네.
2: 특히 며느리나 사위에게는 너희 부모님들 먼저 챙겨라. 뭐 이런 덕담 한마디라도 하면 좋지 않을까요?
1: 그러면은 네. 먼저 챙기는 며느리가 있을까요?
2: 네.
1: 시어머니 먼저 챙기고 시아버님 먼저 챙기고 고맙습니다 말씀만이라도 하고 먼저 챙겨드리거든요. 네. 네, 네.
2: 둘째,
1: 네.
2: 친구나 지인들에게 자랑하지 말자입니다.
1: 아, 이게 네. 아주 속상한 일이거든요.
2: 예, 예.
1: 그 자랑 들으면은. 그 네, 네.
2: 주변에서 보면 이 아들, 딸 사이 며느리가 용돈 얼마 줬다.
1: 네.
2: 또 어디 여행 가기로 했다. 뭐 이렇게 자랑하는 분들이 적지 않아요.
1: 많습니다. 네.
2: 그런데 가까운 친구여도 자랑은 가능한 하지 않으면 좋겠어요.
1: 네, 네.
2: 특히 요즘 비혼주의 젊은이들이 많은 시대잖아요.
1: 네, 네.
2: 그런 자랑이 오히려 상대에게는 비교를 통한 상실감마저 갖게 하거든요.
1: 맞습니다. 예. 네, 네.
2: 셋째, 돈의 액수 선물의 정도를 따지지 말자입니다.
1: 네.
2: 자녀들에게 돈이나 선물로 받는 감사의 의미는 굳이 X나 브랜드로 따질 일이 아닙니다.
1: 네, 네.
2: 받게 되면 감사하는 마음만 가지면 됩니다.
1: 그럼요.
2: 손자녀들 용돈이나 선물도요. 너무 부담 갖고 전할 필요 없습니다.
1: 네, 네.
2: 내 형편껏, 내 마음껏 하면 좋겠어요.
1: 네.
2: 넷째, 부부의 날을 잊지 말자입니다.
1: 아, 네. 네.
2: 가정의 달에 정말 감사하고 소중한 사람은 바로 곁에 있는 배우자이거든요.
1: 네네.
2: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감사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을 표시하는 일이야말로 이거 꼭 필요한 일입니다.
1: 네네.
2: 이번 부부의 날에는 장미 한 송이 선물 아니면 와인 한 잔이라도 함께하는 시간을 가져보면 좋겠어요.
1: 네네.
2: 부부의 날이 21일이라는 것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 네네. 가족이란 두 글자는 언제 떠올려도 마음이 편안하고 따뜻해지죠. 남과 비교하지 말고 또 사소한 일로 서운해하지 말고 나에게 가족이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감사한 5월을 보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 손자녀도 없고 부부의 날 함께할 배우자도 없고 또 어버이날 찾아올 자녀도 없고 그런 분이 아마 이웃에 계실 거예요. 그런 분을 위해서 5월 어느 하루를 비워뒀다가 부친께라도 좀 지져가지고 찾아뵈면 그분은 아마 그분이 가장 행복한 5월이 아닐까 또 생각이 듭니다.
2: 그럼요.

0: 네네. 네. 박창수의 New Bravo My Life 오늘은 가정의 달 어떻게 보내십니까? 라는 희망의 메시지 전해드렸습니다. 작가 박창수 씨였어요.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이어지는 노래 이선희예요. 한바탕 웃음으로.

FM104.9 메가헤르츠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 출발 멋진 인생 이지연입니다. 듣고 계신데요. 목요일에는 즐거운 세상 박성훈의 노래마당이 마련됩니다. 참여하고 싶으시면 지금 신청하세요. 상원에 뽑히신 분에게 참자연 영농조합법인에서 천연 벌꿀로 만든 자연송이 꿀차 드리고 또 참가비도 보내드립니다. 신청 전화는 서울 368-1040이고요. 인터넷으로 신청하실 때는 주소창에 출발 멋진 인생 이지연입니다. 이렇게 치시면 바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스마트폰 많이 쓰시죠? 스마트폰으로 라디오 듣는 방법, KBS 라디오 모든 채널을 스마트폰으로 들을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 KBS 라디오 콩을 내려받아서 스마트폰으로 라디오 들으시면 되는데요. 안드로이드 사용자들은 플레이스토어에서, 아이폰 사용자들은 앱스토어에서 KBS 콩 이렇게 검색해서 다운로드 받으시면 됩니다.

0: 당신의 인생을 응원합니다. 브라보 유어 라이프 출발 멋진 인생 이지연입니다. 박종훈 교수의 라디오 서당 이어집니다. 옛소리로 느껴보는 한문 고전 명심보감편. 오늘도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의 박종훈 교수와 함께 삶의 좋은 교훈서 명심보감을 배우고 즐겨보겠습니다. 교수님 전화 연결했는데요.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네, 네. 라디오 서당 이번 주에 읽어볼 명심보감 명구는 어떤 건가요?
1: 네, 이번 시간에는 명심보감 성심편 하권 제33장과 34장을 읽어보겠습니다.
0: 네.
1: 먼저 33장은 기술과 배움의 중요성을 강조한 말씀이고요. 34장은 처세와 자기 성찰의 태도에 대한 가르침을 전하는 말씀인데요.
0: 네네.
1: 지금 읽어봐도 다시 생각해 볼 만한 교훈이 담겨 있습니다.
0: 네.
1: 그럼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0: 네.
1: 명심보감 성심편 하권 제33장 태공이 왈 양전 만경이 불여 박의 수신이니라. 태공이 가로되 좋은 밭 만이랑이 얕은 재주를 몸에 진입만 못하느니라. 제34장 성리서에 운하되 전물지 요는 기소부력을 물시어인하고 성리서에 이르되 사물을 대하는 요체는 자기가 하고 싶지 않은 것을 남에게 실행하지 말고 행유부득이어든 반구적이니라. 행함에 소득이 없는 일이 있거든 돌이켜 자기에게서 구할지니라.
0: 네, 그럼 뜻을 풀이해보겠습니다. 먼저 33장입니다. 태공이 가로되 좋은 밭 만이랑이 얕은 재주를 몸에 진입만 못하느니라. 이건 무슨 말인가요?
1: 네, 우선 이 본문의 출처는 강태공, 즉 태공망의 말씀으로 되어 있긴 한데요.
0: 네네.
1: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0: 네.
1: 하지만 본문의 내용을 이해하는 데는 그리 어렵지 않은데요.
0: 네.
1: 본문의 말씀은 아무리 넓고 좋은 논밭을 가졌다고 하더라도 몸에 익힌 작은 기술 하나가 더 낫다는 뜻인데요.
0: 네.
1: 재산이나 땅과 같은 물질적인 부는 도둑을 맞거나 재난을 당해서 잃어버릴 수도 있지만 내가 몸소 익힌 기술이나 지식은 그 누구도 내게서 빼앗아갈 수가 없고 평생토록 나의 소중한 자산이 된다는 뜻입니다.
0: 네.
1: 다시 말해서 물질보다는 실력과 배움이 더 가치가 있음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0: 네, 물질적 재물보다 실제로 활용이 가능한 능력이 더 중요하다는 거군요.
1: 네, 그렇습니다.
0: 네, 다음 34장. 성리서에 이르되 사물을 대하는 요체는 자기가 하고 싶지 않은 것을 남에게 실행하지 말고 행함에 소득이 없는 일이 있거든 돌이켜 자기에서 구할지니라. 이 말은 무슨 뜻인가요?
1: 네, 이 본문의 출전으로 나오는 성리서는요, 성리학에 관한 책이라는 뜻인데요. 구체적으로는 주자의 저작을 모은 주자대전의 백록동 서원 계시라는 글입니다.
0: 네.
1: 이 글은 논어 맹자 등의 유가 경전에서 모은 글귀가 많이 수록되어 있는데요.
0: 아, 네네.
1: 본문의 말씀은 사람을 대하는 중요한 도리는 내가 하고 싶지 않은 일을 남에게 시키지 않는 것이고 어떤 일을 행하고도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했다면 돌이켜서 그 원인을

0: 네, 그렇습니다.
1: 네, 네.
0: 공자 사상의 핵심 덕목 중에 하나인 이 선은요,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타인을 배려하다는 뜻입니다.
1: 네, 네.
0: 그리고 돌이켜서 자기에게서 구할지니라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1: 네, 네.
0: 남을 탓하거나 원망하기 앞서서 나의 잘못이나 부족함은 혹시 없었는지 스스로를 먼저 돌아보라는 자기 성찰의 태도를 강조한 것입니다.
1: 아, 그렇군요. 그럼 이번 주에 배워볼 고사성은 어떤 건가요?
0: 네, 이번 주는 월하노인인데요.
1: 네, 네.
0: 한자씩 보면은 달월 아래하 늙을로 사람인입니다.
1: 네, 네.
0: 글자 그대로 풀면은요, 달빛 아래의 노인이라는 뜻인데요.
1: 네.
0: 부부의 인연을 맺어주는 전설의 중매인을 일컫는 말입니다.
1: 네.
0: 이 성어의 출처는 중국 진나라 역사서 진서 예술전에서 나오고요.
1: 네, 네.
0: 그리고 속유괴록이라는 괴이한 얘기를 모은 글에도 나오는데요.
1: 아, 네, 네.
0: 이 월하노인 고사와 관련된 내용은 이렇습니다.
1: 네.
0: 중국 당나라 초기 정관 2년에 위고라는 청년이 있었는데요.
1: 네.
0: 여러 곳을 여행하던 중에 송성이라는 곳에 이르렀을 때
1: 네.
0: 어느 허름한 여관에 묵게 됩니다.
1: 네.
0: 그날 밤은 휘영청 밝은 달빛 아래 한 노인이 자루에 기대 앉아서 커다란 책을 뒤적이고 있었는데요.
1: 네네.
0: 이 모습을 본 위고가 물었습니다. 무슨 책을 보고 계십니까? 그러자 노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세상 혼사에 관한 책인데 여기 적힌 남녀를 이 자루 안에 있는 빨간 끈으로 한번 묶어 놓으면 아무리 원수지간이라도 반드시 서로 맺어진다오 이렇게 답했다고 합니다.
1: 네.
0: 그러자 다시 위고가 그럼 제 배필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었는데요.
1: 네.
0: 그러자 노인은 송성에 있소. 북쪽에 채소 파는 노파가 안고 있는 아이가 바로 그대의 짝이라오 라고 답을 했습니다.
1: 오, 네네.
0: 그러나 위고는 참 이상한 노인이다 라고만 생각하고 그 말에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았는데요.
1: 네.
0: 그로부터 14년이 지나서 위고는 상주 땅의 관리가 되어서 그 고을에 태수의 딸과 결혼하게 됩니다.
1: 네.
0: 부인은 나이가 17살로 대단한 미인이었다고 하는데요.
1: 네.
0: 어느 날 문득 옛 생각이 나서 위고는 부인에게 월하노인의 말을 얘기해 주었습니다.
1: 네, 네.
0: 그러자 부인은 깜짝 놀라면서 이렇게 말했는데요.
1: 네.
0: 저는 사실 태수의 친딸이 아닙니다. 아버지가 송성에서 벼슬 하시다가 돌아가셨는데 그러자 유모가 채소 장사를 하면서 저를 길러주었는데 지금 태숙해서 마침 아이가 없어서 저를 양녀로 삼으신 것입니다. 이렇게 오, 말을 했다고 합니다.
1: 네.
0: 이 이야기로부터 사람들은 중매인을 가리킬 때 월하노인이라고 부르게 되었는데요.
1: 네, 네.
0: 오늘날에도 월하노인은 결혼의 운명을 이어주는 사람을 비유적으로 말할 때 종종 사용합니다.
1: 네. 오늘 배운 고사성어는 남녀의 인연을 맺어준다는 전설상의 노인이라는 뜻으로 부부의 인연을 맺어주는 중매인을 가리키는 말 월하노인이었습니다. 그럼 끝으로 오늘 배워본 명심보감 명구를 함께 성독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청자들께서도 박정우 교수님 따라서 큰 소리를 성독을 해보시지요.
0: 네, 그럼 읽어보겠습니다.
1: 네.
0: 명심보감 성심편 하권 제33장 태공이와 양전만경이 후려파계 수신이니라. 태공이 가로되 좋은 밭 만이랑이 얕은 재주를 몸에 지니만 못하느니라. 제34장 성리서의 운허되 천물지요난 기소부력을 물시여인허고. 성리서에 이르되 사물을 대하는 요체는

0: 자기가 하고 싶지 않은 것을 남에게 실행하지 말고 행유부득이어든 반구적이니라. 행함에 소득이 없는 일이 있거든 돌이켜 자기에게서 구할지니라.
1: 네, 명심보감 성심편 하권 33장. 태공이 가로되 좋은 밭 만이랑이 얕은 재주를 몸에 진입만 못하느니라. 다음 34장. 성리서에 이르되 사물을 대하는 요체는 자기가 하고 싶지 않은 것을 남에게 실행하지 말고 행함에 소득이 없는 일이 있거든 돌이켜 자기에서 구할지니라. 금주의 명구였습니다. 출발 멋진 인생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은요, 매거진에 있는 박종우의 라디오 서당, 이곳에 매주 배운 명심 보감이 잘 정리가 되어 있거든요. 우리 청취자 여러분도 큰 소리로 한번 성독을 해보시면 뜻을 새길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라디오 서당 오늘도 옛소리로 느껴보는 한문 고전 명심 보감편,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의 박종우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네, 이어지는 노래 세부홍이에요. 호수에 잠긴 달.

0: 재봉의 호수에 잠긴 달 들어봤습니다. 박혜상의 역사인 가요 이어집니다. 우리 대중가요에 들어있는 그 시대의 사회상 그리고 역사 얘기로 함께하는 시간인데요. 한국가요해수자회 박혜상 회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박혜상입니다.
0: 오늘 준비한 역사인 가요 어떤 노래인가요?
1: 네. 김소월의 시노래 중에 대표곡인데요. 서영은 선생이 작곡을 하셨고 유주용 선생이 노래를 하셨습니다. 1968년 작입니다. 그런데 컴플레이션 앨범에 수록된 것은 1969년이고요. 네. 부모라는 노래죠.
0: 어버이날이 다가오고 있는데 네. 부모님 떠나시고 나서 좀 잘해드릴 걸 하고 후회하고 아쉬워해봤자 이미 떠나신 후라서 소용이 없습니다. 옆에 계실 때 안부 전화라도 자주 들으시면 좋을 텐데 네. 오늘 서월 선생의 시, 노래, 부모 이야기 들으시면은 다들 크게 공감하실 것도 같은데 서월 선생 좀 만나볼까요?
1: 네. 자, 일단 시, 노래 작품으로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못 잊어 생각이 나겠지요. 이 노래는 못 잊어고요. 당신은 무슨 일로 그리합니까? 개여울이죠. 실버들을 천만사 늘여놓고도 실버들 다 서월 선생님 씁니다. 가고 오지 못한다는 말은 이렇게 시작을 해서 나는 세상 모르고 살았노라 세상 모르고 살았노라 다리 앞만 맑아도 쳐다볼 줄은 예전엔 미처 몰랐어요. 예전엔 미처 몰랐어요. 그리고 또 이런 노래도 있어요. 산산이 부서진 이름이여 초혼이란 노래지요. 자 이렇게 몇 편의 그 노래만 들어봐도 소월 선생을 지척에서 뵙는 듯이 그렇게 공감도가 높은 글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주옥 같은 이런 글들이 실려있는 시집 진달래꽃이 출간된 지가 벌써 101년째를 맞고 있네요.
0: 그리고 또 빼놓을 수 없는 또 한 편의 시가 바로 5월이 오면 가장 많이 부르게 되는 노래의 가사이기도 한 부모인데요. 네. 이 시도 김소월 선생의 대표 시 가운데 하나죠.
1: 그렇죠. 낙엽이 우수수 떨어질 때 이 왠지 모르게 가슴 한 켠이 그냥 텅 빈 것 같은 그런 공허함을 느끼게 됩니다. 부모님 생각이 간절해지는데 자 예전에 불렀던 우리 어버이날 노래들을 한번 떠올려 봤습니다. 근데 공교롭게 모두 시로 써여졌더라고요.
0: 네. 시인이자 국문학 연구의 개척자라고 할 수 있는 양주동 박사의 어머니의 마음이라는 글을 먼저 보겠습니다.
1: 나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이렇게 시작이 되죠. 기르실제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어머니의 마음 1938년 작입니다. 그런데 양주동 박사가 5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대요. 그리고 12살 때 어머니도 돌아가십니다. 그 어린 나이에 조실 부모하신 거죠. 정말 앞길이 얼마나 험난했을까 생각해보면 마음이 짠해져요. 그렇게 돌아가신 부모님을 평생 그리워하면서 그 그리움을 담은 시였습니다.
0: 그리고 또 동시작가 윤춘병 선생께서 쓴 시 어머님 은혜에는 정말 하도 고와서 노래하다가 울먹이던 아이들도 있었어요.
1: 맞아요. 정말 저희들도 다 그랬어요. 1948년 작인데 높고 높은 하늘이라 말들 하지만 나는 높은 게 또 하나 있지. 이 노래는 우리가 초등학교 그 음악 시간에 배웠습니다. 그리고 앞서 불렀던 양주동 박사의 어머니의 마음은 중학교 음악 시간에 배웠어요. 그러니까 이 두 곡은 대한민국에서 어린 시절을 보낸 사람은 정말 모를 수가 없는 노래죠. 그런데 성인이 되고 난 뒤부터는 김소월 선생의 시노래 부모를 부르게 되더라고요. 어머니의 마음 또 어머님 은혜 그리고 또 부모 정말 우리 마음속에 효 DNA가 살아있나 봐요. 자 그러면 부모의 가사이기도 한 소월의 시 부모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0: 낙엽이 우수수 떨어질 때 겨울의 기나긴 밤 어머님하고 둘이 앉아 옛 이야기 들어라. 나는 어쩌면 생겨나와 이 이야기를 듣는가. 묻지도 말아라. 내일날에 내가 부모 되어서 알아보랴.
1: 일단 그리움보다는 그 슬픔의 코드가 좀 앞선다는 생각이 드는데 1904년 그러니까 소월 선생이 2살 되던 해랍니다. 그때 아버지가 말을 타고 가다가 일본인들에게 집단 폭행을 당해요. 그래서 정신적으로 이상 증세가 나타나기 시작했고 시름시름 앓다가 돌아가셨는데 뭐 물론 어렸으니까 이유는 알 수 없었습니다만 그게 조금 장기화돼가면서 골방에서 그렇게 힘들게 투병하고 시름시름하는 그 모습이 그렇게 보기가 싫었대요. 나중에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는 광산 경영자였던 할아버지 댁에서 살게 되거든요. 자 여기까지는 시 부모 중에 아버지의 이야기예요. 시에 등장하는 어머니는 아마도 할아버지 댁에서 소월 선생과 함께 살았던 숙모일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그래요. 지금 들려드린 이야기도 마찬가지고 앞으로 나올 이야기도 그렇고 또 다른 시에서도 상당 부분의 가족 관련 이야기는 숙모가 남긴 말씀들이거든요.
0: 시 원문을 보니까 물음표가 두 개 있는데요. 내가 어떻게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부모 되어서 알아보랴 라고 구절을 맺었거든요.
1: 그렇습니다. 정말 의아했죠. 내가 부모 되어서 알아보리라 이렇게 어떤 의지를 나타내는 줄 알았는데 이게 시집 원문을 보면 알아보랴 이렇게 물음표로 끝이 납니다. 전체적으로 이야기는 그렇죠. 추운

0: 겨울밤에 엄마가 옛날 이야기를 해줘요. 그걸 가만히 듣고 있던 소월 선생이 갑자기 궁금해지거든요. 아, 나는 어떻게 태어났지? 엄마는 왜 나한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주는 거지? 이 뜻을 내가 아빠가 되면 알 수 있을까? 이런 궁금증이 생겨난 겁니다. 근데 이 시를 쓸 때가 소월의 나이가 10대 말 아니면 20대 초반이라는 걸 고려해 보면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질문을 참 아름답게 시로 이렇게 쓴 거죠.
1: 근데 이제 아무리 글이 좋아도 노래 가사를 옮기려면 운율이 맞아야 되는데.
0: 그렇죠.
1: 그런 점에서 볼 때 작곡가의 안목도 비상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0: 네.
1: 어떤 분인가요?
0: 서영음 선생입니다. 고향 무정 워낙 좋아하시잖아요. 충청도 아줌마 뜨거운 안녕. 이런 노래를 작곡하신 분인데 전설적인 코미디언 살살이 서영춘 선생의 친형이세요. 그러니까 이분이 평소에 김소월 선생의 시를 유난히 좋아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소월의 시 중에 꿈이라는 시가 또 있는데 이 꿈도 역시 마찬가지로 노래로 발표를 했습니다. 이 노래는 최희준 선생이 부르셨어요.
1: 네, 오늘은 이제 유지용 씨의 부모를 듣기로 했는데
0: 네.
1: 노래하신 유지용 선생은 예전에 학사 출신의 남성 사정창단 포어클로버스의 멤버였는데 활동이 그다지 길지는 않았어요.
0: 그렇습니다. 먼저 일단 유지용 선생의 부친이 굉장히 국내외적으로 유명하신 분인데 베를린 공과대학의 공학 박사이시고 후에 나중에 와서 이제 동아대학교의 공과대학장을 지내셨거든요. 그 아버지가 독일에서 연구 활동하실 때 어머님을 만나요. 그래서 독일인 어머님 사이에 한독 다문화 가정의 자녀로 유지용이 태어납니다. 학창 시절의 유지용 선생은 부모님처럼 굉장히 우수한 동네를 지녔었나 봐요. 화공학도로서 굉장히 그 공부를 잘했던 학생이었습니다. 서울대학교 화학공학과 학사를 했었고요. 그리고 연세대학교 연세대학원 생화학과에 석사를 했습니다. 그때 당시라면 이 정도 학력 이건 정말 상위 0.1%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 학업하고 관계없이 나중에 미팔군을 통해서 가수 데뷔를 했고요. 그리고 한창 절정의 시기에 가수 윤복희 씨하고 결혼을 하면서 가요계와는 조금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혼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후에 이혼 후에는 독일로 거처를 옮겨가면서 서서히 잊히기 시작을 했습니다.
1: 네, 이제 그렇다 보면 이제 노래도 덩달아서 잊히게 마련인데 이 노래는 기적처럼 되살아났어요.
0: 네.
1: 노래에 효심이 듬뿍 담겨 있어서 축복을 받았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0: 축복 맞습니다. 기적도 맞고요. 기억나실 겁니다. 1969년에 가정의례 준칙이라는 것이 시행이 됩니다. 관례, 혼례, 상례, 제례 이거 너무너무 복잡했잖아요. 그리고 이게 정말 흐려의식에 너무 찌들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의례를 간소화합시다 이런 거였거든요. 그중에 특히 과도한 사치와 과소비는 호화사치 풍조를 조장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호텔 연회장에서 일어나는 결혼식이나 잔치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제약을 좀 심하게 했었어요. 근데 이 제약이 30년 만에 그러니까 1999년에 가정의례 준칙이 풀려진 겁니다. 호텔 식음료 담당 부서는 정말로 발빠르게 움직이죠. 이런 행사들을 이제 호텔 연회장으로 막 유치를 합니다. 이때 호텔 장수연의 붐이 일어납니다. 약 20여 년 동안 계속됐었어요. 아마 한두 번 이거 겪어보지 않으신 분은 없을 텐데 호텔에서 치르는 고이현, 희수연, 팔순연 뭐 이런 게 이제 거의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장수연의 마지막 부분이 가족 합창이었었어요. 자제분들이 주빈신 부모님을 모셔놓고 불러드리는 합창이죠. 낙엽이 우수수 이렇게 이제 함께 노래를 불러드렸던 겁니다. 이게 부모였습니다. 이렇게 살아났던 겁니다.
1: 네, 네. 그 당시에 아들, 딸, 내외와 손자, 손녀가 모두 나와서 부모를 합창하는데 끝까지 다 못 부르고 다들 울고 그랬어요.
0: 그렇습니다. 그렇게 기쁘면 기쁜 대로 눈물 나게 하는 노래죠. 이후로 이제 더 많은 분들이 연로하신 부모님 떠올리면서 노래를 즐겼습니다. 정말로 반세기를 잔잔히 울려주고 있는 그런 노래가 바로 오늘의 노래 부모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1: 네. 유지용 씨. 그때 이제 잠깐 영화 배우로도 활동을 했었는데 화면에 비칠 때마다 많은 팬들이 그렇게 좋아하셨어요. 그리고 또 누나인 모니카 유를 기억하시는 분도 많이 계실 겁니다.
0: 네.
1: 얼마 전에는 경기 고등학교 동문회 밤에 참석해서 노래를 하는 모습이 계속 SNS에 올라와서 와 지금도 여전히 음 하나 틀리지 않고 정말 근사하게 멋지게 잘 부르시는구나 하고 감탄하면서 봤었는데요. 네. 박혜상의 역사인 가요 오늘은 가정의례 준칙이 30년 만에 폐지되면서 뜻하지 않게 최대의 수혜를 입게 된 노래 김서울 선생의 시노래 부모에 관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유재용의 부모 끝곡으로 준비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가요협회 박혜상 회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0: 고맙습니다.
1: 네, 저는 내일 오겠습니다.

0: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3: May I help you?
0: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3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안녕하십니까. 세월 따라 노래 따라 원석현입니다. 개울가에 띄엄띄엄 놓여있는 진검다리를 건널 때는 무엇보다 호흡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진검돌 하나를 딛고 나서 잠시 숨을 고르고 다음 돌까지의 거리를 가늠한 뒤에 성큼 뛰어서 건너야 하지요. 5월 1일 노동절부터 주말을 지나 내일 어린이날까지 휴일과 휴일 사이에 놓인 오늘이 마치 진검다리 한가운데에 놓인 진검돌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연휴를 보내고 나서 오늘만 보내면 또 쉬는 날이라 일이 손에 잘 잡히지 않으시겠지만요. 이런 날일수록 호흡을 잘 고르고 다리에 힘을 모아야겠지요. 장현의 노래입니다. 오솔길을 따라서.

네, 오늘은 고재종 시인의 수필 감탄과 연민 중에서 한 대목 읽어드리겠습니다. 눈들어 산을 바라보면 연두, 초록 마구 번지는 사이로 삼벚꽃, 철쭉꽃, 조파꽃이 펑펑 제 황홀을 터뜨린다. 발자국 옮겨 들길을 걸으면 보리밭 서리서리 물결치는 그 곁에 자운형, 민들레, 제비꽃은 또 꽃소를 놓고 어느 담장 안을 들여다본들 영산홍, 금낭화, 홍도와 한무더기 피지 않은 집이 없다. 산벚꽃의 휘황함이요, 철쭉꽃의 정열이요, 조팝꽃의 떨림이라 했던가. 민들레의 미소요, 자운형의 유혹이요, 제비꽃의 교태라고 했던가. 무릇 영산홍의 출중함과 금낭화의 붉은 입술과 홍도화의 관능을 보아라. 그 색깔과 향기의 길에 한 번쯤 푹 빠져본다 한들 누가 나무랄 쏜가. 친구 중에 유난히 감탄을 잘하는 친구가 있다. 그는 들길을 걷거나 산행을 하다가도 그 마음이 어린아이처럼 열려 곧잘 탄성을 바라곤 한다. 이것 봐, 이것 봐. 이 제비꽃은 보라색인데 저건 또 흰색이야. 어쩜 이렇게 한 종류면서 이렇게 각기 독특한 색을 가졌을까? 길섭의 작은 꽃 하나를 보고 이토록 감탄할 줄 알고 동백꽃 꿀을 따는 동박새와 살록 맑은 계곡의 산천어의 눈길을 주는 사람은 적어도 생의 환멸이나 권태를 느낄 틈

감탄이 없을 것이다. 감탄이란 눈부시고 아름다운 것에 대한 칭찬의 감정이다. 메마르고 닫힌 세상의 꽃이나 초록 같은 것이 바로 감탄이다. 이것만 있다면 초라한 일상을 신의 나날로 바꿀 수 있을 것이다. 문정선의 노래 꽃이야기 이어지는 곡은 신중현의 아름다운 강산.

네, 어린이나 아이들이 가장 가고 싶어하는 곳은 어딜까요? 예나 지금이나 단연 놀이공원이겠죠? 이맘때만 되면 발 디딜 틈 없을 정도여서 놀이기구 하나 타려면 인내심이 꽤 많이 필요할 겁니다. 7, 80년대에 어린 시절을 보내신 분들이라면 아마 서울 어린이대공원에 한번 다녀온 게 큰 자랑거리였을 텐데 그때를 기억하십니까? 오늘은 우리나라 최초의 종합놀이공원 서울 어린이대공원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어린이대공원은 1973년 5월 5일 제51회 어린이날에 처음 문을 열었습니다. 서울 광진구 능동, 예전에 순명항우에 능이 있던 자리이자 한때는 골프장으로 쓰였던 곳인데요. 어린이를 위한 놀이공원으로 탈바꿈했지요. 당시엔 단순히 공원 하나가 문을 연 정도가 아닌 큰 뉴스거리였습니다. 지금이야 아이들을 위한 놀이공원이 흔해졌지만 그 시절만 해도 어린이를 이름에 내걸고 큰 놀이터를 만든다는 게 아주 놀라운 일이었지요. 물론 당시에도 창경원이 가족 유원지 역할을 하고 있었지만 이름 그대로 어린이를 주인공으로 내세운 공간이란 점에서 더 특별하게 느껴졌을 겁니다. 그래서인지 개장 첫날부터 엄청난 인파가 몰렸는데요. 전국에서 인파가 몰려와 발 디딜 틈조차 없었습니다. 사람에 떠밀려 다니다 부모의 손을 놓친 아이들이 속출하면서 개장 첫날에만 미아 보호소에서 부모를 찾은 아이가 300명을 훌쩍 넘었다고 하지요. 그 인기는 금방 식지 않았고 해마다 어린이날 즈음이 되면 인산 인해를 이루게 됐는데요. 1977년도 어린이날엔 하루 입장객이 무려 73만 5천 명이었다는 기록도 남아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산울림의 개구장이, 밥을 껌에 모두 다 함께, 해바라기의 뭉개구름, 그리고 이 시스터즈의 제니의 추억.

이시스터즈가 노래한 제니의 추억까지 네 곡 들으셨는데요. 앞에 들으신 곡들 산울림의 개구장이, 밥을 껌에 모두 다 함께, 그리고 해바라기의 뭉개구름 들으셨습니다. 세월 따라 노래 따라 그때를 기억하십니까? 오늘은 최고의 어린이 놀이공원이었던 서울 어린이 대공원 이야기입니다. 그 시절의 사진들을 보면 재밌는 장면이 참 많은데요. 놀이공원 나들이지만 아버지들 옷차림이 양복에 넥타이를 맨 정장 차림이 많이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이 대공원에 놀러 오는 게 온 가족이 좋은 옷을 차려입고 오는 특별한 행사 같았지요. 어린이 대공원의 놀이기구를 이야기

얘기할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은 역시 청룡열차일 겁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롤러코스터로 알려졌는데 처음에 그 무시무시한 속도와 회전 반경을 보고 얼마나 놀랐을까요? 하늘 높이 올라갔다가 쏜살같이 떨어져 내려오던 그 짜릿함. 무섭다고 비명을 지르면서도 한번 타고 나면 또 타고 싶어서 줄을 서게 만드는 마법의 열차였습니다. 그래서 70년대 어린이들의 소원 중에 어린이 대공원에 가서 청룡열차 타는 게 항상 들어있었지요. 그렇게 사랑받던 1세대 롤러코스터인 청룡열차는 1984년 360도 회전하는 88열차에게 자리를 넘겨줬고 시간이 흘러 2010년에 새로운 열차가 도입되면서 청룡열차란 이름을 다시 붙이게 됐지만 아쉽게도 지금은 철거되고 패밀리코스터라는 새로운 방식의 놀이기구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어린이 대공원을 크게 분류하자면 놀이공원과 동식물원으로 구분할 수 있겠는데요. 동물원도 아이들한테 참 인기가 많았지요. 코끼리, 원숭이, 사자와 호랑이까지 책에서나 보던 커다란 맹수들을 직접 볼 수 있었으니 한번 들어가면 아이들의 눈과 발이 떨어질 줄 몰랐습니다. 이국적인 유리온실로 꾸며진 식물원은 1973년 개장 때부터 반세기 넘게 자리를 지켜오고 있는데 겨울철에도 유리문을 열고 안에 들어가면 훈훈한 공기와 함께 흙냄새, 풀냄새가 물씬 풍겨왔습니다. 지금이야 뭐 곳곳에 만들어진 식물원에서 이국적인 나무들을 만나볼 수 있지만 그 당시만 해도 야자수나 바나나나무, 거대한 선인장을 볼 수 있는 곳은 이곳밖에 없었을 겁니다. 자, 이번에 들어보실 노래들 현경과 영애의 참 예쁘네요. 서수남과 청일의 동물농장, 유리시스터즈의 꿈나무, 동그라미의 별처럼 아름답게 네 곡입니다.

세월 따라 노래 따라 그때를 기억하십니까? 오늘은 서울 어린이 대공원 이야기를 해드리고 있고요. 노래 네 곡 들어봤습니다. 현경과 영애의 참 예쁘네요. 서순환과 정일의 동물농장 그리고 유리 시스터즈의 꿈나무. 방금 들으신 곡은 별처럼 아름답게 동그라미의 노래였습니다. 서울 어린이 대공원은 소풍과 사생대회의 단골 명소였습니다. 봄, 가을철이면 공원 곳곳에 돗자리가 깔렸는데 거기서 어머니가 사주신 김밥을 맛있게 먹고 스케치북을 펼쳐 그림을 그렸습니다. 사생대회에 출품할 그림을 완성하고 나면 단체로 모여서 공원 한가운데 우뚝 솟은 팔각당이나 거대한 분수대 앞에서 사진 촬영을 하게 됐지요. 공원 전속 사진사들이 큼직한 사진기로 사진을 찍어주는 풍경이 아주 흔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게 어린이들의 낙원 같았던 어린이 대공원은 2006년 공원 입장료가 무료화되면서 누구나 가볍게 찾아올 수 있는 최고의 휴식처가 됐습니다. 물론 놀이동산은 돈을 내고 이용할 수 있지만 동물원과 식물원은 무료로 구경할 수 있게 됐지요. 특히 개장 50년을 넘기면서 최근에 대대적인 재정비 작업을 마쳤다고 합니다. 사생대회의 단골 배경이었던 팔각당은 이제 북카페와 실내 놀이터, 전시관을 품고 있는 다목적 문화 공간으로 변신했고 원숭이와 물개쇼를 하던 동물 공연장 자리는 연극과 뮤지컬을 즐길 수 있는 공연장으로 탈바꿈했습니다. 어쩌면 50여 년 전 양복 입은 아버지의 손을 잡고 이곳에 놀러왔던 꼬마가 이제는 자신의 아이들 혹은 손주들의 고사리 손을 잡고 새로운 감회로 이곳을 구경하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많은 것이 변했지만 5월의 햇살과 아이들의 천진난만한 웃음소리는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없겠지요. 세월 따라 노래 따라 그때를 기억하십니까? 오늘은 서울 어린이 대공원을 잠시 추억해봤고요. 이번에 준비한 노래는 다섯 손가락의 풍선, 이상은의 담다디, 임병수의 아이스크림 사랑, 그리고 자전거 탄 풍경의 보물 네 곡 띄워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만나볼 옛날 신문은 1989년 5월 2일자 경향신문 기사입니다. 제목은 국교생 책가방 평균 무게 4kg. 우리나라 국민학교 어린이들은 평균 4kg 이상의 무거운 책가방을 갖고 다니며 고학년 중에는 6kg 이상의 짐을 들고 다니는 경우도 많아 책가방 개선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한국어린이보호회가 서울시 내 4개 국민학교의 1학년과 5학년 어린이 579명의 책가방과 도시락, 신주머니 등의 무게를 달아본 결과 전체 어린이가 4.13kg의 짐을 등 또는 어깨에 메고 다니고 있었다. 네, 이 기사를 보고 기억을 더듬어 보니까 정말 그 당시에는 가방이 참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초등학교 고학년은 6kg이 넘었다고 나오는데 그 시절 가방 내용물을 생각해보면 그럴만도 했지요. 일단 네모난 가방 자체가 무거웠고 교과서의 준비물들, 미술 수업이 있으면 크레파스나 물감, 뭐 철학 세트 같은 것도 있었겠고 거기에 도시락통도 무거웠지요. 양은 도시락에 보온병에 신발 주머니까지 들고 다녔습니다. 요즘 초등학생들 가방을 보면 참 가볍고 실용적이던데 학교에 사물함이 다 있어서 무거운 책은 거기 두고 다니고요. 급식이 나오니까 도시락이나 보온병을 챙길 일도 없겠지요. 아이들 어깨가 가벼워진 만큼 학교 가는 발걸음과 마음도 그만큼 가볍고 신났으면 좋겠습니다. 방주연의 노래입니다. 자주색 가방.

자주색 가방 방주연의 노래였습니다. 자, 내일은 어린이날이고 또 여름의 시작을 알리는 절기 입하입니다. 이제 자연의 빛이 한층 더 진한 초록으로 변해가겠지요. 그리고 이번 주 금요일은 어버이날이니까 어찌 보면 가정의 달 5월의 하이라이트 같은 주간입니다. 지치지 않게 체력 보충 잘 하시고요. 가족과 함께 좋은 추억들 많이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네요. 홍민의 석별 오늘 마지막 곡으로 띄워드리겠습니다. 세월 따라 노래 따라 원스킨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4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안녕하십니까? 아름다운 우리 가곡 아나운서 김태규입니다. 오늘 들으실 곡은 전경애 씨 고영필곡 라일락입니다. 소프라노 이화영의 노래로 전해드립니다.

아름다운 우리 가곡, 오늘은 전경희 씨 고영필 곡 라일락을 소프라노 이화영의 노래로 전해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건강365 아나운서 최인경입니다. 부정맥은 심장질환의 하나로 지적됩니다. 맥박이 느리고 빠르고 불규칙한 상태인 거죠. 부정맥은 누구에게나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남녀 차이가 좀 있을까요? 심장의 크기나 구조 또 호르몬의 차이가 부정맥 발생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오늘은 여성 부정맥에 대해 살펴보고요. 청취자 사연으로 함께하는 우리 집 주치의로 이어가겠습니다. 건강365 이문세의 봄바람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0: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부정맥은 심장 질환의 하나입니다. 부정맥은 성인 누구에게나 생길 수 있지만 남녀 차이에 대한 지적도 있는데요. 특히 여성 부정맥 환자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원인을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순환기 내과 신동금 교수에게 도움 말씀 듣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한림대학교 강남성심병원 순환기 내과에서 부정맥을 전문으로 진료하고 있는 전문의 신동금입니다.
0: 네, 반갑습니다. 부정맥은 흔한 심장 질환 중 하나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가요?
1: 네, 맞습니다. 부정맥은 임상 현장에서 매우 빈번하게 접하는 대표적인 심장 질환 중에 하나입니다.
0: 네. 발생률에 있어서는 어떨까요? 특히 여성 부정맥 환자들이 늘고 있다고 하던데 그렇습니까?
1: 데이터에 의하면 2021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계에 의하면 2016년에서 2020년까지 최근 5년간 부정맥 질환으로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환자가 연평균 5.1%씩 증가됐다고 보고가 되고 있고요. 아직까지 부정맥 종류에 따른 유병률이나 발병률에 대한 자료는 좀 미미하지만요. 가장 흔한 부정맥인 심방세동의 경우에 같은 경우 2006년도에는 0.73%에서 2015년도에는 1.53%로 2배 이상 증가되었다고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여성 부정맥 같은 경우는 또 다른 문제일 수도 있는데요. 부정맥은 그 종류에 따라서 남녀 유병률의 차이가 있고요. 전반적으로는 여성보다 유병률이 남성에서 가장 다소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연령과 특정 부정맥의 종류에 따라 이 차이는 조금 달라질 수 있고요. 최근 통계와 임상 데이터를 보면 여성 부정맥의 환자의 발생률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0: 네. 그러니까 부정맥의 위험 요인으로 얘기가 되는 흡연도 그렇고 그래서 남성들에게 더 발생률이 높을 것 같은데요. 네, 남녀가 종류에 따라 좀 다르다고 하셨는데 여성 부정맥의 위험은 이유를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1: 여성 같은 경우는 신체적인 구조나 생리적 특성에 따른 고위험 위험 요인이 존재한다고 알려져 있고요. 특히 폐경 후에 호르몬 변화로 인해서 심장 보호하는 효과의 감소, 그다음에 심혈관 질환의 위험의 증가, 그리고 뇌졸중을 유발하는 심방세동 등의 위험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남성보다 더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0: 그럼 부정맥에도요, 뭐 빈맥, 서맥 말씀하신 심방세동 여러 종류가 있는데요. 특히 여성 부정맥이 증가하는 건 어떤 상태가 많은가요?
1: 말씀해 주신 대로 부정맥의 종류는 맥이 빠른 빈맥, 그리고 맥이 느린 서맥, 그리고 불규칙한 맥박 등이 있는데요. 부정맥의 많은 종류 중에 상심실성 빈맥이나 심실 조기 수축, 심실 빈맥의 경우 여성에게 더 자주 관찰되는 것으로 보고가 되고 있고요. 최근에 우리나라 사회도 그렇듯이 고령화 사회에 맞물려서 여성들에게 심방세동과 같은 질환에 증가하는 추세로 있는 것으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0: 뭐 호르몬 변화 말씀하셨는데 심장의 크기라든지 또 호르몬, 약물과 같은 부분들이 주는 영향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요?
1: 여성은 남성보다 상대적으로 심장 크기가 작고 호르몬 변화 그리고 특정 약물에 대한 민감도가 달라 이것들이 심장 신호, 전기 신호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은 심장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지만 이 수치가 급격하게 변화하는 시기에는 호르몬 변화가 심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0: 부정맥에서 심박수가 아주 중요하잖아요. 그럼 기본적인 심박수에서도 남성과 여성의 차이가 있을까요?
1: 네, 맞습니다. 일반적으로 여성은 남성보다 기본 심박수가 약간 더 빠른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여성이 남성보다 안정시 심박수가 평균적으로 더 높은 이유는 심장의 크기가 작아서 상대적으로 1회 박출량이 적고 그다음에 여성 호르몬, 자율신경계의 차이 그리고 네. 이런 구조 때문에 나타난다고 하는데요. 네. 여성은 보통 저희가 1분당 60에서 100회가 정상 맥이라고 하는데 네. 한 70에서 80회 이상 뛰는 경우가 여성에서는 좀 많고요. 근데 이는 신장의 효율성을 보완하기 위한 생리적인 현상이지 뭐 이런 기본적인 심박수의 차이 때문에 여성에서 부정맥이 더 많이 발생한다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0: 네. 임신 기간에 변화도 지적이 되던데요. 임신 중에는 안정시 심박수가 증가할 수 있는 건가요?
1: 네, 그렇습니다. 네. 임신 기간에는 여성의 몸에 큰 변화가 일어나는 시기잖아요.
0: 네, 그렇죠.
1: 이제 이 시기에는 혈액량도 늘고 대사가 활발해지면서 안정시 심박수가 평소보다 증가할 수 있습니다. 네.
0: 임신 기간 중에도 그럴 수 있고요. 또 호르몬의 변화에 의한 걸까요? 특히 폐경 여성들에게 부정맥 진단율이 높다고 하던데요.
1: 네, 맞습니다. 폐경기를 기점으로 발생한 앞에서 얘기했듯이 급격한 호르몬 변화가 네. 신장에 영향을 주고

0: 이로 인해서 중년의 여성들의 부정맥이 진단률이 급격히 높아지는 경향을 보입니다.
1: 네. 참 생각해보면 우리 심장은 늘 뛰고 있지만 심장 박동을 느끼면서 생활하진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슴이 좀 두근거린다거나 하는 증상이 생기면 신경이 쓰이게 되는데 이럴 때 부정맥을 의심할 수 있는 거죠?
0: 네, 말씀해 주신 대로 우리 심장은 늘 뛰고 있지만 저도 그렇고 평소에 이를 느끼지 못하는 게 정상이고요. 대신에 안정상태에서 가만히 있는데 심박수가 지나치게 높거나 아니면 심계항진 이런 두근거림 등의 증상이 안정시에 있으면 부정맥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조금 주의를 필요합니다.
1: 네, 부정맥에 대해서 환자들은 주로 어떤 표현을 하나요?
0: 제가 보통 환자분들한테 0에서 100까지 다양한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설명을 드리는데요. 진짜 말 그대로 부정맥은 무증상부터 급사까지 다양한 증상으로 표현이 됩니다. 보통 환자들이 심장이 쿵쾅거린다, 심장이 세게 뛴다, 아니면 맥박이 한 번씩 건너뛴다 등이 두근거림 증상을 가장 많이 호소하시고요. 때로는 뭐 가슴 통증, 흉부 압박감, 어지러움, 호흡곤란, 아니면 무기력하다 등의 진짜 매우 다양하게 증상을 말씀하시곤 합니다.
1: 네. 뭐 무증상에서 급사까지 다양한 증상들을 이제 호소한다고 하셨는데 부정맥으로 인한 증상도 이제 가슴 두근거림만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심하면 실신이라든지 돌연사의 위험도 있는 건가요?
0: 네. 부정맥 증상이 단순히 두근거림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증상이 심각할 경우에는 갑작스럽게 쓰러질 수도 있고요. 예기치 못한 돌연사로 이어질 위험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1: 네. 아무래도 부정맥 역시 조기 진단을 위한 치료와 관리가 중요하겠죠?
0: 네. 다른 질환과 마찬가지로 부정맥도 적절한 시기에 전문가를 찾아서 관리한다면 충분히 조절이 가능한 질환입니다.
1: 네.
0: 조기에 발견해서 적절한 치료를 하고 생활관리를 병행할 때 이런 부정맥으로 생길 수 있는 합병증을 막고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1: 네. 부정맥 치료는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0: 부정맥 치료는 그거에 따라 조금 부정맥이 어떤 부정맥인지에 따라 좀 다르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증상이 있는 경우 이게 부정맥이랑 연관성이 있다 하면은 약물 치료를 기본적으로 하고요. 혹시나 시술적인 치료가 가능한 부정맥들도 있거든요. 저희가 앞에서 얘기했던 심방세동 같은 경우 약으로도 잘 조절이 안 되는 경우 뭐 여성들에게서 많은 심질 빈맥이나 아니면 심질 조기 수축, 상심질성 빈맥 같은 경우는 약물 치료도 하긴 하지만 시술적인 효과도 되게 좋다고 해서 정극도자 절제술이라고 부정맥을 치료하는 시술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1: 네. 약물 치료라고 한다면 어떤 약물들을 드시는 건가요?
0: 약물이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서 저희가 환자분들한테 사용하는 부정맥 약제가 혈압약제 계열도 있을 수 있고요. 진짜 말 그대로 부정맥을 억제하는 항부정맥제 약제도 있어서 이 환자가 가지고 있는 부정맥의 종류가 어떤 건지 그리고 이 환자가 가지고 있는 기저질환이 뭔지에 따라서 상담을 하고 그냥 약에 대해서는 또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1: 그렇죠.
0: 그래서 환자와 같이 상담을 하고 약물 치료를 해서 그 효과를 같이 확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 네. 그 원인이 뭔지에 따라서 약물 치료가 좀 달라질 수도 있는 거네요.
0: 네, 그렇죠.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1: 네. 또 위험 인자를 가진 분들은 아무래도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심전도뿐 아니라 심혈관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검사들이 있지 않나요?
0: 저희가 심전도는 심장검사에 기본적으로 하는 검사라고 알려 있고요.
1: 네.
0: 그 외에 심혈관 상태를 확인하는 대표적인 검사로는 심장의 구조와 기능을 실시간으로 보는 심장 초음파, 아니면 심장 혈관이 얼마나 좁아져 있는지 협착도를 검사하는 심장 혈관 CT나 입원에서 관상동맥 조영술 같은 것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운동하실 때 심장이 어떤 상태를 보이고 있는지 운동하면서 심장을 분석하는 운동부하 검사 그리고 이제 부정맥 환자들이 좀 많이 최근에 하는 검사가 집에서도 심전도를 기록하면서 심박수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홀터나 웨어러블 패치 모니터링 같은 검사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1: 네.

0: 평소에 좀 두근거림이 심하다거나 하는 분들은 이런 검사를 좀 받아볼 필요가 있는 걸까요?
1: 두근거림이 심하다, 뭐 안정시에 두근거림이 있다, 아니면 네. 부정맥이 본인이 의심된다 하면은 주저하지 마시고 가까운 병원 가셔서 하시면 최근에는 검사를 할 수 있는 기계들이나 이런 게 너무 많이 다양화되어 있기 때문에 네. 꼭 가서 그냥 혼자서 이거 맞으면 어떡하지 이렇게 두려워하지도 않고 고민하지 마시고 가서 네. 상담받아보시고 적극적으로 검사하면 검사 자체가 부정맥 검사 자체가 이렇게 어렵거나 불편하거나 그러진 않거든요. 네. 그래서 적극적으로 가시는 걸 방문하시는 걸 권장을 드립니다.
0: 네. 그 가슴 두근거림이 본인이 느끼기에도 이상하다는 걸 느끼는 거죠?
1: 네, 그럼요. 왜냐하면 심장은 저희가 지금 저도 이렇게 대화를 하고 있지만 제 심장이 뛰는 거는 잘 못 느끼거든요.
0: 그렇죠. 근데 이제
1: 본인이 심장이 뛰는 게 느껴지는 것도 이상한 거고 네. 불규칙하게 느껴지는 것도 이상한 거고 특히나 가만히 있는데 운동하는 네. 것처럼 심장이 빨리 뛴다.
0: 네.
1: 그러면은 그거는 부정맥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0: 네, 그럼 부정맥의 위험에 좀 조심할 필요가 있는 여성들은 어떤 분들일까요?
1: 특히 조심해야 될 분들은 그 호르몬 변화가 있는 갱년기 아니면 폐경기 이후의 여성들 그리고 고혈압, 당뇨 등의 만성질환을 가진 여성들 그리고 비만, 과체중인 여성들 그리고 특히나 기저에 심장질환이 있거나 급사나 부정맥에 가족력이 있는 경우에서는 특히 부정맥을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0: 네. 폐경기 여성 말씀하셨는데요. 그 없던 부정맥이 이제 폐경기에 접어들면서 생길 수 있다는 건가요?
1: 네. 에스트로겐 자체가 변하면서 충분히 부정맥이 생길 수 있는데 이게 중요한 게 또 폐경기 여성들이 이게 폐경기 증상인지 진짜 부정맥인지 좀 헷갈릴 때가 있거든요. 폐경기가 되면 몸이 화끈해진다고도 얘기하지만 가슴이 두근거린다는 분들도 되게 많거든요. 근데 이게 폐경기 증상이랑 되게 헷갈리니까 이제 왜 폐경기인지 아닌지 확인을 하는 것보다 우선은 부정맥이 맞는지 아닌지 확인을 하고 맞지 않다 부정맥이 아니라면 그때는 이제 폐경기 증상일 수 있으니까 그때는 이제 또 가까운 산부인과 가서 상담을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뭐 카페인이라든지 자제할 필요가 있는 음식이나 식품도 있을까요?
1: 뭐 부정맥에 좋지 않은 음식들은 보통은 심장에 부담을 주거나 심박수를 비정상적으로 높이는 음식들이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뭐 커피 한 잔이 반드시 안 된다 이런 건 아니고요. 과도한 카페인 아니면 술 그리고 나트륨이 많은 거 그리고 소세지 햄 같은 가공료 그리고 트랜스 지방이 있는 튀김이나 과자 등 같은 음식은 혈관 건강을 해치기도 하지만 신경진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0: 네. 또 호르몬 변화도 원인일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이런 심전도나 뭐 심혈관 상태를 확인하는 것뿐 아니라 호르몬에 대한 검사를 해보는 것도 필요할까요?
1: 호르몬 검사를 저희가 순환기 내과에서는 하진 않고 있고요. 네, 갱년기 여성분들 같은 경우 폐경기가 다 됐다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산부인과 찾아가서 호르몬 검사를 해보시는 것도 어쨌든 저희가 폐경기라는 건 증상을 통해서만 하는 게 아니라 호르몬 수치도 같이 보니까 같이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네. 오늘 주로 여성 부정맥에 대한 말씀을 들었는데요. 일반적으로 부정맥이라고 하면 진단을 받아도 별다른 치료를 받지 않는 분들도 있습니다. 치료 없이 관리할 수 있는 단계도 있는 걸까요?
1: 그 부정맥을 유발하는 유발 인자가 확실히 있다면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말했듯이 커피를 뭐 한 잔은 마셔도 된다고 하지만 한 잔만 마셔도 카페인을 마시면 부정맥이 생기는 분도 있고 아니면 과음을 했을 때 부정맥이 생기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인자들을 좀 피하시라고 우선 얘기를 하고 그리고 혈압이 조절이 안 돼서 오히려 부정맥이 생기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면 혈압 조절을 먼저 하고 나서 부정맥이 생기는지 안 생기는지 이런 식으로 조금 뭐 모든 부정맥을 다 부정맥 약제를 치료하는 게 아니라 유발 인자가 있다고 하면 그것을 적극적으로 교정을 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0: 네. 여성들의 경우에는 좀 빈맥이 많다고 하셨는데요. 본인이 빈맥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고요. 서맥으로 임의로 진단하기도 하는데 이걸 임의로 판단하면 안 되겠죠?
1: 네. 임의로 판단하시면 안 되고요. 그 최근에는 그 워치도 많이 착용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0: 네.
1: 자식분들이 사촌분들도 있고 워낙 다 보편화돼 있어서 워치로 심박도를 좀 측정을 해서 안정상태에서 심박수가 100회 이상이면 100회 이상이면서 두근거림 증상이 있다던가 아니면 안전상태에서 증상은 없어도 막 심박수가 갑자기 한 130 이상 뛴다던가 이러면 빈맥성 부정맥일 가능성이 있으니까 반드시 근처 병원 가셔서 추가 검사를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섬액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그 그냥 정의를 하기에는 이제 분당 심박수가 60회 미만이면 섬액이다라고 정의를 하지만
0: 네.
1: 저희가 의미 있는 섬액, 그러니까 진짜 말 그대로 문제가 되는 섬액들은 보통은 분당 40회 미만의 섬액이거나 아니면 분당 50회 미만이면서 섬액의 증상은 보통은 뭐 어지럽거나 신신하거나 기운이 없는 이런 증상을 많이 호소하시거든요.
0: 네.
1: 그래서 50회 미만이면서 증상이 동반된다 이런 거 그러면은 가까운 병원 가셔서 검사를 받아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0: 네. 이걸 매일 체크하는 분들도 있긴 한던데요. 가장 위험할 수 있는 부정맥은 뭔가요?
1: 가장 위험할 수 있는 부정맥은 실을 예기치 못하게 부정맥이 나와서 갑자기 돌연사하는 심실 빈맥이나 심실 세동이라는 부정맥이 가장 위험한데요. 이거는 실은 예측이 불가능할 수도 있고 아니면 기저에 심질환이 있는 분들에게 잘 생기기 때문에 이렇게 기저에 심질환이 있는 분들은 주기적으로 모니터링 하면서 약도 잘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그러니까 심하면 돌연사의 위험도 생길 수 있는 거네요.
1: 네. 첫 번째 부정맥으로 나타나는 증상이 돌연사인 경우도 꽤 있습니다.
0: 네. 맥박수를 이제 체크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럼 맥박수를 체크하는 데 있어서 아침, 점심, 저녁 시간대는 언제가 좋은 건가요?
1: 아침, 점심, 저녁 이렇게 시간대가 딱 정해져 있다기보다는요. 잘 때는 맥박수가 떨어지는 게 일반적이 잘 때는 우리가 부교감신경이 항진되기 때문에 맥박수가 떨어지는 게 일반적이고요. 그다음에 깨어있을 때는 교감신경이 항진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맥박수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뭐 아침, 점심, 저녁 이런 거는 크게 상관이 없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0: 네. 하루에 두 번 정도는 재는 게 좋겠네요.
1: 그 혹시나 이제 혈압을 같이 재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어차피 혈압 기계에서 이 심박수도 같이 모니터링이 되기 때문에 측정이 되기 때문에 혈압을 저희가 보통 하루에 두 번 재시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화장실 갔다 와서 한 30분 정도 있다가 혈압을 재시라고 얘기할 때 그때 심박수를 같이 모니터링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잘 때 눕기 바로 직전에 혈압을 재면 까먹지 않고 잴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권고를 해드리는데 그때의 심박수도 한번 확인을 같이 혈압만 보지 마시고 심박수도 같이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부정맥, 특히 여성 부정맥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한림대 강남 성심병원 순환기 내과 신동금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KBS 라디오 건강365 함께하고 계신데요. 015B의 신인류의 사랑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0: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 집 주치 순천향대 서울병원 가정의학과 조현 교수에게 도움 말씀 듣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청취자가 주신 사연을 살펴보는데요. 오늘은 50대 여성의 고민부터 들어보시죠.
2: 어렸을 때부터 기관지가 좀 안 좋아서 편도가 부었다 하고 비염기도 있어가지고 편도가 좀 잘 붓는 편이었어요. 근데 심한 거는 아닌데 작년에 갑자기 기침 감기가 심하게 온 거예요. 비염이랑 같이. 그래서 가래가 쌓이더니 그게 가래 기침으로 이제 전이 돼가지고 한 6개월 정도 고생을 했어요. 근데 그 과정에서 숨이 차기 시작한 거예요. 어느 순간부터 심하게 걷는다거나 언덕길 오른다거나 운동할 때 제가 좀 젊었을 때 운동을 잘했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는 아니었는데 갑자기 운동하는데 숨이 찬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내가 나이가 들어서 그랬나 보다 그랬는데 검사를 했는데 약간 천식기가 있다고 이렇게 진단이 나온 거예요. 지금은 병원에 가면 숨 안 차세요?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작년에 심하게 기침했을 때 두 걸음만 걸어도 숨을 못 쉬었어요. 과호흡으로. 그래서 그때 아, 나 이러다 죽는 거 아닌가? 라는 심각한 고민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제가 수업하는 사람이라서 어디 가서 수업을 하러 가야 되는데 걷는 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고생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천식이 아무 저기도 없이 갑자기 이렇게 올 수 있는 건가? 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딸들도 유전이 되는 게 아닌가? 라는 걱정도 되고 별의별 생각이 좀 많아지는 작년 한 해였어요. 지금은 초기라고 하셨는데 이게 천식에 관련된 천식 호흡기 뭐가 있더라고요. 그거를 계속 처방을 받아야 되는 건지, 그러니까 왜냐면 딱 한번 과호흡할 때 그걸 한번 처방을 받아서 했는데 제가 이렇게 숨을 들어 쉬어야 되는데 그게 힘들더라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기계를 또 처방을 받으면 해도 되는 건지, 계속 그 기계를 사용해야 되는 건지, 그때 일회적으로 끝나긴 했는데 그거 한번 하면 계속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그걸로 그냥 끝내도 되는 건지에 대한 그런 궁금증은 생기더라고요.
0: 네. 어릴 때부터 편도가 잘 붓기도 하고 비염도 있다고 하세요. 그런데 천식에 대한 진단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천식이 이렇게 갑자기 올 수도 있는지를 궁금해 하셨습니다. 어떨까요?
1: 그러니까 천식은 성인에서도 새롭게 발생할 수 있는 질환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감기라든지 기관지 감염 이후에 뭐 기침이 오래 지속되거나 네. 그러니까 기관지가 좀 예민해진 상태가 유지가 되면은

0: 감염이라든지 음식이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원인이 다양하겠네요.
1: 그렇죠. 이제 뭐 미세먼지라든지 뭐 자극물질, 감염, 알레르기 그러니까 모두 영향을 줄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특히 이전에는 문제가 없었던 물질인데도 그러니까 면역 반응이 달라지게 되면은 뭐 과민 반응이 또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없던 알레르기나 천식이 생겼다는 거는 갑자기 생긴 게 아니라 그러니까 면역 반응의 어떤 패턴이 좀 변화한 걸로 보시는 게 맞습니다.
0: 네. 면역 반응 지적을 하셨는데요. 천식의 증상은 그럼 원인에 따라서 개인차가 좀 클까요?
1: 그렇죠. 이제 개인에 따라서 양상하고 강도가 상당히 좀 다르게 나타나거든요.
0: 네.
1: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는 그냥 기침이 주된 증상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좀 있고요.
0: 네.
1: 그러니까 다른 경우에는 이제 호흡곤란이나 이제 쌕쌕거림까지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운동이라든지 감기, 그다음에 이제 밤 시간대와 같이 그러니까 특정 조건에서 이제 악화되는 또 패턴을 좀 보이는 경우가 있거든요.
0: 네.
1: 그래서 개인별로 좀 다양한 표현을 보이는 질환으로 봐야 됩니다.
0: 네. 천식이 기관지 질환인 거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천식을 얘기할 때 기관지 천식이라고도 하지 않나요?
1: 네. 기관지 질환이고요.
0: 네.
1: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이제 기관지에 만성 염증이 존재하면서 그러니까 외부 자극에 민감하게 좀 반응하는 상태를 의미를 하거든요.
0: 네.
1: 우리가 기관지 천식이라는 표현을 함께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0: 네. 기관지 염증으로 인한 문제로 볼 수 있다고 하셨는데 염증으로 기관지가 좁아지면서 호흡에 문제가 생기는 건가요?
1: 네, 맞습니다. 이제 기본적으로 이게 기관지 염증으로 인해서 기도가 좁아지는 질환이 천식이고요.
0: 네.
1: 그러니까 염증이 있는 상태에서는 아무래도 기관지 벽이 좀 부어오르게 되고 그러니까 점액 분비가 좀 증가하게 되면서 그 기도 내 공간이 좀 좁아지게 되거든요.
0: 네.
1: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제 기관지 근육이 같이 수축을 하게 되면은 기도가 더 좁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숨이 차거나 답답한 증상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0: 특히 쌕쌕거린다는 말을 하지 않나요? 숨 쉴 때 나타나는 특징적인 증상이 있는 건가요?
1: 그러니까 천식에서 말하는 쌕쌕거림은 이게 기도가 좁아지면서 발생하는 이제 특징적인 그런 호흡 음이거든요.
0: 네.
1: 그러니까 좁아져 있는 기관지를 공기가 통과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휘파람 같은 이제 소리가 잘 들리게 되고요.
0: 네.
1: 특히 이제 숨을 이제 내쉴 때 더 잘 들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제 모든 천식 환자에서 이 증상이 나타나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기침만 지속되는 형태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0: 네. 그런데 또 평소에는 별다른 증상이 없다가 갑자기 심해질 수도 있는 건가요? 천식 발작이라는 말도 있는데요.
1: 이제 그런 경우를 이제 흔하게 우리가 천식 발작이라고 표현하는데
0: 네.
1: 그러니까 기관지가 이제 갑자기 수축하면서 기도가 좁아지고 호흡이 어려워지는 상태를 말을 하거든요.
0: 네.
1: 그래서 뭐 감기에 걸렸거나 뭐 찬 공기를 쐈거나 미세먼지라든지 운동 같은 요인이 이런 발작을 좀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0: 네. 호흡이 어려워질 수도 있다고 하셨는데요. 그렇게 증상이 심해지면 응급치료가 필요한 거죠.
1: 그렇죠. 이제 천식발작이 심한 경우에는 응급치료가 꼭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뭐 숨이 좀 가쁘면서 말을 하기 어려울 정도로 호흡이 힘들거나
0: 네.
1: 아니면 이제 가슴이 좀 심하게 조이는 느낌이 이제 지속이 되는 경우에는 그러니까 즉각적인 치료가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이제 기관지를 확장시켜주는 약물을 사용을 해가지고
0: 네.
1: 우리가 이제 기도를 확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제 천식 같은 경우는 증상이 갑자기 좀 안 좋아질 수가 있기 때문에
0: 네.
1: 이런 상황에 대비한 관리가 함께 필요합니다.
0: 네. 사연 주신 분은 숨찬 증상을 경험하셨는데 다행히 초기라는 말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없던 천식이 생기니까 자녀들에게도 유전되는 건 아닌지 걱정도 되고 불안감을 느끼시는데요. 어떨까요?
1: 그저 걱정을 하실 텐데
0: 네.
1: 뭐 이제 천식은 반드시 유전되는 질환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가족력이 있는 경우에 그 천식 발생 위험이 증가할 수는 있지만
0: 네.
1: 그것보다는 환경 요인이라든지 면역 반응이 훨씬 더 중요하거든요.
0: 네.
1: 그래서 이제 부모에게 천식이 있다고 해가지고 자녀에게 반드시 발생하는 건 아니고요. 오히려 그 알레르기 체질이라든지
0: 네.
1: 환경 노출이 훨씬 더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0: 네. 천식 진단을 받으면 어떤 치료가 진행이 되나요?
1: 일단 기본적으로 기관지 염증을 조절하는 치료하고요.
0: 네.
1: 기관지를 확장하는 치료로 나누거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가 흡입하는
0: 네.
1: 스테로이드 약물을 사용을 해가지고 염증을 좀 줄여주게 되고요. 필요에 따라서는 기관지를 넓혀주는 기관지 확장제를 함께 사용을 하게 됩니다.
0: 네. 스테로이드 약물 흡입제 말씀하셨는데요. 사연 주신 분은 이제 흡입기를 사용해 보신 것 같습니다. 계속 사용해야 하는 건지도 궁금해하셨어요. 어떨까요?
1: 그러니까 이 흡입기도 그러니까 증상이 있을 때만 사용하는 약하고
0: 네.
1: 지속적으로 사용해야 되는 약으로 이제 구분을 하거든요.
0: 아, 네.
1: 그래서 이제 증상이 반복되거나 이제 천식으로 진단받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증상이 없어도 일정 기간 유지 치료를 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0: 네.
1: 왜냐하면 이제 증상이 없다고 해도 기관지 염증이 남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0: 약물을 조금 더 유지를 하셔야 되고요. 근데 이제 일시적인 증상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네. 단기간 사용하고 중단하기도 합니다.
1: 네. 아무래도 천식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불안감을 느끼는 게 급성으로 악화되는 경우잖아요. 전조 증상으로 볼 수 있는 위험 신호들이 있을까요?
0: 그러니까 대표적으로는 이제 기침이 평소보다 좀 늘어나거나 네. 그다음에 밤이라든지 새벽에 기침이 반복되는 경우를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가슴이 답답한 느낌, 숨이 평소보다 약간 더 차는 느낌, 네. 쌕쌕거림이 이제 중요한 신호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운동하실 때 네. 평소보다 숨이 더 쉽게 차거나 그러니까 말하실 때 숨이 좀 끊기는 그런 느낌이 드는 것도 이제 초기 변화를 볼 수가 있습니다.
1: 네. 그럴 때는 되도록 빨리 응급실로 가야 될까요?
0: 그러니까 호흡이 좀 눈에 띄게 어려워지는 경우는 이제 응급실로 가셔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숨이 차서 이제 어떤 말 문장을 끝까지 말하기 어렵거나 가슴을 좀 심하게 좀 조이는 느낌이 지속이 되는 경우에는 우리가 응급 상황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네. 이럴 때는 이제 응급실로 가시는 게 좋습니다.
1: 네. 천식을 잘 관리하고 악화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0: 일단 뭐 기관지 염증을 이제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정기적으로 흡입 치료를 좀 유지하시는 것도 중요하고요. 네. 그러니까 증상이 없어도 일정 기간은 관리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감기라든지 호흡기 감염이 또 천식 악화 요인이 되기 때문에 네. 이런 것들에 잘 걸리지 않게 이제 관리하시는 것도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이제 다음 사연도 들어보시죠. 50대 여성이 주신 탈모에 대한 고민입니다.
2: 스트레스로 인해서 갑자기 탈모가 왔거든요. 조금씩 빠지기는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한 번에 훅 빠져버린 경우죠. 원형 탈모처럼 그 사이즈가 작은 동전 크기가 아니라 이제 굉장히 큰 사이즈로 갑자기 한 번에 빠진 거예요. 여성인데 갑자기 이렇게 머리가 빠지면 많이 당황스럽고 걱정도 많이 되죠. 일단은 병원을 먼저 가서 두피에 맞는 주사도 맞아봤어요. 일단 급하니까 주사도 맞아봤고 근데 두 번을 맞고 도저히 못 맞겠대요. 너무 아파서.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커피향을 완전히 현저하게 줄였어요. 커피가 하루에 진짜 12잔 이상? 이제 거의 물 대신 들고 있을 정도였는데 아예 안 먹기는 힘들고 하루에 한 두 잔 정도 이 정도로 줄이고 그다음 헤어 제품은 다 바꿨고요. 제일 중요한 게 식습관이더라고요. 불규칙하게 먹고 불규칙하게 자고 그런 거 하지 말라고. 그걸 조금 최대한 줄이는 노력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게 한 3개월 정도 하니까 약간의 이제 머리카락이 나기 시작하더라고요. 이제 이런 스트레스성 탈모로 갑자기 훅 빠지는 경우도 있지만 이제 평상시에 이제 생활 습관이나 이런 게 안 좋으면 머리카락이 좀 많이 빠지는 편인데 잘 모르는 거거든요.
1: 네. 탈모로 고민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사연 주신 분은 머리카락이 갑자기 훅 빠졌다는 표현을 하셨습니다. 스트레스가 원인인 것 같다고 하셨는데요. 이런 경우도 많은가요?
0: 네, 실제로 흔하게 발생하는 탈모 유형이고요. 네. 이런 스트레스 때문에 이제 발생하는 이제 탈모를 이제 휴지기 탈모라고 하는데 네. 그러니까 모발이 이제 성장을 해야 되는데 성장하지 못하고 한꺼번에 휴지기로 넘어가면서 아. 머리가 빠지는 그런 형태거든요.
1: 네.
0: 그래서 이럴 때는 그러니까 특정 부위만 빠지기보다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좀 머리숱이 좀 줄어드는 느낌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1: 네. 탈모는 말 그대로 머리카락이 빠지는 거잖아요. 뭐 스트레스도 말씀 주셨지만 탈모의 원인이 다양하지 않을까 싶어요.
0: 매우 다양합니다. 네. 뭐 유전적인 요인도 있고 뭐 호르몬 변화라든지 스트레스, 그다음에 네. 영양 상태, 그다음에 수면 부족 이런 것들도 영향을 더 줄 수가 있고요.
1: 네.
0: 염색이라든지 파마, 그다음에 두피 자극 같은 외부 요인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탈모는 이제 신체 전반의 좀 상태를 반영하는 증상으로 보는 게 적절합니다.
1: 네. 탈모에도 종류가 여러 가지이지 않나요?
0: 그러니까 대표적으로는 우리가 유전적 영향을 받는 그 남성 탈모라든지 네. 이런 게 있을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스트레스나 뭐 질환 이후에 발생하는 탈모, 그다음에 이제 특정 부위가 동전 모양으로 빠지는 원형 탈모가 네. 있습니다. 그리고 두피에 염증이 있다거나 하는 경우에도 발생하는 이제 탈모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유형하고 이제 원인마다 다 다르거든요.
1: 네.
0: 이럴 때는 한번 구분해 가지고 치료를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1: 네. 남성 탈모의 경우에는 유전적 영향이 좀 있다고 하셨는데요. 남성 탈모와 여성 탈모의 차이가 어떤 건가요?
0: 그러니까 남성형 탈모는 그러니까 주로 앞머리하고 정수리 중심으로 좀 진행이 되게 되고요.
1: 네.
0: 그러니까 점차 이렇게 넓어지는 이마가 넓어지는 형태가 좀 특징입니다.
1: 네.
0: 근데 이제 여성 탈모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좀 머리숱이 줄어드는
1: 네.
0: 확산형 탈모가 좀 흔하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여성분들은 그러니까 폐경 이후에 좀 이런 탈모에 좀 영향을 받는 경우가 좀 많으신 편입니다.
1: 네. 그런데 머리카락이 가늘어지고 많이 빠지는 것 같다는 주관적인 판단으로 탈모를 단정짓지는 않잖아요. 탈모의 기준은 뭔가요?
0: 그러니까 머리카락이 가늘어지거나 빠지는 느낌만으로 탈모를 진단하지는 않고요. 네. 일반적으로 하루에 100개 이상 좀 지속적으로 빠지거나 아니면 이제 머리숱이 눈에 띄게 줄어드는 경우를 우리가 탈모라고 평가를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모발이 점점 가늘어지는 것도 우리가 중요한 기준으로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특히나 가르마가 좀 넓어졌거나 두피가 더 보이기 시작하면은 우리가 이제 탈모 진행을 의심할 수가 있습니다.
1: 그럼 또 탈모 중에서 원형 탈모는 자가 면역과도 연관이 되는 것 같던데요. 별개로 이해를 해야 되는 건가요?
0: 그렇죠. 이제 원형 탈모는 이제 기전이 좀 다른 탈모거든요. 그래서 이제 자가 면역 반응에 의해서 모낭들이 좀 공격을 받으면서 그러니까 특정 부위에 있는 모발이 갑자기 확 빠지는 형태거든요. 그래서 스트레스가 이제 촉발 요인이 될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면역 이상의 중심 기전입니다. 그래서 일반 탈모와는 좀 이제 다르게 보고 치료 접근도 좀 다른 편입니다.
1: 그렇다면 탈모의 치료도 원인이나 종류에 따라 달라지겠네요.
0: 예, 달라지게 됩니다. 뭐 남성용 탈모 같은 경우에는 호르몬 관련 약물 치료가 중심이 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스트레스성 탈모 같은 경우에는 원인을 좀 교정하고 경과 관찰이 좀 중요하고요. 원형 탈모는 이제 면역 반응을 조절하는 치료가 좀 필요하게 됩니다.
1: 사연 주신 분은 두피 주사를 맞았다고 하는데요. 두피 주사라는 게 있나요?
0: 예, 두피 주사는 실제로 사용하는 이제 치료 방법이거든요. 주로 좀 원형 탈모가 있거나 염증성 탈모거나 이런 경우에 그러니까 스테로이드 약물을 이제 두피에 직접 주입하는 방식으로 이제 시행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염증 반응을 좀 줄여주고 그러니까 모낭의 기능을 회복하는 목적으로 저희가 사용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특정 탈모 유형에서 선택적으로 사용하는 치료입니다.
1: 두피에 직접 주입하는 거라고 하셨는데 너무 아파서 두 번 맞고 중단했다고 하는데요. 두피 주사의 원리를 좀 설명해 주세요.
0: 그러니까 이제 두피 주사는 이제 국소 염증을 좀 줄여줄 목적으로 좀 사용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스테로이드를 이제 직접 주사하게 되면은 이제 면역 반응이 좀 떨어지고 그다음 모낭이 이제 다시 건강해지는 그런 걸 유도하는 원리거든요. 그래서 원형 탈모가 있는 경우에 좀 많이 사용을 하거나 이제 스트레스 탈모에도 사용을 하게 되는데 이게 문제가 두피는 좀 신경이 굉장히 좀 많이 분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사를 맞으시게 되면은 통증이 굉장히 강하게 느껴지는 편입니다. 그리고 이게 또 한 부위만 주사하는 게 아니라 여러 군데에 반복적으로 주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1: 그렇군요.
0: 굉장히 좀 통증이 좀 심해가지고 부담을 느끼시거나 포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1: 이렇게 치료를 받는 분들도 계시고요. 또 탈모로 고생하는 분들이 많아서인지 여러 민간 요법이나 발모제에 대한 관심도 높은데요. 어떤 조언을 주실까요?
0: 그러니까 탈모가 워낙에 관심이 좀 높기 때문에 그러니까 민간요법이나 어떤 이제 제품을 좀 많이 좀 사용을 하시는데 이게 좀 특정 음식이라든지 마사지 샴푸만으로 어떤 이제 발모 효과를 기대하는 경우는 조금 좀 제한적이거든요. 오히려 조금 이제 자극적인 두피 관리라든지 과도한 제품 사용은 오히려 두피 상태를 좀 악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한 효과가 좀 불확실한데 이런 것들을 이제 장기간 사용하는 거는 또 비용적으로도 부담이 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탈모 관리는 그러니까 정보보다 중요한 게 효과하고 안정성이 좀 검증된 그런 방법을 선택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1: 효과와 안정성 강조를 하셨는데요. 유효성이나 안전성이 증명된 치료제나 치료법에 대한 설명도 주시면 좋겠어요.
0: 그러니까 현재 좀 유효성하고 안정성이 입증된 치료는 그냥 미녹시딜 외용제하고요. 그러니까 뿌리거나 바르는 거. 그다음에 이제 일부 경구 약물 치료가 대표적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미녹시딜 같은 경우에는 남성하고 여성 모두에도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남성 탈모 같은 경우에는 호르몬을 조절하는 약물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원형 탈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테로이드 주사라든지 이제 면역 조절 치료를 이제 적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형에 따라서 효과가 입증된 치료가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선택하고 받으시는 게 원칙입니다.
1: 또 사연 주신 분은요. 커피도 줄이고 규칙적인 식사까지 생활습관에도 노력을 많이 하시는데요. 탈모와 생활습관 개선도 도움이 될까요?
0: 네, 생활습관 개선은 굉장히 좀 중요한 요소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불규칙한 식사라든지 숙면 부족, 스트레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니까 모발이 자라는 주기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탈모를 좀 악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트레스성 탈모 같은 경우에는 이 생활 습관 변화가 회복 과정에도 굉장히 좀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생활 습관만으로는 이제 탈모를 완전하게 치료하기는 좀 어렵기 때문에 필요한 경우에는 이제 적절한 좀 치료를 좀 병행하는 게 좋습니다. 그렇지만 생활 습관 같은 경우에는 회복을 돕고 재발을 줄이는 중요한

0: 관리 요소이기 때문에 잘 신경 써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1: 네, 알겠습니다. 우리 집 주치 건강에 대한 궁금증 풀어봤는데요. 순천향대 서울병원 가정의학과 조현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클래식 화이의 로미오 앤 줄리엣 보내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건강365 아나운서 최인경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한자성어 용두삼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용의 머리와 뱀의 꼬리라는 뜻으로 처음은 왕성하나 끝이 부진한 현상을 이르는 말인데요. 과감한 개혁을 시도하는 것처럼 보였으나 모든 것은 용두삼이에 그쳤다 같이 말할 수 있습니다. 용두삼이의 뜻과는 관련이 없지만 용과 뱀 그리고 머리와 꼬리라는 말이 들어가는 것으로 용의 꼬리보다 뱀의 머리가 낫다 같은 표현을 종종 들을 수가 있습니다. 또 이와 비슷한 구조로 된 우리말 속담으로 용의 꼬리보다 달게 머리가 낫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크고 훌륭한 사람의 그늘에 있기보다는 보잘것없어도 우두머리 노릇을 하는 것이 더 낫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 용의 꼬리보다 달게 머리가 낫다고 보잘것없는 자리 같아도 셀러리맨 월급보다는 낫고 내 마음대로 일할 수 있으니 얼마나 좋은가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참고로 개구우후라는 한자성어가 있는데요. 이것은 달개 주둥이와 소의 꼬리라는 뜻으로 큰 단체의 꼴찌보다는 작은 단체의 우두머리가 되는 것이 오히려 나음을 이르는 말입니다. 규모가 크다고 해서 반드시 좋은 것이 아니고 자기가 더 주체적으로 활동하고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이 더 중요할 겁니다. 지금까지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국혜정이었습니다.

0: KBS 장애인식 개선 캠페인.
1: 우리들의 권리 이야기 발표회 참여한 지적 장애인 전운유입니다. 저는 발표회에서 저의 자립생활에 대해 이야기를 했습니다. 수동적인 생활에서 벗어나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응원도 받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장애인은 도움만 받는 사람이 아니라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장애인을 만났을 때 같은 구성원으로 존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0: 장애인식 개선 캠페인 KBS 라디오와 함께합니다.

0: 믿음과 신뢰, 웃음과 감동을 선사하는 국내 유일의 지상파 사회복지 채널
1: KBS 3라디오 프로그램을 소개합니다.
0: 매일 아침 장애계 이슈를 분석하는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
1: 건강한 삶의 지혜 건강 365
0: 국내 유일의 시각장애 전문 방송 우리는 한 가족
1: 한낮의 웃음 폭탄 강원래의 노래 선물
0: 장애에 대한 올바른 인식 개선 내일은 푸른 하늘
1: 노년의 삶을 응원하는 출발 멋진 인생 이지연입니다.
0: 시각장애인이 직접 진행하는 정보 프로그램 심준구의 세상 보기
1: 장애인과 노인, 소외계층을 응원하는 국내 유일의 지상파 사회복지 채널 KBS 3라디오
0: 든든한 목소리가 되어 여러분 곁에 언제나 함께하겠습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5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안녕하세요. 문화공감 윤지영입니다. 좀비를 한 번도 본 적은 없지만 우리가 그동안 본 재난서사에서 만난 괴물로 기억되죠. 좀비 바이러스가 창궐하는 세상. 과연 세상은 끝이 날까요? 좀비 바이러스로 인류가 멸망하는 세상에 유쾌한 질문을 던지는 천선란 작가의 연작 소설집 아무도 오지 않는 곳에서 오늘 문학이야기에서 함께합니다. 문학평론가 허희 씨가 준비하고 있고요. 이어지는 재즈 이야기 재즈평론가 황덕호 씨와 함께하겠습니다. 첫 곡 먼저 보내드릴게요. 최유리의 답장.

0: 라디오로 만나는 문화 읽기 KBS 라디오 문화 공감 윤지영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1: 오늘 감상할 작품 좀비에게도 인간성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작가의 고민을 담은 천선란 작가의 연작 소설집 아무도 오지 않는 곳에서입니다. 강남대학교 글로벌 문화학부 교수 허희 씨와 함께할게요. 어서 오세요.
2: 네, 안녕하세요.
1: 요즘 많은 사랑받고 있는 천선란 작가의 연작 소설집이죠?
2: 네. 천선란 작가가 데뷔 초 발표한 단편 제 목소리가 들리십니까? 그리고 제 숨소리를 기억하십니까? 이렇게 두 편을 썼는데요. 이걸 확장한 중편 우리를 아십니까? 까지 이번에 쓰게 되면서 이제 3부작 연작을 만들어냈는데요. 거의 6년에 걸쳐서 세계관을 확장하고 좀 개작하면서 구축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기존 단편도 좀 보강해서 각각 좀 독립된 이야기로 재탄생시켰는데요. 연작이라고 하는 것이 뭐 공통된 주제 또 공통된 인물이 등장하는 작품을 이야기하는데 이번 소설도 그렇습니다. 보면 큰 키워드는 좀비. 예. 왜 좀비야? 아, 너무 또 뻔하지 않아? 라고 네, 네. 생각하실 수도 있으실 텐데요. 근데 천선란 작가는 좀 질문을 바꿉니다. 보통 우리가 좀비물을 볼 때 네. 누가 과연 끝까지 살아남느냐? 이걸 묻게 되잖아요.
1: 그렇죠. 네,
2: 뭐 부산행 뭐 이런 작품도 그렇고요. 그리고 뭐 우리 킹덤이라고 하는 네. 작품도 있었고. 근데 천선란 작가는 누구를 인간으로 기억할 것인가? 라고 하는 걸 묻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작품의 좀비가 그냥 무조건 공포의 대상만으로 그려지는 게 아니라 감정과 온기, 또 기억을 간직한 존재라면 어떻게 되는 것일까? 그러면서 이 인간의 경계를 되묻게 만드는 질문을 하게 되는데요. 또 이 연작이 좀 인상적인 이유가 재난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영웅들이 등장하기 마련입니다.
1: 네. 예,
2: 그래서 아주 초인적인 힘을 발휘해서 이걸 이렇게 좀 뒤집어 놓는 사람들이 등장하고 가령 뭐 영화 부산행에서도 마동석 씨가 출연하잖아요.
1: 네. 네.
2: 근데 여기에서는 그런 강한 사람의 시점이 아니라 휠체어를 탄 사람들, 그러니까 신체를 자기 마음대로 쓰지 못하는 사람들이 등장한다는 거죠. 그게 왜 그런가 하면 천선란 작가가 뭐 인터뷰에서도 밝혔지만 실제로 휠체어에 탄 어머니를 간병하던 경험, 이런 것 들이 이 작품 안에 녹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 좀비물에서는 잘 보이지 않던 몸에 대한 문제 그리고 돌봄의 문제라고 하는 게 이 작품 안에 깊게 새겨져 있는 거예요.
1: 네.
2: 그래서 이 작품에서는 뭐 탈출이나 생존보다는 쉽게 버려지는 몸 그리고 아주 보통 사람에 비해서 느릴 수밖에 없는 몸 그리고 함께 있어야 하는 몸을 이 사회가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조명하고 있습니다.
1: 네, 이 천선란 작가는 대표적인 SF 작가라고 할 수 있겠죠?
2: 네, SF가 한국 문단에서 정말 자리매김을 확실히 했죠.
1: 네.
2: 이제는 식상한 말이 되어버렸습니다만 SF를 일반적인 장르 문학이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순문학이라고 하는 것의 범주가 아주 넓어지게 되면서 이제는 SF까지 포괄하는 형식으로 언급이 되고요. 그리고 SF 작품을 쓰는 작가들도 기존의 문학상 후보에 막 오르기도 하고
1: 네. 네,
2: 그런 경향성을 보이게 되는데요. 그런 가운데 뭐 김초엽 작가도 있고 천선란 작가도 있고 예, 대표적인 뭐 SF 작가들을 꼽을 수가 있는데요.
1: 네.
2: 2019년에 무너진 달이라고 하는 작품을 발표하면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이후에 뭐 어떤 물질의 사랑, 노랜드, 천 개의 파랑, 밤에 찾아오는 구원자, 나인, 그리고 뭐 이끼숲, 뭐 이런 등등의 작품을 썼는데요. 2019년에 등단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 쉼 없이 작품 활동을 해왔습니다.
1: 네.
2: 그래서 저는 김채엽 작가도 마찬가지고 야 정말 요즘 젊은 작가들이 참 성실하다. 네 맞아요. 야 나도 열심히 살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1: 맞아요.
2: 천선란 작가 같은 경우는 청계의 파랑이라고 하는 작품이 한국과학문학상 또 수상을 하면서
1: 네.
2: 주목을 받았는데 이 작품 같은 경우는 해리포터와 듄 시리즈로 유명한 세계적인 제작사죠. 이 워너브라더스 픽처스와 영화화 계약 책도 체결을 했습니다.
1: 네.
2: 그래서 아 이게 또 아 이렇게 탄생 영화로 네. 탄생하면 어떨까 또 궁금해지기도 하는데요. 그러니까 한국 SF 소설의 그런 독창성 이야기의 매력에 이런 대형 제작사가 직접 네. 판권을 확보한 게 또 이례적인 성과이기도 하거든요.
1: 그렇군요.
2: 그래서 이런 뭐 천개의 파랑이 과연 이제 누가 감독을 할 것이냐 에 대해서 뭐 그레타 거윅도 언급이 되고 이렇게 뭐 여러 유명한 감독들이 후보에 오르고 있는데 어쨌든 네. 뭐 잘 만들어져서 예, 좀 관객들에게 다가오기를 저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1: 네, 이 각기 다른 시공간에서 펼쳐지는 세 편의 좀비 이야기인데요. 좀비물이지만 정말 기존의 좀비물과는 결이 많이 다릅니다. 공포스럽다기보다는 인간의 본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2: 네, 정말 공포소설 싫어하시는 분들, 아, 좀비물이라면 좀 이제 지겨워 라고 하시는 분들이라 할지라도 이 소설은 흥미롭게 보실 수 있습니다.
1: 네.
2: 왜냐하면 좀비물을 가져오긴 했는데 이게 좀비 아포칼립스의 흔한 이야기를 따라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일부 같은 경우는 지구에 그런 좀비 바이러스가 퍼지게 되면서 아예 이제 우주로 이제 떠나가게 되는 이야기인데 그 우주 안에서 펼쳐지는 내용이 담겨져 있고요. 이분은 그런 멸망한 이후에 지구에 남아있는 이들이 서로를 돌보면서 삶을 이어가는 과정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3부에서는 인류가 그렇게 사라진 이후에도 이 감정과 기억이 좀 지속되는 세계를 그리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작품은 SF의 성격을 띠면서도 또 인문학적인 존재성에 대한 질문을 강하게 던지고 있는 작품입니다.
1: 제목 아무도 오지 않는 곳에서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2: 이 작품의 제목 그대로 재난 이후에 어떠한 구조도 그리고 바깥에 그런 도움이 도착하지 않는 폐허의 공간을 뜻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제목의 함의를 조금 더 들여다본다면 그 장소에 결국 사회가 더 이상 책임지지 않는 사람들 그런 뒤에 남겨진 몸들이 놓이는 공간이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천선란 작가가 휠체어를 탄 어머니를 돌보면서 좀비 사태가 나면 우리는 어떻게 도망갈까? 이런 물음을 떠올렸고
1: 네.
2: 아마 사람들이 우리를 차에 태워주진 않을 거야. 이렇게 상상을 했다고 해요. 왜냐하면 뭐 자기도 도망가기 바쁜데
1: 네.
2: 그런 불필요하게 느껴지는 심지어 제대로 거동도 못하는 사람을 내가 어떻게 챙기겠어 라고 하는 것인데 이게 말하자면 어떤 아포칼립스의 공포보다는 배제와 돌봄의 부재 이런 것 들을 좀 가리키는 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제목은 역설적인 의미도 좀 품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세 편의 그 제목이 제 목소리가 들리십니까? 제 숨소리를 기억하십니까? 우리를 아십니까? 이런 질문으로 이어지잖아요.
1: 네.
2: 근데 이 연작이 묻는 것은 어떻게 좀비를 처치할 것인가가 아니라 누구의 목소리를 듣고 누구의 숨을 기억하고 누구를 우리라고 부를 것인가 하는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이건 좀비를 말하자면 없애는 소설이 아니라 누군가가 와주지 않는 세계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어떠한 구원의 존재가 될 것이냐를 가리키는 소설이고 그런 제목을 여기에 담았다고 생각이 듭니다.
1: 네, 오늘 만날 작품 첫 번째 이야기 제 목소리가 들리십니까? 줄거리부터 살펴볼게요.
2: 네, 이 작품은 옥주라고 하는 인물을 중심으로 전개가 됩니다. 이 옥주가 12년의 동명 끝에 우주선에서 깨어나면서 이야기가 시작되는데요. 그런데 옥주가 맞닥뜨리는 건 새로운 행성의 희망찬 풍경이 아니라 피로 얼룩진 선내 그리고 사라진 동료들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옥주가 선체의 인공지능을 복구해가면서 원래 목적지가 아니라 다른 행성 쪽으로 이제 간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는데요. 그리고 선내에서 참혹한 사륙이 벌어졌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게 어떤 인간이 아기를 품고 이런 걸 저지른 게 아니라 이 우주선 내에도 좀비 바이러스가 퍼지게 되면서
1: 네.
2: 예, 그걸 이제 잠복기로 이제 갖고 있던 사람이 타게 되면서 결국 그 안에서 이런 사단이 벌어지게 된 것인데요. 그런 가운데 그 무코라고 하는 자기 친구와의 관계도 얽히게 됩니다. 이 무코가 보호시설에서 원래 만났는데요. 두 사람이 가정의 학대와 결핍 가운데 자라면서 이 보호시설에서 서로 좀 마음을 나누는 그런 친구 사이로 발전해 나가게 됩니다. 그러다가 옥주는 공대생이 되고 무코는 진균학자가 돼요. 그리고 두 사람 다 유능했기 때문에 이런 우주의 어떤 프로젝트를 이제 실행하는 요원으로 뽑혀서 함께 오게 됐는데 무코가 어떻게 됐냐라고 했을 때 무코도 좀비가 되었습니다.
1: 네.
2: 근데 분명 좀비라고 하면 이성도 없고 뭔가 나를 공격해야 되는데 희한하게도 무코는 그러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무코와 더불어 옥주가 이 우주선 안에서 버텨나가는 이야기가 바로 이 제 목소리가 들리십니까?의 중심 내용입니다.
1: 네, 그 사랑하는 사람이 좀비가 돼 있고 그를 지켜봐야 되는 마음은 어떨까를 상상해 보게 되던데요. 네. 참 서로가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을 거예요.
2: 그렇죠. 저는 한 가지 좀 여쭙고 싶은데 만약에 네. 이런 좀비 바이러스가 퍼진다라고 하면 어떻게든 좀비가 안 되려고 도망을 치시겠습니까? 일찌감치 그냥 좀비가 되시겠습니까?
1: 그러게 말이에요. 저 최근에 좀비딸이라는 영화 보고 예, 이 소설 보고 비슷한 느낌 받았어요.
2: 아, 그래요?
1: 예, 그냥 그 전 좀비들은 뭔가 아무 의식도 없고 무자비하고 이런 느낌이었다면 뭐 감정을 갖고 있는 생명체라면 돼볼 만도 하겠다.
2: 아, 그렇죠.
1: 네.
2: 그 좀비딸 같은 경우도 조정석 씨가 네. 예, 출연을 해서 딸이 좀비가 되었는데 네. 어떻게든 그 안에서 잘 케어하려고 하는 예. 예, 내용을 담고 있잖아요. 그건 좀 약간 코미디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데
1: 그렇죠.
2: 예, 이 작품은 훨씬 더 진지하긴 합니다.
1: 맞아요.
2: 네, 근데 제가 그걸 여쭤본 이유가 천선란 작가는 나는 아마도 다수인 쪽. 좀비가 됐을 것 같아요. 라고 작가는 이야기를 해요.
1: 그렇군요.
2: 근데 이 좀비가 된다라고 했을 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이성을 잃어버린 상태로 사람 공격한다라고 하면 뭐 사랑하는 사람이지만 뭐 어떡하겠어 라고 하며 이렇게 도망치거나 배제를 해야 되겠지만 그 좀비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뭔가 과거에 나를 대했던 그런 애틋한 마음이 남아있는 것 같고 나를 자꾸 보호해 주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된다면 상황이 훨씬 더 잔인해져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 무코 같은 경우는 저는 보면서도 약간 무코는 너무 짠하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1: 그러게요.
2: 네, 한쪽 발목이 거의 절단된 상태예요. 그래서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데
1: 네.
2: 옥주를 보호하기 위해서 막 기우뚱기우뚱 하면서 뭐 그런 오는 장면이라든가 이렇게 보고 있노라면 무코는 정말 그 살아서도 그렇고 물론 좀비가 됐다라고 해서 완전히 뭐 죽었다라고 이야기는 어렵겠지만 정말 끝까지 옥주를 사랑하는 존재구나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 이 책의 추천사를 박정민 배우가 썼습니다.
1: 그렇더라고요.
2: 네, 근데 박정민 배우가 이 추천사의 한 문장을 뭐라고 썼냐면 묻고 싶다. 천선란 자네는 대체 어떤 사랑을 해온 것이냐고. 네. 이거 되게 강렬한
1: 그러게요.
2: 문장이잖아요.
1: 네.
2: 네. 이때의 사랑이라고 하는 게 그 1부와 2부의 3부의 사랑의 형태가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1부 같은 경우는 뭐 남녀간의 사랑이라고 할 수도 있고 2부 같은 경우는 그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
1: 네.
2: 또 3부에서는 또 동성애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 사랑을 각기 다른 모양으로 다 전개를 시켜나가면서도 본질적으로는 우리가 애틋하면서도 동시에 계속 내가 함께하기는 이 어려운 존재를 어떻게 내가 감당해야 할까 이런 주제의식이 일관되게 이어지거든요.
1: 네.
2: 그래서 저는 이 연작소설이 3부작으로 묶인 게 의미가 있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1: 네, 박정민 씨는 요즘 출판계의 마이더스의 손인 것 같아요.
2: 그렇습니다. 제가 서울국제도서점
1: 네. 네. 네,
2: 작년에 갔을 때 마침 대기실에 박정민 씨가 있더라고요.
1: 네, 출판사 대표로 오셨군요.
2: 맞습니다. 네, 그때 김금희 작가의
1: 네.
2: 책을 가지고 북토크를 했는데 박정민 씨가 왔고 제가 대기실에서 원래 제가 그렇게 살갑게 누군가에게 다가가는 성격은 못 되거든요.
1: 네.
2: 박정민 씨한테는
1: 네.
2: 제가 사진을 먼저 찍자고 요청을 했습니다.
1: 그렇군요.
2: 예, 그래서 제가 잘 간직하고 있어요.
1: 네. 책과 관련돼서 앞으로 더 많이 회자가 되는 분일 것 같아요.
2: 네. 출판사도 운영하고 있으니까요.
1: 그러니까요. 네. 두 번째 이야기 제 숨소리를 기억하십니까의 줄거리도 살펴볼까요?
2: 네. 이 작품 같은 경우는 그 멸망한 이후에 그 잔해 속에서 여전히 살아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좀비가 된 가족을 곁에 둔 채 버텨내는 뭐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는 일종의 서신의 형태로 초반에 전개가 돼요. 제비와 비둘기 뭐 이렇게 등장하는데 전 처음 읽을 때 이게 뭘까? 라고 좀 의문을 가졌는데 이 제비는 소녀, 딸의 별명이고요.
1: 네.
2: 그다음에 비둘기는 아버지의 닉네임인 겁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와 딸의 어떤 서신이 교차되는 방식으로 전개가 되고 이 소녀 제비 같은 경우는 엄마를 곁에서 계속 돌보고 있는 거예요.
1: 네.
2: 이 엄마가 지금 계속 침대에 이제 누워있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뭐 도망갈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러면서 다른 생존자들의 이야기와 접속되며 이 2부의 내용이 또 큰 확장성을 품게 됩니다.
1: 네, 앵무새의 등장도 인상적이죠.
2: 네, 여기에 뭐 제비도 나오고 비둘기도 나오는데 앵무새도 나옵니다.
1: 네.
2: 그래서 아, 이 새가 등장을 하면서 또 여러 가지 또 입체적인 면모가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 작품에서 가족이 서로를 비둘기, 제비 뭐 이런 식으로 새 이름으로 불러요. 그리고 앵무새, 이 앵두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이 소녀는 앵무새 앵두를 한 마리라고 호칭하기보다는 한 명이라고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가깝게 느낍니다.
1: 네. 그러니까
2: 말 많은 인간보다 오히려 앵두가 더 사람 같다라고 생각을 하는 건데요. 그렇게 이분은 처음부터 좀 인간과 동물의 경계도 뒤흔들어요. 그러니까 천선란 작가가 아까 좀비와 인간의 관계를 새롭게 재편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1: 네.
2: 1부가 그런 방식으로 진행이 됐다면 2부에서는 동물이라고 하는 게 정말 그렇게 인간과 많이 다를까? 라고 하는 네, 그런 질문을 던지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 카카포라고 하는 호칭도 나오는데요. 이 카카포가 날지 못하는 앵무새다라고 하는 설정도 좀 눈에 띕니다.
1: 네.
2: 그러니까 카카포는 날지 못해도 새라고 하는 이 사실을 통해서 그러니까 어떤 기능을 잃었다라고 해서 그 존재의 본질이 사라진 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0: 나타내는 건데요. 이게 네. 엄마의 상태와 겹쳐집니다.
1: 그렇죠. 그러니까
0: 걷지 못하고 제대로 말하지 못하고 숨으로만 겨우 소통하는 엄마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 인간이고 사랑과 돌봄의 대상이라고 하는 뜻을 이제 내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앵무사의 이제 등장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장애와 돌봄 또 존재의 자격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게 만드는 장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1: 네. 아빠의 편지가 끊기면서 아빠도 좀비가 된 것을 암시하고 있죠.
0: 네. 작품은 아빠가 좀비가 되었다라고 노골적으로 말하진 않습니다. 다만 그 편지의 주고받음이 이제 끊어지는 방식으로 그 사실을 넌지시 전하는 건데요.
1: 네.
0: 어느새 이 아빠 비둘기의 답장이 끊어지게 되고 제비의 편지는 오늘 내 생일이야. 이제 그만 돌아와줬으면 좋겠어. 어디 있어? 라고 하는 그런 절박한 독백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후반부로 가면 그건 거의 뭐 확신 단계에 이르게 되는데요. 처음에는 이제 제비라고 호칭이 되다가 뒤에서는 좀 시점이 바뀌기 때문에 소녀라고 나오는데요. 이 소녀가 50대 초반 남성을 오랫동안 찾고 있고 차라리 시체로 있었으면 좋겠어. 죽어서 움직이지 말고. 뭐 이런 식으로도 말하기도 합니다. 그건 이제 아빠가 좀비가 되어서 이렇게 배회하는 모습, 자기를 공격하는 그런 상황을 상상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1: 네.
0: 그런 것인데요. 어쨌든 이 아빠라고 하는 존재와 관련된 딸의 이야기, 그리고 그 뒤에는 은미와 노윤이라고 하는 인물이 나오거든요.
1: 네.
0: 근데 이 은미와 노윤도 이 엄마와 자식의 관계를 다루고 있습니다. 은미 같은 경우도 보면 원래는 그 좀비 바이러스가 창궐하기 이전에는 의사로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그 자식을 이제 낳고 그 집안에서 여러 가지 압력을 받게 됩니다.
1: 네.
0: 왜냐하면 발달 장애가 있었거든요, 그 아이가. 그래서 전 남편은 아예 아이가 없는 것처럼 사회적으로 활동을 하고요.
1: 네.
0: 그런 가운데 은미가 이 아이를 전적으로 맡게 되면서 지금 이 또 엄청난 파국을 견뎌내고 있는 것인데 은미 같은 경우는 이 자식을 돌보기 위해서 이제 어떤 선택까지 하냐면 그 좀비한테 한쪽 다리를 물린 거예요.
1: 네.
0: 근데 그게 이제 점점 그 바이러스가 퍼져 들어오니까 아예 다리를 절단하는 선택을 합니다.
1: 네.
0: 그래서 자기 스스로 한쪽 다리를 끊어내고 목발을 짚고 자식을 지금 계속 이렇게 돌보고 있는 상황인 거거든요. 그러다가 이 제비, 소녀와 만나게 되면서 이 사람들의 서사가 얽히게 되는 거죠.
1: 네. 이 천설란 작가는 작품을 통해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었을까요?
0: 세상이 끝장나도 필요한 건 살아남는 능력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을 마음에서 먼저 죽이지 않으려는 의지다. 이런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1: 네. 네.
0: 살아남는 거 중요하죠.
1: 그렇죠.
0: 요즘에 하도 세상이 뒤숭숭하니까 부자들은 자기 집에 벙커를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1: 네.
0: 근데 저는 뭐 그런 벙커를 만들 능력이 없고
1: 네. 네.
0: 이렇게 세상이 정말 끝장이 난다면 저는 살아남기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내 마음에서 먼저 죽이지 말아야지. 이런 의지는 확실히 이 작품 보면서 저도 다지게 됐거든요.
1: 네.
0: 그래서 1부에 있었던 옥주와 무코, 2부의 그 제비 가족과 은미, 노윤의 이야기는 그런 같은 방향성을 가리킨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1: 네. 천설란 작가의 아무도 오지 않는 곳에서 문학평론가 허희 씨와 함께 만나봤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너드 커넥션의 그대만 있다면 이어드릴게요.

0: 일상을 잠시 내려놓고 문화를 즐기는 여유를 만납니다. KBS 라디오 문화 공감 윤지영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1: 나이 불문 세대를 넘어 열려있는 친절한 음악 재즈 이야기 오늘은 어린이와 함께 들어보는 재즈 음악을 골라봤습니다. 재즈 평론가 황덕호 씨와 함께할게요. 어서 오세요.
2: 예, 안녕하세요.
1: 네, 5월이 가정의 달이고 내일이 어린이날이네요.
2: 예, 그렇습니다.
1: 어린이와 함께 들을 수 있는 재즈 음악. 와, 기대됩니다. 어떤 걸까요?
2: 예, 사실 좀 주제를 정하면서 네. 또 어떤 분들은 이런 생각도 하실 거예요. 재즈가 좀 어른들이 듣는 음악이고.
1: 그렇죠.
2: 또 이게 좀 뭐 밤에 또 이렇게 재즈 클럽이라고 하는 곳이 이게 주류도 판매하고 하는 그런 장소인데 네. 이게 뭐 어린이들하고 이게 들을 만한 음악인가?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네. 그런데 이제 모든 뭐 음악은 사실 안에 들여다보면 그 주제나 소재들은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 음악을 만드는 작곡가, 뮤지션 모두 다 어린 자녀들을 데리고 있고
1: 그렇죠.
2: 가족 생활을 하고 이런 분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늘 가까이 있는 자신의 어떤 그 자녀들을 위해서 음악을 만들고 싶다는 생각들도 많이 했고요.
1: 네.
2: 실은 뭐 오늘 세 곡을 골라왔습니다만 정말 많습니다. 이

0: 뮤지션들이 자신의 자녀를 어린 자녀를 위해서 쓴 곡들 네. 유명한 곡들도 참 많고요.
1: 그렇군요.
0: 그래서 너무 재즈라고 해서 이렇게 편견을 가지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요즘은 또 재즈가 굉장히 많이 대중화되어 있기 때문에 재즈를 들으시는 또 젊은 부모님분들도 많으시거든요. 그런 분들이 어린 아이와 함께 아, 나 재즈 좋아하니까 우리 아이한테도 좀 가르쳐 주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 오늘 들으실 몇 곡들 좀 기억하셨다가 자녀들한테 들려주시면 네. 일찍이 좀 재즈를 좀 좋아할 수 있는 일종의 조기 교육 같은 것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1: 네. 예. 아, 먼저 아이들과 같이 들을 만한 재즈곡 어떤 곡을 만나볼까요?
0: 뭐 너무나 유명한 곡인데요. When You Wish Upon a Star. 별님에게 소원을 빌 때면 뭐 이런 곡이 1940년에 바로 월트 디즈니의 애니메이션 피노키오에서 피노키오를 위해서 만들어진 곡입니다. 아마 이 곡 아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네드 워싱턴과 레이 할린 두 사람이 쓴 곡이고요. 사실 월트 디즈니 애니메이션의 그 곡들은 여러 곡이 재즈 스탠다드 넘버로 전환되어서 맞아요. 이제 재즈 연주가 되고 있는 곡들이 참 많습니다. 이 40년에 When You Wish Upon a Star를 이 만들기 이전에 이미 1937년도에 또 월트 디즈니 그 애니메이션으로 백설공주가 이미 나왔었죠. 그래서 Someday My Prince Will Come이라는 곡이 굉장히 히트를 했고 또 이 곡 역시도 재즈로 많이 연주되는 그런 곡이어서 디즈니 입장에서 본다면 37년도에 히트곡이 또 나왔고 40년에 계속해서 이런 When You Wish Upon a Star와 같은 히트곡이 나왔기 때문에 월트 디즈니는 애니메이션으로서뿐만 아니라 음악으로서도 참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 When You Wish Upon a Star는요. 월트 디즈니 그 애니메이션 시작할 때 그 틴커벨이죠.
1: 네.
0: 이 틴커벨이 그 디즈니랜드 건물을 탱 하고 이렇게 그 꽃가루 같은 걸 뿌리면서 이렇게 싹 날아갈 때 흐르는 음악으로
1: 맞아요.
0: 로고송으로 쓰일 정도로
1: 아마 많은 분들이 이 전주만 들어도 마음이 설레실 거예요.
0: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 디즈니 애니메이션을 상징하는 그런 노래가 되었는데 맨 처음에 사운드 트랙에는 크리프 에드워즈라고 하는 그 가수가 아주 아름다운 목소리로 노래를 불렀고요.
1: 네.
0: 지난 2004년도에 미국 필름 연구소가 미국 그 영화 주제곡 100선을 꼽았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당당 7위로 올라갈 정도로
1: 네.
0: 이 When You Wish Upon a Star는 굉장히 많은 사랑을 받은 그런 곡이죠. 그런데 이 곡이 이제 재즈로 연주되기 시작한 것은 바로 오늘 들으실 이 연주 때문입니다. 1957년도에 그 유명한 데이브 브루벡 쿼텟이 이 월트 디즈니 곡들만을 쫙 모아서 앨범을 발표했거든요. 데이브 브루벡 딕스 디즈니라는 앨범이었는데 여기에 그 When You Wish Upon a Star 굉장히 아름답게 연주가 되었습니다. 오늘 첫 곡으로 들어보시죠.

0: 가 은조를 돌아본다.
1: 너는 못 보던 나인이로구나.
2: 저요? 아, 이번에 대구마 마처소에 새로 왔습니다.
1: 이름이 무엇이냐?
0: 순간 은조의 시야에 대추가 들어온다.
2: 홍시라 하옵니다.
0: 대비가 도도하게 고개를 끄덕이고 나인들과 함께 자리를 뜬다.
3: 아, 열의 영원히 깃든 은조가 나인으로 꾸미고 걸로 들어왔네요.
4: 네, 왜냐하면 이제 그 또 은조의 영원히 깃든 열이 궁중에 대해서 아는 게 없잖아요.
3: 그렇죠.
4: 그러니까
3: 도와줘야죠.
4: 너무 걱정이 돼가지고 네. 따라왔어요. 그래서 이제 홍시라는 이름을 갖게 됐는데요. 열과 은조는 그 도열대군의 침전으로 가서 이제 대책을 세웁니다. 왜냐면 영혼이 뒤바뀌었으니까 이게 이제 몸을 바꿔서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서로의 일상에 대해서 알아야 이제 했던 거죠.
3: 근데 어떻게 방법을 찾아내나요?
4: 네,
3: 어떻게
4: 그래서
3: 되나요?
4: 이제 두 사람이 각자 자기의 주변 인물을 얼굴을 막 그려요. 둘 다 그림을 잘 그리더라고요.
3: 네.
4: 그리고 이제 거기다 특징을 적어줘요. 이 사람 누구고 뭐 이런 거를. 그래서 만약에 그 사람을 만났을 때 얼른 그걸 펼쳐보고 이제 대처를 하려고 그런 이제 작전을 짠 거예요. 그리고 은조는 대추의 호의를 받으면서 이제 임사영의 집 앞에 이제 당도를 한 다음에 대추에게 당부를 합니다. 혼자 궐에 남아있을 이제 열. 거긴 또 은조가 깃들어 있잖아요. 그래서 열이 걱정이 돼서 항시 붙어 있고 그리고 겁먹고 떠는 건 아닌지 어디서 허둥대는 건 아닌지 밤은 제때 먹는지 또 밤에 홀로 우는 건 아닌지 좀 잘 살펴봐 달라고 합니다.
3: 어머 약간 근데 원래 그게 호의무사의 일이잖아요. 네,
4: 그리고 대추가 너무 당연하니까 그게 제 일이라고
3: 원래 했는데 갑자기 왜 이런
4: 그러니까 이제 그 은조가 임사영의 집으로 돌아가니까 엄마 이제 춘섬이 와 있었어요. 은조는 어디 갔다 왔냐는 물음에 이제 돌보던 병자를 이렇게 가서 살피고 왔다 이렇게 둘러댑니다. 그런데 춘섬이 왜 찾아왔냐면은 은밀히 자기가 어디서 돈을 빌렸다면서 돈 이제 꾸러미를 조금 줘요. 그러면서 잘 살고 있겠지만 혹시라도 살다가 정말 살다가 후회가 되고 도망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면 그때 욕을 들고 떠나라고. 그렇게 뜻한 말을 전하게 됩니다.
3: 네, KBS 드라마 은혜하는 도정님아 다음 내용입니다.
5: 본래 알던 고운 딸이라면 이 약조를 했을 거야. 허나 지금의 난 다른 약조를 할게.
6: 무슨...
0: 은조가 춘섬의 손을 감싼다.
5: 손에 물 한 방울 묻히지 않게 하지.
0: 굳게 잡은 손을 내려다보며 춘섬이 옅은 미소를 짓는다. 은조는 올곧고 강인한 눈빛으로 그녀를 마주본다.
7: 그 일은 어찌 되어가느냐?
0: 사랑채.
8: 길동이란 도적의 이름을 썼습니다.
0: 임사영이 부친의 시신 옆에 앉아있다.
7: 길동?
8: 대사관의 곳간을 휘젓고 다닌 도적입니다. 죽기 전에도 대사관의 입에 오르며 그 도적을 괘씸했다니 의심하는 자는 없을 겁니다.
0: 승재가 대청마루를 지나 마당으로 내려선다.
9: 흑검.
0: 어둠 속에서 검은 삿갓을 쓴 사내가 나타난다.
9: 포청의 동태는?
10: 대사관의 주변 행적을 수색 중입니다.
9: 다른 이에게 맡기지 말고 네가 주시하거라.
10: 예.
0: 임사영은 부친의 시신 곁에서 눈을 감고 있다.
11: 네가 가지려던 것이 이 조선이더냐?
0: 과거, 옥사.
11: 하늘이 두렵지도 않느냐? 주상이 알면 네 놈은 삼족이 능지처참일 테지. 목숨이라도 부지하고 싶다면 내게 그 조선의 발을 넘겨라.
0: 임사영의 창이 대사관을 찌른다.
12: 욕망은 말입니다. 아둔한 자가 품으면 밤의 열입니다.
0: 대사관이 서서히 무너진다.
12: 곧 싸고 갈 골신에 남아 고의 새기고 가십시오.
0: 현재 임사영이 감았던 눈을 서서히 뜬다. 매서운 눈빛이 차갑게 이글대고 있다. 위패 옆 향로에서는 하얀 연기가 꾸물꾸물 피어오른다. 왕의 향로에서도 수상쩍은 연기가 쉼없이 피어올라 침전 안을 뿌옇게 채우고 있다. 금록이 한 손으로 코를 막고 교자상을 챙기더니 잠든 이규의 곁을 떠난다. 눈을 감은

0: 이규의 코로 연기가 빨려 들어가고 있다.
1: 아, 임사영이 대사관을 죽여놓고 길동의 서행으로 덮어씌우려고 하는 거네요.
2: 네, 그런 거죠. 예. 이제 한편 거래 있는 열, 그러니까 은조의 영혼이 깃든 상태인데요. 열이 궁궐에 좀 지리도 익힐 겸 네. 밤에 이제 몰래 이렇게 막 돌아다니다가 어디서 막 약재의 냄새가 나는 거예요. 이렇게 은여니까 이게 네, 좀 네. 빠르잖아요. 그래서 냄새를 맡으면서 막 갔더니 거기가 강령전이라는
1: 강령전이 곳이었습니다. 이제 그 임금 이규의 그쵸. 침전, 네, 숙소.
2: 왕의 침전인 예, 거죠. 예, 예. 어, 약재 냄새는 그 이규의 방에서 타고 있는 그 향 냄새였습니다.
1: 야, 이 이규가 계속 향에 중독되고 있었네요.
2: 네, 그렇습니다. 네, 예. 그런데 이제 열이 거기서 이규와 딱 마주치게 돼요.
1: 맞아요?
2: 어, 예. 그래서 열이
1: 향이 취해 있는 게 아니고?
2: 네, 취해 있는 상태에서 이제 아, 네네. 마주치게 되는데 그래서 열이 당장 이 연기 빼야 된다고 이거 너무 자욱하다고 연기가 그래서 이제 문도 열고 향도 막 다 꺼버립니다.
1: 어, 네네.
2: 그러니까 이규가 이게 무슨 짓이냐고 왕한테 감히 그런 감히 거잖아요.
1: 감히 지금 말이 안 되는 거죠.
2: 네, 얘는 이제 은여니까 은여로서 이제 막 그런 처치를 한 건데요. 네네. 이규가 막 진노했는데 열이 뭐라 그러냐면 어떤 시료든 과해 지면 부작용이 따르게 되고 그리고 딱 보니까 임금이 창질이었 그 뾰루지 같은 게 온몸에 난 그런 병이었으니까 네. 그거는 이제 우황과 금은화를 나는 걸 다려서 먹으면 좋고 또 고약을 그 몸에 발라서 바람을 쐬어주는 것이 가장 좋으니까 새로운 약재에만 기대지 마시고 본래의 시료도 함께 처치를 받으시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 오, 참 믿을 만한 네, 어떤 그렇죠. 그 의견들.
2: 그렇죠. 예. 이규는 자신의 병증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열이 좀 의심스럽잖아요.
1: 말이 안 되죠.
2: 어, 자기의 그 병증을 임금의 그 비밀이 마찬가지니까
1: 그렇죠.
2: 예. 그래서 이제 의심을 하는데 열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몸에 난 상처는 병자의 마음에도 상처를 입히기 마련이라 그 무게를 제가 조금 덜어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다 주제도 모르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 이렇게, 말을 잘하네요. 네.
2: 이렇게 진심으로 걱정하는 열의 모습에 이규의 노기가 조금은 이제 누그러지게 됩니다. 한편 이즈음 그 임사영의 첫째 아들 승재는 그 가짜 길동을 죽이는 일을 벌여요. 가짜 길동을 만들어서 걔를 죽이고 그리고 사건을 종결해 버린 다음에 그 시신을 산에 묻습니다.
1: 네.
2: 그러니까 이상하잖아요. 갑자기 길동은 그리고 실제로는 은조니까요. 네, 그래서 네. 그 사실을 의심하던 은조와 열이 이제 얼굴을 가리고 몰래 그 길동이라는 사람이 묻힌 그 무덤을 찾아가요. 그래서 거기에서 네. 이제 몰래 찾아가요. 왜냐하면 거기에 누군가 올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1: 네네.
2: 그래서 그 자리에서 이제 두 사람이 맞닥뜨리게 됩니다.
1: 네. KBS 드라마 은혜하는 도정님아 다음 내용입니다.
0: 영혼이 뒤바뀐 열과 은조가 혼란에 빠진 채 서로에게 검을 겨누고 있다. 은조가 먼저 검을 거두자 열도 검을 내린다.
3: 여긴 언제부터 있었던 거야?
4: 반 시즌 전에.
0: 열이 의아해한다.
4: 근데 그보다 여길 왜 왔는지 물어야 되는 거 아닌가?
0: 은조가 당황한 듯 입을 떼지 못한다.
4: 알고 있었던 거죠. 그날부터.
0: 과거, 영혼이 뒤바뀐 밤.
3: 왜 내가...
0: 아! 열의 혼이 깃든 은조가 아픈 뒤통수를 더듬자 피가 묻어난다.
3: 뭐가 어떻게 된 거야?
0: 은조가 우물 옆에 주저앉는다.
3: 일단 골로 가라 해.
0: 힘겹게 몸을 일으키자 우물 안에 둥둥 떠 있는 백정탈과 활자루가 눈에 띈다.
3: 저건 백정탈.
0: 은조가 자신의 차림새를 본다.
3: 검은 복슬.
0: 어깨에 맨 보따리에는 옷이 들어있다.
3: 은여보.
0: 과거.
5: 저보다는 같이 있던 은조가 더 자세히 봤을 겁니다. 홍인녀가 같이 있었나?
4: 내가 포청에 있다는 건 어떻게 알았어?
3: 그게 아무튼 이 일 종사관께서 해결해줘서 참 다행이에요.
0: 현재. 은조가 다시 한번 우물을 내려다보는데 수면에 비친 그녀 얼굴에 마치 퍼즐이 맞춰지듯 백정탈이 겹쳐진다.
3: 너였어. 길동.
6: 길동이네. 여긴 없네. 저기로 가보세요.
0: 나졸들의 소리가 가까워지자 은조가 주변 창고로 숨어든다.
3: 이
7: 시책을 안 갔겠나.
8: 에휴, 이 사람아 길동님이 어련히 잘 도망치셨겠지.
7: 그럼 다행이고.
0: 의녀복으로 환복한 은조가 동주 때 석삼과 마주친다.
7: 저거 은조 아이가?
8: 응?
9: 저기 이 몸 좀. 어?
0: 은조가 풀썩 쓰러진다.
8: 야 이거 어떡해. 은조야.
7: 은조야.
8: 아이고야 아이고.
0: 현재 은조의 혼이 깃든 열.
4: 왜 처음부터 묻지 않았어요?
9: 숨기고 싶어 했을 테니까. 그 밤 나졸들에게 길동을 쫓는 이유는 들었어. 혈서에 길동의 이름이 나왔다지만 혼례를 올리던 그 시각에 대사관을 살해했을 리는 없고, 혹여 그랬다 해도 마찬가지로 숨겼을 거야. 네가 여기 온 걸로 봐선 누명이 맞네. 아무래도 우리 같은 이유로 여기 온 것 같은데? 가짜 길동의 시신을 수습할 누군가가 나타날까 해서 온 거잖아.
4: 그동안 속였던 거 미안해요.
9: 미안해할 필요 없어. 여인의 몸으로 그 치들을 돕겠다 나선 일은 마땅히 갈채받을 일이니까.
0: 열이 울컥해 한다.
9: 그러니까 내 얼굴로 그런 표정 짓지 말라고.
0: 열이 살푸드는데 멀리서 인기척이 느껴진다. 검은 삿갓으로 얼굴을 가린 남자가 나타나서 가짜 길동의 무덤을 곡괭이로 파헤치기 시작한다. 손등에 가로로 긴 화상 상처가 있다. 은조와 열이 무기를 챙겨 급습할 채비를 한다.
10: 저쪽에 묻었네.
7: 길동이 제사밤만 올려주겠습니다.
0: 동주댁 석삼 박공관이 온다.
11: 그 누구요?
0: 박공관이 도망치는 삿갓을 쫓는다.
11: 산짐승 아니야? 동주댁 걱정 마요.
0: 석삼이 동주댁을 앉는다.
7: 무슨 수작이고.
0: 은조와 열도 멀찍이서 검은 삿갓을 쫓고 있다.
1: 열은 은조가 길동인 걸 알고 있었네요.
2: 네, 그 몸이 바뀌었을 때, 영혼이 바뀌었을 때 알고 있었던 이미. 거죠. 네.
1: 그 검은 삿갓의 정체는 밝혀지나요?
2: 네, 그래서 이 둘이 막 쫓았잖아요. 네. 근데 이 검은 삿갓이 어디로 갔냐면 호랑이 출몰 지역으로 간 거예요. 네,
1: 위험지대로.
2: 그렇죠. 위험하니까 이제 네. 더는 쫓지 못했습니다. 열과 은조는 누군가 이 용의자였던 길동의 죽음을 이렇게 꾸며가지고 그 사건을 종결하고 싶었던 게 아닌가 이렇게 짐작을 하게 돼요. 은조의 몸에 깃든 열은 은조에게 다시는 도적질 하지 말라고, 너무 위험하니까 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이제 그 내가 지금 너의 시신이라고 생각했을 때 이 찾아오는 내 심정이 어땠겠냐고. 그러면서 또 자기도 모르게 그 속내를 또 내보이게 되죠.
1: 왜 그런 말 있잖아요. 좋아하는 마음 못 숨긴다고.
2: 맞아요. 네.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또 내가 이런 실수를 했다고 이제 혼자 생각을 합니다. 한편 임사영의 집으로 돌아간 은조는 그 이제 속에 열이 있으니까 열의 카리스마로 그 첫째 아들인 승재를 단번에 제압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걸 이제 그 둘째 아들인 제이가 엿듣게 돼요. 네. 그래서 그 사실을 한 은조가 이제 제이를 쫓아가서 앞을 탁 막아서서 얘기 좀 하자고 이렇게 하게 됩니다.
1: 네. KBS 드라마 은혜하는 도정님아 오늘의 마지막 내용입니다.
4: 뭐야?
9: 작은 손주님과 소통이나 할까 해.
12: 이 집 사내들이 손윗사람에 대한 법도를 영 익히지 못한 것 같아서 알려주는 거니까 뼈에 새겨 듣도록. 앞으로 이 얼굴에 고작 얼렸다위 소실다위 그 밖에 짓밟겠다 죽이겠다 이 중 어느 것이든 짓거리면 곤란할 거야.
4: 한껏 밟아주려고 했는데 그럴 가치조차 없어 보여.
9: 뭐?
0: 과거 제이가 엿들은 대화.
13: 네가 서방이 누군지 속이고 혼례치는 이유가 다 있었구나. 가실 날을 받아둔 거였어. 솔직히 말해, 예서 별똥마냥 행세가 하고 싶었던 게지?
9: 예, 그렇다네요.
4: 심청이가 거래한 게 아버지를 위한 공양미 300석이 아니라 도승지 가문의 마님이라는 이름, 그로 갖는 부, 가치 누릴 명예, 고작 신분 상승이라니. 넌 뻔하잖아. 재미없게.
12: 이봐 손주님, 난 신분이 아니라 사람에 대한 예우를 논한 거야. 이 당연한 얘기를 왜 못 알아듣지?

0: 뭐? 손주님의 세속적인 사고방식 따윈 관심도 없고 훈계할 생각은 더더욱 없으니까 앞으로 기본은 지킵시다.
1: 제이가 가려는 은조를 잡아세운다.
2: 너도 결국 똑같아. 차라리 이 모습을 그 사내에게 보이지 그래. 훨씬 더 그럴싸하게 기억됐을 것 같은데.
1: 은조가 팔을 뿌리친다.
0: 사내?
1: 제이가 말없이 가버린다.
0: 아니 뭐야? 사내가 또 있어?
1: 대비전을 찾아온 열이 준비한 탕약을 금반에 받쳐 상궁에게 준다.
3: 대비마마께 전해주시게. 안무도 여쭈어주고.
4: 오늘은 직접 문안드시라는 대비마마의 명이십니다.
1: 대비가 탕약을 쭉 마시자 열이 잽싸게 빈 사발을 받아든다.
5: 약과 같은 단 음식보다는 대추를 드십시오. 마마께서는 냉한 체질이시니 몸에도 좋을 겁니다.
0: 아...
1: 열이 대추를 내민다. 대비가 수상쩍게 쳐다보며 마지못해 받아먹는다.
6: 아침마다 내의원에 들려 탕약까지 내렸다지.
5: 네.
6: 무슨 해괴망측한 짓을 하려 이러는 것이냐?
5: 지금 하신 오해를 꼭 풀고 싶습니다.
6: 오해?
5: 아드님, 아니, 저 말입니다. 심려하시는 것만큼 망종이나 잡배는 아닙니다. 물론 매사 장난스럽고 가끔은 허세 가득하고 꽂히면 막무가내 시시때때로는 왕자병. 왕자니까 엄밀히 병은 아니죠. 아무튼요, 없는 자들에게 선뜻 제 것을 건넬 줄도 알고 가끔은 큰 선심을 내비치기도 합니다. 상대의 거절을 선선히 인정도 해주고 그럼에도 고맙게 안녕을 빌어주고 누군가의 치부를 감춰주고 또
6: 제 입으로 제 자랑을 잘도 늘어놓는구나.
1: 열이 싱긋 웃는다.
5: 제 자랑이 곧 대비마마의 자랑이니까요. 치. 이것이 다 대비마마께서 이 아드님을 멋지게 키우신 덕입니다.
6: 그걸 이제 알았더냐? 얄미운
1: 속마음.
7: 대비마마께서도 연하 어머니와 같으시구나.
6: 군신은 그만하면 되었느니라.
3: 앞으로는 아침 문안 받아주시는 겁니까?
1: 대비가 애교를 부리는 열을 의심스레 쳐다본다. 열이 떠난 뒤
4: 김상궁, 당장 서판관을 불러 그 아이를 데려오라 하게.
0: 누굴 말씀이시옵니까?
4: 나인 홍씨.
1: 처소로 돌아온 열이 안절부절 못하고 서성대자 대추가 걱정스레 본다.
3: 홍씨는 거리에서 쫓겨났다고 하면 안 될까?
8: 그러다 내명구통에서 찾아낼려 하시면은요 일이 더 복잡해집니다. 제가 골 밖으로 가서 데려오겠습니다.
3: 아니, 상황이 급박하니 같이 움직여.
9: 야, 이거 아들이 확 달라져서.
10: 그러니까.
9: 이거 엄마가 모를 리가 없습니다.
10: 그러니까 엄마가 제일 잘할 텐데요.
9: 그렇죠. 예, 예.
10: 열이 이제 다급히 은조를 찾아다니다가 은조의 친정까지 가게 돼요. 은조가 거기 와 있었는데 하필 그때 은조의 엄마인 춘섬이 그 은조가 남기고 간 고운 꽃신과 비단 고름 그리고 곱게 접어서 말려놓은 연잎을 이렇게 건네줍니다. 소중하게 간직했던 것 같다면서.
9: 그거 이제 영혼 바뀌기 전에 네. 열이 은조한테 준 거잖아요. 그렇죠.
10: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은조의 마음을 알게 된 열은 아주 의기양양해합니다. 예. 너도 그랬구나 이러면서.
9: 역시.
10: 예. 예. 그래서 두 사람이 이렇게 투닥거리면서 걸로 향하게 되는데요. 대비가 왜 나 홍씨를 찾았는지는
9: 그러니까요.
10: 다음 시간에 이어가겠습니다.
9: 아쉽습니다. 네, KBS 드라마 은혜하는 도종님아 지금까지 화면의 설 작가 권성화 씨와 함께 감상했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10: 네, 고맙습니다.
9: 자, 마지막 곡으로요. 벤의 꿈처럼 들려드리면서 저희도 올라갑니다. 전 지금까지 아나운서 오승원이었고요. 고맙습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7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안녕하세요. 내일은 푸른 하늘 아나운서 장웅입니다. 보건복지부가 직접적인 의사 표현이 어려운 영유아와 장애 아동에 대한 학대를 예방하고 피해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 강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의료기관 이용이 잦은 영유아의 특성을 고려해서 6세 이하 아동을 전수조사하고 위기아동 발굴 변수 검증을 통해 시스템을 개선합니다. 특히 실효성 있는 위기아동 발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2세 이하 아동을 방문할 때는 전문기관 종사자가 동행하기로 했는데요. 피해 아동들을 보호하는 쉼터가 부족한 지역에는 좀 더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새로운 쉼터를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이 최근에 발생한 사망 사건들을 보면요.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건 물론이고 아이가 사망한 지 몇 년 동안 신고는커녕 조카를 친 자녀로 둔갑시키는 엽기적인 사건도 있었습니다. 우리들의 소중한 아이들이 학대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이제는 정말 체계적인 시스템이 간절한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내일은 푸른 하늘 첫 곡 변진섭의 노래로 준비했습니다. 희망사항.

변진섭이 부른 희망사항, 내일은 푸른 하늘 첫 곡이었습니다. 월요일 방송 순서 소개해드리죠. 한양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경수 명예교수와 시사복지 함께하고요. 이창훈의 행복뉴스에서는 의약품안전원이 시각장애인 임신, 수유기 의약품 정보를 제작했다는 내용과 한시련의 그림해설 오디오북 제작 소식 전해드립니다. 그리고 법이 밥이다에서는 연휴에 알아두면 좋을 안전예방수칙 알아보겠습니다.

0: 내일은 푸른 하늘.
1: 안녕하세요. 저는 시각장애 김윤희라고 합니다. 저는 세종사이버대 사회복지학과 1학년인데요. 제가 여지까지 일하고 살아왔던 거에서 조금 탈피하고 싶어서 다른 일을 시작하게 됐는데, 이제 제가 하는 일이 복지관에서 일을 하게 됐어요. 그 잡지 그 점역하는 일이요. 프린터하고 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거기서 쉬러 오시는 분들이나 일하시는 분들이나 다 사회복지학 쪽에 관심들이 많으신 분이어서, 그러다 보니까 저도 같이 관심을 좀 갖고 해봐야겠다 라는 생각을 한 거죠. 이제 어려서도 사실 공부를 잘하지 못했어가지고 자신은 없는데 지금 아니면 안 될 것 같아서, 더 나이가 더 먹으면 정말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지금도 늦었지만 시작하게 됐어요. 예전에 10년 전만 해도 특히나 사회복지학 같은 경우는 옆에서 공부하는 사람들 막 보면 내용이 너무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재미없는 공부를 왜 할까 이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사실 그때 안 한 걸 되게 후회하고 있어요. 뭐 제가 큰 포부는 없고요. 그냥 순간순간 그때그때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지금 점역교정사 일도 하지만 그 복지관에 오시는 분들, 뭐 연세 좀 있으셔서 중도실명하신 분들, 뭐 정식으로 많이는 아니지만 살짝씩 점자에 대해서 좀 저한테 물어보시는 거 있으면 좀 가르쳐드리고 뭐 그런 일은 좀 하고 있어요, 같이. 제가 배움이 짧고 사실 아는 게 별로 없으니까, 일단은 제 가장 큰 목표는 제가 사회복지사 뭐 나중에 기회가 되면 1급까지 따서 센터를 운영해 보는 것도 한번 해보고 싶어요. 제가 듣고 싶은 노래는 4월과 5월의 등불이라는 노래입니다.

0: 복지 시사 이슈를 쉽게 해설하는 시사복지 시간입니다. 한양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경수 명예교수와 함께하죠.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세요.
0: 내일이 어린이날인데요. 오늘은 그 아동학대 이야기를 준비하셨다고요?
1: 네, 그렇습니다. 원래라면은 이제 아이들이 마음껏 웃고 또 뛰어노는 그런 이야기를 먼저 해야 맞을 것 같은데요.
0: 네.
1: 네, 오히려 어린이날을 하루 앞둔 오늘 우리가 꼭 좀 짚어봐야 할 문제가 바로 아동 학대라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 모두는 아무튼 뭐 아이들이 좀 행복해야 한다 이렇게 말하지만
0: 네.
1: 실제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안전한지 또 위험에 놓인 아이들을 제대로 지켜내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다시 한 번 더 돌아봐야 하니까요. 가장 최근에 그 통계를 보니까요. 2024년 기준으로 아동학대 신고는 한 5만 건 이상이 접수가 됐습니다. 근데 이제 이 가운데 학대로 판단된 사례는 2만 4천여 건으로 많았죠.
0: 네네.
1: 이걸 이제 환산을 해보면 하루 평균 약 67건의 학대 사례가 발생한 셈입니다.
0: 네.
1: 네, 그래서 어린이날을 앞두고 이 숫자를 우리 모두가 같이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0: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아동학대라고 하면 흔히 때리는 걸 먼저 떠올리게 되잖아요.
1: 네네.
0: 실제로는 어떤 유형의 학대가 가장 많습니까?
1: 네, 그렇습니다. 뭐 많은 분들이 아동학대라고 하면은 신체학대, 그러니까 때리거나 뭐 다치게 하는 그런 행위를 먼저 떠올리시는데요.
0: 네네.
1: 근데 통계를 보면 가장 많은 유형은 바로 이제 정서학대입니다.
0: 아.
1: 네, 전체 그 아동학대 사례의 거의 절반에 가까운 수준인데요. 예, 아이에게 좀 심한 말을 반복한다든지요. 또는 무시하거나 겁을 주는 행위가 여기에 포함되고요.
0: 네.
1: 또 뭐 감금한다거나 또 고립시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제 정서학대는 몸에 어떤 멍이 들거나 상처가 보이는 경우가 적기 때문에 주변에서 잘 알아차리기가 어렵죠.
0: 네. 네,
1: 특히 이 어린 아이들은 자신이 겪는 일이 학대인지 설명하기도 어렵고요.
0: 그러게요.
1: 또 도움을 요청하는 방법도 잘 모릅니다. 그래서 더 오래 지속될 수 있고요. 정서학대 다음으로는 뭐 신체학대 또 방임 성학대 순으로 나타나는데 여기서 이제 방임도 꼭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뭐 밥을 제대로 주지 않거나 또 아픈데 병원에 데려가지 않거나
0: 아.
1: 또는 위험한 환경에 아이를 방치하는 것도 모두 학대에 해당이 되죠.
0: 그렇죠.
1: 그래서 예 적극적으로 때리지 않아도 아이를 제대로 돌보지 않는 것 자체가 명백한 학대인 것이죠.
0: 그 학대 행위자는 주로 어떤 분들인가요? 낯선 사람일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서요.
1: 네네. 이 부분이 이제 가장 마음 아픈 지점입니다. 공식 통계를 보면요. 학대 행위자의 약 84%가 부모였습니다. 또 학대가 발생한 장소도 가정이 83% 정도로 가장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가장 안전해야 할 그런 공간에서 또 아이를 가장 보호해야 할 사람에 의해서 학대가 일어나는 경우가 많다는 뜻이죠. 네, 물론 이것은 단순히 뭐 나쁜 부모만의 문제나 혹은 개인의 일탈만으로 설명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0: 예.
1: 이제 부모의 양육 스트레스라든지요, 또 정신건강의 문제, 또 경제적인 어려움, 또는 가족 갈등, 뭐 양육 지원의 부족 이런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동학대는 한 가정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가 함께 풀어야 할 그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0: 예. 그리고 최근에 헤드니 사건이 많이 알려졌잖아요.
1: 네네.
0: 그 사건 내용도 한번 정리해 볼까요?
1: 네네. 정말 많은 분들이 가슴 아파하고 분노하셨던 그런 사건인데요.
0: 예.
1: 네, 전남 여수에서 생후 4개월 된 아기, 그러니까 헤드니가 친모의 지속적인 학대로 숨진 사건입니다.
0: 그렇죠.
1: 예, 태어난 지 불과 133일 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예, 아이에게는 뭐 출혈이라든지 또는 다발성 골절이 확인됐고요. 또 이 홈캠에 담긴 그 학대 장면이 알려지면서 사회적 공분이 커졌습니다. 예, 지난 4월 23일 1심에서 친모에게는 무기징역이 이제 선고가 됐는데 선고 당일 법원 앞에 전국에서 보낸 이런 그 근조화한 200여 개가 놓여 있을 만큼
0: 그렇지.
1: 많은 시민들이 이 사건을 자기 일처럼 아파했습니다.
0: 예.
1: 네. 또 이번 4월 초에도 경기도 양주에서 3살짜리 아이가 친부 학대로 숨지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네, 안타까운 것은 친부가 이미 이전에 학대 의심으로 조사를 받은 이력이 있었는데도 결국 아이를 지키지 못했다는 점이죠.
0: 네.
1: 네, 우리가 이제 돌이켜보면 2020년에 정인이 사건이라고 아마 기억을 하실 텐데요.
0: 예.
1: 그때도 이제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게 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지만 이런 비극이 여전히 멈추지 않고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0: 아유, 다시 들어도 참 마음이 아프네요.
1: 네.
0: 근데 신고가 들어가도 왜 이런 사건이 반복되는 걸까요?
1: 그게 바로 이제 핵심적인 문제라고 보는데요. 아동학대 신고가 들어오면 경찰과 또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이 현장에 나가서요. 또 아이의 상태를 확인하고 또 학대 여부를 판단합니다. 그래서 필요하면 아이를 부모하고 분리해서 보호시설이나 쉼터로 연계하는 일도 하죠.
0: 네.
1: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이제 하시는 분들인데 문제는 현장 인력이 충분치 않다는 점입니다. 신고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이들의 업무 부담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감당해야 할 사건이 많고요. 또 업무 강도도 높다 보니까 경험 있는 인력들은 좀 빠져나가고
0: 네.
1: 또 새로운 인력이 다시 이런 어려움을 겪는 악순환도 네. 생깁니다.
0: 네.
1: 또 하나 좀 짚어보고 싶은 것은 이 공식 통계라고 하는 것이 신고되어서

0: 조사된 사례만 그렇게 담고 있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바깥으로 드러나지 않는 그런 학대와 방임은 통계에도 잡히지 않는 것입니다. 예, 특히 어린아이일수록 스스로 신고하기 어렵다 보니까 이제 또 그런 게 잡히지 않는데 주변 어른이 알아차리지 못하면 아이는 계속 위험한 환경에 머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제 실제 드러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아이들이 이 순간에도 위험에 처해 있다. 뭐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1: 그래요. 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같은 보육기관의 학대도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0: 네, 맞습니다. 보육기관이나 이 아동복지시설 같은 곳도요, 완전한 안전지대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예, 물론 뭐 대부분의 그 보육교사와 시설 종사자들은 좀 어려운 여건에서도 아이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있지만요. 예, 일부 기관에서 발생하는 그런 학대들이 아이와 부모 모두에게 커다란 상처를 남기죠. 예,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제 체벌에 대한 인식인데, 아직도 일부 어른들은 일종의 뭐 사랑의 매 혹은 훈육을 위한 체벌이라는 표현을 쓰십니다.
1: 예.
0: 예, 하지만 이제 그런 인식은 좀 바뀌어야겠죠.
1: 그럼요.
0: 예, 예. 우리나라는 2021년에 민법을 개정해서요. 친권자의 그 자녀 체벌을 그동안 정당화해 주던 징계권 조항을 삭제했습니다.
1: 예.
0: 예, 아이를 때리는 행위를 훈육이라는 이름으로 정당화했던 법적 근거가 사라진 셈이죠. 네, 그래서 가정에서도 또 어린이집에서도 학교에서도 아이에게 손을 대는 방식은 더 이상 용납될 수 없고요.
1: 네.
0: 또 훈육은 아이를 성장시키는 과정이어야지 아이 몸과 마음을 다치게 하는 그런 과정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1: 네. 그리고 저희도 앞서 전해드렸습니다만은 정부도 네. 관련 대책을 마련했는데 한 번 더 네. 짚어주시겠습니까?
0: 네네. 지난 그 4월 22일 날 보건복지부나 교육부 또 법무부 이런 관계부처들이 함께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 강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1: 네.
0: 거기에 핵심은 이제 사후 대응에서 그동안에 이제 사전 발굴로 방향을 바꾸겠다는 것이죠. 예, 특히 의료기관 이용 기록이 없다든지 또는 뭐 영유아 건강검진 또 예방접종 기록 이런 것들이 확인되지 않는 6살 이하 아동 약 한 5만 8천 명 정도가 있다고 하는데요.
1: 네.
0: 이제 이들에 대해서 이제 전수조사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신고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위험에 놓였을 가능성이 있는 아이들을 국가가 먼저 찾아가겠다 그런 의미가 되겠죠.
1: 네.
0: 또 처벌을 강화하자는 그런 논의들도 있습니다. 그 국회에서는요. 아동학대 살해죄의 법정형을 지금은 사형과 무기징역 또는 뭐 7년 이상의 징역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을 사형 또는 무기징역만으로 강화하자는 그런 개정안도 제출되어 있습니다.
1: 네.
0: 네. 그래서 헤드니 사건 이후에 많은 시민들이 강력한 처벌을 요구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습니다.
1: 그래요. 끝으로 아동학대를 막기 위해서 뭐 우리가 네. 할 수 있는 일도 있을까요?
0: 네, 그렇죠. 아동학대는 우리 모두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또 더불어서 신고도 좀 필요하고요.
1: 예, 예.
0: 그래서 이제 아이가 자주 멍이 들어 있거나 또는 갑자기 말수가 줄거나 또 어른만 보면은 지나치게 움츠리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면 예, 그냥 지나치지 말아야 합니다. 네, 학대가 의심되면은요, 112에 우선 신고를 하셔야겠죠.
1: 예.
0: 예, 또 하나는 이제 양육 부모에게도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인데요. 아이를 키우다 보면 아무래도 정말 힘든 순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1: 예.
0: 또 화도 나고요. 또 소리도 지르거나 또 손이 나갈 것 같은 그런 순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이제 혼자 버티지 마시고 도움을 요청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건복지 상담센터 119라는 전화가 있는데요.
1: 119,
0: 거기에 이제
1: 예.
0: 전화를 해서 상담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결코 이제 부끄러운 일은 아니고요. 아이를 지키기 위한 용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1: 네.
0: 그래서 이제 어린이날을 맞아서 어른들이 이제 아이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모든 아이가 좀 안전하게 자랄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1: 알겠습니다.
0: 네.
1: 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시사복지 한양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경수 명예교수의 도움 말씀이었습니다. 김장훈의 노래 이어드리죠. 고속도로 로망스.

0: 이창훈의 행복 뉴스.
1: 안녕하세요. 이창훈입니다.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의약품 안전 사용 교육 자료 6종을 제작했습니다. 시각장애인도 쉽게 임신 수유기 의약품 안전 정보를 접하도록

0: 국제표준접근성 전자출판물로 제작됐습니다. 임신 준비기부터 수유기까지 알아둬야 할 전반적인 의약품 정보를 담았으며 만성질환 관련 정보도 포함됐습니다.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가 한국자산관리공사와 시각장애인을 위한 그림 해설 오디오북을 제작했습니다. 임직원의 도서 낭독은 물론 그림과 표 등 시각정보를 음성으로 설명하는 그림 해설 방식을 적용해 정보 전달의 완결성을 높였습니다. 이번에 제작된 오디오북 50권은 시각장애인 전용 플랫폼을 통해 무료로 제공됩니다. 아름다운 재단이 장애인 게임 보조기기 지원 사업 함께하는 플레이버디 신청자를 모집합니다. 온라인 게임을 희망하는 지체 뇌병변 장애인 35명을 대상으로 맞춤형 게임 보조기기를 지원하는데 심사를 통해 지원하며 지원 품목은 특수 키보드, 특수 마우스, 컨트롤러, 특수 입력 장치, 자세 보조기기 등입니다. 한국장애인재단이 올해 대학생 논문 경진대회 장애 재해석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올해로 3회째를 맞는 이번 대회는 장애 분야 신진 연구자 발굴과 다학제 간 융복합 연구 지원을 목적으로 마련됐으며 학문 분야 제한 없이 장애를 주제로 한 논문이면 누구든지 응모할 수 있고 대학생 개인 또는 최대 3명의 팀으로 참가 가능합니다. 강원 원주시가 고령자와 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주민을 대상으로 고유가 피해 지원금을 찾아가는 서비스를 진행합니다. 선불카드 신청 대상자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요청할 경우 담당 공무원이 해당 주민을 찾아가서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대상자를 확인한 후 신청부터 발급까지 한 번의 방문으로 지원금을 지급하는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소소한 소통이 쉬운 정보 제작 교육 기초반의 온라인 강의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그동안 소소한 소통이 축적한 2,000건 이상의 제작 사례와 400회 이상의 교육 노하우를 집약한 실무 중심 과정으로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쉬운 글쓰기와 시각화의 기본 원리를 다루며 참여자가 직접 쉬운 정보를 작성하는 실습으로 진행합니다.
1: 기분 좋은 장애계 뉴스를 전하는 이창훈의 행복 뉴스. 이창훈 씨의 진행으로 주요 소식 먼저 들으셨는데요. 자세한 내용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2: 네, 안녕하세요.
1: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6종의 의약품 관련 자료를 만들었네요.
2: 네, 그렇습니다.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시각장애인을 위해서 임신과 수유기 동안에 안전하게 약을 복용하도록 돕는 교육자료 6종을 새롭게 제작을 했습니다. 이번 자료는 국제표준 접근성을 갖춘 전자출판물 형식으로 만들어져서 시각장애인도 기기를 통해서 훨씬 쉽고 정확하게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그렇군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담겨 있습니까?
2: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임신 준비 기간부터 실제 임신 중에 그리고 출산 후 수유기까지 시기별로 꼭 알아야 할 그런 의약품 안전 정보를 담아놨다는 게 특징인데요. 특히 시각장애인이 약물 복용 시에 놓치기 쉬운 주의사항을 꼼꼼하게 채워넣습니다.
1: 예, 그 수유와 관련된 정보도 있는 거지요?
2: 물론입니다. 아이에게 모유를 먹이는 엄마가 약을 먹어도 되는지 또 혹은 어떤 약이 아이에게 영향을 좀 줄 수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상세하게 담아내고 있어서 안심하고 약을 복용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1: 그렇군요. 그 만성질환 관련 자료를 포함한 것도 참 도움이 될 것 같아요.
2: 맞습니다. 임신이나 수유 중에는 기저질환 관리가 좀 더 까다롭잖아요.
1: 예.
2: 그래서 당뇨나 고혈압 같은 만성질환을 가장 가진 분들이 어떻게 약을 관리해야 하는지에 대한 정보도 한 번에 이번에 좀 포함이 돼서 실무적인 도움을 주고자 했습니다.
1: 아하. 자, 다음 소식 들어보죠.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가 그림 해설 오디오북을 제작했다고요?
2: 그렇습니다.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가 한국자산관리공사, 즉 캠코와 손을 잡고 시각장애인을 위한 특별한 오디오북을 만들었는데요. 단순히 글자만 읽어주는 것은 아니고요. 책 속의 그림까지 설명하는 오디오북입니다.
1: 그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오래전부터 이 오디오

0: 스토리북 제작에 앞장서고 있죠?
1: 그렇습니다. 캠코는 지난 2014년부터 10년이 넘었죠. 마음으로 걷는 소리라는 이름으로 꾸준히 오디오북 제작을 펼쳐왔습니다. 임직원이 직접 목소리로 녹음에 참여하면서 벌써 10년 넘게 시각장애인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는 데 기여해왔습니다.
0: 네. 그럼 이번 오디오북에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1: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림의 설 방식들을 좀 공을 많이 들였습니다. 책에 나오는 타포나 도표, 그래프 같은 시각적인 정보를 음성으로 좀 더 상세히 묘사해서 시각장애인이 책의 내용을 빠짐없이 완벽하게 이해하도록 구성한 게 특징입니다.
0: 예. 그러면 이번에 제작된 그림의 설 오디오북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습니까?
1: 이번에 만든 쉰권의 오디오북은 시각장애인 전용 플랫폼인 맥이나 또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해서 누구나 무료로 편리하게 감상할 수 있습니다.
0: 네. 자, 다음은 아름다운 재단의 맞춤형 게임 보조기기 지원 소식이네요.
1: 네, 아름다운 재단이 장애인 게임 보조기기 지원 사업인 함께하는 플레이버디 참가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장애가 있다는 이유 때문에 즐거운 여가 생활인 게임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돕는 아주 뜻깊은 사업입니다.
0: 그렇군요. 지원 품목은 어떻게 됩니까?
1: 지원 대상자 장애 유형에 따라서 맞춤형으로 제공이 되는 건데요. 특수 키보드와 마우스는 물론이고요. 발이나 입으로 조작할 수 있는 컨트롤러, 특수 입력 장치 그리고 편안한 자세를 유지해주는 자세 보조 기기 등이 포함이 됩니다.
0: 일단 지원을 하고 지원자 중에 심사를 받게 되는 거죠?
1: 그렇습니다. 온라인 게임은 즐기고 싶은 지체 뇌병 변장인 35명이 대상인데 신청자 중에서 전문가 심사를 거쳐서 최종 지원 대상자를 뽑게 되는 방식입니다.
0: 그 이번에는 보조 기기를 지원받은 이후에 사후 관리도 진행되나 봐요.
1: 매우 중요하죠. 단순히 기기만 전달하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기기를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법 교육도 진행을 하고요. 고장이 나거나 수리가 필요한 경우에도 지속적으로 관리해주는 사후 서비스까지 포함돼 있습니다. 많은 분들 빠르게 신청하셨으면 좋겠네요.
0: 그래요. 자, 계속해서 한국장애인재단의 논문 경진대회 소식 들어볼까요?
1: 네, 한국장애인재단이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논문 경진대회 장애의 재해석 참가자를 모집을 하는데요. 우리 사회 속에 장애를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볼 젊은 연구자들을 찾고 있습니다.
0: 올해로 벌써 3회째를 맞았다고요?
1: 그렇습니다. 장애 분야 신진 연구자를 발굴하고 다양한 학문 분야가 섞여서 장애 문제들을 연구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 시작된 게 벌써 3회를 맞은 겁니다.
0: 그렇네요. 올해 주제는 어떻게 됩니까?
1: 학문 분야의 제한은 전혀 없습니다. 인문, 사회, 공학, 예술 이런 어떤 분야든 상관없이 장애와 관련된 주제면 무엇든지 응모할 수 있고요. 대학생 개인이나 최대 3명의 팀으로도 참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0: 네, 논문 심사 기준도 궁금합니다.
1: 주제 참신함은 중요하겠죠. 또 연구 방법의 적절성 그리고 이 논문이 실제 장애인 복지라든지 정책에 얼마나 기여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평가를 하게 됩니다.
0: 네. 자, 다음 소식 듣겠습니다. 원주시에서는 찾아가는 고유가 피해 지원금 신청 서비스 진행한다고요?
1: 강원도 원주시의 따뜻한 행정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거동이 불편해서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기 어려운 고령자와 장애인을 위해서 공무원이 직접 찾아가는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0: 진짜 고령자나 장애인에게는 아주 편리한 행정인데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1: 매우 간단합니다. 지원금 신청 대상자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전화를 해서 방문 신청을 하고 싶습니다라고 요청을 하면 이때 담당 공무원이 일정을 잡고 직접 거주지로 찾아갑니다.
0: 네. 원주시는 그 지난해도 비슷한 행정을 한 적이 있었죠?
1: 네, 원주시는 이전에도 재난지원금이나 각종 수당 지급 시에 취약계층을 위해서 직접 찾아가서 서비스를 꾸준히 시행해 왔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0: 네, 이조차도 신청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을 텐데 대상자를 이미 파악해뒀다고요?
1: 네, 파악해뒀습니다. 혹시나 몰라서 신청을 못하는 분이 없도록 원주시에서 이미 대상자 명단을 확보하고 있는데요. 찾아가서 신청부터 카드 발급까지 한 번에 해결해드리는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니까요. 많은 분들이 기대해 주시고 전화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0: 네. 자, 끝 소식입니다. 사회적 기업 소소한 소통이 이번에 온라인 강의 진행한다고요?
1: 발달 장애인을 위해 쉬운 정보를 만드는 사회적 기업 소소한 소통이 쉬운 정보 제작 교육 기초반 참여자를 모집하는데요. 이번에는 더 많은 분이 참여하도록 온라인 강의로 마련됐습니다.
0: 네.

0: 실무 중심의 알찬 과정들이 마련됐습니다.
1: 네.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것도 장점이 많을 것 같은데요.
0: 맞습니다. 지역에 상관없이 전국 어디서나 좀 더 수강할 수 있는 게 가장 큰 장점이죠. 평소 쉬운 정보 제작에 관심이 있었지만 거리가 멀어서 망설였던 실무자나 학생에게 아주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1: 예. 근데 문제는 이제 신청을 할 수 있어야 하는 건데 이게 상당히 인기가 많다면서요.
0: 그렇습니다. 예. 소소한 소통의 강의는 워낙에 실용적이라서 모집을 시작하자마자 마감되는 경우가 참 많은데요.
1: 그렇다면서요. 예.
0: 네, 관심 있는 분들은 서둘러서 신청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신청은 소소한 소통 누리집을 통해서 빠르게 가능합니다.
1: 네. 자,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고맙습니다.
1: 지금까지 시각장애 앵커 이창훈의 행복 뉴스였습니다. 이재민이 부릅니다. 골목길.

0: KBS 3라디오 내일은 푸른 하늘 월요일 순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일상생활의 법률을 쉽게 해설하는 법이 밥이다 시간입니다. 성남시 장애인 권리증진센터 고문 변호사이자 법무법인 강헌의 정연우 변호사와 함께하죠.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세요.
0: 어린이날 연휴가 시작됐습니다. 올해는 뭐 연휴가 꽤 긴 편인데 오늘은 연휴 동안에 꼭 알아두면 좋을 안전 이야기

0: 준비하셨다고요?
1: 네, 맞습니다. 벌써 뭐 며칠 지났지만 올해 어린이날 연휴가 정말 길잖아요. 예, 5월 1일 근로자의 날이 공휴일로 좀 지정이 되면서 금요일부터 어린이날까지 최대 5일간 황금 연휴가 만들어졌고 그러니까 오늘 월요일 하루만 휴가를 쓰면 쭉 쉴 수 있게 된 연휴가 됐습니다. 실제로 많은 학교들도 오늘을 재량 휴교일로 지정을 하면서 5일까지 좀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기도 했고요.
0: 네.
1: 아이들도 설렘이 가득했는데요.
0: 제일 좋죠.
1: 네. 근데 해마다 어린이날 전후로 안타까운 사고 소식이 좀 들려오기도 하잖아요.
0: 예, 예, 예.
1: 네. 키즈카페나 놀이공원에서 아이가 다치는 등의 안전사고가 발생을 하거나 아니면 해외여행 중에 응급상황이 발생하는 시기인데요. 근데 이런 사고의 대부분은 미리 대비하면 막을 수 있는 것들이 정말 많거든요.
0: 아, 그렇죠.
1: 네. 네, 그래서 오늘은 이번 연휴에는 제발 이런 사고가 좀 발생하지 않도록 하자는 마음으로 좀 폭넓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0: 맞아요. 어린이날 즈음이면 뭐 키즈카페나 놀이공원이 정말 붐비는데 최근에 관련법이 바뀌었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이거 어떤 내용입니까?
1: 네, 올해 2월에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꽤 의미 있는 변화라고 생각하는데 일단 가장 큰 변화는 어린이 놀이시설의 범주가 확장이 됐습니다.
0: 아.
1: 과거에는 어린이 놀이시설로 포함되지 않고 있었던 무인 키즈풀, 또 무인 키즈카페 이런 것들이 이제는 해당 범주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변화인데요. 직원이 상주하지 않는 무인 키즈풀이나 무인 키즈카페 같은 이런 소규모 놀이공간이 이제 법의 사각지대에 머무르면서 안전은 좀 나몰라라 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0: 네.
1: 실제로는 아이들이 뛰어노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어린이 놀이기구가 설치되어 있지 않다라는 이유로 어린이 놀이시설에 포함되지 않았던 거고요. 결과적으로는 아무런 안전관리 의무도 부여받지 않고 있었던 겁니다. 일례로 인천의 한 무인키즈풀에서는 부모와 함께 방문했던 2살짜리 아이가 익사하는 사고도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무인시설이기 때문에 현장에 안전요원은 당연히 없었고 또 그것이 의무로 지정되어 있지도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런 무인키즈풀과 같은 공간 는 어린이 놀이시설이 아니라 공간 대여업으로 영업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뭐 인허가 같은 절차도 없고요. 신고만 하면 누구나 쉽게 운영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별도의 안전수칙 같은 것도 필요도 없고 전혀 없었던 거죠.
0: 네. 법이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했던 거네요.
1: 네.
0: 너무 안일하게 방치하고 있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1: 맞습니다. 이게 이제 법이 현실을 따라잡지 못하고 있었던 그런 대표적인 사례가 아닐까 싶더라고요. 원래 어린이 놀이시설은 어린이 놀이기구가 설치된 실내외 놀이터 이런 걸 말하는 것이었는데요. 근데 법이 개정이 되면서 어린이 놀이기구가 없더라도 실질적으로 어린이에게 놀이활동을 제공하는 장소라면 이제는 어린이 놀이시설에 해당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해당 시설을 설치할 때 관리감독기관에 신고를 해야 하는 의무가 부과가 되고요. 시설 관리 주체는 안전관리자를 지정하고 또 사고 배상 책임 보험에도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 됩니다. 또 익수, 추락, 충돌과 같은 위험 요소를 점검하고 개선하는 그런 안전성 평가를 월 1회 이상 반드시 실시해야 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0: 네.
1: 다만 기존의 시설 운영자들에게도 준비할 시간을 부여해야 하기 때문에 1년간 유예 기간이 주어지고요. 네, 그래서 관련 내용은 1년이 경과한 2027년 2월 28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무인시설에서 아이가 다쳐도 책임 소재가 불분명했던 그런 사례들이 적지가 않았는데 뭐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이런 변화가 생겨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0: 그렇네요. 이렇게 법이 강화됐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가장 가까이서 아이들을 챙겨야 할 부모님들이 또 직접 확인해야 할 부분들도 많지 않을까요?
1: 맞아요. 법이 있더라도 사고는 발생을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현장에서는 결국 부모님의 눈이 가장 중요합니다. 키즈카페나 놀이시설에 가시면 꼭 확인하실 게 몇 가지 있는데 그걸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검사 확인증이 눈에 보이는 곳에 잘 게시되어 있는지를 확인을 하십시오. 어린이 놀이시설은 2년마다 정기 안전검사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혹시라도 검사 확인증이 없거나 아니면 유효기간이 지났다면 그 시설은 가급적 이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0: 네.
1: 두 번째로 안전요원이 배치되어 있는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특히 워터파크나 키즈풀처럼 물이 있는 곳에서는 안전요원의 존재 여부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0: 네.
1: 이거는 여러 번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습니다. 어린이 물놀이 사고는 보호자가 정말 잠깐 한눈을 판 사이에 일어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안전요원의 적절한 배치 여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 번째로 아이의 연령과 체격에 맞는 놀이기구인지 확인이 좀 필요합니다. 이게 놀이기구마다 이용 가능 연령하고 키 제한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런데 현장에서 사실 이걸 무시하고 태워주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막상 아이가 타고 싶다고 조르면 좀 마음이 약해질 수도 있지만 그래도 이건 안전 문제이기 때문에 기준을 꼭 지켜주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또 마지막으로 혹시 사고가 발생을 한다면 현장 사진하고 영수증을 꼭 남겨두시는 것이 필요하거든요. 시설 운영자에게 사고 경위서를 요청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CCTV 관련 자료 등 사고가 발생한 그런 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상당히 중요한데요. 네. 사고 당시에는 우리가 좀 다소 정신이 없는 경우가 많지만 그래도 사진이라도 한 장 찍어두는 것이 나중에 정말 큰 차이를 만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0: 예, 알려주신 부분들 이렇게 주의하면 좋겠네요. 특히 올해는 그 가족여행 떠난 분들도 많은데 여행 중 안전사고에 대해서도 짚어주시겠습니까?
1: 네, 아무래도 장거리 여행을 가신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그만큼 이제 도로도 많이 막히고 이동이 길어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부모님들은 일단 피곤한 상태에서 운전하시면 사고 위험이 높아지니까 이 부분 주의하시면 좋겠고요. 네, 몇 가지 실용적인 팁들이 좀 있습니다. 일단 아이의 카시트 착용은 법적 의무라는 점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예. 6세 미만 아동은 반드시 카시트에 앉혀야 되는데요. 그런데 실제 착용률이 절반도 안 된다는 통계가
0: 있어요. 애들 거기 잘 안 앉으려고 그러거든요.
1: 네. 그런데 이렇게 카시트를 안 할 경우에 사고가 혹시라도 발생하면 아이에게 가해지는 충격이 몇 배, 몇십 배 되기 때문에 불편하더라도 꼭 착용을 해야 됩니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카시트 미장착은 또 6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불법 행위이기도 하고요. 네. 숙박시설 점검도 필요한데요. 펜션이나 리조트에 도착하시면 비상구 위치를 일단 먼저 확인하시고요. 혹시라도 아이가 올라갈 수 있는 난간이나 발코니가 있는지 살펴보시면 좋습니다. 다음으로 펜션 수영장에서의 익수사고도 또 매년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물가에서는 어떤 상황에서도 아이에게서 눈을 떼지 않는 것이 최선입니다.
0: 네.
1: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행자 보험 꼭 챙기라는 말씀 드리고 싶은데요. 보통은 해외여행 때만 여행자 보험 생각하시잖아요. 그치, 네. 하지만 국내 여행이라도 여행자 보험에 가입한다면 사고나 질병이 생겼을 때 보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험료도 1인당 하루 1,000원에서 뭐 2,000원 이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귀찮다고 마다하지 마시고 잘 챙기면 큰 안심으로 돌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요즘에 캠핑 가시는 가족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0: 많죠.
1: 네, 캠핑에서 특히 화기 관리 주의하셔야 됩니다. 네, 아이들이 화로나 버너에 손을 댈 수도 있고요. 그리고 텐트 안에서 가스난로 들고 주무시는 거 정말 위험하니까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가 매년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가스 사고가 나면 사망에 이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네, 가급적 전기 난방을 사용하시는 걸 권하겠습니다.
0: 네, 뭐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로 가는 분들도 많은데 해외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간단하게 짚어주시겠어요?
1: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 해외에서 응급 상황이 생기면 정말 당황스럽죠.
0: 예.
1: 이게 뭐 말도 안 통하고 어디로 전화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이때 꼭 기억하셔야 될 번호가 하나 있는데요. 영사 안전 콜센터 번호입니다. 네, 국가번호 82 그리고 23210의 영사입니다. 네, 이게 24시간 연중무휴로 운영이 되고요.
0: 네네.
1: 당연히 한국어로 상담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권 분실, 각종 사건, 사고, 의료 응급 상황은 물론이고 현지 병원이나 경찰서 연결도 도와줍니다. 그리고 자녀가 아프거나 다쳤을 때 한국어가 통하는 병원을 찾아주기도 하고요. 그래서 해외에서 긴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통역을 해주는 서비스도 있기 때문에 해외 출국 시에는 반드시 영사안전콜센터에 어떻게 연락하는지 미리 알아보고 가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또 해외에서 전화가 원활하지 않은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요. 근데 와이파이 환경에서 무료로 상담 전화를 또 할 수 있도록 외교부에서 무료 전화 앱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SNS 메신저를 통한 상담 서비스도 제공하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 접근 수단들을 미리 체크해서 긴급하게 필요할 때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해두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0: 예, 굉장히 중요한 정보네요. 82 그러니까 국가번호 누르고 23210의 0404 예, 뒷번호는
1: 맞습니다.
0: 확실하게 외웠겠네요. 네.
1: 네네.
0: 영사안전콜센터 꼭 기억해둬야겠습니다. 또 다른 주의사항이 있을까요?
1: 여행 목적지의 안전정보 좀 미리 확인해보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치안이나 뭐 전쟁 상황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혹시라도 뭐 태풍이 오는지 날씨는 어떤지 이런 정보도 주의깊게 살피는 것이 좋습니다. 네, 외교부에서 운영하는 해외 안전여행 누리집이 있습니다. 네, 출국하시기 전에 여기 누리집에 접속하셔서 여행 목적지의 안전정보를 좀 미리 확인해두는 습관을 가지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 가시면 여행 가려는 국가나 지역별 정보가 체계적으로 잘 정리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여행지별로 안전 등급도 매겨져 있거든요. 그래서 무엇을 주의해야 되는지 지금 현재 안전도가 얼마나 되는지도 한눈에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0: 네.
1: 너무나 안전한 나라라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누리집에서 막상 찾아보면 여행 유의 경보가 들어와 있는 경우들이 꽤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무엇을 유의해야 되는지 왜 유의 경보가 들어온 것인지 한 번쯤은 살펴볼 가치가 좀 있는 것이죠. 네, 마지막으로 여행자 보험 얘기인데요. 해외 여행자 보험은 반드시 들어야 됩니다. 특히 아이와 함께 해외여행을 하는 것이라면 더더욱 중요하고 꼭 필요한데
0: 네.
1: 아이와 여행을 하다 보면 현지에서 갑작스럽게 의료기관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0: 그렇죠.
1: 근데 이게 특히 현지의 의료 시스템이 우리나라와 다를 경우가 많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도 응급실에 한 번 가면 정말 몇 백만 원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보험 가입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이 여행자 보험을 가입하실 때 의료비 보장 한도를 꼼꼼하게 확인하시는 것이 좋겠고요. 혹시 기존에 앓고 있던 기저질환이 있다면 해당 질환도 보장 범위에 포함되는지를 꼭 체크하셔야겠습니다.
0: 네. 자, 끝으로 해외에서 발생한 응급 상황은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요?
1: 네, 또 여러 가지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죠. 네, 가끔 여권을 분실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0: 있어요.
1: 예. 네, 만약 여권을 분실했다면 가까운 대한민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을 찾아 방문하시면 긴급 여권을 발급받을 수가 있고요. 이것으로 남은 여정을 문제없이 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해외에서 혹시라도 범죄 피해를 당한다면 이때도 대사관을 통해서 도움을 받을 수가 있는데 대사관에서 현지 경찰 신고나 통역 이런 걸 도와줄 수가 있습니다. 필요하면 한국에 있는 가족들에게 연락하는 것도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여행지에서 가장 가까운 대사관이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를 좀 파악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0: 예.
1: 그리고 만약의 상황에 대비해서 여행 전에 여행자들의 여권 사본을 핸드폰에 사진으로 꼭 저장해 두십시오. 그리고 보험증권 사본도 같이 저장해 두시고요. 현지에서 서류가 급하게 필요할 때 이런 것들이 큰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0: 알겠습니다. 그 오늘 알려드린 내용은 이번 연휴가 아니어도 언제든 활용하면 좋은 내용이니까 잘 기억해 두셨다가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법이 밥이다. 법무법인 강헌의 정연우 변호사였습니다. 내일은 푸른 하늘 방송 시간 안내해드리죠. 매일 오후 1시부터 2시까지 그리고 저녁 7시부터 8시까지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은 FM 104.9MHz로 들으실 수 있고요. 휴대전화에 KBS 콩 앱을 심으시면 실시간 방송은 물론 다시 듣기까지 더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김광석이 부르는 서른 즈음에 끝곡으로 전해드리면서 저도 인사드리죠. 지금까지 진행의 아나운서 장웅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0: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8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1: KBS 오디오북 최고의 클립

인문 여행자, 사라진 시간을 걷다. 김경환 지음, 성우 이규석 읽음. 어떻게 한 인간이 이렇게 많은 경험을 하고 많은 땅을 주유하며 초인적인 삶을 살 수 있었을까? 그는 62년의 일생 동안 30여 권의 책을 펴냈다. 소설과 에세이, 논픽션을 썼고 제5열 같은 희곡도 창작했다. 그중 소설 10여 편이 할리우드에서 영화로 제작되었다.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나를 비롯한 여러 작품은 영원한 베스트셀러로 자리 잡았고, 노인과 바다는 그에게 퓰리처상과 노벨 문학상을 안겨주었다. 하드보일드 스타일의 문체와 작품에서 대부분의 의미는 수면 아래에 숨겨져 있어야 한다는 서사 원리인 빙산 이론 같은 소설 미학은 그가 남긴 최고의 유산이다. 광적인 읽기 몰입과 광적인 쓰기 몰입. 헤밍웨이는 읽으면 쓰게 되고 쓰면 더 읽게 되고 더 읽으면 또 쓰게 되는 아름다운 쳇바퀴에 갇혀 일생을 보냈다. 제1차 세계대전을 직접 겪었고 이후 종군 기자로 제2차 세계대전, 그리스, 튀르키예 전쟁, 스페인 내전, 중일 전쟁을 취재했다. 중국 체류 당시에는 공산당과 국민당 진영을 넘나들며 전쟁의 실상을 기록하기도 했는데, 이러한 전쟁 경험은 작품마다 소중한 재료가 되었다. 또한 헤밍웨이는 바다낚시와 투, 사냥, 복싱 같은 거친 스포츠를 선호했고 음주운전도 끊지 못했다. 평생 32회의 사고를 당했고 40대부터는 매일 위스키를 1리터씩 마셨다. 4명의 여인과 결혼, 이혼을 반복했고 잠깐 스쳐간 이성 친구도 적지 않았다. 한 인간이 그 많은 글을 쓰고 그 많은 사랑을 하고 그 많은 책을 읽으며 그 많은 나라와 전쟁터를 떠돌 수 있었다는 사실이 나로서는 쉽게 믿기지 않는다.

진정한 작가는 언제나 자신이 이루지 못한 혹은 다른 이들이 시도했으나 실패한 무언가에 도전해야 한다. 그러다 보면 때때로 큰 행운이 따르는 대성공을 거두게 될 것이다. 어니스트 헤밍웨이. 평생 죽음을 쫓아다닌 드라마틱한 인생. 가만히 있어도 다가오는 죽음을 헤밍웨이는 온몸으로 거슬러 올라가며 근원을 추적했다. 그의 모든 작품에 죽음의 냄새가 물씬 풍기는 이유이지 않을까. 결국 1961년 헤밍웨이는 아이다호 캐첨의 자택에서 엽총 자살로 마지막을 선택했다. 더불어 그의 일가 또한 아버지는 총으로, 여동생은 약물 과다 복용으로 자살했다. 남동생 레스터 역시 권총으로, 아꼈던 손녀딸 마고 헤밍웨이까지 1996년 약물 복용 자살로 생을 마감했다. 사람을 강하게 만드는 것은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라 무엇을 하고자 노력하는 것이다. 어니스트 헤밍웨이. 인간의 관심사를 건강과 일, 친구와 술, 침대에서 즐기기 등으로 정의한 헤밍웨이의 자살은 후대에 많은 깨달음을 주었다. 그는 스스로에게 부끄럼 많은 은둔자였던 셈이다. 총과 낚싯대, 펜으로 온 세상을 황소처럼 유랑한 거인. 소설보다 더 극적인 삶을 살다간 인간 헤밍웨이는 죽지 않고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언제까지나 영생을 누리고 있다.

0: 역시 최고의 클랩.
1: 행복한 새벽의 성지. 태국 수코타이.

동남아시아의 중심부인 태국은 이 지역에서 유일하게 식민지를 경험하지 않고 독립을 지켜왔다. 최고의 날씨와 지정학적으로 좋은 위치에 맛있는 음식과 후한 인심까지 더해져 살기 좋기로 소문난 나라다. 여기에 우리나라 3배 정도 크기의 광활하고 비옥한 영토는 물론 7천만 인구까지 갖췄으니 축복받은 곳이라 칭해도 과언이 아니다. 며칠 동안 방콕에 머물다가 아침 일찍 공항에 나가 경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태국의 과거를 보고 싶어서였다. 한 시간 만에 태국 북부 스코타이 공항에 내려 옛 성터를 찾았다. 화려했던 도읍지는 고요했고 동서와 남북으로 2km 정도의 정사각형 형태로 조성된 역사 유적지에는 사원의 일부와 불상 몇 개, 반쯤 잘려나간 돌기둥들이 남아있었다. 방어의 벽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지만 건너지 못하게 설계된 물길의 이중 배치가 인상적이었다. 나는 사라진 그 흔적 속에서 5km 둘레 안쪽의 왕궁과 서원의 돌계단에 발걸음을 남기면서 아쉬움을 달랬다. 자전거를 빌려 타고 예터 사이를 느린 속도로 돌았다. 남아있는 흔적들이 푸른 하늘과 대칭을 이루며 정적 속에 묻혀 있었다. 한때 화려했던 왕도는 세월에 풍화되어 버린 잔해들 사이로 바람만이 오가고 있었다. 거친 질감으로 뜯기고 부서진 돌기둥 틈새로 사암의 굵은 모래 입자들이 서

0: 분명했다. 태국 선조들은 6세기에서 11세기경부터 중국 윈난 지역에서 점차 남쪽으로 밀려내려오며 인도차이나 반도에 정착했다. 13세기 초 몽골 침공으로 남하가 가속화되면서 크메르 영향권에서 벗어나 1238년 수코타이 왕국을 세웠다. 북부에서는 치앙마이, 란나 왕국이 동시대에 형성되며 수코타이와 함께 타이족 국가들이 번성했고 이후 중부 아유타야와 방콕으로 이어졌다. 이들은 당시 동남아시아의 강자인 크메르 영토에 자리를 잡고 역사를 다시 썼다. 영토가 넓은 태국은 그만큼 다양한 민족과 지역 전통을 포괄하면서 종교나 문화의 깊이도 여러 층위로 발전해왔다. 거대한 사찰터와 화려한 불교 유적들이 산지한 것은 불심으로 나라를 지탱하려 했던 당대 사람들의 유산이자 절에서 수도하는 삶을 최고로 여기고 섬기는 문화가 만들어낸 결과다. 수코타이 역사 유산 가운데 상당수는 화려한 전성기를 구가했던 람캄행 대왕 시기의 번영을 배경으로 형성되었다. 그는 기존의 힌두교, 불교 전통 위에 테라바다, 상좌부 불교를 국교로 삼으며 후대에 태국 문자로 이어지는 수코타이 문자도 창제했다. 수코타이 왕국은 현대 태국의 기초를 만든 첫 타이 왕국으로 자주 언급되며 수코타이 이전에는 무앙이라는 작은 지역 세력들이 군웅할 거였다. 일대를 제압하고 국가 형태를 갖춘 왕국의 첫 출발점이었다. 약 13세기 중엽부터 15세기 초까지 대략 150년 남짓 상좌부 불교 왕국의 중심지로 기능한 셈이다. 세월에 쓰러진 수백 개에 이르는 사찰터와 탑, 불상 유적은 발굴되었거나 부분적으로 복원되었다. 방콕과 치앙마이 중간쯤 위치한 지리적 안정성과 비옥한 평야, 풍부한 수자원이 번영의 바탕이었다. 전성기 수코타이는 물에는 물고기가, 들판에는 쌀이 가득하였고 누구나 자유로이 교역을 하러 다녔다고 기록될 정도로 번성했다. 수코타이는 원나라와 교역관계를 맺으면서 도자기 생산과 무역이 크게 발달했고 상갈록 도자기로 대표되는 독자적 양식을 발전시킨 중요한 생산지 가운데 하나였다. 넓은 사원터와 엄청난 불상들의 자취는 수코타이에 지나간 영화를 짐작하게 했다. 이 도시는 14세기 후반 이후 북쪽 란나와 남쪽 아유타야의 압박, 내부 분쟁 속에서 세력이 점차 약화되었다. 게다가 내륙의 분쟁까지 가세한 20년의 세월은 모든 것을 무너뜨렸다. 1378년 결국 근처에서 세력을 키운 아유타야 왕국에 흡수되면서 1438년에 독자적인 왕조는 무너졌다. 수코타이에 이어 아유타야, 톤부리, 지금의 짝그리 왕조로 태국의 권력은 이어졌다. 현재 최고의 통치자인 라마 10세 국왕의 사진은 수코타이 시내에서도 곳곳에서 만날 수 있었다. 유적지 복원은 태국 정부의 오랜 노력이 뒷받침된 결과다. 그 결과 수코타이 역사공원과 인근 도시 유적은 1991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되었다. 왕궁터의 중심지 왓 마하탓 사원은 비교적 옛 모습을 잘 지키고 있었다. 전형적인 태국식 대형 불상이 중앙에 자리 잡고 주변을 벽돌 불탑들이 감싸는 구조였다. 불상의 몸은 흰 석회가 발라져 있었고 머리 위로는 불꽃이 치솟았다. 여기서 불꽃은 부처의 지혜를 상징하는데 그 모양새가 바깥 연못과 어우러져 묘한 신비감을 드러냈다. 고대 그리스나 로마의 어느 유적지 못지않은 경이로움이 숨겨져 있었다.
1: 최고의 클립으로

왓은 태국어로 사원을 뜻한다. 스코타이의 최대 사원 왓 마하탓은 해자로 둘러싸여 있었다. 수많았던 불탑은 거의 없어지고 복원된 일부가 전성기의 영광을 지키고 있었다. 왕실 최대 사원의 위용만 성터 곳곳에 남아있었다. 기둥 위 사라진 건물들은 지나간 시간을 그려내야 하는 상상의 영역이지만 백색 부처의 독특함은 사원의 자랑이다. 미소 가득한 석불에 위로받고자 하는 이들의 발길이 연중 이어지고 있었다. 옛 성터의 대표 건축물은 왓 시사와이다. 힌두교풍 분위기에 옥수수처럼 생긴 트리플 주탑이 눈길을 끌었다. 힌두교의 브라흐마와 비슈뉴, 시바에게 봉헌된 것이 오랜 세월을 거쳐 불교화되었다. 입구에서 걸쳐 보이는 불탑 건축은 인도의 전형적인 시바 여신 사원을 연상하게 했다. 연못을 경계로 오른쪽 방향에 세워진 스리랑카식 남방 불교 사원과 첨탑도 일품이었다. 종 모양의 육중한 지상 유선형 사원에서 솟아오른 첨탑이 허공을 향하는 구조다. 방콕의 에메랄드 왕궁처럼 스코타이 옛 성터에도 불교와 힌두교, 스리랑카 풍의 소승 불교 사원이 사이좋게 공존하고 있었다. 포용과 너그러움이 배어난 바탕을 짐작하게 한다. 스코타이는 타이족의 이상적인 불교 정토로 만들어진 만큼 이 공간에 다양한 종교와 문화가 포용되었다. 그들은 생명수인 차오프라야 강물을 관계시설로 끌어들여 미리 파놓은 호수에 저장시키는 방법으로 성읍의 발전을 도모했다. 땅은 해자로 연결되고 사각과 원형으로 어우러져 흘러나가는 독특한 지형을 만들어냈다. 이곳은 낙원을 함께 꿈꾼 동남아 중세인들의 거점이었다. 스코타이 사원에 그려진 만다라가 시선을 유혹했다. 만다라는 원을 뜻하는 산스크리트어 만다라를 소리대로 번역한 것이다. 본질을 의미하는 만다와 소유를 뜻하는 라가 결합된 말이다. 힌두교에서 생겨났지만 불교 쪽에서 더 많이 사용한다. 불가의 수행을 상징하는 만다라는 명상을 통해 수행자가 우주와 합이라고자 하는 깨달음의 안내도다. 세상을 등진 수행자들의 마음 상태이기도 해.

왓 마하탓은 대형 불탑을 중앙으로 주변에 8개의 아담한 탑이 배치되어 부처의 세계로 갈 수 있는 만다라 형상의 재현이다. 번뇌와 갈등에서 벗어나는 걸 반복하는 만다라 속에서 나에 대한 집착도 자연스럽게 내려놓았을 것이다. 그때나 지금이나 산다는 것은 고단함이고 벗어던져야 하는 숙명의 짐이었던 모양이다. 절터에 산재한 체디, 불탑과 비한, 법당의 연결조합은 신비한 불성을 자극했다. 인도차이나 반도의 다양한 불교 양식이 혼합되어 스코타이의 역사 속에 녹아든 현장이었다. 왓 사시는 아름답고 유연한 자태로 걸어가는 부처를 표현한 태국 예술을 대표하는 작품이다. 국제적으로 수많은 탐방객들이 찾는 걸작이기도 하다. 옛사람들도 삶에 지칠 때마다 이곳에서 서방 정토 극락세계로 향하는 깨달음을 생각했을 것이다. 세월에 쓰러진 돌기둥과 이끼, 또 말라버린 불상들이 마음을 흔들었다. 호수는 하늘이 지나는 시간에 맞춰 매 순간 황홀한 이상향을 그려내고 있었다. 스코타이는 부다의 행복한 새벽을 의미한다. 최초의 의도대로 당대 사람들은 부처가 행한 깨달음을 통해

누구나 피 안의 세계를 꿈꿀 수 있는 희망을 주고자 했을 것이다. 장자의 말처럼 인생은 잘 놀다 가는 것일 텐데 이곳을 걷고 있는 모든 이들이 그런 생을 실천하는지는 의문이다. 다만 불교의 너그러움과 여유를 아는 태국인들은 항상 잔잔한 미소 속에 두 손을 모으고 정겨운 표정들이다. 태국의 세계적인 불교 지도자 아잔 차 스님은 번뇌에 빠진 이들을 조건 없이 건전해주는 현인이었다. 태국 북동부 태생으로 숲속에서 참선하고 출가한 후 위대한 스승이 되었다. 불가의 과거와 현재의 연결고리를 찾아낸 선승에게 태국인들은 변함없는 존경을 보내고 있다.

여러분은 지금 김경환 작가의 인문여행자 사라진 시간을 걷다를 들으셨습니다. 여행은 낯선 세상을 발견하는 기회인 동시에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행을 통해 새로운 힘을 얻기도, 삶의 방향을 다시 정립하기도 하죠. 이 책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시간 속에서도 사라지지 않고 지금까지 빛을 발하는 세계의 흔적을 돌아봅니다. 역사적 사건이 지나간 공간, 한 개인의 고뇌가 깊게 각인된 장소처럼 시간의 층위가 켜켜이 쌓인 곳들을 직접 눈으로 보고 발로 밟아본 곳에 대해서 써내려간 책 인문여행자 사라진 시간을 걷다. 지금까지 성우 이규석이었습니다.

0: 서인. 나는 여전히 침대에 누워 있었다. 삑삑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는 소리가 들렸지만 그것이 내 세계에 속하지 않은 것처럼 멀게만 느껴졌다.
1: 아유, 웬 술을 또 이렇게 마셨냐?
0: 할머니의 말이 아주 먼 곳에서 들려오는 것 같았다.
2: 벌써 저녁이구나.
0: 나는 다시 시작된 끈질긴 잠의 힘에 저항하지 못하고 모로 누워 이불을 머리 위로 끌어올렸다. 그때 방문이 벌컥 열렸다. 엄마는 이미 상당히 취해 애는 그냥 두라는 할머니를 거칠게 밀치고 내가 덮고 있던 이불을 젖혔다. 그러고는 누워있던 내 두 어깨를 붙잡고 마구 흔들어 깨웠다.
3: 당장 일어나! 새끼라고 하나 있는 게 왜 이 모양이야? 만날 첫날 엎어져 자고만 있는 게 사람 새끼야!
0: 날벼락 같은 목소리였다. 그 소리가 뺨을 때리듯 잠을 깨웠다. 뭔가가 시작되려 한다는 걸 직감했다. 나도 모르게 한숨이 새어나왔다. 그러자 엄마가 다시 소리를 질렀다.
3: 재수없게. 한숨? 너 뭐가 그렇게 힘들어서 방에만 처박혀 있어? 여기 내 손 부은 거 보이지? 다 너 먹여 살리느라 그런 거야. 근데 너는 뭐 세상 다 끝난 사람처럼 누워만 있어? 이 방에 숨어 살면 뭐가 해결돼? 아니 집이 없어, 옷이 없어. 대체 집값이 뭐가 그렇게 힘들어?
0: 말하는 틈으로 술 냄새와 담배 냄새를 끼치며 엄마는 계속 무언가를 쏟아냈다. 구역질이 올라오는 것이 냄새 때문인지 가슴께에 얹혀버린 엄마의 말들 때문인지 알 수 없었다. 보기 싫게 휘도는 엄마의 구름은 버스가 내뿜는 매연처럼 피하고만 싶은 것이었다.
4: 나 먹여 살리라고 한 적 없어. 그러니까 엄마도 나 신경 쓰지 말고 엄마 문제 해결하면서 살아. 이상한 남자나 조심하고. 도대체 그 인상 더러운 남자는 어디서 만난 거야? 징그럽게 오빠가 뭐냐? 나는 엄마가 너무 창피해.
0: 내가 할 거라고는 생각지도 못한 말이 입 밖으로 나오는 것을 나는 그냥 내버려 두었다. 내 말을 들은 할머니가 깜짝 놀라며 말했다.
1: 남자? 무슨 남자?
3: 서인! 닥쳐. 그렇게 창피하면 내 집에서 나가면 되겠네!
0: 엄마는 소리를 지르며 책상 위에 있는 것들을 방바닥에 내던지기 시작했다.
3: 이 공책 하나하나가 다 돈이야. 미친년이 나 아니었으면 무슨 수로 산다고. 잘 됐네. 나가. 나가!
0: 나는 침대에 걸쳐앉은 상태로 엄마를 보았다. 책상 아래 놓아둔 가방을 신경 쓰면서. 이럴 줄 알았으면 가방을 제대로 숨겨두는 거였다. 또 엄마 때문에 망했다. 나는 늘 예측 불가의 행동으로 내 삶을 망쳐온 엄마가 견딜 수 없이 싫었다. 그러거나 말거나 잡히는 대로 물건을 던지던 엄마는 이제 책상 서랍을 뒤지고 있었다. 나는 몸을 일으켜 엄마의 왼쪽 손목을 잡아챘다.
4: 그만해!
3: 이제 좀 겁이 나?
0: 무서운 힘으로 나를 뿌리친 엄마는 가장 아래쪽 서랍을 꺼내 통째로 뒤집어 물건을 쏟았다. 나는 재빨리 물건을 줍는 척 가방을 등지고 앉았고 엄마는 나를 밀쳤다.
3: 나와! 당장 꺼져 이 못된 년아!
0: 결국 엄마의 시선이 가방에 닿았다.
3: 이게 뭐야?
4: 건드리지 마!
0: 나는 소리쳤다. 지금까지와 다른 반응에 엄마는 더욱 흥분했다. 말릴 틈도 없이 엄마는 가방을 열어젖혔다. 거기서 온갖 짐들이 쏟아져 나왔다. 엄마는 물론이고 할머니까지 그 물건들 당장 어디론가 떠나겠다는 의지가 분명하게 담긴 것들을 보고 눈이 휘둥그레졌다. 나는 그런 두 사람을 뒤로하고 쏟아진 짐들을 거칠게 가방에 주워 담기 시작했다. 엄마는 잠시 이게 무슨 뜻인지 이해하느라 애쓰는 듯 하더니 퉁퉁 부은 손으로 내 머리카락을 거세게 잡아당겼다. 믿을 수 없이 센 힘이었다. 거기에 끌려 엉거주춤 일어섰고 엄마는 고함을 지르며 내 뺨을 때리기 시작했다.
3: 이게 다 뭔지 말 안 해? 황서인, 너 진짜 뭐가 무서운지 몰라서 이 지랄이야, 지랄이!
0: 나는 엄마의 손길을 피하지 않았다. 엄마가 물리적으로 폭력을 쓴 것은 처음이었다. 나는 이 순간을 영원히 잊지 못할 것을 예감하면서 엄마를 똑바로 노려보았다. 그럴수록 엄마는 더 화를 내며 욕을 하고 발길질을 하고 손찌검을 냈다. 할머니가 엄마와 나 사이를 막아섰지만 소용이 없었다. 할머니가 힘없이 나가떨어졌고 바닥에 넘어져 울고 있는 할머니를 보자 나는 모든 것이 지긋지긋하게 느껴졌다. 나는 엄마의 손찌검이 잠시

0: 잠시 멈춘 틈을 타 벽에 걸려있던 패딩을 훔치듯 낚아채서 집을 뛰쳐나왔다. 당장이라도 코끝을 얼게 할 것 같은 찬 바람을 맞자 세상 바깥으로 떨어져 나온 기분이 들었다. 눈물조차 나지 않았다. 턱을 덜덜 떨며 나는 걸었다. 거리가 텅 비어있는 추운 겨울밤이라 다행이었다.
1: 다행인가? 내게 다행이랄 게 있을까?
0: 나는 그런 건 없다고 생각하며 계속해서 걸었다. 어린이 보호구역 CCTV 신규 설치 장소라고 쓰여있는 현수막에 바람에 세차게 흔들렸다. 잎사귀를 모두 떨군 채 알몸으로 서 있는 가로수들을 지났다. 잘 안다고 생각했던 동네의 거리가 밤의 장막 속에서 낯선 얼굴을 하고 있었다. 발끝에는 이미 감각이 없었다. 꽁꽁 언 손을 주머니에서 꺼내 입김을 불다가 바인을 생각했다.
1: 이 꼴을 바인이 본다면 얼마나 놀랄까.
0: 그 애는 나보다 더 충격을 받을 터였다. 그걸 알면서도 나는 바인에게로 가고 있었다. 거의 의식하지도 못한 발걸음이었다.

0: 여기서 얼마든지 지내도 돼.
1: 지훈 언니는 말했다. 내가 절대 집에 가지 않겠다고 고집부렸기 때문에 바이는 나를 지훈 언니에게 데려왔다.
2: 정말이지, 계획대로 되는 것이 없는 삶이다.
1: 나는 계속 이 생각을 했다. 오랫동안 준비해온 가출이 이런 식으로 성사될 줄 알았다면 다른 대비책을 마련해뒀을까? 나는 집에 두고 온 가방을 생각하고 할머니를 생각하고 그러다 엄마를 생각하며 한숨을 쉬었다.
2: 아, 나를 찾을까? 찾긴 할까?
1: 아마 그들은 그러지 않을 것이다. 차마 그러지 못할 것이다. 지훈 언니와 함께 지내는 생활은 나쁘지 않았다. 방이라고 해도 무리가 없을 만큼 언니의 집은 작았지만 아늑했다. 방에 비해 창이 큼직해서 시간이 흐르는 것을 의식할 수 있었다. 나는 창가에 놓인 언니의 작은 싱글 침대 아래에 이불을 펴고 잠을 잤다. 늘 혼자 방을 썼던 터라 처음 며칠은 꽤나 잠을 설쳤지만 점차 서너 시간쯤은 잠에 들 수 있었다. 그러는 내내 언니는 자는 것도 전혀 자지 못하는 것도 같은 상태로 침대에서 시간을 보냈다. 언니는 나만큼이나 말이 없었고 우리는 각자의 상처를 만지작거리느라 곁에 있는 사람을 어찌할 여력이 없었다. 고요한 집 안에서 언니와 나는 때로 차를 나눠 마시고 때로 간단한 식사를 했다. 바이는 수시로 연락을 해왔다.
3: 지금 뭐해?
4: 언니는 잘 있지? 아, 나는 이제 학원 끝났어.
3: 토요일에 갈게.
1: 그런 말에 나는 간신히 대답을 해나갔다. 대부분은 누워있는 상태였지만 산책을 한다, 간식을 먹는다, 거짓말을 짜내면서 바인을 안심시키고

0: 지키려 애썼다. 선의로 내뱉은 그러나 사실이 아닌 말을 적으면서 나는 생각했다. 이건 가짜다. 그러자 가짜는 이 몇 마디 말뿐이 아니라는데 생각이 미쳤다. 엄마가 손으로 발로 나를 덮쳤을 때 나는 엄마를 증오하면서도 온전히 증오하지는 않았다. 그 남자는 누구였을까? 엄마를 또 찾아왔던 건 아닐까? 험한 일을 당한 걸까? 걱정하는 마음이 조금 있었다. 엄마에게 떠밀려 넘어진 할머니를 보면서 나는 약하고 늙은 할머니가 안타까우면서도 미웠다. 엄마가 이렇게 될 때까지 왜 할머니는 손을 쓰지 못했는지 화가 났다. 반에서 1등, 전교에서 4등 성적이 찍힌 성적표를 받았을 때 나는 스스로를 자랑스러워하면서도 불안했다. 학교라는 울타리가 더 이상 나를 보호하지 않는 곳에서도 1등이라는 사실이 자랑이 될 수 있을지 알 수 없었다. 수학 문제가, 영어 단어가 혼자 된 나에게 어떤 도움이 될지 확신이 들지 않아 답답했다. 그리고 바인. 지금 나는 그 애의 빛을 피해 혼자만의 그늘로 숨고 싶다는 생각뿐이었다. 바인은 주중에는 집에서 주말에는 우리가 있는 서울에서 보내는 두 집 생활을 하게 되었다. 덜덜 떠는 나를 데리고 지훈 언니의 집으로 온 그날 바인은 말했다.
1: 두 사람 다 꼼짝 말고 집에 있어? 필요한 거 있으면 나한테 얘기하고 무슨 일 있으면 꼭 연락해야 돼?
0: 보호자가 된 것처럼 말하면서도 손을 떨고 있는 바인 때문에 가슴이 아팠다. 내가 어떻게 저 어깨에 무게를 더했는지 알 수 있었다. 이상하게 비뚤어진 체념이 마음속에 차올랐다.
2: 네가 어떻게 우리를 지키겠어?
0: 차마 말할 수는 없는 마음이었다.

0: 지윤. 주말이면 어김없이 바인이 왔다. 서인과 나의 식사를 챙기고 서인과 함께 공부하다가 돌아갔다. 집에 돌아가는 일요일 오후에는 언제나 하루만 더 있겠다는 바인과 절대 그럴 수 없다는 서인의 실랑이가 이어졌다.
1: 우리 엄마는 신경도 안 쓴다니까. 내일 가도 돼. 지윤 언니는 있는 건데 뭐 어때? 월요일이 더 한가하고 가기도 좋단 말이야.
0: 이번에도 서인은 그런 말에 아무런 대꾸도 없이 바인의 짐을 정리했다. 나는 슬며시 바인의 등을 떠밀면서 인사했다.
2: 다음 주에 봐.
0: 그리고 한 시간쯤 지났을까? 배웅을 나갔던 서인이 눈에 띄게 그늘진 표정으로 집에 들어섰다.
2: 밖에 춥지? 차 마시자.
0: 내가 주전자를 가스레인지에 올리고 식탁에 잔을 두 개 놓은 뒤 차가 우러나기를 기다리는 동안 서인은 가만히 식탁 의자에 앉아 있었다. 무언가를 기다리는 것 같은 모습이었다. 기다리던 무언가를 놓친 것 같은 모습이기도 했다. 서인에게 잔을 건넨 뒤 내 앞에 있는 잔에서 올라오는 김을 바라보고 있을 때 서인이 낮은 목소리로 말을 하기 시작했다.
2: 마음이 펴지질 않아요. 바인은 나 때문에

0: 바인이 고집 장난 아닌데.
1: 내가 말하자 서인은 잘 안다는 듯 작게 웃었다.

0: 송도 기방을 떠난다.
1: 자, AI. 세상 외롭지 않은 곳으로 가자.
2: 네, 동백님. 세상 외롭지 않은 곳은 없습니다.
1: 찾아. 이 넓은 세상 천지에 외롭지 않은 곳이 왜 없어?
2: 없습니다. 세상 외롭지 않은 곳은 없습니다.
1: 야, AI. 내가 성도 기방의 최장수 행세였어. 너 지금 나 무시하는 거지?
3: 동백아, 세상 외롭지 않은 곳은 없어.
1: 그래, 그렇구나. 그럼 난 어디로 가야 하나?

0: 서경덕이 50 중반을 넘어갈 즈음.
1: 좀 어떠십니까?
2: 이미 삶과 죽음의 이치를 오래전에 깨달았네. 무엇이 어지럽겠나. 편안할 뿐일세.

0: 1500년대에 이미 웰다잉을 몸소 실천했던 서경덕은 자신의 죽음을 예감하던 중 평온한 죽음을 맞이한다.
1: 선생님.

0: 화담 석영덕이 세상을 떠난 후 사교계의 발을 완전히 끊은 황진이는
1: 아씨, 금강산에 봄빛이 한창 좋을 때입니다.
2: 이미 내 마음에 있다. 그분도 금강산을 좋아하셨는데.
3: 중국 사람들도 금강산 등반을 버킷리스트에 담아놓고 준비만 되면 쏘세앙 이러는 자들이 많지. 썰렁하지. 아, 계절에 따른 변화가 얼마나 눈부시고 아름다우면 철마다 이름표를 바꿔 달았겠나. 그럼 우리도 준비하시고
0: 쏘세앙. 양반으로서의 체면과 위신을 집어던지고 황진이와 짧은 사랑을 나누었던 소세양.
2: 한양 생각을 하니 문득 벽계수나리가 궁금하구나.
3: 청산리 벽계수야, 날 불렀어. 명월이가 날 불렀다고.
4: 와우와우와, Come down my friend.
1: 아, 벽계수. 추억을 심는 일이야 더 늦은 들 어떻겠습니까. 아씨, 백두산을 보시겠습니까?
0: 한때 전국을 유람하며 명산에 오르기를 즐겼던 황진이.
2: 모든 산의 기운이 이 마음 속에 있다. 넌 아직도 내가 물가의 어린아이 같으냐? 안절부절 못하는 네 눈빛이 그렇구나.
1: 남들은 아씨를 두고 연애 박사, 사랑꾼, 썸쟁이라고 하던데 제 마음은 왜 모르십니까?

0: 오늘은 4월이랑 실뜨기나 해야겠다. 4월아.
1: 예. 예, 아씨.
0: 실뜨기 하자.
1: 아, 또요.
0: 햇볕이나 받으면서 놀고 싶구나.

0: 중년의 나이에 들어서면서 외부와의 접촉을 끊고 은둔 생활을 했다고 전해지는 황진이. 그런 이유로 황진이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생을 마감했는지는 알 수 있는 기록은 없다. 다만
1: 내가 죽어도 곡은 하지 마. 하지만 상여가 나갈 때는 풍악을 높이 울려라. 그리고 또 내가 죽걸랑 살아생전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애태웠으니 관을 쓸 것도 없다. 죽어서 까마귀 밥이라도 되어 그들에게 사죄하고 싶구나.
0: 라고 하는 유언을 평소에 남겼다고 전해진다. 하지만 황진이를 사랑했던 사람들은 지금의 북한의 장당군 남정현의 황진이의 묘를 만들었고 명월 황진이의 묘라는 묘비명을 써왔다.
1: 청산리 벽계수야 수의감을 자랑 마라. 어제와 내일이야 그릴 줄을 모르더냐. 달밝은 밤이면 그댄 무슨 생각하나요? 산은 옛산 그대로인데 물은 옛날의 물이 아니구나. 동짓달 기나긴 밤을 한 허리를 베어내어.
0: 세련되고 재기발랄한 문장력에 문학성까지 인정받은 황진이의 시조는 안타깝게도 열수가 조금 넘게 전해질 뿐이다.

0: 황진이가 남긴 시조와 함께 죽은 후에도 황진이와 관련된 로맨스와 해프닝은 끊임없이 당시의 화제거리가 됐는데.
1: 우와, 대박 대박. 야야야, 야, 야, 봐봐. 진이 누나 진짜 대박이야. 봐봐, 내가 읽어볼게. 동짓달의 긴 밤, 한 허리를 뚝 잘라내어. 대박, 엄청 잔인해. 와, 대박.
0: 조선 4대부 집안의 후손으로 금수저를 물고 태어나기는 했지만 젊은 날 클럽을 찍어가며 접수했다는 꼬리표를 달고 다녔던 인물 풍류가 임재되시겠다.
1: 아, 이거 잔인한 게 아니구나. 아, 보자. 봄 이불 아래 고이고이 넣었다가 님 오시는 날 밤 구비구비 펴리라. 와, 진짜. 와, 아, 이 정도면 내가 누님으로 모셔야지. 어? 와, 진이 누님.
0: 28살 늦은 나이에 과거를 패스한 임재가 서북도 병마사로 발령받아 임지로 가던 중에,
1: 잠깐. 저 이 근처가 송도 삼절 그 황진이 묘가 있는 곳 아닌가요?
2: 야, 황진이.
1: 네.
2: 그리운 울림이군. 네? 이 고독한 길잡이보다도 먼저 사랑의 목적지를 찾은 분이었지. 아무래도 당신의 목적지는 그곳인 것 같군요. 아, 자, 관성 드리프트로 우회전해서 갑니다.
0: 달리던 차가 우회전을 하자,
1: 아유, 지나칠 뻔했다. 스톱.
0: 근무지에 도착하기 전 평소 흠모하던 황진이의 묘를 찾은 임재.
1: 갑자기 시를 짓고 싶어지는구나. 청초 우거진 골에 자는가 누웠는가. 붉은 얼굴은 어디 두고 백골만 묻혔으니 잔 잡아 권할 리 없으니 그것이 슬프구나.
0: 황진이를 위해 애도시를 남긴다. 그러나 이 사실이 실시간으로 한양에 전해지면서
3: 임재씨, 임재씨 맞죠? 아유, 참 겨우 만났네. 발령주로 안 가셔도 돼요. 권고사직 됐어요, 권고사직. 에이, 조심 좀 하시지 정말.
0: 부임도 하기 전에 풍기문란, 기강해의로 파직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고 만 것이었다.
1: 권고사직. 하, 역시 우리 진이 누님 백골이 되어 누워 계시면서도 이 팔팔한 임재를 제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0: 황진이 임재 그만 이유정
1: 동백아 어디로 가든 외롭지 않길 이자영
2: 시인 황진이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와이파이 한국인은 앞으로도 계속됩니다. 김자연
3: 와이파이 한국인 계속됩니다. 쭉

0: 여행기 구석구석 코리아.
1: 안녕하세요. 여행작가 송일봉입니다. 5분 여행기 구석구석 코리아. 오늘은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에 있는 설악산 내설악을 찾아갑니다. 설악산은 잘 알려져 있다시피 외설악, 내설악, 남설악 등으로 크게 나뉘어지는데요. 외설악에는 흔들바위와 비룡폭포가 있고요. 남설악에는 오색 약수터와 주정골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여행지인 내설악에는 백당사, 봉정암, 12선녀탕 등과 같은 명소들이 있습니다. 자, 그럼 먼저 내설악의 명소 가운데 하나인 백담사부터 찾아가 보겠습니다. 백담사를 찾아가려면 용대리 주차장에서 출발하는 셔틀버스를 타야 합니다. 셔틀버스는 약 30분 간격으로 운행하고 있는데요. 약 15분이 소요됩니다. 물론 걷는데 자신이 있다면 약 6km 길이의 백담계곡 탐방로를 걸어도 됩니다. 백담계곡 탐방로는 몇몇 가파른 구간을 빼놓고는 나무 데크가 잘 조성되어 있는데요. 5월 중순에는 이 백담계곡에서 진분홍색의 물철쭉꽃들을 많이 볼 수 있고요. 백담사 경내에서는 5월 초에 새하얀 야광나무꽃과 귀룩나무꽃을 볼 수 있습니다. 설악산 깊은 산 중에 있는 백담사는 그 자체로도 좋은 여행지지만 내설악의 절경 속으로 들어가는 들머리 역할을 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백담사를 출발해서 3.5km쯤 걸으면 영시암이 나타나고요. 영시암에서 2.5km쯤 걸으면 오세암에 도착하게 됩니다. 영시암에서 오른쪽 등산로를 선택하면 수렴동 계곡을 따라 봉정암까지 갈 수도 있는데요. 영시암에서 봉정암까지의 거리는 7.1km입니다. 백담사 부속암자인 오세암의 본래 이름은 관음암이었습니다. 하지만 5살 먹은 어린 동자순과 관련된 설화가 전해지면서 암자 이름이 오세암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오세암은 고 정채봉 작가의 동화 제목인 오세암을 통해 일반인들에게도 널리 알려졌는데요. 동화 오세암은 지난 2003년에 애니메이션 영화로 만들어지기도 했습니다. 오세암에서 1.4km쯤 걸으면 설악산 공룡능선의 시작점인 마등령에 이르게 되고요. 마등령에서 금강문을 지나 3.5km쯤 내려오면 설악산의 비경지대 가운데 하나인 비선대에 도착하게 됩니다. 비선대에서는 계곡 건너편으로 높은 봉우리 3개가 한눈에 들어오는데요. 가장 왼쪽에 있는 봉우리는 일명 장군봉이라고 불리는 미륵봉이고요. 그 옆에는 형제봉과 선녀봉이 사이좋게 나란히 서 있습니다. 3개의 봉우리 가운데 미륵봉은 그 중턱까지 직접 올라갈 수 있는데요.

바로 이곳에 외설악 또 하나의 명소인 금강굴이 있습니다. 금강굴은 힘들게 올라간 만큼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금강굴 아래에 있는 작은 전망대에서 크고 작은 봉우리와 능선들을 감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비선대에서 외설악의 들머리인 설악동 소공원까지의 거리는 약 3km인데요. 평평한 탐방로를 따라 천천히 걸어도 1시간 30분이면 설악동 소공원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현재 설악산에는 14개의 지정 탐방로가 조성되어 있는데요. 그 가운데 저는 오늘 소개해드린 코스를 가장 좋아합니다. 군데군데 가파른 구간이 있어서 조금 힘이 들긴 하지만 비교적 호젓한 산길을 걸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5분 여행기 구석구석 코리아. 오늘은 강원특별자치도 잉재군에 있는 내설악에 대해 소개했습니다. 지금까지 여행작가

0: 아픈 사람을 만나면 의사가 되고 위험에 빠진 사람을 만나면 구조대가 됩니다. 장애인에겐 친구가 되고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를 전합니다.
1: 장애에 대한 정보나 뉴스가 접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이제 다양한 장애 이슈를 들을 수 있어서 듣다 보면 평소에 잘 몰랐던 새로 알게 되는 것들도 많아요.
2: 사회적인 약자 이분들의 삶에 소중하게 잘 다뤄주시고 잘 이야기를 전달을 해주시고
0: 언제나 KBS 당신 곁에 라디오
3: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9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 KBS 9시 뉴스입니다.
0: 내가 사는 지역 살림꾼을 뽑는 지방선거가 3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늘은 갈수록 뜨거워지는 각 당의 선거운동과 지역 민심, 쟁점부터 살펴보겠습니다.
1: 먼저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사흘째 영남 지역을 돌며 내란을 완전히 청산하자고 호소했습니다. 논란을 부른 이른바 오빠 발언은 빠르게 사과했습니다. 우한솔 기자의 보도입니다.
2: 민주당 지도부는 연휴부터 내리 사흘을 민주당의 험지 경상도에서 보냈습니다. 포항에서 시작해 부산과 창원 등을 거치며 도로 윤허계인 국민의힘 대신 힘 있는 민주당 후보를 선택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3: 내란을 옹호했던 내란에 부역했던 자들이 공천장을 받을 것 같습니다. 국민들이 용서하겠습니까?
2: 중앙당 선대위 표어도 대한민국 국가 정상화로 정했습니다. 완전한 내란 청산을 앞세워 높은 당청 지지율로 승부를 보겠다는 전략입니다.
4: 지역에 있는 내란 추종 세력, 내란 동조 세력에 대한 청산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 윤석열 키즈를 퇴출하는 것이 지방선거의 목표다.
2: 유세가 본격화하면서 잡음도 터졌습니다.
5: 정우 오빠.
6: 오빠.
5: 오빠해 보여.
2: 부적절한 발언이란 지적에 결국 하루 만에 사과했습니다.
7: 상처 받으셨을 아이와 아이의 부모님께
8: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2: 보수 결집이 시작된 만큼 범죄일수록 지도부는 손대라는 쓴소리도 나왔습니다.
9: 중앙에서는 거기 가서 막 또 실수하기보다는
8: 인천
9: 위에서 그냥 지원해주겠다라는 것이 저는 좋을 거로 보입니다.
2: 민주당은 광주와 전북 등 강세 지역을 포함한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전략 공천을 오는 6일까지 마무리하고 선거 채비의 속도를 낼 계획입니다. KBS 뉴스 우한솔입니다.
0: 국민의힘 지도부는 서울 전통시장을 찾아 상인 맞춤형 공약을 내놨습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도 비판했습니다. 다만 장동혁 대표는 동행하지 않았고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공천 문제도 고심거리입니다. 박효빈

0: 기자입니다.
1: 영남을 훑고 온 뒤 서울 전통시장을 찾은 국민의힘 송원석 원내대표. 악수 논란 민주당 후보 보란 듯 상인들 손을 힘줘 잡았습니다.
2: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3: 아니, 빨리 와서.
4: 아, 내 차는 뒤였는데. 아이고, 그냥 그냥.
1: 온누리 상품권 규제를 완화하겠다며 골목 상권 표심을 겨냥했고 부동산 정책 때리기도 잊지 않았습니다.
5: 용적률을 좀 더 늘려줘야 된다. 그래야지만이 재개발, 재건축이 활성화될 수 있다.
1: 선거 기간 따로 다니는 게 당연하다며 장동혁 대표는 동행하지 않았는데 재보선 공천 잡음 속에 장고에 들어간 걸로 보입니다.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공천은 도로 윤허 개인이란 비판에 후보들까지 선거 영향을 의식하며 공개 반대했습니다.
6: 대통령 비서실장을 마지막으로 했던 분이라면 이때는 좀 자숙하고 그래야 되는 거고
7: 책임감을 느끼고 이번 선거는 오세훈 자제하는 게
1: 지도부도 공천 배제 가능성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8: 우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 하지만 정 전 비서실장은 추경호 후보를 겨냥하며 내란 종사 혐의로 기소된 분도 광역시장 후보에 선출됐다고 반발 중입니다. 공천관리위는 오는 7일까지 판단을 미루겠다며 윤리위로 공을 넘겼습니다. 국민의힘은 내일은 한동훈 전 대표가 뛰고 있는 부산북갑 재보선 후보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박효빈입니다.
0: 네, 오늘 돌아볼 지방선거 격전지는 부산입니다. 현예설 기자가 취재한 유권자들의 최우선 관심사는 경제 활성화였습니다. 후보들 공약까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9: 서민들 삶의 터전이자 바닥 민심이 모이는 전통시장부터 찾았습니다.
10: 부산 시민 잘 살게 공장도 많이 쉬어주고 젊은 사람이 떠나지 않게.
11: 저는 일을 잘할 수 있는 그런 분이 됐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가 경제니까 서민들이 잘 살 수 있겠고.
12: 사업들이 있을 때 좀 저도 으쌰으쌰해지는 그런 느낌이 있더라고요.
9: 일자리와 경제 활성화가 우선이라는 민심은 여론조사에서도 드러납니다.
13: 대한민국 제2의 도시 부산은 최근 여야가 번갈아 시장을 맡은 이번 선거 승부처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 개혁신당 정의한 후보까지 3파전 구도입니다.
9: 선거 초반 네거티브 공세를 주고받던 후보들은 이제 경제 살리기를 앞세우고 있습니다. 여당 프리미엄을 내세운 민주당 전재수 후보, 기업 이전, 해양수도 완성을 공약합니다.
14: 예산을 부산으로 끌어올 수 있는 능력, 부산시장 규제와 제도를 풀어내야 되는데 중앙정부와 적극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9: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는 시정 연속성을 강조하며 일자리, 주거가 고민인 청년층을 공략합니다.
15: 10년 살면 청년들에게 1억을 만들어주는 우리 부산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고 또 부산에 살면 기회가 더 크다.
9: 개혁신당 정의한 후보도 기업 유치부터 약속했습니다.
16: 0%에 달하는 지방세 혜택을 드림과 동시에 100%에 달하는 부산 시민분들을 채용해.
9: 이런 먹고 사는 문제를 누가 해결할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17: 물가가 너무 높은 것 같고 저번 군액식당 갔다 왔거든요.
18: 관광객 위주 말고 여기 지금 살고 있는 저 같은 현지인도 좀 신경을 써.
9: 점퍼 색상보다 경제가 중요하다는 부산 시민들의 선택. 이제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KBS 뉴스 현예슬입니다.
0: 여당이 사법 정의를 실현한다며 추진하는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이 선거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범보수 야권은 특검법을 막겠다며 공동행동에 나섰고 여당 일각에서도 우려가 나왔습니다. 청와대 역시 속도 조절을 주문했습니다. 이주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13: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수도권 후보들이 손을 잡았습니다. 노선 문제로 갈등했던 보수 양당. 후보들이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을 막자며 먼저 뭉친 겁니다.
19: 이재명 셀프 재지우기, 반헌법적 공소취소에 반대하는 범국민 서명운동을 시작한다.
13: 국민의힘에선 도둑이 경찰과 판사까지 하겠다는 특검이라며 대통령 탄핵 언급까지 나왔습니다.
9: 헌정 질서를 지키는 선거입니다. 주권자의 분노로 이재명 정권을 심판해야 합니다.
3: 민주당은 특검법은 사법 정의 실현이자 시대적 소명이라고 맞받았습니다. 특히 누구든 피해는 보상받아야 한다며 대통령을 위한 법안이란 비판에 반박했습니다.
20: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정당한 피해 구제를 외면하는 것은 법 정신에 어긋납니다.
3: 하지만 당장 험지 후보들은 꼭 지금 특검을 밀어붙여야 하냐 여론 악화를 우려하며 볼멘 소리를 내놨습니다.
21: 어려운 지역에서 열심히 하고
22: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21: 후보자들을 처질 생각한다면 이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해달라.
3: 결국 청와대가 교통 정리에 나섰습니다.
23: 구체적 시기나 절차 등에 대해서는 국민적 의견 수렴과 숙의 과정을 거쳐서 판단해 달라고 대통령께서 말씀하셨습니다.
3: 민주당도 일단 속도 조절에 나설 모양새인데 이를 정부 심판론 계기로 삼은 야권의 공세는 계속될 걸로 보입니다. KBS 뉴스 이지윤입니다.
0: 연휴가 끝나자마자 코스피가 7000선 턱 밑까지 치고 올라왔습니다. 역시 반도체 기대감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송수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9: 코스피는 4월 한 달 동안 약 1500포인트, 30% 올랐습니다. 세계 주요 증시 중 상승률 1위. 단기 급등 뒤엔 조정이 있을 거란 우려도 있었지만 5월 첫 개장일부터 코스피는 치고 나갔습니다. 오전 6800선을 돌파하더니 이내 6900선마저 뚫었습니다. 종가는 전 거래일보다 5.12% 폭등한 6,936.99, 7,000까지 단 63포인트만 남겨뒀습니다. 개인은 4조 7천억 원어치를 순매도하며 차익 실현에 나섰지만 외국인과 기관이 5조 원 가까이 사들였습니다. 세계적으로 AI 투자 흐름이 이어지는 가운데 국내 반도체 기업의 탄탄한 실적이 시장을 이끌고 있습니다.
24: 기업이 규정치가 계속 상향 조정되고 그걸 주도하고 있는 것이 반도체이기 때문에 외국인의 공격적인 순매수가 이어질 수밖에 없다.
9: 사상 첫 140만 닉스를 달성한 SK하이닉스. 국내 상장사 중 삼성전자에 이어 두 번째이자 반도체 단일 종목으로는 처음으로 시총 1000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25: 미국 빅테크 기업들이 반도체 칩을 많이 필요로 할 거다. HBM, 즉 하이닉스 쪽에서 주력으로 생산하고 있는 제품이 더 많이 필요할 것이다.
9: 삼성전자는 5.4% 올라 종가 기준 23만 원을 넘겼습니다. 다만 급격한 상승에 시장 불안 심리도 커져 한국형 공포지수는 한 달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KBS 뉴스 송수진입니다.
0: 이렇게 주가는 계속 오르고 있지만 우리 증시 대표 기업 삼성전자는 성과급을 둘러싼 갈등으로 시끄럽습니다. 노조가 사측을 상대로 파업을 예고한 상태에서 노조 안에서도 반도체와 비반도체 부문으로 갈라지고 있습니다. 송락교 기자입니다.
26: 삼성전자 성과급 요구의 중심은 반도체 부문입니다. 경쟁사 SK하이닉스는 올해부터 전년도 영업이익 10%를 상한 없이 성과급으로 지급했습니다. 이와 견줄 수 있게 전년도 영업이익 15%를 지급하고 상한선도 폐지하라는 게 삼성전자 노조 요구입니다.
27: 지난해 삼성전자 반도체 영업이익은 24조 9천억 원입니다. 노조 요구대로 지급하면 1인당 평균 5천만 원에 조금 못 미칩니다. 그런데 내년 얘기는 달라집니다. 올해 영업이익 전망이 300조 원 안팎으로 나오는 만큼 단순하게 계산해보면 1인당 평균 5억 7천만 원을 성과급으로 받게 됩니다. 문제는 가전, 스마트폰 부문과의 온도차입니다. 반도체 가격 상승으로 원가 부담이 커지며 오히려 역성장이 우려되는 상황. 성과급이 2천만 원대에 머무를 수 있습니다. 상대적 박탈감 얘기가 나오며 가전, 스마트폰 부문에서 불과 일주일 만에 1,500명 넘는 조합원이 탈퇴했습니다.
26: 가전, 스마트폰 부문 중심의 노조는 임금 협상 관련 공동투쟁에서 이탈했습니다. 하지만 파업을 이끌어가는 삼성전자의 과반 노조엔 큰 타격이 없습니다. 반도체 부문 조합원이 80%에 이르기 때문입니다. 대통령까지 나서서 과도한 성과급 요구를 비판했지만 노조에선 오히려 다른 회사 얘기라며 15% 요구는 과도하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내부에선 도덕적 비난이 대수냐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사측에선 지난해 영업이익의 13%를 올해만 특별 성과급으로 주겠다고 제안했는데 이러면 내년 성과급은 다시 정해야 해서 억대 성과급을 장담할 수 없게 됩니다. KBS 뉴스 송락규입니다.
0: 호르무즈 해협에서 군사적 충돌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란 매체가 해협을 통과하려던 미군 함정에 미사일을

0: 쏴서 퇴각시켰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군 측은 공격받은 사실이 없다고 즉각 부인했습니다. 파리 강푸른 특파원입니다.
1: 이란 반관영 매체인 파르스 통신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려던 미 해군 호위함 한 척이 이란 남동부 자스크 인근 해역에서 이란의 공격을 받았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란군의 경고를 무시하고 해협을 지나려던 호위함이 미사일 두 발을 맞고 기수를 돌려 퇴각했다는 겁니다. 미국의 프로젝트 프리덤 작전 선언 이후 나온 이란의 첫 공격 주장입니다. 이에 대해 미 중부사령부는 미 해군 함선은 공격받지 않았다고 부인하며 이란 항구에 대한 해상 봉쇄를 시행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란은 또 호르무즈 해협은 트럼프의 망상적 게시물에 따라 관리될 수 없다며 해협 통제 구역도 대폭 확대했습니다. 기존은 해협을 봉쇄하되 라라크섬 양쪽을 지나는 두 개 항로를 안전 항로로 정해 통행을 허용한다고 밝혀왔는데 이란 무바라크산에서 시작해 게슘섬 서쪽 끝까지 오만과 아랍에미리트의 영해 일부까지 포함시켜 통제 구역을 크게 넓혔습니다. 이렇게 되면 페르시아만에 갇혀있던 선박들은 해협 근처에도 접근할 수 없게 됩니다. 봉쇄를 우회할 수 있었던 아랍에미리트의 푸자이라 항구 역시 접근이 차단됩니다.
2: 해법에 따라 이스라엘 선박은 어떤 경우에도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할 수 없습니다. 그외 선박은 최고사령관 승인을 받아 우리 군 통제하에만 통과할 수 있습니다. 알리 닉자드 이란 의회 부의장.
1: 미국의 프로젝트 프리덤 선언에 이란이 강 대 강으로 맞서면서 군사적 충돌이 재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파리에서 KBS 뉴스 강푸른입니다.
0: 네, 지금 보신 이란의 강경 조처는 미국이 프로젝트 프리덤 작전을 시작한 다음 나왔습니다. 이란의 해협 봉쇄를 뚫고 선박 통항을 지원하겠다는 것으로 미국은 군사 작전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워싱턴 김지숙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3: 트럼프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에 갇힌 상선들을 구출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작전명 프로젝트 프리덤. 인도적 조치임을 강조하면서도 이 과정이 방해받을 경우 강력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습니다. 선박 이동 중에 이란이 공격할 경우 군사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뜻입니다. 미 중부사령부는 이번 작전을 위해 유도미사일 구축함과 항공기 100여 대, 15,000명의 병력을 투입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군사 자원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운용할지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종전 협상이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무력화하기 위해 승부수를 던진 걸로 분석됩니다. 이란이 미국을 상대로 먼저 발포하진 않을 거라는 판단도 깔려 있습니다. 다만 미 해군 군함이 제3국 선박들을 직접 호위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 작전의 실효성에 의문도 제기됩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이번 작전은 각국 정부와 보험사, 해운기관이 조율하도록 하는 프로세스라며 미국 고위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악시오스도 미 해군 함정은 이란이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을 공격하는 것을 대비해 인근 지역에 배치될 거라고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작전은 일종의 도박이란 분석도 나옵니다. 성공할 경우 협상 교착 국면에 돌파구가 마련될 수 있지만 실패하면 무력 충돌이 재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0: 해협 안에 있는 배들을 빼내겠다는 미국의 작전에 이란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중동 바다엔 긴장감이 더 높아졌습니다. 뱃머리를 돌리란 이란 혁명수비대의 경고 방송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만으로 갑니다. 자, 유재영 기자, 지금 해협 안에 갇힌 배들은 더 답답한 상황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움직임이 있습니까?
4: 네, 호르무즈 해협 안쪽에는 2천여 척의 선박이 발이 묶여 있는데요. 계속 대기 중인 모습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대부분의 선박들이 비교적 안전한 두바이 항이나 푸자이라 항 인근에 모여 있습니다. 혹시 있을지 모를 물리적 충돌에 걸프국들도 긴장하며 지켜보고 있는데요. 카타르와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다시 위험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만 외무부는 통항의 자유를 논의하면서도 확전은 없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0: 네, 우리 선박들 상황은 어떻습니까?
4: 네, 우리나라 선박 26척 대부분은 두바이 앞쪽 해상에서 대기하고 있는데요. 이란의 경고 방송이 계속 들리고 있어 여전히 위험한 상태입니다.
5: Confirm you get my message.
6: 네, 메시지를 수신했는지 확인하라. 계속 진행하면 파괴될 것이다. 방향을 바꾸고 되돌아가라. 이란 해군 경고 방송.
4: 한국 선박들은 대체로 안정적인 생활은 유지하고 있지만

0: 반복되는 긴장 상황에 선원들의 불안감이 큽니다. 정부의 지침을 기다리며 일단 관망하는 분위기입니다.
1: 네, 더 걱정스러울 수밖에 없는 게 실제로 공격받은 배들이 있었다면서요.
0: 네, 어제 유조선 한 척이 불명의 발사체에 공격당했습니다. 아랍에미리트 푸자이라 북쪽 75해리 지점이었는데요. 미국이 통항 지원을 개시하기 전이었습니다. 앞서 8시간 전에는 이란 시리크 서쪽 11해리 지점에서 이란의 모기 함대로 추정되는 소형 선박들이 벌크선을 공격했습니다. 영국 해사 무역기구는 중동 전체 해역의 위험도를 최고 단계인 심각으로 평가하고 5만 영해로 우회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지금까지 오만에서 KBS 뉴스 유재현입니다.
1: 미국과 이란이 서로 호르무즈 해협을 막고 있지만 두 당사국이 받는 영향은 전혀 다릅니다. 이란은 원유 수출길이 막혀 유정을 막아야 할 지경이지만 미국은 원유 수출 기록을 새로 쓰고 있습니다. 임종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2: 이란의 원유 육상 저장량은 8,600만 배럴. 지난달 말 기준 저장고의 약 60%를 기록했고 이제 남은 여유분은 약 2주 분량에 불과합니다. 저장고가 가득 차면 유정을 폐쇄해야 하는데 베센트 미 재무장관은 이 시기가 이르면 다음 주가 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3: 이란은 통행료로 130만 달러 미만을 벌어들였다고 파악하고 있는데 이는 그들의 예전 하루 석유 수익에 비하면 아주 푼돈에 불과합니다.
2: 전쟁 당사국인 미국은 역대 최대 규모로 원유를 팔았습니다. 지난달 미국의 원유 수출량은 하루 평균 520만 배럴로 전쟁 전 390만 배럴보다 33% 증가했습니다. 미국 원유 대부분은 멕시코만의 항구에서 수출되는데 절반가량은 텍사스주의 코퍼스 크리스티 항에서 나갑니다. 실제로 이 항구의 월평균 선박 운항량은 전쟁 전 200척에서 지난 3월 240척 수준으로 늘었습니다. 중동을 찾던 유조선들이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인해 미국으로 뱃머리를 돌린 겁니다.
3: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의 1, 2기 정책 덕분에 에너지 투옥 대강국이 됐습니다.
2: 다만 대부분의 정유시설이 중동산 중질유를 처리하도록 설계돼 있어 미국산 경질유로 공백을 완전히 채우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우세합니다. 사우디와 러시아 등 OPEC 플러스 7개국도 하루 18만 8천 배럴의 원유를 증산하기로 했지만 원유 수급난을 해결하기엔 턱없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KBS 뉴스 임종민입니다.
4: 고 김창민 감독을 폭행해 숨지게 한 피의자 두 명이 사건 발생 반년 만에 결국 구속됐습니다. 이들은 유치장에서 기념사진을 찍는가 하면 식당 CCTV를 삭제하려 한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진선민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5: 바닥에 쓰러진 남성을 때리고 골목길로 끌고 가는 남성들. 고 김창민 감독 사망사건 가해자 30대 이모 씨와 임모 씨입니다. 반년 만에 다시 열린 구속영장 심사.
6: 살해하려 폭행한 겁니까?
5: 앞서 이미 두 차례 구속영장이 기각됐던 만큼 검찰은 새로 확보한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를 내세웠습니다. 검찰은 임 씨가 사건이 발생한 식당에 CCTV를 삭제하려 한 정황이 확인됐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이들이 통화 내역과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삭제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말을 맞춘 정황도 파고들었습니다.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이었던 임 씨가 사건 직후 도주한 뒤 이 씨에게 모르는 사람이라 해달라고 부탁했고 이 씨는 경찰 조사에서 단독 범행이란 취지로 진술했다는 겁니다. 검찰은 첫 구속영장 심사 당시 이 씨가 유치장에서 기념사진을 찍는 등 반성은커녕 법원과 수사기관을 조롱했다고도 질타했습니다. 유족 측도 출석해 아무런 사과도 받지 못했다며 엄벌을 호소했습니다.
7: 정신적 육체적 고통과 경제적 손실을 감내하면서 지난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상식이 통하는 결정을.
5: 법원은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검찰은 이 씨가 주변에 죽여야겠다는 생각밖에 없었다고 말한 통화를 근거로 이들에 대한 살인 혐의 적용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진선민입니다.
4: 얼마 전 쓰레기가 가득한 집에서 방치돼 있던 개 10마리가 구조된 일이 있었습니다. 행정기관이 개 주인을 경찰에 고발했는데 문제는 이런 일이 벌어져도 신속하게 해결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합니다. 민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8: 제주 시내의 한 아파트. 현관문을 열자마자 악취가 코를 찌르고 바퀴벌레가 복도를 뒤덮습니다. 입구까지 가득한 온갖 쓰레기와 배설물은 치워도 치워도 끝이 없습니다.
9: 와, 냄새가 더 심해졌어요.
8: 바퀴벌레 소굴이 된 쓰레기 집에선 오물에 뒤덮인 강아지가 10마리나 있었습니다. 긴급 구조된 개들은 제주도 동물보호소에서 4주간 임시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문제는 4년 전부터 악취와 벌레가 들끓는다는 민원 제기가 있었지만 그동안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사유재산인 탓에 행정기관에서도 강제로 문을 열지 못했고 해결 방법이 마땅치 않았습니다.
10: 이런 사유지 같은 경우에는 저희도 좀 약간 드라우기 많이 힘든 실정이고 심지어 저희가 고발까지 당해본 적도 있습니다. 사유지 침범으로.
8: 동물이 방치돼 있다는 학대 의심 신고가 들어오고 나서야 동물보호법에 따른 긴급 구조를 위해 소방과 경찰의 강제 집행이 이뤄질 수 있었습니다. 제주시는 강아지 분양 이력을 확인한 끝에 연락이 끊긴 집주인 50대 여성을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구조된 개 10마리는 견주가 보호비용을 내지 않으면 소유권이 제주도로 넘어가 입양 절차 등을 밟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민소영입니다.
4: 캄보디아에서 연애 빙자 사기를 벌인 범죄 조직원들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수천만 원씩 돈을 뜯긴 피해자들의 배상 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는데요. 왜 그런 건지 배지연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5: 메신저를 통해 다정하게 말을 거는 여성. 오빠라고 부르며 프로필 사진도 여성의 모습이지만 알고 보니 온몸에 문신이 가득한 남성이었습니다. 캄보디아 프놈펜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연예인 지망생을 만나게 해주겠다고 속여 돈을 뜯어낸 범죄 조직원들입니다.
11: 오빠, 내가 있으니까 믿으라고. 실수하겠다 했더니 오빠, 실수하지 말고 내가 믿으라고.
5: KBS 취재로 피해가 알려지며 지난해 조직원 일부가 붙잡혔습니다.
1: 캄보디아 연애 빙자 사기단의 국내 공범을 경찰이 체포했습니다.
5: 확인된 피해자는 최소 15명. 피해 금액은 9억 4천여만 원에 달합니다.
11: 너무 커지다 보니까 자살 시도한 적도 한 번 있었고요.
5: 1심 법원은 조직원 2명에 대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그런데 9억 원 넘는 피해금은 돌려받을 수 있을까? 일부 피해자들이 배상 신청을 했지만 1심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일반 사기죄와 달리 로맨스 스캠 같은 전기통신 금융 사기는 형사 피해 배상 대상이 아니라고 봤기 때문입니다. 로맨스 스캠을 포함해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는 형사 피해 배상 대상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별도 민사소송이 필요합니다. 해외 자금 흐름 추적이 어렵다 보니 범죄 수익 추징도 막혔습니다.
12: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배상명령 대상 범죄에 포함시키는 방향으로 개정이 됩니다. 피해자의 절차적 부담을 줄여주는데.
5: 도주한 조직 총책도 검거되지 않은 상황. 피해 회복은 요원하기만 합니다. KBS 뉴스 배전입니다.
4: 한 육군 부대에서 선임에게 성추행을 당하고 협박에 시달리는 등 가혹행위를 당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힘들게 피해 사실을 신고한 뒤엔 2차 가해까지 이어졌다고 합니다. 제보 K 이혜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3: 올해 초 경기 연천 육군 부대에서 전역한 A씨. 몇 달이 지났지만 사라지지 않는 기억이 있습니다. 일병 때부터 시작된 선임의 가혹행위입니다.
11: 다리 털을 개미라고 하면서 이렇게 막 비벼요. 풀리면서 움직이는 게 개미 같다 해가지고 그렇게 뭉쳐진 것들을 다 뽑았던 거.
13: 시간이 갈수록 가혹행위는 더 심해졌습니다.
11: 범죄도시 그 장면 중에 마동석 배우가 상대 배우의 손길을 잡는 장면이 있는데 제 이름을 부르더니 손을 이렇게 똑같이 하는 거예요.
13: 폐쇄적인 공간과 반복된 협박에 신고는 엄두도 못 냈습니다.
11: 납치해서 폭행한 다음에 연천인가 어딘지는 모르겠는데 소요산에 뭐 묻어버리겠다.
13: 3개월 동안 이어진 성추행과 가혹행위. 또 다른 피해자가 드러난 뒤에야 가해자와 분리조치됐습니다. 피해자는 이후 반년 넘게 정신과 치료를 받으면서 다른 선임들의 손가락질까지 견뎌야 했습니다.
11: 가해자 동기들한테 되게 많은 미움을 좀 받았었어요. 이런 식으로 하면은 너네 적응하기 힘들

0: 진동이요.
1: 가해자는 일병으로 강등 전역한 뒤에도 강제추행과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0: 그 사람들 입장으로 생각했을 때는 장난이 아닌 것 같았죠. 그것 때문에 진짜 타당하게 딱 벌 받으러 갔습니다.
1: 군 가혹행위로 입건되는 사건은 매년 100건가량, 성범죄 신고는 매년 3,000건 안팎입니다. KBS 뉴스 이혜지입니다.
2: 지금까지 최문종, 박지원 앵커가 진행한 KBS 9시 뉴스를 1TV와 동시에 들으셨습니다. 이어서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북한 여자축구 클럽팀 내고향 여자축구단이 수원FC 위민과의 아시아축구연맹 여자 챔피언스리그 4강전 경기를 위해 오는 17일 우리나라를 찾습니다. 유상대 한국은행 부총리가 금리 인상을 고민할 시점이 됐다며 이달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금리 인상 가능 신호가 나올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유 부총재는 중동전쟁 발발 후 성장률이 크게 떨어지지 않았지만 물가가 예상보다 더 크게 오른 점을 금리 인상 필요성의 근거로 들었습니다. 초등교사 노조가 초등학교 교사 2만 2천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96%가 현장 체험학습 추진에 부정적이라고 답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장 체험학습을 꺼리는 이유로는 안전사고 발생 시 교사의 법적 책임에 대한 불안감을 가장 많이 꼽았습니다. 초등학교 고학년 2명 중 1명은 방과 후 2시간 이상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등 스마트 기기를 사용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어린이를 위해 가장 필요한 것으로 놀 시간과 쉬는 시간 보장을 꼽았고 소풍과 수학여행 등을 가게 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국교직원 노동조합은 이런 내용을 담은 2026 어린이 생활과 생각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9시 뉴스를 마칩니다.

0: 안녕하세요. 지금 이 사람 임수민입니다. 5월 4일 오늘은 국제 소방관의 날입니다. 소방관이 입는 방화복은 화재 현장에서 소방관을 보호해야 하기 때문에 고가의 특수 섬유로 만들어지는데요. 특수 소재다 보니 폐 방화복을 소각하려면 고열로 태워야 해서 이산화탄소 발생도 일반 소재의 2배 이상 발생한다고 합니다. 1년에 버려지는 방화복만 70톤이 넘는다고 하는데요. 119 레오 이승우 대표는 폐 방화복과 소방 안전 장비들을 수거해서 가방, 카드 지갑, 액세서리 등으로 재탄생시키고 있고요. 판매 수익금의 일부를 암 투병하는 소방관들을 위해 기부하고 있다고 합니다. 폐 방화복을 업사이클링하는 119 레오의 이승우 대표 지금 만나봅니다. 네, 119 레오의 이승우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네, 소방관들이 입었던 옷으로 소방관을 돕는 일을 지금 하고 계시거든요. 이 119 레오에 대해서 일단 좀 소개해 주시죠.
1: 네, 우선 저희 119 레오는 레스큐 이치아더를 줄여서 서로가 서로를 구한다라는 의미로 만들어진 이름이고요. 실제 소방관이 사용했던 방화복을 가방이라든지 지갑, 키링 등으로 업사이클링 해가지고 수익의 일부를 다시 소방관들한테 기부하고 있습니다.
0: 네, 그러니까는 소방관들이 입었던 옷을 가지고 제품을 만들어서 판매를 하고 수익금은 또 소방관을 위해서도 쓰고 50%나요?
1: 네, 맞습니다. 영업이익의 50%인데 사실 저희가 뭐 영업 손실을 내는 해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는
0: 예.
1: 뭐 실제 비율로 보면은 영업이익 50%가 넘기는 합니다.
0: 아,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정말 사회적 기업이고 친환경 기업인 셈이네요.
1: 네, 맞습니다.
0: 예. 그 어떤 방법으로 도움을 주세요, 소방관들에게?
1: 우선은 저희가 기부금을 전달하는 것이 가장 좀 큰 것 같고요.
0: 네.
1: 저희가 지원하는 소방관 분들은 이제 그 일반 그냥 현장에 계신 소방관 분들을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 암투병하는 소방관이라든지 아니면 신체 일부가 절단되셨거나 마비가 되셔서 이제 거동이 불편하신 소방관님들을 지원하고 있어요.
0: 네. 네.
1: 그러다 보니까는 그분들이 뭐 이제 계속 현장에 근무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재정적인 좀 어려움이 계신 경우 도 있고 뭐 혹은 그 국가에서 정부 지원해주는 영역이 있지만은 좀 부족한 부분들이 있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좀 부족한 부분을 저희가 찾아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0: 예. 소방관 같은 분들이 아프거나 그러면 좀 산재 처리가 되거나 그렇게 되는 게 아닌가 보죠?
1: 아, 산재 처리가 굉장히 잘 되고 있고
0: 네.
1: 그 저희가 처음 시작했던 해에는 안 되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0: 아.
1: 네, 근데 지금은 그 산재 처리 뭐 흔히 이제 공무상 상해라는 것이 비교적 잘 처리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0: 네.
1: 이제 뭐 병원 예를 들어서 공무원이 이제 뭐 신체 하반신이 마비가 됐다고 하면은 그 당연히 이제 국가에서 치료비라든지 병원비가 지원이 가능합니다. 근데 이분이 계속 병원에 계시는 게 아니라 집에도 돌아가야 되잖아요.
0: 네.
1: 근데 이제 그 집에 돌아가야 되는데 이 집이 배리어프리가 대부분 안 되어 있거든요.
0: 그렇죠.
1: 네, 그럼 이제 배리어프리로 만드는 그 공사 비용이라든지 이런 거는 국가에서 지원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찾아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0: 그러니까 도움의 사각지대에 있는 부분들을 찾아서 그걸 찾아서 도와주고 계시군요. 지금 레오119가 설립된 지가 8년 됐다고 들었습니다.
1: 네.
0: 지금까지 몇 분의 소방관들께 도움을 주셨는지 뭐 이런 거 좀 죄송한데 누적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예.
1: 네. 지금 저희가 총 15분의 소방관님한테 한 2억 원 정도를 이제 기부금으로 전달 드렸고요. 네, 그분들 중에 이제 안타깝게 아직 살아계시지 못한 분들도 계시고
0: 아.
1: 또 건강을 회복하신 분들도 계신데 저희가 처음에 기부 드렸던 분들이 좀 돌아가시고 했던 케이스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저희 사업 초기에 좀 더 뭔가 책임감이라든지 그런 중압감이 좀 더 많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합니다.
0: 네네. 아, 위명을 달리하시는 분들 봤을 때는 진짜 마음이 많이 힘드셨겠어요.
1: 네, 그때 당시에는 뭐 사실 그 저는 처음 맞아보는 죽음이기도 했었어요. 예. 그러니까 제 주변에서의 그 저는 죽음을 맞이해본 적이 없었어서 처음 맞아보는 죽음이 이 제가 기부금을 전달했던 소방관들로부터 이런 소식을 접하다 보니까는 좀 되게 힘든 마음이 컸었던 것 같고요.
0: 네.
1: 그래서 그분들이 괜히 나 때문에 돌아가신 건 아닐까라는 자책도 할 정도로 좀 힘든 시간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0: 아유, 도움을 주려고 하신 건데요. 네. 암투병 소방관을 돕기 위해서 시작을 하셨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암투병 하시는 소방관들만 도우시나요?
1: 저희가 2016년도에 동아리 활동으로 시작했고 법인은 이제 18년도에 시작이 됐는데
0: 네.
1: 그 2년 동안 그리고 21년도까지는 암투병 소방관만 지원을 했었습니다.
0: 네.
1: 네. 근데 21년도에 그 국회에서 암투병 소방관에 대한 공무상상의 법안이 그 개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네. 22년도부터는 저희가 암투병 소방관 외에도 아까 말씀드렸던 그 신체의 일부가 절단되신 소방관분들의
0: 아.
1: 주거환경 개선이라든지 뭐 PTSD 지원 등 다양한 영역으로 좀 확대하고 있습니다.
0: 네. 이게 대학 동아리 활동에서 시작이 됐다고요. 어쩐지 대표님이 너무 젊으셔가지고 제가 여쭤봤더니 아직 대학 졸업을 안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예.
1: 네, 안 한 건지 못한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0: 아, 동아리 활동에서 네. 이걸 하다 보니까 이제 대학 다닐 시간이 없어졌군요.
1: 네, 맞습니다. 이제 이게 뭐 동아리 활동이었을 때는 그래도 뭔가 병행이 되게 충분히 가능했는데
0: 네.
1: 18년도에 창업으로 이제 되면서부터는 정말 시간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학교에 수업을 나갈 수가 없게 됐었고
0: 네.
1: 그래서 뭐 휴학을 계속 연장을 하다 보니까는 아직까지 휴학 상태로 계속 있습니다.
0: 그렇군요. 어떤 동아리였는데요? 이렇게 훌륭한 일을 했나요?
1: 이넥터스라는 동아리고 그 동아리는 이제 비즈니스로 사회 문제를 해결해 보자라는
0: 아.
1: 네, 그런 동아리입니다.
0: 예. 지금 낡은 소방 옷을 가지고 뭐 가방도 만들고 지갑도 만들고 이런 소품 같은 거 제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예쁜 것들이 참 많더라고요. 예. 지금 온라인 판매하고 있는 건가요?
1: 네, 맞습니다. 온라인으로 네. 판매하고 있고 저희가 성수에 이제 사무실이 있는데 그 한편에 조그맣게 공간이 있어 가지고 그 오시면은 또 보실 수도 있습니다.
0: 뭘 주로 주력 상품이에요? 어떤 게?
1: 일반적으로는 뭐 백팩이라든지.
0: 아, 그러네. 네. 그 방화복으로 만들었으니까 얼마나 그게 좋겠어요. 네, 품질이 맞습니다. 든든하고.
1: 굉장히 튼튼하고 예. 저희가 또 그 무상으로 수선을 계속 해드려요.
0: 예.
1: 그래서 저희가 처음 또 뭐 동아리 시절에 나갔던 가방을 아직도 수선을 해드리고 있거든요.
0: 그래서 8년 된 네, 백팩을 맞습니다. 수선을 해줘요?
1: 네.
0: 야, 그 남는 게 없겠는데.
1: 수선 비용 무상으로 수선을 해드리고 예. 왕복 택배비만 부담하시면은 저희가 계속 수선을 해드립니다.
0: 그 남는 장에서 안 될 것 같은데요.
1: 근데 119 레오라는 이 가치 자체가 서로가 서로를 구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저희가 그 소방관들을 돕는다라는 의미도 분명히 있지만은 거기 함께 해주.

0: 환불이 뭐 입찰가에 따라서 좀 차이는 있겠지만은 네. 평균 잡은 한 100만 원 정도 하는 굉장히 고가의 옷입니다.
1: 비싼 옷이네요. 네. 보통 사람들은 100만 원짜리 옷 입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걸로 이제 가방도 만들고 뭐 소품도 만들고 네. 그렇게 하시는 거군요. 이게 얘기하셨지만 아라미드라는 어떤 첨단 소재로 이렇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걸 가지고 또 다시 또 원단으로 재생도 하고 그렇게 하신다고 들었는데 어떻습니까?
0: 네, 맞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 21년도에 그 암투병 소방관에 대한 법률이 개정이 되면서 사실 처음 시작했던 목표가 달성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고민이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이거를 우리가 그만할까도 고민했었고 혹은 계속한다면은 암투병 소방관이라는 이 소방관 권리보장 외에도 뭔가 또 다른 새로운 걸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이 환경과 관련된 영역으로 확장을 해보자라는 생각을 했었고 그럼 이 방화복에서 방화복을 기존에 하던 대로 계속 그 업사이클링 하는 것도 너무나 의미가 있지만은 아라미드라는 섬유 자체를 추출해보자는 라는 좀 생각을 했었고 그러면서 한 3년 정도 R&D를 통해가지고 아라미드 섬유를 지금 추출하고 있고 그 추출한 걸로 실도 꼬고 그 실을 꼰 걸로 다시 뭐 원단도 만들고 제품도 만들고 하고 있습니다.
1: 아, 그러니까는 직접 폐 방화복으로 제품도 만들지만 그걸 또 다시 분해해서 원단으로 또 만드는 것까지.
0: 네, 맞습니다.
1: 그런 기술은 어디서? 예. 네. 원래 그쪽 아니시죠?
0: 네, 저는 원래 건축을 전공했는데
1: 아.
0: 네. 뭐 이게 아닌 중 다행으로 제가 네. 휴학 중이다 보니까는 학교에 서문경화과 교수님들을 많이 찾아다녔어요.
1: 네. 네
0: 그래서 이 아람 또 운이 좋게도 저희 학교에 그 서문경화과에 그 아라미드를 한국에 처음 이제 개발하고 했을 때 연구팀에 계셨던 교수님이 계셔가지고 그 교수님께서 아 이거 뭐 좀 어떻게 해보면 되지 않을까라는 이런 팁들을 많이 주셔서 비교적 빨리 R&D를 끝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1: 세상에 대학생 동아리에서 이런 일을 하겠다고 생각한 것도 그런데 이런 기술까지 다 찾아서 개발을 하고 그래도 아무래도 좀 재활용된 건 원단은 조금 새 거보다는 좀 기능이 떨어질 것 같기는 해요. 어느 정도입니까?
0: 네. 저희가 이제 그 업사이클링 하는 제품 같은 경우는 이제 기능적인 부분을 뭐 장담할 수는 없는데 저희가 이 아라미드라는 섬유를 추출할 때에는 뭐 한 5에서 10% 정도 하락하는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1: 네. 그래도 그냥 새로 만드는 것보다는 이게 나은 거죠.
0: 환경적 부담 측면에서는 훨씬 좋고요.
1: 네.
0: 네. 뭐 거의 뭐 환경적 부담이 이 새 아라미드를 만드는 게 10의 부하가 걸린다라고 하면은 이걸 리사이클링 하는데 걸린 환경 부하는 뭐 0.2 정도?
1: 예.
0: 또 굉장히 거의 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환경적인 부담은 훨씬 적고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이 아라미드라는 소재 자체가 굉장히 고가의 소재다 보니까는 리사이클링 했을 때는 한 절반 정도의 금액으로 공급할 수 있다는 게 또 장점이기도 합니다.
1: 네, 네. 소방복이라는 게 첨단 소재로 만들어진 제품이다 보니까 이 제품이 내구성도 뛰어나고 튼튼하고 좋은 점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점이 강점입니까?
0: 가장 큰 장점으로는 일단은 불에 잘 타지 500도까지의 내열 강도를 가지고 있다라는 게 첫 번째로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철보다 강한 인장 강도라는 게 두 번째로 있고요. 그리고 뭐 세 번째로는 또 여김없이 빠질 수 없는 이제 환경적 가치가 있을 것 같습니다.
1: 네, 네. 환경적 가치는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근데 아까 폐소방복을 다시 세척하고 분해하고 막 이러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인건비도 들어가고 들어가는 비용 같은 거는 또 어떻습니까?
0: 그 부분이 사실 되게 어려운 영역인 것 같아요.
1: 예.
0: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뭐 저희 제품을 보면서 아 이거 그래도 처음 소재비가 무상인데 이제 좀 너무 비싼 거 아닌가라고 하시는
1: 예.
0: 분들도 있지만은 사실 처음 소재비는 무상이지만은 세탁하고 이거를 다 분해하는 건 또 수작업이 많이 들어가서 그 기간이 또 어떻게 보면 다 인건비의 영역이거든요.
1: 예.
0: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또 고객분들한테는 가격으로 또 전가가 되기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고민이 되기도 하고 이걸 어떻게 더 기술적인 부분으로 해결할 수 있을지도 함께 고민하고 있습니다.
1: 실제로 환경에 어느 정도 좋은 영향을 미치는지 얘기를 좀 해주실 수 있으세요?
0: 네. 단순하게만 보자면은 방화복 1kg

0: 2kg이 그 소각되지 않으면 2.4kg의 CO2 발생하는 것을 억제할 수 있고요.
1: 네.
0: 그리고 여기서 더 나아가서 당연히 뭐요 저희 제품을 만드는 데에 들어갔어야 되는 새로운 원단만큼을 생산하지 않아도 되다 보니까는 그런 환경적 영향까지 고려한다면은 굉장히 큰 영역일 것 같고, 저희가 작년 기준으로, 그럼 우리가 업사이클링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CO2를 좀 억제한
1: 예.
0: 건가, 이런 걸좀 찾아보니까는 저희 작년에 이제 CO2 기준으로 봤을 때는 100톤 정도의 CO2 발생을 억제한 거를 계산했었습니다.
1: 오, 100톤 하니까 잘 와닿지는 않지만은
0: 네.
1: 어마어마한 것 같은데요?
0: 네, 저도 사실 놀랐습니다. 이게, 우리 뭐, 방화복 이거 업사이클링 얼마 안한것 같고, 좀, 환경에 대해서 얘기를 과연 우리가 할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다가 이걸 숫자로 정리를 해보니까는 작년 기준 딱그 100톤을 조금 넘겨가지고,
1: 네.
0: 너무 뿌듯하고 행복했던 것 같습니다.
1: 이승우 대표님이 100톤의 이산화탄소 발생을 억제했다는 건 아니에요. 1년 동안에.
0: 그
1: 예.
0: 누적으로
1: 아,
0: 네
1: 누적으로.
0: 1년 동안이면 네 앞으로는 이제 1년 동안
1: 예, 앞으로 이제 사업이 커지면
0: 더 커지면 이제
1: 예,
0: 뭐네
1: 가능하겠죠.
0: 한해
1: 예.
0: 동안 100톤을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 그런데 아무리 취지가 좋아도 말이죠. 이게 활용도가 떨어지면은 누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 업사이클링에 대해서 잘못 만들면 예쁜 쓰레기를 또 만드는 것이다. 예. 그래서 진짜 사용할 만한 그런 제품을 만들어야 될것 같아요. 그런 데는 어떻게 신경을 쓰고 계십니까?
0: 너무 어려운 질문. 네, 너무 어려운 질문이고.
1: 예.
0: 네. 그 우선은 그첫 번째로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쓸수 있는 제품인지가 저는 제일 첫 번째인 것 같아요. 그래서
1: 네.
0: 제가 디자인하는 제품도 있고 저희 팀원분들이 디자인하는 제품도 있는데 그 팀원분들이 제품을 했을 때 제가 가장 먼저 하는 질문이 이거 돈 주고 사실 거냐는 질문을 제일 먼저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어쨌든 팀원들은 이게 일이기 때문에 그 내가 이만큼 일한다는 걸 보여줘야 돼서 제품을 이게 안쓸것 같은데도 디자인을 내야 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1: 네.
0: 근데 그러다 보면은 이거 디자인이 이거 정말 돈 주고 살 거가 맞냐? 그 남이 살것 같은 거 말고 내가 살수 있는 거를 저는 만드는 게첫 번째라고 생각합니다.
1: 네, 정말 중요한 지점인 것 같아요. 내가 안 사면 다른 사람도 뭐 별로 끌리지가 않을 거예요. 그 소방관들의 만든 제품에 그 소방관들의 스토리가 그대로 담겨 있다는 얘기를 하셨어요. 그 흔적 같은 거를 남겨 놓습니까? 그러니까 예전에 방화복에 입었을 때뭐 여러 뭐 무슨 그을린 자국도 있을 수 있고 그런데 그런 흔적들이 제품에 남아 있는 건가요?
0: 저희가 남기고 싶어서 남겨지지도 않고 없애려고 해서 또 없어지지도 않는 게 그런 흔적들인 것 같아요. 이게 그 저희가 세탁, 이중 세탁을 진행을 하는데 그 세탁을 하더라도 사실 지워지지 않는 흔적들이 분명히 남아 있고 그런 흔적들은 이제 또 다시 제품에 고스란히 남아서 각각의 제품마다 조금씩 다른 흔적들이 다 남기게 됩니다.
1: 지금 메고 오신 저 백팩 예쁜데요? 오, 그 소방관들의 방화복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 고유의 색깔과 약간 흔적이 살짝 남은 듯 만듯하고 또 소방관 하면 상징되는 그 주황색 그게 두 가지가 매치가 됐는데 일단 내연성이 강하고 그쵸? 그 방화복이니까 좀 가볍겠죠?
0: 네, 맞습니다.
1: 질기겠죠?
0: 네.
1: 좋은 점이 많네요. 그다음에 무상 AS가 된다는 거 아닙니까?
0: 특히 저 클래식 백팩 같은 경우는 저게
1: 네.
0: 600g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가벼운 백팩입니다.
1: 보기에 튼튼해 보이는데 그거밖에 안 나와요.
0: 네. 굉장히
1: 예.
0: 가볍고, 네, 튼튼합니다.
1: 저도 하나 살까 봐요.
0: 감사합니다.
1: 119 레오를 창업하게 된 데는 이제 안타까운 소방관의 사연을 접하게 되면서 그게 계기가 됐다고 그러던데 어떤 사연이었는지요?
0: 네, 그 저희는 고 김범석 소방관이라고 해서 암투병 하시던 소방관님의 이야기를 접하게 됐었고요. 그 김범석 소방관님을 저는 실제로 뵌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저는 제가 119 레오를 시작할 때에는 이미 돌아가신 지한 1년 정도 지난 상태에서 그 소식을 접하게 됐었고,
1: 네.
0: 그 소식을 접하고서 그 김범석 소방관님의 팀을 인터뷰를 한번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연락을 드렸었는데, 그 고 김범 소방관님의 아버님이 그 부산에 계신데 제가 서울에 있다는 이유로, 그때는 정말 제가 아무것도 없는 대학생 신분인데
1: 네.
0: 그 부산에서부터 서울까지 올라오셔서 저랑 인터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어떻게 보면 암투병 소방관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곳이 없었던 거고, 그래서 그 얘기를 접하는데 와, 이게 내가 이 얘기를 접하고 나라도 이 일을 하지 않으면은 정말 그 이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었고, 그래서 이 김범 소방관님의 이야기를 어떻게든 세상 밖에 알려야겠다라는 생각과 함께 그 119 레오를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1: 실제로 소방관들의 암 발병이 업무와 연관성이 있는 건가요?
0: 그거에 대해서 사실 의학적으로 명확하게 밝혀진 연구는 없습니다. 그
1: 네.
0: 저희가 초창기에 시작할 때 이게 그럼 의학적으로 딱 명확하게 밝혀지면 너무 좋겠다 해서 뭐 IARC라고 해서 국제암 연구 그 학회라든지 그런 논문 자료들을 되게 많이 서칭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자료들이 전혀 없었고, 심지어 저희가 이제 암투병 소방관에 대해서는 그 LA 소방당국, 미국에 있는 LA 소방당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암을 공무상 상해로 인정을 했어가지고
1: 네네.
0: 그 LA 소방당국에 그 공무상 상해 관련 그 집행 총 담당자 분을 인터뷰하러 제가 LA를 간 적도 있을 정도로
1: 예.
0: 열심히 알아봤는데
1: 정말 사실 적극적인 학생이었어요.
0: 네.
1: 예.
0: 그래서 엄청 열심히 찾아봤는데도 그 명확하게 딱 밝혀진 사례는 없더라고요. 근데 그 이유가 소방관의 현장 활동을 특정 지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소방관들은 뭐 산에 불이 나면 산에 가고, 뭐 여기 방송국에 불이 났다 하면 방송국에 오고, 그 전국 어디든 다 불이 났다고 하면 다 출동을 하는데, 그거를 이제 인과관계를 맞추려면 사실 전 그 지구 모든 거를 다 이제 모델링을 해서 그게 암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를 다 체크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고, 그거는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실 소방관이 직접적으로 왜 암에 걸리는지를 인과를 밝혀낸 연구는 아직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1: 근데 소방관이 일반인에 비해서 암이 많이 걸리는 건 사실이라면서요?
0: 네, 맞습니다.
1: 어느 정도나 사실 됩니까?
0: 네, 일반인의 뭐 많게는 3배 정도 걸리고요. 뭐 평균적으로는 2배 이상 걸리는 것 같습니다.
1: 그럼 업무와 관련이 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네요.
0: 네.
1: 예. 그래서 그 활동도 지금 열심히 하고 계시는 거죠.
0: 네, 맞습니다. 그래서 뭐 다행히도 지금은 국내의 법안이, 과거엔 2016년도 저희가 시작했을 때에는 암투병 소방관이 본인이 직접 내가 왜 암에 걸렸는지를 입증했어야 됐었어요.
1: 네.
0: 그러다 보니까는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는데, 2021년도에 공무상상의 그 법안이 개정이 되면서 현재는 그 암투병 소방관 분들이 암에 걸리면은 국가가 입증을 하는 책임이 조금 변하게 됐습니다.
1: 네, 네. 처음에 119 레오를 시작하게 된 김범석, 고 김범석 소방관도 공무상 상해로 인정을 받으신 거죠?
0: 네, 지금 받았습니다.
1: 예. 그렇게 되기까지 또 관련 전시도 하고 애를 많이 쓰셨다고 들었습니다.
0: 네, 저희가 그 김범석 소방관님에 대한 맨 처음에 크라우드 펀딩을 열었었는데
1: 네.
0: 이 크라우드 펀딩을 하고서 제가 길을 가다가 이 제품을 쓰고 계신 분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그 그냥 너무 반가운 마음에 악수를 했거든요.
1: 예.
0: 길 가다가 그 모르는 사람이랑. 근데 그분이 아 그냥 이거 업사이클링 제품 너무 이뻐서 잘 쓰고 있다라는 얘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우리는 이 업사이클링 제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암투병 소방관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암투병 소방관에 대해서는 혹시 뭐 어떻게 생각하시냐 물어봤더니 아 그런 기부도 하셨어요? 라고 저한테 오히려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우리가 이 업사이클링 하는 것도 너무 좋고 이 의미를 담는 것도 좋지만은 그 이상의 뭔가 이 암투병 소방관에 대해서 명확한 메시지를 내는 전시가 필요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전시를 열기도 했었습니다.
1: 네, 네. 그런 작은 노력들이 모이고 모여서 지금 이제 어쨌든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기도 쉬워졌고, 이 소방복, 폐소방복 수거하러 이렇게 가면 소방관 분들이 되게 반가워하시겠어요, 대표님? 네.
0: 네, 되게 이제 반갑게 맞아주시는데 뭐 이제 예. 장난으로는 이제 아 이거 옮기기 귀찮으니까는 빨리 가라 뭐 이렇게 하시는 경우도 있지만은 네. 그만큼 또 되게 많이 친해진 것 같고 예. 재밌게 하고 있습니다.
1: 사실 업사이클링 그 산업이라는 것이 수익을 내기가 그렇게 돈만 보고 하기가 쉬운 일은 아니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초심을 가지고 이게 얼만큼 더 나아가실 수 있을지 응원도 하고 또 걱정도 사실 되거든요.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0: 앞으로는 이 가치를 넘어서 저의 기술적인 진보를 더 많이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AI 시대가 어쨌든 이미 와 있고 이 AI를 적극적으로 저희도 활용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러나 이제 결국에는 기술도 중요하지만은 기술이 중요해질수록 결국 가치가 더 돋보일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기술과 가치를 잘 섞어서 저희 서로가 서로를 구하는 진짜 그런 멋진 사회를 한번 만들어보고 싶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1: 좌우명이 우공이산이라면서요?
0: 네.
1: 예, 어리석은 노인이 산을 옮긴다고. 아, 진짜 그 대학생들의 그 작은 모임에서 이런 아이디어를 내고 여기까지 기업을 키워왔다는 게 저는 정말 놀랍고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열심히 저도 응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네, 버려지는 소방옷을 재활용해서 패션 아이템으로 만들고 수익금으로 암투병하는 소방관도 돕고 환경도 살리는 119레오의 이승우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아나운서 임수민이었습니다.

0: KBS 58분 날씨.
1: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전국 내륙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차가 15도 안팎, 특히 경상권 내륙은 20도 안팎으로 매우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면역력이 떨어지지 않도록 옷차림과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에는 중부지방과 전라권 등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있겠고, 중부 서해안과 강원 산지에는 순간풍속 초속 15m 안팎의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도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8도, 전국이 3도에서 13도, 낮 기온은 서울이 22도, 전국이 19도에서 24도입니다. 모레도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고기압의 영향이 이어지면서 맑고 일교차 큰 날씨가 계속되겠고, 동해안에는 너울에 의한 높은 물결이 유입될 수 있어 해안가 방파제나 갯바위 안전사고에도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기질 정보입니다. 내일 미세먼지 농도는 원활한 대기 확산의 영향으로 전권역이 좋음에서 보통 수준으로 예상됩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 12.8도, 현재 습도는 57%입니다. KBS 58분 날씨 염대준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10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안녕하십니까.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 아나운서 김기만입니다. 제11회 국제장애인기능올림픽대회에 참가할 대한민국 국가대표 선발전 원서 접수가 이번 달 5월 13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전산 응용 기계제도, 전자기기, 컴퓨터 프로그래밍 등 30개 직종에서 선발이 이루어지는데요. 지원 대상은 지난 2022년부터 2026년까지 전국 장애인 기능 경기대회 직종별 입상자들입니다. 선발전은 2026년 부산에서 열리는 전국대회와 함께 진행이 되고요. 전국대회에 없는 12개 직종은 만 15세 이상입니다.

이상 장애인이면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선발전에서 최고 득점자는 2027년 5월 핀란드 헬싱키에서 열리는 국제무대에 대한민국 대표로 출전을 하게 됩니다. 참가를 희망하는 분들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서 접수를 하면 되고요. 자세한 내용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능력개발기획부 031-728-7096번으로 문의를 하시면 됩니다. 꿈을 향한 도전, 그 길에 따뜻한 응원을 보냅니다.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 장애계 이슈 진단, 건강정보, 아이러브 스포츠, 취업과 일자리 정보 시간으로 함께하겠습니다. 한국장애인개발원이 이번 주 목요일 7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중증장애인 생산품 생산시설 지정심사 사전교육을 진행합니다. 이번 교육은 중증장애인 생산품 생산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우선구매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생산시설의 지정심사 준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마련이 됩니다. 국내 대표 배리어프리 예술축제 페스티벌 나다 2026이 오는 7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KTNG 상상마당에서 열립니다. 이번 축제 주제는 감각의 확장과 함께 만드는 예술입니다. 특히 시청각 장애 관객을 위한 맞춤형 운영이 눈길을 끄는데요. 농맹인, 저시력 난청인 등 다양한 감각 특성을 고려해서 촉수어, 근접수어, 점자 정보 제공 등 세분화된 지원도 마련이 됐습니다. 충청남도 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이 직업재활전문가 12명을 대상으로 장애인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한 직업평가도구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교육은 조작능력평가와 지역사회 적응검사 등 현장에서 활용도가 높은 평가도구를 중심으로 이론보다는 실습에 초점을 맞춰서 진행이 됐는데요. 참석자들이 직접 도구를 사용해보고 평가 결과를 해석하는 시간도 마련이 됐습니다. 서울시립 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 서울시립 발달장애인복지관, 삼성소리샘복지관이 정동병원과 함께 동작구 고령장애인 맞춤형 건강검진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서 세계복지관은 대상자 발굴과 사전 예약, 검진 안내와 현장 지원을 맡고요. 정동병원은 검진 결과 상담과 추가 진료가 필요한 경우 대형병원 연계를 지원하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립발달장애인복지관 02-3280-1599번으로 문의를 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뉴스 사랑의 소리였습니다.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 첫곡 띄워드립니다. 민혜경의 그대 모습은 장미.

0: 장애계 이슈 진단 한국장애인단체 총연맹 윤다울 책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세요.
0: 자, 오늘은 장애인의 일과 복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딜레마와 관련된 내용을 준비하셨다고요?
1: 네. 제가 좀 겪었던 일 먼저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제 몇 년 전에 청각장애 청년을 대상으로 인턴십 사업을 할 때였습니다. 이 참여자들과 4개월 인턴 계약을 맺으려고 했는데 한 친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 친구는 시설 급여 대상자였고 일을 해서 소득이 생기면 수급 자격이 사라져서 시설에서 나와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 친구만 다른 친구들보다 덜 일하는 방식을 이제 택했습니다. 그러니까 시설 급여가 끊기지 않는 수준으로 급여를 맞추고 그걸 다시 시급으로 나눠서 근로 시간을 줄였습니다. 이 수급권 때문에 이 인턴십이라는 이 소중한 일 경험 줄어든 것인데요. 그때 처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보면서 아, 이 제도가 이 사람을 일하려고 만든 게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0: 일을 하면 오히려 불이익을 받는 구조네요.
1: 네, 이거 사실 굉장히 오랜 시간 문제로 불거져 온 부분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장애인과 그 가족을 포함한 가구는 전체 인구의 약 10% 정도입니다. 그리고 그중 약 5분의 1은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입니다. 그런데 이 제도 안에서 일을 시작하면 근로소득이 조금만 늘어나도 생계급여는 더 크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근로소득이 2.7% 늘어나면 생계급여는 10.4% 정도 줄어드는 구조라고 하는데요. 이 근로소득이 생기면 생계급여가 더 줄어드는 현실. 그래서 기초수급권자들이 차라리 일을 하지 않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이걸 우리는 빈곤의 덫이라고 부릅니다.
0: 예. 그래서 제도 개선 논의가 진행이 됐다고요?
1: 네, 지난 3월 김혜지 의원이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게 핵심은 간단합니다. 일을 시작하더라도 복지가 바로 끊기지 않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특히 이 의료급여는 장애인에게 생존과 직결된 문제인데요. 그래서 이 법안은 일을 시작해도 2년 동안은 의료급여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지난 4월 20일 이 입법 간담회가 개최되었습니다.
0: 예,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논의가 된 건가요?
1: 이 기초생활보장제도는 구조가 좀 꽤 복잡합니다. 하지만 좀 쉽게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국회입법조사처 정용재 조사관은 의료급여 특례 도입 필요성에 대해 발표를 했습니다. 지금 제도가 일을 하면 생계급여가 줄고 결국 의료급여까지 끊기는 연쇄 구조라고 설명을 하면서 이 구조 때문에 오히려 사람들이 일을 시작하지 못하고 특히 의료비 부담이 큰 장애인의 경우에는 의료급여 상실이 생존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 소득이 늘어나도 급여가 더 크게 줄어 실제로는 남는 게 거의 없는 구조라는 점도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그래서 취업 이후 일정 기간은 의료급여를 유지하고 이후 단계적으로 지원을 줄여나가는 완만한 탈수급 구조가 필요하다고 제안했습니다.
0: 예, 다른 내용은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1: 이 중요한 이야기 한 가지 더는요. 이 과오수급 반환명령 제도의 문제였습니다. 단어가 조금 어려우실 수 있는데요. 과거에 잘못

0: 잘못 지급된 급여를 돌려받는 제도에 문제가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지금 이 제도가 단순히 일하면 급여가 줄어든다라는 문제를 넘어서 그 과정 자체가 좀 굉장히 불안정한 설계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도는 급여가 조금 더 지급이 됐다고 판단되면 금액과 상관없이 일괄적으로 환수하는, 돌려받는 구조입니다. 특히 급여 대부분이 100만 원 이하의 소액인데도 광범위하게 환수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고 감액이나 면제는 가능하지만 실제로는 거의 적용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 지적됐습니다. 여기에 이제 상계 방식이라는 개념도 있는데요. 이게 받을 급여에서 미리 빼고 이제 급여를 받는 그런 방식입니다. 근데 이것이 법적 근거도 명확하지 않은데 또 최저생활보장이라는 취지에도 맞지 않다라고 하면서 이런 구조가 사람들이 소득을 만들기보다 지금 상태에 머물게 만드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이제 이야기 나왔습니다. 그래서 반환 명령도 좀 일률적으로 적용할 게 아니라 이 상황에 따라 감액이나 면제를 검토하는 기준이 필요하다고 제안했습니다.
1: 예, 이번 제도 개선 논의의 시사점과 향후 과제들도 정리를 좀 해주시죠.
0: 네, 이번 간담회에서는 이 공통된 문제의식이 하나 있었습니다. 지금의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이 자립을 돕기보다 오히려 제도 안에 머무르게 하는 구조로 작동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소득이 늘어나면 급여가 급격히 줄어드는 구조, 또 의료급여 상실로 이어지는 어떠한 그 생존 불안을 자극한다는 점, 그리고 환수 중심의 운영 방식, 그리고 이제 수급자가 아닌 행정 중심의 구조가 이 핵심 문제들로 지적이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방향은 단순히 급여를 조금 조정하는 수준이 아니라 일하는 장애인이 천천히 수급권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그 과정 자체를 다시 설계하고 지금까지와는 달리 행정 편의가 아니라 권리 중심으로 제도를 운영하도록 방향을 바꿔야 한다는 그런 이야기 나왔습니다.
1: 예, 해외 사례는 어떤지도 궁금한데요.
0: 네, 이미 많은 나라들이 이 문제를 먼저 풀었습니다. 이 미국의 경우는 소득이 늘어나면 생계비는 중단되지만 이 필수 의료 서비스 자격은 유지가 된다고 합니다. 또 프랑스의 경우도요, 성인 장애인 수당이 있는데 이 취업 초기 6개월 동안은 수입이 있어도 이러한 수당들이 그냥 유지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비례 감면을 통해 이 경제적 완충지대를 제공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대부분의 나라들은 이 급여나 이러한 것들을 한 번에 끊는 방식이 아니라 천천히 줄여나가는 구조를 택하고 있었습니다.
1: 예, 정부는 다른 입장도 있다고요?
0: 맞습니다. 정부는 이미 근로소득 공제나 아니면 일부 유예 제도 이러한 장치들이 있다고 설명을 하면서 또 이미 있는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점검하는 것이 우선 과제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이 현장에서는 여전히 일하면 급여가 끊긴다라는 이 경험이 더 강하다 보니 이러한 정부 입장을 좀 답답하게 느끼기도 했습니다. 이 누군가 좀 덜 일해야만 유지되는 복지, 그거는 분명 잘 설계된 제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일을 하면 조금 더 나아지는 삶으로 이어져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의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최소한의 안전망으로 사람을 보호하기도 하지만 또 동시에 쉽게 벗어나기 어렵게 좀 붙잡아 두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입법 논의는 단순한 제도 개선을 넘어 우리가 어떤 사회를 지향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특히 장애인의 경우는 의료와 소득이 함께 얽혀있는 만큼 이 탈수급은 단순한 소득 문제가 아니라 이 삶 전체의 안정성과 직결된 문제라는 점도 함께 고려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일을 시작하는 순간 불안이 커지는 사회가 아니라 이 한 걸음 내딛는 것이 다음 단계로 이어지는 사회, 그 전환이 지금 이 논의의 출발점이 되어야 합니다.
1: 예, 누군가는 덜 일을 해야 유지가 되는 복지, 그건 분명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할 문제 같은데요. 일하는 장애인을 탈락이 아니라 과정으로 지원하는 제도, 이제는 꼭 필요해 보입니다. 한국장애인단체 총연맹 윤다울 책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이어서 노래 한 곡 듣겠습니다. 잔나비의 주저하는 연인들을 위해. 나는

0: 함께하면 서로가 행복해집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더불어 사는 지혜를 나누는 프로그램 KBS 3라디오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입니다.
1: 건강정보 순천향대학병원 가정의학과 유병욱 교수와 함께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2: 네, 안녕하세요.
1: 자, 봄철이 되면 야외 활동이 많아지는데요. 건강과 관련해서 어떤 점을 좀 조심을 해야 할까요?
2: 네, 봄이 되면 대표적으로 또 조심해야 되는 게 바로 알레르기 질환, 그리고 호흡기 질환, 그리고 근육하고 관절 손상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꽃가루나 미세먼지로 인해서 비염, 그렇게 콧물 흘리고 기침하시는 분이 많고 최근에는 그러면서 기존에 있던 천식이 약화되시는 분도 있었습니다. 또 우리가 이 겨울 동안 운동량이 줄어

0: 해야지 하시면서 근육통이나 관절 통증을 쉽게 느끼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따라서 보면은 우리가 자동차도 아침에 서서히 그 시동을 거는 것처럼 이 관절 건강을 위해서 천천히 활동량을 늘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1: 예. 봄에는 아침 저녁으로 좀 쌀쌀한 날씨가 되는데요. 일교차가 큰 날씨에 체온 관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0: 네. 제가 저희 아이들한테도 이 얘기를 꼭 합니다. 아이들이 이렇게 중고등학교 대학생이다 보니까 애들이 막 열이 많아서 아침에 얇게 입고 나가요. 그래서 얘들아 그렇게 하면은 아침 저녁으로 쌀쌀하고 낮에만 생각하면 안 된다. 사실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이미 잘하고 계실 거라 믿습니다. 바로 가장 중요한 게 겹쳐입기입니다. 겹쳐입기.
1: 예.
0: 겹쳐입기 즉 얇은 옷들을 겹쳐입는 것이 중요한데요. 낮에는 덥고 아침 저녁에는 쌀쌀함을 넘어서 가끔은 한기가 느껴질 때도 있거든요. 따라서 얇은 옷을 여러 개 겹쳐서 상황을 맞게 조절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체온을 잃기 쉬운 부위가 있죠. 우리가 목, 손목, 발목, 또 이제 머리 등이 있는데 이 부위만 잘 보여도 체온 유지에는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1: 예. 또 꽃가루나 미세먼지 때문에 기침이나 콧물로 힘들어하는 분들도 많은데요. 예방하는 방법이 혹시 있을까요?
0: 네. 이 부분은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하고 이야기를 많이 나눠봤습니다. 근데 요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우선은 이 라디오 등을 통해서 그 미세먼지, 황사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듣고 외출 여부를 결정해야 됩니다. 즉 불필요한 외출을 줄이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일단 외출을 해야 됩니다. 그 외출할 때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합니다. 마스크는 우리가 KF 번호가 높을수록 즉 마스크가 걸러내는 능력이 높을수록 숫자가 높은데요. 너무 높은 걸 하면 숨 찰 수가 있으니 본인의 그런 호흡기에 맞춰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마스크를 착용한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스크를 착용하고 그다음에 착용하고 그걸 벗을 때가 있잖아요. 사람을 만나거나 식사하시거나 차를 마시거나 그때 꼭 손을 씻어야 됩니다. 마스크를 우리가 착용하거나 벗을 때 손을 씻고 그리고 집에 들어오실 때 집 안에 들어가기 전에 충분히 옷을 털고 마스크를 버리고 그리고 집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렇게 하셔야지만 집 밖에 있었던 먼지나 미세먼지들이 집 안에까지 데리고 들어와서 알러지 증상이 지속되는 것을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1: 예. 휠체어를 이용하거나 이동이 불편한 분들이 야외 활동할 때 어떤 점을 신경을 써야 할까요?
0: 네. 사실은 최근에는 지자체 등에서 많이 도움을 되고 우리 일반 국민들의 인식도 좋아졌지만 아직도 어려운 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런 분들하고 우리가 같이 더불어 살면서 주의되는 게 바로 안전과 환경인데요. 우선은 우리 청취자 여러분 중에서 이동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움직이는 동선과 같이 동반하신 분들과 경사로 또 턱이 없는 동선을 미리 확인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물론 다 확인하시기는 어렵겠지만 최근에는 이런 지도 기능, 핸드폰 안에 들어 있는 지도 기능을 통해서 보면 계단 피하고 경사로 피하고 이런 것들이 안내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미끄럽지 않은 신발을 우리가 신어서 우리가 앉았다 일어날 때 낙상을 예방합니다. 또 예. 오랜 시간 앉아서 이동할 때는 우리가 욕창 등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오랫동안 앉아있는 부위에 압력을 줄여주는 우리가 방석 쿠션이라고 하죠. 하거나 중간중간 체위를 변경하고 또 오랜 기간 우리가 땀을 안 흘리더라도 햇볕과 고온에 노출되면은 탈수가 되기 쉽기 때문에 수분 섭취 그리고 피부 보호를 위한 우리가 자외선 차단제 선크림 등도 하시면 좋습니다.
1: 네. 봄 햇볕도 생각보다 강한데요. 피부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요?
0: 네. 제가 방금 자외선 차단제 선크림을 잠시 말씀드렸는데요.
1: 예.
0: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봄볕은 님도 못 알아보게 한다. 실제로 이 봄볕에 자외선이 생각보다 강합니다. 그래서 최소 외출 20분 전, 한 10분 전도 좋고 외출 바로 직전이야 좋으니까 꼭 자외선 차단제를 꼼꼼하게 두껍게 바르기보다는 얇게 햇빛에 노출된 곳에 발라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어린이들 같은 경우는 녹내장, 백내장을 겪고 있는 분들이 꽤 있기 때문에 자외선 차단 기능과 시력이 보장되는 선글라스 그리고 모자 챙 넓은 것을 써서 얼굴과 눈을 가려주고 또 우리가 이 옷도 보면 바람막이 옷이라고 하는 옷들이 있는데요. 얇은 옷들이 바람을 막아주고 체온을 보호하는 동시에 자외선 차단하는 것을 얇게 겹치는 것도 도움이 되고요. 또 이 자외선 차단제 선크림은 땀과 함께 씻겨나갈 수 있으니까요. 외출을 오래 하시는 경우에는 2, 3시간마다 가볍게 덧바르시면 도움이 됩니다.
1: 예. 또 야외 활동을 하다 보면 쉽게 지치거나 목이 마를 수 있는데요. 탈수나 피로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관리를 하면 될까요?
0: 네. 일반적으로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이 몸에, 뇌에 이 탈수를 느끼면, 즉 몸에서 수분이 부족한 걸 느끼는 기능이 떨어져서 우리가 탈수가 어느 정도 진행돼서 모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분들도 이 여름철보다도 봄에 탈수 느끼는 게 땀이 안 나니까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경우가 많은데요. 가장 중요한 거는 외출 전에 물을 한 잔 마시고 또 외출 중에도 우리가 일회용이 아닌 본인의 물병을 통해서 환경 보호도 하고 갈증을 느끼기 전에 수시로 미리 예방적으로 물을 마시는 게 중요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물을 그냥 30분, 1시간마다 한 모금씩 계속 마시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목이 마를 때 시원한 청량 음료나 카페인 음료를 드시면 오히려 이뇨작용으로 몸이 탈수가 될 수 있어서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그냥 물을 드시는 게 좋고 활동 전후에 가볍게 근육을 풀어주시면서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신다면 탈수 그리고 탈수로 인한 피로 예방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1: 예, 고혈압이나 당뇨 같은 질환이 있는 분들은 외출을 할 때 어떤 점을 더 신경을 써야 할까요?
0: 우선 당뇨가 있는 분들 중에 인슐린 등을 주사를 놓는 분들 같은 경우는 저혈당이 야외에서 오래 활동하는 경우에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약 복용 시간도 지키고 또 인슐린을 맞는 분들은 더더군다나 저혈당을 대비한 간단한 간식, 사탕이라든지 간단한 요즘에는 주머니에 들 수 있는 한 번에 쪽 빨아먹을 수 있는 꿀 같은 것도 있더라고요.
1: 예.
0: 꿀을 계속 드시면 혈당이 올라가서 좋지 않지만 응급으로 챙기시면 좋고요. 또 혈압이 높은 분들 또 당이 일정하지 않은 분들은 우리가 야외 활동할 때 무리한 근육 운동을 통해서 혈압의 불안정성 그리고 급격한 혈당이 떨어진 것을 피하는 게 좋습니다. 따라서
1: 예.
0: 꼭 당뇨 고혈압이고 고령층 또 이동이 불편하신 분 같은 경우는 혼자 다니시기보다는 주위의 도움을 통해서 같이 활동하시고 장기간 활동하는 경우에는 혹시 중간에 혈당 관리도 한번 해보시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1: 예, 요즘 또 날씨가 좋아서 운동하는 분들 많이 계신데요. 무리하지 않고 안전하게 운동하는 방법 좀 알려주시죠.
0: 네. 그리고 그렇게 말씀을 듣고 나니까 생각이 나는 게 우리 병원 응급실 정형외과 재활외과에 4월 말 5월 초에 환자분이 많이 늘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날씨도 좋고 야외활동하기 좋을 때라 이것저것 많이 하시는데 뭐 너무나 당연한 거지만 무리하지 않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 예.
0: 특히 우리가 운동 전 운동이라고 하는 스트레칭, 가벼운 몸풀기가 가장 중요한데요.
1: 네.
0: 왜냐하면 우리가 축구를 하거나 등산을 하거나 아니면 오래 걷기를 하거나 아니면 자전거를 타기 전에 그 필요한 근육과 관절을 풀어주는 운동을 위한 운동인 스트레치, 몸풀기가 꼭 필요합니다.
1: 네.
0: 5분이든 10분이든 관절을 풀어주시고요. 가볍게 시작하시고 통증이 느껴지거나 무리가 되면 즉시 중단하시고 운동하고 하루 이틀 동안 활동이 어렵다고 하면 꼭 주치 선생님께 이 부상 여부를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1: 네, 오늘도 좋은 정보 잘 들었습니다. 순천향대병원 가정의학과 유병욱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건강하세요.
1: 노래 한 곡 띄워드립니다. 요요미의 이 오빠 뭐야.

0: 다양한 스포츠 소식을 들을 수 있는 시간입니다. 아이러브 스포츠 이유미 KBS 스포츠 전문 작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세요.
0: 자, 프로야구 이야기부터 먼저 해보죠. 한화가 9위까지 떨어졌죠?
1: 그렇습니다. 한화가 대구 원정에서 어제 삼성에 끝내기 패를 당하면서 1승 2패 루징 시리즈와 함께 9위로 떨어졌습니다. 삼성은 한화 마무리 쿠싱을 상대로 디아즈의 9회 말 끝내기 홈런이 나오면서 7대6으로 승리를 했고요. 위닝 시리즈를 기록하면서 4위를 유지했는데 삼성의 최영우 선수 정말 대단합니다. 어제 4타수 4안타 여기엔 홈런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손아섭 선수를 제치고 KBO 리그 통산 최다 안타 2623개를 기록하면서 단독 1위에 올라섰습니다. 네. 한화는 개막 후 그나마 제 몫을 해줬던 타선의 화력이 식은 데다가 마운드 불안까지 지금 지속되면서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는데요. 선발진의 부상으로 공백이 또 커지고 있습니다. 일선발 역할을 해줘야 할 외국인 투수 오웬 화이트는 일찌감치 3월 말에 왼쪽 햄스트링 파열로 전력에서 제외가 됐고요. 또 다른 외인 투수 윌켈 에르난데스까지 팔꿈치 염증으로 1군 엔트리에서 자취를 감췄는데 지난 주말 경기에서는 문동주 선수까지 부상을 당하면서 지금 선발진 운영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한화의 부진은 길어질 수도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0: 예, 다른 경기들은 어땠나요?
1: 어제 롯데가 인천 SSG전에서 8회 초 빅터 레이에스의 역전 3런포를 앞세워서 5대2로 승리를 거두면서 올 시즌 첫 4연승을 질주를 했고요. NC는 잠실 LG전에서 6타수 4안타 1홈런 4타점 2득점을 올린 한석현 선수의 활약에 힘입어서 10대3으로 승리를 했습니다. 광주 기아 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KT와 기아의 맞대결에서는 KT가 선발 메사우어의 6이닝 3실점 7탈삼진 역투와 김현수의 동점타를 앞세워서 6대3으로 승리를 거뒀고요. 키움은 기대를 보았던 선발 박준현 선수가 홈에서 3.2이닝 5실점으로 무너졌습니다. 두산의 3대14로 대패를 했고요. 이로써 현재 순위는 KT가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LG가 1.5경기 차로 2위를 달리고 있는데 LG 같은 경우는 마무리 유영찬 선수가 또 팔꿈치 수술로 시즌 아웃이 되면서 지금 뒷문 공백이 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차명석 단장이 지금 마이너리그에서 활약 중인 고우석 선수 영입을 위해서 미국으로 갔다는 소식도 눈길을 모았습니다. 3위는 SSG고요. 4위는 삼성. 공동 5위가 세 팀입니다. 기아, NC, 두산이 자리하고 있고 그 뒤로 롯데, 한화, 키움이 8, 9, 10위를 기록 중인데 한화 9위고요. 키움이 10위. 이 두 팀의 격차는 반게임밖에 되지 않습니다.
0: 네, 이어서 축구 이야기 해보죠. 월드컵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손흥민 선수는 경기력을 잘 유지하고 있는 반면 황인범 선수는 조금 일찍 시즌을 마감했다고 해서 걱정이 되고 있죠.
1: 맞습니다. 아무래도 월드컵이 얼마 남지 않아서 우리나라 대표팀의 주축을 이루는 해외파 선수들의 활약과 몸 상태를 예의주시할 수밖에 없는데 미국 프로축구 LAFC의 손흥민 선수는 리그 경기에서 또 도움을 기록하면서 경기력을 잘 유지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손흥민 선수가 샌디에고와의 원정 경기에서 후반 15분 교체 투입이 돼서 팀의 0대2로 끌려가던 상황을 후반 37분 부안가의 만회골을 도우면서 추격의 발판을 마련을 했는데요. 리그 9경기에서 지금 8호 도움을 기록하고 있고요. 그래서 리그 도움 단독 1위로 올라섰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활약으로 추격을 시작한 덕분에 LAFC가 2대2 무승부를 거둬서 서부 컨퍼런스 3위를 지켰는데요. 문제는 황인범 선수입니다. 네덜란드 프로축구 페이노르트에서 활약 중인 이 국가대표 미드필더 황인범 선수가 부상으로 인해서 일찍 시즌을 마감하게 됐다는 소식이 현지 언론을 통해서 전해졌습니다. 이 홍명보호 출범 이후 중원의 핵심고리 역할을 해온 황인범 선수의 이탈은 이 북중미 월드컵을 준비하는 대표팀에게도 대형 악재가 될 텐데요. 일단 현지 언론은 황인범 선수의 월드컵 참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라고 말을 하면서 그렇지만 적절한 시기에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긍정적인 전망도 있다 라고 전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0: 예. 자, 프로농구는 챔피언 결정전만을 남겨두고 있는데요. 사상 처음으로 정규리그 5, 6위 간의 챔피언 결정전이 성사가 됐죠.
1: 네, 일단 소노의 3호의 돌풍이 거의 태풍격입니다. 이 정규리그 우승팀 LG를 상대로 4강 플레이오프에서 3연승을 거두고 챔피언 결정전에 일찌감치 선착해 있었고요. 이어서 공수에서 빛난 최준용과 위경련에도 투혼을 발휘한 허훈 선수를 앞세운 KCC가 정관장의 승리를 거두면서 사상 처음으로 정규리그 5, 6위 간의 맞대결로 챔피언 결정전이 성사가 됐습니다. 고의 패배 의혹을 빚은 SK에 이어서 정규리그 1위 LG까지 잡고 올라온 소노는 마지막 기적을 꿈꾸고 있고요. 2년 전 5위 팀 우승의 역사를 썼던 KCC 역시 이 스타 군단이잖아요. 그래서 스타들의 경험을 앞세워서 통산 7번째 우승에 도전을 합니다. 정규리그에서 두 팀이 3승 3패로 팽팽했기 때문에 더욱더 관심을 모으는 경기는 내일이죠. 5일 소노의 홈인 고향에서 1차전을 치릅니다.
0: 네, 대한장애인체육회가 장애인 스포츠 체험 및 홍보 행사를 열어서 눈길을 모았다고요?
1: 네, 땀송송 운동해봄제라는 행사가 있었는데 이 행사는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민체육진흥공단이 공동 주최를 한 대국민 스포츠 축제거든요. 이 당해 대한장애인체육회도 서울올림픽공원에서 열린 이 행사와 연계해서 장애인 스포츠 체험 및 홍보 행사를 가졌습니다. 시민들은 10월 개최되는 2020 16 아이치 나고

0: 이쁘다면서 앞으로도 누구나 일상에서 장애인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환경 조성과 인식 확산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 네. 자, 우리나라 여자 배드민턴 대표팀이 세계 단체 선수권 대회에서 우승에 도전을 했죠.
0: 네, 우승을 했습니다. 안세웅 선수를 앞세운 한국 배드민턴 여자 대표팀이 중국을 3대1로 꺾고 통산 세 번째 세계 단체 선수권 정상에 올랐습니다. 이 대회는 2년 주기로 열리는데요. 배드민턴 단체전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대회고요. 경기는 단식 3경기와 복식 2경기가 열리고 5경기 중 먼저 3승을 거둔 팀이 승리하는 방식인데 안세웅 선수가 첫 번째 단식에 나섰습니다. 세계 랭킹 2위 왕지를 압도를 했고요. 결승 두 번째 복식 경기 에서는 이소희 정나은조가 세계 1위조에 패했지만 세 번째 단식에 나선 김가은 선수가 세계 4위 천이 페이를 제압했고 네 번째 주자로 나선 복식 백하나 김혜정조가 역전승을 거두면서 우리나라가 우승을 확정했습니다.
1: 네. 대한체육회가 사고로 의식을 잃은 중학생 복싱 선수의 가족을 향해서 부적절한 발언을 한 김남희 사무총장의 직무를 정지를 했고요.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고요?
0: 맞습니다. 체육회는 최근 논란이 된 사고와 관련해서 사무총장의 부적절한 언행이 확인됨에 따라서 사안의 시급성과 중대성을 고려해서 사무총장의 직무와 권한을 즉시 정지하고 조직에서 전면 배제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징계 절차를 밟기 위해서 해외 출장 중에 유승민 대한체육회장이 조기 귀국을 했고요. 선수의 생명과 안전을 경시하는 발언은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면서 이 사안은 체육계의 가장 시급한 현안으로 단호하게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 네, 아이러브 스포츠 이유미 KBS 스포츠 전문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소식 고맙습니다.
0: 고맙습니다.
1: 노래 듣고 이어갑니다. 이무진이 이무진의 청춘 만화.

0: 생생한 장애계 뉴스와 실생활 정보 KBS 3라디오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 진행의 김기만 아나운서입니다.
1: 장애인 취업과 직업 능력 향상을 위한 다양한 소식을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취업과 일자리 정보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서울동부지사 김나연 과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2: 안녕하세요.
1: 자, 먼저 어떤 훈련 소식부터 알아볼까요?
2: 경기 남부 직업능력개발원에서 한림대학교 성심병원과 연계하여 맞춤 훈련생을 모집합니다. 이번 과정은 약 1개월간 맞춤 훈련을 실시한 뒤 평가를 통해 최종 채용이 이루어집니다. 모집 직무는 스마트 병원 서비스 케어 매니저로 근무지는 경기도 안양시에 위치한 한림대학교 성심병원입니다.
1: 네, 스마트 병원 서비스 케어 매니저 직무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해 주시죠.
2: 스마트 병원 서비스 케어 매니저는 병원 내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를 지원하는 직무로 디지털 기기 사용 안내와 환자 접수 보조, 안내 로봇 운영 지원 등 스마트 병원 서비스 지원 업무입니다. 맞춤 훈련 과정에서는 디지털 헬스케어에 대한 이해를 비롯해 병원 서비스 기본 교육, 디지털 기기 활용 방법, 위생 및 감염 관리 교육 등이 진행됩니다.
1: 네, 훈련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2: 맞춤 훈련은 5월 19일부터 6월 19일까지 경기 남부 직업능력개발원에서 진행되며 훈련비 전액 국비 지원과 함께 훈련 수당과 교통비, 숙식 제공 등이 지원됩니다. 훈련 수료 후 채용 시 근무 형태는 계약직으로 최대 2년까지 근무 가능하며 근무 시간은 하루 4시간, 주 5일 근무입니다. 급여는 월 약 108만 원 수준이며 4대 보험과 직업 및 가족 의료비 감면 등 복리 후생이 제공됩니다. 지원을 희망하시는 분은 5월 10일까지 담당자 이메일로 제출하시면 되며 훈련 관련 문의는 경기 남부 직업능력개발원 031-8058-4300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1: 네, 다음 훈련 소식 전해주시죠.
2: 인천 발달장애인 훈련센터에서 효성 ITX의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인 행복 두드리미와 연계하여 바리스타 맞춤 훈련생을 모집합니다. 모집 인원은 총 8명이며 맞춤 훈련을 거쳐 평가를 통해 채용이 이루어지는 과정입니다. 교육은 인천 발달장애인 훈련센터와 인천 디지털 훈련센터에서 진행되며 바리스타 직무에 필요한 음료 제조, 고객 응대와 매장 정리 등 실무 중심 교육이 이루어집니다. 훈련은 6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진행되며 8월 1일 입사 예정입니다.
1: 예, 지원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2: 지원 자격은 만 15세 이상의 등록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로 성별과 학력, 경력에 관계없이 지원 가능합니다. 채용 시 정규직으로 근무하게 되며 급여는 월 약 108만 원 수준입니다. 근무는 하루 4시간 3교대 형태로 이루어지며 퇴직금, 명절 상품권, 복지 포인트 등 다양한 복리 후생이 제공됩니다. 서류 접수

0: 접수는 5월 17일 오후 6시까지 담당자 이메일로 제출하시면 되며 자세한 사항은 인천 발달장애인 훈련센터 032-420-3033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네, 이어서 재택근무가 가능한 훈련 소식 전해주신다고요?
0: 네, 창원 디지털 훈련센터에서 한국 남동 발전과 연계한 맞춤 훈련생 10명을 모집합니다. 이번 과정은 훈련 수료 후 채용으로 이어지는 프로그램으로 모집 분야는 재택으로 근무하는 행정 업무 보조 직무입니다. 지원 자격은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 장애인이며 인터넷 사용과 기본 업무 수행이 가능한 분이라면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1: 네, 근무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0: 근무는 주 5일 하루 4시간 근무하며 급여는 월약 108만 원입니다. 서류 접수와 화상 면접을 거쳐 최종 대상자가 선별되며 5월 22일부터 약 한 달간 비대면 훈련을 받은 뒤 7월 1일부터 12월까지 6개월간 근무하게 됩니다. 훈련 기간에는 수당과 식비가 지원되고 노트북도 대여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을 희망하시는 분은 지정된 지원서를 작성하여 5월 11일 월요일 오후 4시까지 담당자 이메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훈련 관련 문의는 창원 디지털 훈련센터 055-220-7200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1: 네, 다양한 직업 훈련 소식 전해드렸고요. 이어서 채용 소식 전해주시죠.
0: 네, 한국건강관리협회 중앙검사본부에서 사무보조 근로자 2명을 모집합니다. 근무지는 서울시 강서구에 위치한 한국건강관리협회 본부이며 담당 업무는 검체 분류 및 검체 접수, 그리고 물품관리 보조 등 기본적인 사무 업무를 지원하는 역할입니다.
1: 예, 근무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0: 근무 형태는 하루 4시간 또는 8시간 중 선택 가능하며 고용 형태는 최대 22개월 계약직으로 운영됩니다. 이후 근무 평가에 따라 정규직 전환 기회도 주어질 수 있습니다. 급여는 4시간 근무 기준 월 약 112만 원, 8시간 근무 기준 월 약 221만 원 수준입니다. 지원을 희망하시는 분은 5월 10일 일요일까지 채용 홈페이지에서 지원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문의는 서울 남부지사 02-6004-1037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예, 이어서 바리스타 구직자에게 반가운 소식 전해주신다고요?
0: 네. SK이노베이션의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인 행복키움에서 발달장애인 바리스타를 모집합니다. 주요 업무는 카페에서 음료를 제조하고 매장을 정리하는 전반적인 카페 운영 업무입니다. 이번 채용은 약 4주간의 지원 고용 현장 훈련 과정을 거친 뒤 평가를 통해 최종 채용이 이루어집니다. 훈련 종료 후에는 12개월 계약직으로 근무하게 되며 계약 기간에는 3개월의 수습 기간이 포함됩니다.
1: 네, 근무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0: 근무지는 대전 광역시 유성구이며 근무 시간은 하루 4시간으로 오전과 오후 교대로 운영됩니다. 급여는 연봉 약 1,600만 원 수준으로 지원 자격은 발달장애인, 즉 지적장애 또는 자폐성 장애를 가진 분으로 제한됩니다. 지원을 희망하시는 분은 지정 양식의 이력서를 작성하여 5월 12일까지 담당자 이메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채용 관련 자세한 문의는 대전 지역본부 042-620-6239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1: 네, 다음 채용 소식 전해주시죠.
0: 네, 구딜스토어 함재 송파점에서 매장 직원을 모집합니다. 모집 인원은 1명이며 근무지는 서울시 송파구 석촌역 도보 1분 이내 거리에 있습니다. 담당 업무는 매장 정리와 입출고 관리, 그리고 개선 업무까지 포함된 매장 운영 전반의 업무입니다.
1: 예, 근무 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0: 근무는 주 5일이며 토요일을 포함한 스케줄 형태로 운영됩니다. 근무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 또는 오후 12시부터 저녁 7시까지 교대로 근무하게 됩니다. 급여는 시급 만 320원이며 고용 형태는 3개월 수습 후 평가를 통해 정규직 전환 또는 계약 연장이 가능합니다. 지원을 희망하시는 분은 자유 이력서와 자기소개를 작성하여 5월 7일 목요일 오전 10시까지 담당

0: 담당자 이메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채용 관련 문의는 서울동부지사 02-2146-3532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1: 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취업과 일자리 정보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서울동부지사 김나연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오늘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샤이니의 너와 나의 거리 보내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 지금까지 아나운서 김기만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3: May I help you?
0: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산불의 중심 불기둥 높이는 2, 30m, 중심부 온도는 1200도, 주변 연기만도 600도에 이릅니다. 산불 발견 시에는 제일 먼저 119에 신고합니다. 산불은 초기에 진압해야 합니다. 외투 등으로 두드리거나 덮어서 재빨리 끕니다. 산불은 산악형 산림에서 평지보다 8배 정도 빠르게 퍼지며 위를 향해 올라갑니다. 이때 바람을 등지고 피하면 매우 위험하므로 바람을 등지고 90도 방향, 그리고 산 아래쪽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대피할 때는 반드시 이웃집에 먼저 산불을 알려주며 집의 창문과 출입문을 완전히 닫고 집과 주위에 물을 뿌린 후 가스통 등 인화물질을 제거합니다. 위급 시에는 낙엽 등 연료물질을 제거하고 노출 부위를 차단한 후 지면에 엎드립니다. 산불 피해 예방, KBS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5: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11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오승원입니다. 지난 2006년부터 한 의류 브랜드에서요. 매년 5월마다 시각장애 어린이를 위한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명 인사와 예술가들의 협업으로 티셔츠 등 캠페인 제품을 제작하고 여기서 나온 판매 수익금은 저소득층 시각장애 어린이들의 개안 수술과 치료 후원금으로 기부하는 건데요. 현재까지 432명 어린이의 개안 수술과 치료비를 후원했다고 하네요. 올해 캠페인에는 배우 배두나 씨와 3명의 조카가 참여했는데요. 배두나의 손글씨와 어린 조카들이 직접 그린 그림을 디자인에 반영해서 순수한 감성과 또 가족의 따뜻한 메시지를 담았다고 합니다. 협업 상품은 성인용과 어린이용의 반소매 티셔츠 그리고 캔버스 가방으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5월 가정의 달에 선물할 일 많잖아요, 그죠? 이 캠페인 제품, 어린 자녀나 조카에게 선물하면서 시각장애 어린이들을 위한 후원에 동참한 거라고 알려주는 것, 의미 있을 것 같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 확인해 보시면 좋겠고요. 5월 4일 월요일, 우리 난가족. 첫 곡은 모노가 부릅니다. 파라다이스.

우리는 한가족 월요일 순서 안내해드릴게요. 다양한 문화예술 속에 접근성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 문화센터 A입니다. 자, 우리 시각장애인들이 좋아하는 스포츠 하면 야구를 꼽는 분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야구장에 가서 경기를 관람하는 분들도 많고요. 그러면 축구는 어떨까요? 장근영 씨가 인생 최초로 축구장에 다녀왔다고 합니다. 그 생생한 경험 함께 나누실 거라고 하네요. 잠시만 기다려주시고요. 자, 또 월요일에는 화면에서 드라마를 감상하는 생생TV가 준비되어 있죠. 어쩌다 천하제일의 도적이 된 여인, 그리고 그녀를 쫓던 조선의 대군, 두 남녀의 영혼이 바뀌면서 서로를 구원하고 마지막엔 백성을 지켜내는 위험하고 위대한 로맨스, KBS 주말 드라마 은혜하는 도적님아를 화면 해설과 함께 감상해 봅니다. 자, 노래 한 곡 듣고 갈게요. 수민이 부릅니다. 슈가.

0: 문화예술 속 접근성, 액세서빌리티를 살펴보는 문화센터 A 시간입니다. 센터장 시각장애인 장근영 씨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장근영입니다.
0: 네, 5월에는 어린이날, 또 부처님 오신 날 이렇게 대체 휴일도 있고 휴일이 많은데 여행 계획 혹시 있으세요?
1: 아쉽게도 제가 이직한 지가 얼마 안 돼서 네, 휴가도 없고 네, 공휴일에는 좀 피곤해서 집에서 쉬어야 할 것 같아요.
0: 예예예. 예, 예. 네. 자, 오늘은 축구 경기장 다녀오셨나 봐요. 축구 경기장 관람 경험 들려주신다고요.
1: 네, 5월은 공연 보기도 좋지만 스포츠 경기 보러 가기에도 정말 딱 좋은 계절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가본 축구 경기장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0: 네네.
1: 제가 몰랐는데 제 친구 중에 안양 FC 팬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친구 따라서 안양 종합운동장에서 열린 안양과 제주의 프로축구 경기 보러 다녀왔는데요.
0: 네.
1: 아, 또 가보니까요. 축구 경기장에 시각장애인에게 필요한 접근성이 아직 많이 부족하다는 걸 또 느끼고 말았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 또 해보려고 합니다.
0: 야, 근데 축구장에 처음 가신 거예요?
1: 저 처음 가봤어요. 저는 축구는 TV로만 보는 건 줄 알았어요.
0: 네. 근데 약간 스포츠 경기장의 특성상 네. 축구가 유난히 좀 이렇게 열기가 있고 관객들이 네. 소리도 네. 많이 지르고 좀 시끄럽고 정신없는 부분이 있었을 것 같은데 어떠셨어요?
1: 맞아요. 저 정말 놀랐어요. 전 축구를 사람들이 그렇게 경기장 가서 많이 본다는 걸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요. 경기가 시작되기 전부터 경기장 앞 광장뿐만 아니라 그 앞에 지하철역, 뭐 인도에도 사람이 너무 많더라고요.
0: 네네네.
1: 그래서 함께 갔던 그 비장애인 친구가 아니었다면 전 미아가 될 뻔 했는데요. 그래도 이제 어렵게 좌석에 앉고 나니까 왼쪽에 안양 서포터즈가 경기 전부터 이렇게 막 우렁차게 응원하는데 바로 들뜬 기분이 장착되더라고요.
0: 네. 같이 이제 막 심장이 두근두근하죠, 그죠?
1: 네.
0: 네, 네, 네. 근데 관람은 어떻게 하셨어요?
1: 관람은 이제 친구에게 계속 왜 누가 공격이야?
0: 아 중계.
1: 누가 넘어뜨렸어? 뭐 이렇게 계속 물어보면서 봤어요. 근데 네네. 사실 이 축구 경기가 속도가 좀 빠른 경기다 보니까 집에서 TV로 볼 때도 좀 이해가 쉽지 않아요. 그리고 결정적인 장면이 많잖아요. 뭐 코너킥, 페널티킥 뭐 이럴 때 사람들이 해설을 안 하고 아, 막 이렇게 소리만 지르거든요.
0: 사실 TV에서도?
1: TV로 볼 때도.
0: 아, 요즘 중계 추세가 좀 그래가지고.
1: 네. 그게 소리를 지르면서 말씀을 하시면 이게 잘 안 들리죠.
0: 이게 웃긴 게 뭔지 아세요? 옛날에는 아나운서들이 이제 중계를 할 때 위에 선배들이 하나하나 세밀하게 말하길 바랬어요.
1: 네.
0: 근데 요즘은 PD들이 그걸 원하지 않아.
1: 왜요?
0: 재밌죠. 시대가 바뀐 거야. 그냥 느낌을 더 살려달라고만 하니까 아깝습니다. 이것만 되는 거예요.
1: 아쉽네요.
0: 서로 아쉽죠.
1: 네. 저는 조금 아쉽네요.
0: 아.
1: 무슨 상황인지 몰라서 남들은 하나 하는데 저는 좀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경기장에 가보니까 이 분위기가 더 들떠가지고 옆에 친구에게 물어보기도 그렇고
0: 지금 친구 흥분해 있으니까
1: 네, 물어봐도 뭐라 하는데 들리지가 않더라고요.
0: 아,
1: 힘들었습니다.
0: 아쉬웠겠습니다.
1: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웠습니다.
0: 예. 그 어쨌든 그 접근성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보셨을 텐데 당연히
1: 네,
0: 어떤
1: 네.
0: 점이 좀 그중에서 특히 아쉬우셨을까요?
1: 우선은 아쉬우면서 그렇기에 필요하다고 생각한 것이 실시간 경기 상황을 전달해주는 음성 해설이 있으면 좋겠다는 것인데요.
0: 예, 예.
1: 네. 그런데 제가 찾아보니까 2025년부터 대전 경기장에서
0: AI.
1: 네, AI를 맞아요. 통한 음성 해설이 네. 되는데 보편화된 것 같지는 않아요.
0: 안죠. 예,
1: 네.
0: 맞아요.
1: 그래서 그런 방법들이 좀 더 시도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경기장 제가 직접 가보니까 중요한 장면 이럴 때는 함성 소리가 너무 커서
0: 엄청나죠.
1: 해설이 잘 들릴까? 이런 걱정도 좀 되더라고요.
0: 네, 쉽지 않을 것 같아요.
1: 네. 네. 다만 이럴 때 이것들을 고민하시는 분들이 그럼 시각장애인은 별도의 좌석에 분리해서 앉혀야 되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저는 근데 제가 가보니까 다른 관중들 속에서 함께 응원하고 소리치는 즐거움이 너무 컸거든요. 그래서 그 즐거움은 지키는 방식으로 좀 접근성을 고민해 주시기를 네. 간절히 바랍니다.
0: 네. 이동지원 서비스는 어땠나요?
1: 이동지원 서비스가 꼭 필요해요. 네. 축구 경기장 구조 너무 복잡하고요.
0: 어렵죠. 네. 사실.
1: 따라 들어갔는데도 제가 어디로 가서 어디로 나왔는지 전혀 모르겠고 사람이 너무 많은데 사람들이 대부분 들떠 있잖아요.
0: 아, 그것도 좀 위험할 수 있겠다.
1: 네. 그리고 좀 시끄럽다 보니까 청각이라든가 촉각, 제한적인 그 시각적인 감각으로 이동하는 시각장애인에게는 좀 위험하더라고요.
0: 네네네.
1: 그래서 티켓팅, 화장실 이동, 좌석 찾기 전반적으로 이동 지원이 정말 필요해 보였어요.
0: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경기 전에 이제 축구장의 모습, 공간의 모습을 설명해 준 접근성은 어떤가요?
1: 그게 또 궁금했거든요.
0: 그러니까 그럴 것 같아요.
1: 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3D 프린팅을 통한 뭐 축구장 입체 모형을 만져볼 수도 있게 만들어주셔도 되고요. 또 가보니까 장례 진행자분이 계시더라고요.
0: 네, 장례 아나운서가 있죠.
1: 네, 그래서 시작 전에 우리 또 알고 있는 구체적인 표현들 있잖아요. 그 시계 방향이라든가 왼쪽 오른쪽 이런 표현들을 조금 써주셔서 축구 경기장 좀 소개해 주시면 시각장애인들이 이제 공간을 이해하는 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0: 이거는 아나운서한테 전달만 되면 바로 될 텐데.
1: 그러니까요. 이것도 좀 들으셨으면 좋겠네요. 네.
0: 제발 부탁입니다. 네. 또 필요한 접근성 어떤 게 있을까요?
1: 또 이 경기장에 가보니까요. 또 다른 재미가 푸드트럭에서 간식 사 먹고
0: 먹는 재미.
1: 굿즈 매장 가서 구경하고 구입하는 맞죠, 거더라고요.
0: 네.
1: 시각장애인들도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그 푸드트럭은 대부분 QR코드로 주문하고 직접 찾아가는 방식이고요. 굿즈 매장은 위치 찾기 너무 어렵더라고요.
0: 네,
1: 그래서 이것도 접근성을 좀 마련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했는데요. 예를 들면 뭐 전화로 미리 주문하고 좌석으로 배달을 해 주신다던가 아니면 이동을 지원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했습니다.
0: 네. 그러니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지금의 축구 경기장은 시각장애인도 함께 관람할 수 있도록 하는 접근성에 대해서 사실 어떻게 보면 너무 소홀하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1: 네. 맞아요. 네. 직접 가보니까 현장감이 너무 좋고
0: 대단하죠.
1: 스트레스도 정말 확 풀리더라고요.
0: 네, 네, 네.
1: 아, 참고로 그 축구 경기도 전화 예매 가능하더라고요. 네, 단 구단마다 예매처가 다르니까 이제 확인하고 이용하셔야 되고 전화 예매 수수료가 1,000원에서 3,000원 정도 있더라고요.
0: 네. 아, 그래요 또?
1: 네. 그 점 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 같이 이렇게 소리치고 응원하고 하는 그 즐거움이 너무 컸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시각장애인들이 더 편하고 자유롭게 이 즐거움을 누릴 수 있도록 다양한 접근성들이 더 많이 시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0: 누군가에게는 어떻게 보면 당연한 즐거움이 모두에게 당연해질 수 있도록
1: 네.
0: 앞으로 좀 스포츠 경기장에서 우리 장애인 관람객을 위해서 접근성 개선이 되길
1: 네.
0: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이야기 고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지금까지 시각장애인 장근영 씨와 함께했습니다. 노래 들을까요? 이승환이 부릅니다. 화려하지 않은 고백.

0: 안녕하세요. 시각장애인 마포지의 지회장 김옥숙입니다. 처음부터 제가 나설 때도 단체로 교육하거나 단체로 하는 게 있었는데 저희는 처음부터 회원들의 맞춤 교육, 맞춤형 이런 거로 하고 있고 지금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1대1 모르는 게 있으면 바로바로 와서 배우고 또 모르는 게 있으면 들고 와서 어떻게 하는지 그런 것들이요. 나들이나 뭐 이런 거 정말 저희들은 어렵잖아요. 저희가 지향하는 게 어디든지 교통으로 갈 수 있는 데는 저희가 안 가고 올해도 승봉도를 가서 1박 2일 그 나들이를 하더라도 그냥 대중교통으로 닿는 곳은 뭐 다른 가족들이나 뭐 이렇게 갈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곳 그런 데를 될 수 있는 대로 좀 가기를 원했고 그런 데를 많이 찾았어요. 그래서 저희 제주도 울릉도 뭐 3대가 공을 쌓아야 된다는 그 독도도 저희가 들어갔다 왔습니다. 너무 장기 집권해서 제발 저희 지회를 맡을 젊은 분들이 좀 와서 배우고 맡아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 서울 시각장애인연합회 마포지회 김옥숙 지회장의 이야기였습니다. 시각장애인을 위해서 1대1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고 지회 차원에서 여행을 준비할 때는 대중교통으로는 가기 어려운 곳으로 간다고 하셨어요. 마지막에 지회장님이 너무 장기 집권을 했다면서 젊은 분이 와서 배우고 이어가 주길 바란다고 하셨는데요. 근데 또 이제 워낙 오래 하시다 보니 우리 시각장애인들에게 어떤 교육, 어떤 여행이 필요한지 알고 진행하신 거겠죠, 그죠? 적극적으로 활동할 차기 지회장감이 빨리 나오면 좋겠고요. 우리 김옥숙 지회장님은 그동안 쌓인 노하우를 잘 전수해서 마포지회가 순조롭게 운영되길 저희도 응원하겠습니다. 자, 노래 한 곡 듣고 갈게요. 이대로 이뤄지면 좋겠네요. 소녀시대가 부릅니다. 소원을 말해봐.
2: That's right.

0: 화제의 TV 드라마를 화면 해설로 감상하는 생생TV 시간입니다. 화면 해설 에세이 눈에 선하게의 저자 권성화 작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0: 네, 화면 해설은 드라마뿐만 아니라 예능 프로그램에도 있잖아요.
1: 네, 맞습니다.
0: 근데 그럼 혹시 음악 프로그램도 있나요?
1: 네, 음악 프로그램도 하는데 요즘에 이제 뭐 오디션 프로그램도 많고 아니면 버스킹 이제 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많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 노래나 연주가 위주인 그런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가능하면 이제 그거는 노래나 음악을 들으려고 하는 거니까 이제 그 부분을 침범하지 않는 선에서 이제 뭐 전주가 시작되기 전이라던가 이제 이렇게 해설을 하고요. 근데 제가 이제 여쭤볼 게 있는데 진행자님께서는 만약에 네. 외국어로 된 이제 노래나 이런 음악이 나올 때

0: 하면은 그거를 그냥 가사 생각하지 않고 그냥 듣는 편이세요? 아니면 거기 자막 같은 게 있으면 이제 그거를 한번 보면서 듣는 편이세요?
1: 아, 그러니까 영어 자막으로 그렇죠. 뭐 나올 때
0: 영어가 아니어도 외국어들이 있으면 이제 이렇게 번역해
1: 찾아보냐?
0: 아니면 이제 자막으로 뜨니까?
1: 한번 보는 것 같긴 해. 무슨 뜻일까?
0: 근데 이게 저희는 그거를 만약에 자막을 다 해설을 하려면 노래를 덮어야 되잖아요.
1: 네,
0: 그런 일이 생기니까.
1: 예. 네.
0: 이게 이제 우리말일 땐 상관이 없지만 외국어인 경우는 그럴 때가 많아서 이제 그럴 때도 가능하면 노래를 침범하지 않기 위해서 이제 전주 아니면 간주 이런 데 전체적인 내용을 설명할 수 없으니까 이게 어떤 내용이다. 이 정도로 간략하게 설명할 때도 있어요. 뭐 사랑에 관한 노래다. 뭐 네. 뭐에 대한 이런 거다. 이렇게 간략하게 설명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는 노래를 듣는 편인데요. 제가 얼마 전에 이제 한일 합작 힙합 오디션 프로그램을
1: 잠깐만요. 이거 어려울 것 같아요.
0: 어렵죠. 이게 그냥 한국말로만 네. 해도 그 어려운데
1: 이거 쉬운 일이 아니죠.
0: 한일 합작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출연자들 그 지원자들 중에서는 일본 사람도 절반이었거든요.
1: 근데 그거를 만약에 내가 손들어서 안 한다고 하면 어떻게 돼요? 나한테
0: 뭐
1: 온 화면 해설인데
0: 안 할 수도 있죠.
1: 힙합이야.
0: 너무 어려워요. 저는 그 댄스 장르는 안 해요. 댄스 장르도 있거든요. 저는 못 하겠더라고요.
1: 그러니까
0: 네, 그건 못 한다는
1: 성향에 따라 포기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0: 그래서 이제 이거를 그 했는데 얘네가 이제 랩을 주로 하니까 랩을 할 때는 그냥 들어도 되는데 이게 일본어로 랩을 하는 거예요. 근데 뭐 일본어 랩이라도 아 일본어 랩이 저런 건가 보다 하고 간략하게 내용만 설명하고 들을 수도 있는데 어떤 경우는 이게 상대를 이제 배틀이 붙는 거죠. 공격하는 거예요. 내가 상대를 공격하고 상대도 나를 공격하는 거예요.
1: 한마디로 험한 말이 오고
0: 그렇죠.
1: 가야 되는데.
0: 그러면은 그게 무슨 내용인지를 알아야지 공감을 하잖아요.
1: 그렇죠.
0: 그래서 그럴 때는 할 수 없이 그게 또 막 속사포잖아요. 랩이. 네. 그래서 성우님한테 그냥 좀 노래를 그 랩을 덮더라도 내용을 좀 이렇게 쭉 읽어달라고 했던 적이
1: 나쁜
0: 있습니다.
1: 나쁜 내용들을?
0: 네. 뭐 어쩔 수 없죠. 자막으로 다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이게 왜 걔네들이 이제 그렇게 듣고 막 놀라고 뭐 감탄하고 막 이런 반응이 있잖아요.
1: 네네.
0: 근데 그 내용을 전혀 모르면은 공격하는 내용을 모르면 공감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그럴 때는 그렇게 또 했던 적이 있습니다.
1: 야, 그런 애로사항이 있네요.
0: 네.
1: 또. 하지만 이제 애로사항이 정말 없는 장르죠.
0: 네.
1: 은혜하는 도전님.
0: 네.
1: 감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0: 네.
1: 자, 지난 시간엔 열과 은조의 영혼이 뒤바뀐 장면까지 감상을
0: 네.
1: 했어요.
0: 이제 그 바람에 이제 열은 은조가 제2의 조부와 혼례를 치르던 그날 과부가 됐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요. 그리고 은조는 열이 도열되고
1: 근데 잠깐만요. 이거 혼례를 혼례로 인정해요?
0: 네.
1: 이
0: 그 문지방을 넘었고 이미 옛날에는 그 혼담만 오고 하고 정혼이 되면 거의 혼례로 간주했던 걸로
1: 그래요?
0: 알고 있습니다.
1: 예, 예.
0: 그래서 이제 이 놀란 은조가 열에게 혹시 제가 지금까지 했던 말 중에서 이런 걸 상기시켜 봤을 때 그중에 대역죄가 있겠냐고 이제 대군이니까 그렇게 물어봤어요. 만일 있다면 제가 사죄할 시간은 좀 주시겠냐고 이렇게
1: 네.
0: 물어봐요. 그랬더니 열이 그냥 하던 대로 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1: 그러니까요.
0: 네.
1: 이미 대군인 걸 알았는데요.
0: 그러니까
1: 네.
0: 열이 이제 이렇게 말해요. 내가 대군이란 이름이 대단해서 숨겼던 게 아니고 그걸 알게 되면 다들 나를 어려워하고 불편해하니까 그래서 말하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이어지는 장면 감상해 보실 텐데요.
1: 네.
0: 두 사람의 대화를 이 열과 은조의 이제 그 영혼이 뒤바뀐 상황이잖아요. 그걸 좀 감안하시고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1: 네, KBS 드라마 은혜하는 도정님아 감상해 보겠습니다. 화면 해설의 김정후 성우입니다.
2: 지금부터 명이야. 정과 다름없이 돼. 거역은 없어.
3: 열이 얼른 돌아본다.
4: 깨어났을 때 거리길래 종사관으로 관청에 보고하러 왔나 보다 했죠. 아니, 누가 거리 자기 집이라 생각해요. 그럴 사람이 이 조선의 통틀어 열 대시나 되겠냐고요.
3: 은조가 손으로 꼽아본다.
2: 열은 넘을걸?
4: 나도 속인 바가 있어서 뭐 할 말은 없는데요. 지금은 그래도 곤란하죠.
2: 싫으면 거절해.
4: 아니, 어머니께서 지금 굶고 계신다는데 그런 불효막심한 소리가 나와요?
2: 그 몸이 딱히 효자는 아니라서.
4: 그래서 나보고 이 나라 국무셨던 분을 아사시키란 말이에요? 안 간다는 게 아니라 대안을 달라는 거잖아요. 곧 날 밟아요. 빨리요.
2: 시키는 대로만 해.
3: 은조가 열의 양손을 등 뒤로 모은다.
2: 일단 뒷짐부터 치고 허리는 항시 꿋꿋하게 표정은 한껏 거만하게.
4: 예?
3: 다음 날 열의 처소 앞
5: 입궐할 것이라 하지 않았더냐.
4: 저기 오십니다.
3: 뒷짐을 진 열이 쭈뼛쭈뼛 마당으로 들어서고 뒤에는

0: 라인 차림의 은조가 따라온다. 열의 몸에 깃든 은조.
1: 저분이 데뷔마마시구나.
0: 열이 한껏 거만하게 눈을 치튼다.
1: 위축되지 말자. 시킨 대로만 해. 내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은 내가 하는 말이 아니다.
2: 어마마마께선 나이 드실수록 고집만드십니다. 못하러 곡기를 끊고 그러십니까? 고운 얼굴 상하시게.
3: 지난 이틀 어디서 잤느냐?
1: 기막혀? 내 막말엔 놀라지도 않으시네?
2: 그야 하늘 지붕 삼아 바람이 불 삼는 어느 곳이요?
3: 그 여인도 벗삼았더냐?
2: 여인이요?
0: 은조에게 복화술.
4: 보세요. 여인 얘기는 없었잖아요. 누구예요?
5: 나도 몰라.
4: 아니 누나 누가 알아요?
3: 내 지난밤 직접 보았느니라. 웬 교수 손을 잡고 궐뜰을 아주 즐겁게도 뛰어노니던데.
0: 해림을 따라 궐 밖으로 도망쳤던 열.
2: 대비마마 오해십니다. 그 여인은 저와 아무 사이 아닙니다. 그날 처음 봤습니다. 아니 처음 본 건 아닐 테고 두 번째.
6: 그 얼굴로 허둥대지 마.
1: 폼이지.
0: 열이 허리를 편다.
3: 내 직접 보고 묻겠다. 어느 가문의 교수더냐?
6: 잡았대.
2: 모릅니다. 정말로요.
3: 온 조선 가문의 교수들을 다 드잡이해야 입을 열 테냐?
0: 은조가 속삭인다.
6: 하룻밤 놀고 헤어진 사이라서 이름도 성도 모른다고 해.
2: 하룻밤 놀고 헤어진 사이라 이름도 성도 모릅니다.
3: 뭐라? 네가 저자의 잣배들이나 하는 자유연애를 했단 말이냐?
6: 잣배니까요.
2: 잣배니까요. 뭐라고요?
0: 열이 놀라서 은조를 돌아본다.
3: 아, 내 이놈!
2: 아드님이 그리 만들어 송구합니다.
0: 은조가 열을 쿡 찔러 허리를 펴게 한다.
2: 아니 그게 아니라 잣배라서 송구합니다.
3: 대군이라는 자가 군사의 모범이 되지는 못할 망...
0: 진노한 대비가 비틀대자 은조가 달려가 부축한다.
7: 못 들어! 당장 어이 들여!
8: 그렇게 몸도 성치 않으시면서 왜 곡기를 끊으셔서 이사다를...
0: 대비가 너는 누구냐는 듯 의아하게 쳐다본다.
8: 내시면 어찌하나 하고 대군 마마께서 얼마나 애가 다르시던지요. 소녀 입에 다 뵐 정도입니다.
2: 내가 그랬지. 괜찮으십니까?
3: 손 치우거라 나쁜 놈. 어디 귀한 집 여식을 하룻밤 놀다 치워도 된다 여겨. 내 너를 그리 가르치진 않았느니라. 나에 대한 예우가 남아있다면 근신하는 척이라도 해야 할 것이다.
2: 반드시 그리 하겠습니다.
0: 대비가 입을 삐죽대며 가려다가 은조를 돌아본다.
3: 너는 못 보던 나인이로구나.
8: 저요? 이번에 대구마 맞춰서에 새로 왔습니다.
3: 이름이 무엇이냐?
0: 순간 은조의 시야에 대추가 들어온다.
8: 홍시라 하옵니다.
0: 대비가 도도하게 고개를 끄덕이고 나인들과 함께 자리를 뜬다.
9: 아, 열의 영혼이 깃든 은조가 나인으로 꾸미고 걸로 들어왔네요.
10: 네, 왜냐하면 이제 그 또 은조의 영혼이 깃든 열이 궁중에 대해서 아는 게 없잖아요.
9: 그렇죠.
10: 그러니까
9: 도와줘야죠.
10: 너무 걱정이 돼가지고 네. 따라왔어. 그래서 이제 홍시라는 이름을 갖게 됐는데요. 열과 은조는 그 도열대군의 침전으로 가서 이제 대책을 세웁니다. 왜냐하면 영혼이 뒤바뀌었으니까 이게 이제 몸을 바꿔서 살아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서로의 일상에 대해서 알아야 이제 했던 거죠.
9: 근데 어떻게 방법을 찾아내나요?
10: 네,
9: 어떻게
10: 그래서
9: 되나요?
10: 이제 두 사람이 각자 자기의 주변 인물을 얼굴을 막 그려요. 둘 다 그림을 잘 그리더라고요.
9: 예.
10: 그리고 이제 거기다 특징을 적어줘요. 이 사람 누구고 뭐 이런 거를. 그래서 만약에 그 사람을 만났을 때 얼른 그걸 펼쳐보고 이제 대처를 하려고 그런 이제 작전을 짠 거예요. 그리고 은조는 대추의 호의를 받으면서 이제 임사영의 집 앞에 이제 당도를 한 다음에 대추에게 당부를 합니다. 혼자 거래 남아있을 이제 열. 거긴 또 은조가 깃들어 있잖아요. 그래서 열이 걱정이 돼서 항시 붙어 있고 로 겁먹고 떠는 건 아닌지 어디서 허둥대는 건 아닌지 밥은 제때 먹는지 또 밤에 홀로 우는 건 아닌지 좀 잘 살펴봐 달라고 합니다.
9: 어머 약간 근데 원래 그게 호의무사의 일이잖아요.
10: 네, 그리고 대추가 너무 당연하니까 그게 제 일이라고
9: 원래 했는데
10: 네,
9: 갑자기 왜 이런
10: 그러니까 이제 그 은조가 임사영의 집으로 돌아가니까 엄마 이제 춘섬이 와 있었어요. 은조는 어디 갔다 왔냐는 물음에 이제 돌보던 병자를 이렇게 가서 살피고 왔다 이렇게 둘러댑니다. 그런데 춘섬이 왜 찾아왔냐면은 은밀히 자기가 어디서 돈을 빌렸다면서 돈 꾸러미를 조금 줘요. 그러면서 잘 살고 있겠지만 혹시라도 살다가 정말 살다가 후회가 되고 도망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면 그때 욕을 들고 떠나라고.

0: 손에 물 한 방울 묻히지 않게 하지.
1: 굳게 잡은 손을 내려다보며 준섬이 옅은 미소를 짓는다. 은조는 올곧고 강인한 눈빛으로 그녀를 마주본다.
2: 그 일은 어찌 되어 가느냐?
1: 사랑채.
3: 길동이란 도적의 이름을 썼습니다.
1: 임사영이 부친의 시신 옆에 앉아있다.
2: 길동?
3: 대사관의 국관을 휘젓고 다닌 도적입니다. 죽기 전에도 대사관의 입에 오르며 그 도적을 괘씸했다니 의심하는 자는 없을 겁니다.
1: 승재가 대청마루를 지나 마당으로 내려선다.
4: 흑검.
1: 어둠 속에서 검은 삿갓을 쓴 사내가 나타난다.
3: 포청의 동태는?
4: 대사관의 주변 행적을 수색 중입니다.
3: 다른 이에게 맡기지 말고 네가 주시하거라.
4: 예.
1: 임사영은 부친의 시신 곁에서 눈을 감고 있다.
5: 네가 가지려던 것이 이 조선이더냐?
1: 과거, 옥사.
5: 하늘이 두렵지도 않느냐? 주상이 알면 네 놈은 삼족이 능지 처참일 테시. 목숨이라도 부지하고 싶다면 내게 그 조선의 발을 넘겨라.
1: 임사영의 창이 대사관을 찌른다.
6: 욕망은 말입니다. 아둔한 자가 품으면 파멸입니다.
1: 대사관이 서서히 무너진다.
6: 곧 싸고 갈 골신에 남아 고의 새기고 가십시오.
1: 현재 임사영이 감았던 눈을 서서히 뜬다. 매서운 눈빛이 차갑게 이글대고 있다. 위패 옆 향로에서는 하얀 연기가 꾸물꾸물 피어오른다. 왕의 향로에서도 수상쩍은 연기가 쉼없이 피어올라 침전 안을 뿌옇게 채우고 있다. 금록이 한 손으로 코를 막고 교자상을 챙기더니 잠든 이규의 곁을 떠난다. 눈을 감은 이규의 코로 연기가 빨려 들어가고 있다.
7: 아, 임사영이 대사관을 죽여놓고 길동의 서행으로 덮어씌우려고 하는 거네요.
8: 네, 그런 거죠. 예. 이제 한편 거래 있는 열, 그러니까 은조의 영혼이 깃든 상태인데요. 열이 궁궐에 좀 지리도 익힐 겸 네. 밤에 이제 몰래 이렇게 막 돌아다니다가 어디서 막 약재의 냄새가 나는 거예요. 이렇게 은여니까 이게 네, 좀 빠르잖아요. 네. 그래서 냄새를 맡으면서 막 갔더니 거기가 강령전이라는
7: 강령전이 이제 그 임금 이규의 그쵸. 침전, 네, 숙소.
8: 왕의 침전인 예, 거죠. 예, 예. 어, 약재 냄새는 그 이규의 방에서 타고 있는 그 향 냄새였습니다.
7: 야, 이 이규가 계속 향에 중독되고 있었네요.
8: 네, 그렇습니다. 네, 예. 그런데 이제 열이 거기서 이규와 딱 마주치게 돼요.
7: 맞죠? 어,
8: 예. 그래서 열이
7: 향이 취해 있는 게 아니고?
8: 네, 취해 있는 상태에서 이제 아, 마주치게 되는데 그래서 열이 당장 이 연기 빼야 된다고 이거 너무 자욱하다고 연기가 그래서 이제 문도 열고 향도 막 다 꺼버립니다.
7: 어, 네네.
8: 그러니까 이규가 이게 무슨 짓이냐고 왕한테 감히 그런
7: 감히
8: 거잖아요.
7: 감히 지금 말이 안 되는 거죠.
8: 네, 얘는 이제 은여니까 은여로서 이제 막 그런 처치를 한 건데요. 네네. 이규가 막 진노했는데 열이 뭐라 그러냐면 어떤 시료든 과 해지면 부작용이 따르게 되고 그리고 딱 보니까 임금이 창질이었 그 뾰루지 같은 게 온몸에 아, 나는 그런 병이었으니까 네. 그거는 이제 우황과 금은화를 나는 걸 다려서 먹으면 좋고 또 고약을 그 몸에 발라서 바람을 쐬어주는 것이 가장 좋으니까 새로운 약재에만 기대지 마시고 본래의 시료도 함께 처치를 받으시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7: 오, 참 믿을 만한 네, 어떤 그렇죠. 그 의견들.
8: 그렇죠. 예. 이규는 자신의 병증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열이 좀 의심스럽잖아요.
7: 말이 안 되죠.
8: 어, 자기의 그 병증을 임금의 그 비밀이 마찬가지니까
7: 그렇죠.
8: 예. 그래서 이제 의심을 하는데 열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몸에 난 상처는 병자의 마음에도 상처를 입히기 마련이라 그 무게를 제가 조금 덜어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다 주제도 모르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7: 이렇게, 말을 잘하네요.
8: 이렇게 진심으로 걱정하는 열의 모습에 이규의 노기가 조금은 이제 누그러지게 됩니다. 한편 이즈음 그 임사영의 첫째 아들 승재는 그 가짜 길동을 죽이는 일을 벌여요. 가짜 길동을 만들어서 걔를 죽이고 그리고 사건을 종결해 버린 다음에 그 시신을 산에 묻습니다.
7: 네.
8: 그러니까 이상하잖아요. 갑자기 길동은 그리고 실제로는 은조니까요. 네, 그래서 네. 그 사실을 의심하던 은조와 열이 이제 얼굴을 가리고 몰래 그 길동이라는 사람이 묻힌 그 무덤을 찾아가요. 그래서 거기에서 네. 이제 몰래 찾아가요. 왜냐하면 거기에 누군가 올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7: 아,
8: 한 거예요.
7: 네, 네. 그래서

0: 그래서 그 자리에서 이제 두 사람이 맞닥뜨리게 됩니다.
1: 네, KBS 드라마 은혜하는 도정님아 다음 내용입니다.
2: 영혼이 뒤바뀐 열과 은조가 혼란에 빠진 채 서로에게 검을 겨누고 있다. 은조가 먼저 검을 거두자 열도 검을 내린다.
3: 여긴 언제부터 있었던 거야?
4: 한 시즌 전에.
2: 열이 의아해한다.
4: 근데 그보다 여길 왜 왔는지 물어야 되는 거 아닌가?
2: 은조가 당황한 듯 입을 떼지 못한다.
4: 알고 있었던 거죠. 그날부터.
2: 과거, 영혼이 뒤바뀐 밤.
3: 왜 내가...
2: 아! 열의 혼이 깃든 은조가 아픈 뒤통수를 더듬자 피가 묻어난다.
3: 뭐가 어떻게 된 거야?
2: 은조가 우물 옆에 주저앉는다.
3: 일단 걸러 가야 해.
2: 힘겹게 몸을 일으키자 우물 안에 둥둥 떠 있는 백정탈과 활자루가 눈에 띈다.
3: 저건 백정탈.
2: 은조가 자신의 차림새를 본다.
3: 검은 복슬.
2: 어깨에 맨 보따리에는 옷이 들어있다.
3: 은여보.
2: 과거.
5: 저보다는 같이 있던 은조가 더 자세히 봤을 겁니다. 홍인녀가 같이 있었나?
4: 내가 포청에 있다는 건 어떻게 알았어?
3: 그게 아무튼 이 일 종사관께서 해결해줘서 참 다행이에요.
2: 현재. 은조가 다시 한번 우물을 내려다보는데 수면에 비친 그녀 얼굴에 마치 퍼즐이 맞춰지듯 백정탈이 겹쳐진다.
3: 너였어. 길도.
6: 길동이네. 여긴 없네. 저기로 가보세.
2: 나졸들의 소리가 가까워지자 은조가 주변 창고로 숨어든다.
7: 이 책으로 안 갔겠나?
8: 에휴, 이 사람아 길동님이 어련히 잘 도망치셨겠지.
7: 그럼 다행이고.
2: 의녀복으로 환복한 은조가 동주 때 석삼과 마주친다.
7: 저거 은조 아이가?
8: 응?
3: 저기 이 몸 좀.
2: 은조가 풀썩 쓰러진다.
6: 야 이거 어떡해? 은조야.
7: 은조야.
6: 아이고야 아이고.
2: 현재 은조의 혼이 깃든 열.
4: 왜 처음부터 묻지 않았어요?
3: 숨기고 싶어 했을 테니까. 그 밤 나졸들에게 길동을 쫓는 이유는 들었어. 혈서에 길동의 이름이 나왔다지만 혼례를 올리던 그 시각에 대사관을 살해했을 리는 없고, 혹여 그랬다 해도 마찬가지로 숨겼을 거야. 네가 여기 온 걸로 봐선 누명이 맞네. 아무래도 우리 같은 이유로 여기 온 것 같은데? 가짜 길동의 시신을 수습할 누군가가 나타날까 해서 온 거잖아.
4: 그동안 속였던 거 미안해요.
3: 미안해할 필요 없어. 여인의 몸으로 그 치들을 돕겠다 나선 일은 마땅히 갈채받을 일이니까.
2: 열이 울컥해한다.
3: 그러니까 내 얼굴로 그런 표정 짓지 말라고.
2: 열이 살풋웃는데 멀리서 인기척이 느껴진다. 검은 삿갓으로 얼굴을 가린 남자가 나타나서 가짜 길동의 무덤을 곡괭이로 파헤치기 시작한다. 손등에 가로로 긴 화상 상처가 있다. 은조와 열이 무기를 챙겨 급습할 채비를 한다.
9: 저쪽에 묻었네.
7: 길동이 제사밤만 올려주겠습니다.
2: 동주댁 석삼. 박공관이 온다.
10: 그 누구요?
2: 박공관이 도망치는 삿갓을 쫓는다.
10: 산짐승 아니야? 동주댁 걱정 마요.
2: 석삼이 동주댁을 안는다.
11: 무슨 수작이고.
2: 은주와 열도 멀찍이서 검은 삿갓을 쫓고 있다.
1: 열은 은조가 길동인 걸 알고 있었네요.
0: 네, 그 몸이 바뀌었을 때, 영혼이 바뀌었을 때 알고 있었던
1: 이미.
0: 거죠.
1: 네. 그 검은 삿갓의 정체는 밝혀지나요?
0: 네, 그래서 이 둘이 막 쫓았잖아요. 네. 근데 이 검은 삿갓이 어디로 갔냐면 호랑이 출몰 지역으로 간 거예요.
1: 위험지대로.
0: 그렇죠. 위험하니까 이제 더는 쫓지 못했습니다. 열과 은조.

0: 요는 누군가 이 용의자였던 길동의 죽음을 이렇게 꾸며가지고 그 사건을 종결하고 싶었던 게 아닌가 이렇게 짐작을 하게 돼요. 은조의 몸에 깃든 열은 은조에게 다시는 도적질 하지 말라고, 너무 위험하니까 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이제 그 내가 지금 너의 시신이라고 생각했을 때 이 찾아온 내 심정이 어땠겠냐고. 그러면서 또 자기도 모르게 그 속내를 또 내보이게 되죠.
1: 왜 그런 말 있잖아요. 좋아하는 마음 못 숨긴다고.
0: 맞아요. 네.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또 내가 이런 실수를 했다고 이제 혼자 생각을 합니다. 한편 임사영의 집으로 돌아간 은조는 그 이제 속에 열이 있으니까 열의 카리스마로 그 첫째 아들인 승재를 단번에 제압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걸 이제 그 둘째 아들인 제이가 엿듣게 돼요. 네. 그래서 그 사실을 한 은조가 이제 제이를 쫓아가서 앞을 탁 막아서서 얘기 좀 하자고 이렇게 하게 됩니다.
2: 네. KBS 드라마 은혜하는 도정님아 오늘의 마지막 내용입니다.
3: 뭐야?
4: 작은 손주님과 소통이나 할까 해. 이 집 사내들이 손윗 사람에 대한 법들을 영 익히지 못한 것 같아서 알려주는 거니까 뼈에 새겨 듣도록. 앞으로 이 얼굴에 고작 얼렸다위 소실다위 그 밖에 짓밟겠다 죽이겠다 이 중 어느 것이든 짓거리면 곤란할 거야.
3: 한껏 밟아주려고 했는데 그럴 가치조차 없어 보여.
5: 뭐?
6: 과거 제이가 엿들은 대화.
7: 네가 서방이 누군지 속이고 혼례치는 이유가 다 있었구나. 가실 나를 받아둔 거였어. 솔직히 말해, 예서 별당만의 행세가 하고 싶었던 게지?
4: 예, 그렇다네요.
3: 심청이가 거래한 게 아버지를 위한 공양미 300석이 아니라 도승지 가문의 마님이라는 이름, 그로 갖는 부, 가치 누릴 명예, 고작 신분 상승이라니. 넌 뻔하잖아. 재미없게.
4: 이봐 손주님, 난 신분이 아니라 사람에 대한 예우를 논한 거야. 이 당연한 얘기를 왜 못 알아듣지? 뭐? 손주님의 세속적인 사고방식 따윈 관심도 없고 훈계할 생각은 더더욱 없으니까 앞으로 기본은 지킵시다.
6: 제이가 가려는 은조를 잡아세운다.
3: 너도 결국 똑같아. 차라리 이 모습을 그 사내에게 보이지 그래. 훨씬 더 그럴싸하게 기억됐을 것 같은데.
6: 은조가 팔을 뿌리친다.
4: 사내?
6: 제이가 말없이 가버린다.
4: 아니 뭐야? 사내가 또 있어?
6: 대비전을 찾아온 열이 준비한 탕약을 금반에 받쳐 상궁에게 준다.
8: 대비마마께 전해주시게. 안부도 여쭈어주고.
9: 오늘은 직접 문안 드시라는 대비마마의 명이십니다.
6: 대비가 탕약을 쭉 마시자 열이 잽싸게 빈 사발을 받아든다.
8: 약과 같은 단 음식보다는 대추를 드십시오. 마마께서는 냉한 체질이시니 몸에도 좋을 겁니다.
10: 아...
6: 열이 대추를 내민다. 대비가 수상쩍게 쳐다보며 마지못해 받아먹는다.
11: 아침마다 내의원에 들려 탕약까지 내렸다지.
8: 네.
11: 무슨 해괴망측한 짓을 하려 이러는 것이냐?
8: 지금 하신 오해를 꼭 풀고 싶습니다.
11: 오해?
8: 아드님, 아니 저 말입니다. 심려하시는 것만큼 망종이나 잡배는 아닙니다. 물론 매사 장난스럽고 가끔은 허세 가득하고 꽂히면 막무가내 시시때때로는 왕자병. 왕자니까 엄밀히 병은 아니죠. 아무튼요, 없는 자들에게 선뜻 제 것을 건넬 줄도 알고 가끔은 큰 선심을 내비치기도 합니다. 상대의 거절을 선선히 인정도 해주고 그럼에도 고맙게 안녕을 빌어주고 누군가의 치부를 감춰주고 또
11: 제 입으로 제 자랑을 잘도 늘어놓는구나.
6: 열이 싱긋 웃는다.
8: 제 자랑이 곧 대비마마의 자랑이니까요. 이것이 다 대비마마께서 이 아드님을 멋지게 키우신 덕입니다.
11: 그걸 이제 알았더냐? 얄미운
6: 속마음,
5: 대비마마께서도 연하 어머니와 같으시구나.
10: 군신은 그만하면 되었느니라.
8: 앞으로는 아침 문안 받아주시는 겁니까?
6: 대비가 애교를 부리는 열을 의심스레 쳐다본다. 열이 떠난 뒤
10: 김상궁, 당장 서판관을 불러 그 아이를 데려오라 하게.
12: 누굴 말씀이시옵니까?
10: 나인 홍씨.
6: 처소로 돌아온 열이 안절부절 못하고 서성대자 대추가 걱정스레 본다.
8: 홍씨는 거리에서 쫓겨났다고 하면 안 될까?
13: 그러다 네 명부 통해서 찾아낼려 하시면은요 일이 더 복잡해집니다. 제가 골 밖으로 가서 데려오겠습니다.
8: 아니, 상황이 급박하니 같이 움직여.
1: 야, 이거 아들이 확 달라져서.
0: 그러니까.
1: 이거 엄마가 모를 리가 없습니다.
0: 그러니까 엄마가 제일 잘할 텐데요.
1: 그렇죠. 예, 예.
0: 열이 이제 다급히 은조를 찾아다니다가 은조의 친정까지 가게 돼요. 은조가 거기 와 있었는데 하필 그때 은조의 엄마인 춘섬이 그 은조가 남기고 간 고운 꽃신과 비단 고름 그리고 곱게 접어서 말려놓은 연잎을 이렇게 건네줍니다. 소중하게 간직했던 것 같다면서.
1: 그거 이제 영혼 바뀌기 전에 네. 열이 은조한테 준 거잖아요. 그렇죠.
0: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은조의 마음을 알게 된 열은 아주 의기양양해합니다. 예. 너도 그랬구나. 이러면서.
1: 역시.
0: 예. 예. 그래서 두 사람이 이렇게 투닥거리면서 걸로 향하게 되는데요. 대비가 왜 나인 홍씨를 찾았는지는
1: 그러니까요.
0: 다음 시간에 이어가겠습니다.
1: 아쉽습니다. 네, KBS 드라마 은혜하는 도정님아 지금까지 화면 해설 작가 권성화 씨와 함께 감상했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0: 네, 고맙습니다.
1: 자, 마지막 곡으로요. 벤의 꿈처럼 들려드리면서 저희도 올라갑니다. 전 지금까지 아나운서 오승원이었고요. 고맙습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

모든 언어가 다 그렇지만 영어 공부를 하다 보면 참 재밌습니다. 재능이란 뜻의 영어, 우리가 선물로 알고 있는 기프트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각각의 선물을 받고 태어났다는 겁니다. 그런데 받은 선물을 어디에 뒀는지 깜빡하고 잊고 사는 경우가 종종 있죠. 이왕 받았으니 우리 무엇에 쓰는 물건인지 꼼꼼하게 알아보고 제대로 활용해야겠습니다. 부모님들이나 선생님들이 함께 찾아보는 것도 좋겠죠?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인기가요 박노원입니다.

대한민국 인기가요 들국화의 내가 찾는 아이 들으면서 출발했습니다. 운동했으면 참 잘했겠네. 공부를 좀 더 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말들 은근히 듣는 분들이 계시죠. 남이 모르던 재능, 숨은 재능이 뒤늦게 발현돼서 그렇기도 할 텐데요. 일찌감치 알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싶기도 하지만 지금이라도 운동 열심히 하고 시간 날 때마다 공부한다면 분명히 앞으로는 더 재밌게 생활할 수 있을 겁니다. 익힌 만큼 자신감 붙는 것이 중요하니까 말이죠. 징검다리 연휴를 보내고 있는 대한민국 인기가요. 오늘 LP카페 영업 준비 마쳤고요. 신세미의 언타이틀도 함께 준비되어 있습니다. 노래부터 듣죠. 이용의 서울, 이어서 투코리언스가 부릅니다. 언덕에 올라.

이용의 서울, 투 코리언스의 언덕에 올라 이렇게 두 곡 함께 하셨습니다. 신유숙님께서 오랜만에 다녀가셨고요. 또 심재조님께서는 언제나 그랬듯 반갑습니다 하면서 인사와 함께 비행기 이모티콘을 보내주셨어요. 비행기 타고 싶네요. 김지수님께서는 사연 소개된 날 적어주신 글인 것 같은데 어머 노디 지금 도서관 앞에서 커피 마시며 듣죠. 이름 불러주셔서 감사요 하셨거든요. 김지수님 지금 이 시간엔 어디서 뭘 하면서 듣고 계시는지 궁금하네요. 이소영님 대한민국 인기가요라 쓰고 사랑이라 읽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진짜 고맙습니다. 이소영님 지금 여러분께서는 대한민국 인기가요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노래 두 곡 듣고 LP카페에서 다시 모이죠. 민혜경의 미니스커트 이어서 시아, 다비치, 티아라가 함께합니다. 여성시대

커피향보다 진한 추억이 턴테이블 위에서 빙글빙글 돌아가는 LP카페. 잊고 지냈던 누군가의 얼굴을 떠올리면서 오늘도 지난날의 음악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먼저 감상하실 곡은 1974년에 세상에 나와 사랑받은 양희은의 내님의 사랑은입니다. 이 앨범이 나오기 전까지 양희은은 주로 김민기의 곡으로 활동했죠. 그러다 이 시기부터 다른 뮤지션들의 곡들을 받게 됩니다. 내님의 사랑은 이 곡은 따로 또 같이의 멤버이기도 했던 이주원의 곡입니다. 당시 양희은은 이 곡 외에도 이주원이 작곡한 한 사람, 넌 내 꿈을 펼쳐라를 불렀는데요. 노래들이 낭낭한 그의 목소리와 잘 어울리면서 모두 히트했습니다. 이후에 이주원은 내님의 사랑은을 직접 불러서 따로 또 같이 3집 앨범에 싣기도 했는데 오늘은 양희은 버전으로 함께 듣겠습니다. 이 노래와 함께 소개해드릴 곡은 조진원, 홍종임의 사랑하는 사람아인데요. 사랑하는 사람아는 TBC 라디오 7시의 데이트에서 개최한 듀엣 가요제 사랑의 듀엣에서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노래는 곧바로 큰 인기를 누렸고 영화로도 만들어졌죠. 같은 제목의 영화 사랑하는 사람아라는 작품인데 1981년에 개봉했고요. 정윤희와 한진희가 주연을 맡았고 이후에 똑순이로 유명해진 김민희가 아들 역할을 맡아서 시리즈로 3편이나 나왔을 정도로 흥행에 성공했습니다. 당시 아역이었던 김민희의 눈물 연기가 장안의 화제가 되기도 했었죠. 그럼 두 곡 이어 듣겠습니다. 양희은의 내님의 사랑은 이어서 조진원과 홍종임이 함께 부릅니다. 사랑하는 사람아.

대한민국 인기 가요에서 전해드리고 있는 추억의 LP 카페. 이번엔 1992년에 발표된 박광현의 노래 재회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광현은 이승철의 안녕이라고 말하지 마를 만든 뒤부터 작사가 작곡가로 명성을 얻기 시작했고 이후에 솔로 가수와 밴드를 만들어서 자신의 음악을 해나갔습니다. 그러다 대마초 사건 등 음악 인생의 굴곡을 겪기도 했죠. 오늘 들으실 재회는 지난 시절 사랑했던 그녀의 행복해 보이지 않는 현재의 모습을 보면서 가슴 아파하는 한 남자의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이 노래는 발표 당시엔 서태지와 아이들에 가려져 있었지만 음악 좀 듣는다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큰 인기를 누렸습니다. 박광현 3집에선 김건모와 부른 함께가 가장 많이 알려져 있긴 한데 오늘은 재회를 들어보시죠. 그럼 박광현의 재회와 함께 들을 곡은 색종이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1993년에 발표된 밴드 색종이의 음악성과 감성을 대표하는 노래인데요. 당시 과소비의 대명사로 알려졌던 오렌지족들의 사랑 이야기를 소재로 삼았는데 그들의 감정과 이별의 아픔을 솔직하게 그려냈습니다. 노래 중간에 내레이션 스타일의 랩은 지금에 와서는 조금 촌스럽게 느껴질지도 모르겠지만 추억을 불러일으키기에는 좋은 요소이기도 하죠. 자, 그럼 두 곡 이어 듣겠습니다. 박광현의 재회 그리고 색종이가 부릅니다. 사랑이라는 건.

오늘 LP 카페에서 전해드린 추억의 음악들은 양희은의 내님의 사랑은, 조진원 홍종임의 사랑하는 사람아, 박광현의 재회 이어서 색종이의 사랑이라는 건까지 전해드렸습니다. 대한민국 인기가요. 노래 한 곡 듣고 신세미의 언타이틀로 건너갑니다. 작은 거인입니다. 일곱 색깔 무지개.

0: 낯선 곳을 여행하듯 몇 분간의 음악 여행을 떠나보는 신세미의 언타이틀. 여행 가이드 신세미 음악 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신세미 평론가는 스마트폰 진동과 벨소리 중에 네. 어느 쪽에 더 예민하게 반응하는 편이세요?
1: 진동과 소리 중에 이제 어느 것에 더 민감하냐 이런 얘기신 네.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 소리 지하철 탔을 때 이제 누군가의 벨소리가 크게 울리면 정말 깜짝합니다. 오히려 좀 진동은 본인에게만 그 진동이 가기 그렇죠, 때문에 네. 저는 진동 소리엔 좀 익숙해진 것 같은데 벨소리는 언제 들어도 놀라움을 주는 것 같아요.
0: 가끔씩 막 엄청나게 큰 네. 벨소리가 울릴 때가 있죠.
1: 정말 천지개벽한 듯한 그런 음량으로 울릴 때가 있죠.
0: 맞아요.
1: 네.
0: 자, 오늘 우리가 들어볼 언타이틀 곡 어떤 노래일까요?
1: 네, 오늘은 언타이틀 코너라면 정말 그냥 숙명적으로 소개해야 할 것만 같은 언타이틀 그룹의 1집 앨범 무제에서 수록곡 준비했습니다.
0: 아, 예.
1: 네, 2인조 그룹인데 유건영과 서정환 이렇게 두 명으로 이뤄진 그룹이죠.
0: 언제 데뷔했었죠? 언타이틀이? 네,
1: 96년에 데뷔해서 거의 한 3년 정도 정말 짧지만 이제 뜨겁게 활동하고 해체를 했는데요.
0: 예.
1: 이 중에서 이제 멤버 중에 유건영은 이제 또 작곡가 로 전향을 해서 훌륭한 음악들을 또 많이 남겼어요.
0: 그 유명한 강남스타일.
1: 네. 다들 아시는.
0: 그렇죠.
1: 그 강남스타일이 아무래도 유건영의 작곡 음악 중에 가장 유명할 것 같고.
0: 아, 글로벌 히트곡인데요.
1: 네, 또 뭐 비 아니면 뭐 싸이나 G.O.D의 음악들도 썼었는데요. 이렇게 그룹 활동 이후에도 가요계에 좀 다양하고 좋은 음악.

0: 음악들을 남긴 이들이 이제 시작부터 좀 음악을 대하는 각오가 남달랐어요. 네. 음악 장르나 이제 색깔에 구애받지 않고 좀 다양한 스타일의 음악을 하고 싶다 이런 의미를 살려서 언타이틀이란 이름을 지었다고 하고요. 보통 이렇게 그룹의 방향에 대해서 좀 확실하게 정하고 시작을 하면 대부분 이걸 데뷔 앨범에서 본격적으로 좀 보여주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거든요.
1: 아무래도 그렇겠죠. 네.
0: 그래서 실제로 진짜 1집은 정말 다양한 장르와 색깔의 음악들로 채워져 있고요. 일명 이 태권도 춤을 선보였던 그 타이틀곡 책임져가 아, 또
1: 기억나네요.
0: 인기가 있었고 이제 수록곡 중에서도 R&B 발라드풍의 조금 더라는 곡도 있었고요. 또 일렉트로닉 쪽의 장르로 조금 더 기울었던 그 하우스풍의 음악 자존심이란 곡도 이제 좋은 반응을 얻었던 기억이 납니다. 네. 이렇게 다양한 앨범 수록곡을 가진 앨범 중에 오늘은 마지막 트랙인 오늘 밤이라는 곡 준비했고요.
1: 오늘 밤이요?
0: 네, 이 곡에는 또 업타운의 윤미래가 피처링을 했었습니다. 네. 이 곡은 조금 더 힙합의 문법을 살렸던 곡인데 이 곡을 또 2.5집을 발표할 때는 진주의 피처링으로 바꿔서 이제 또 리믹스를 해서 다시 발표를 했었어요. 이 리믹스 버전으로는 또 방송 활동을 했기 때문에 아마 이제 그 버전을 좀 많이들 알고 계실 텐데 오늘은 오리지널 버전 들어보겠습니다.
1: 네, 활동 기간은 그리 길지 않았지만 오래 기억되는 듀오 언타이틀의 오늘 밤 전해드리면서 신세미 평론가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내일 다시 만나요.
0: 감사합니다.

언타이틀의 오늘 밤, 오늘 소개해드린 언타이틀 곡이었습니다. 대한민국 인기가요, 이 시간에 듣고 싶은 노래가 문득 떠오르거나 누군가에게 전하고 싶은 사연이 생각나시면 언제든지 저희에게 보내주세요. KBS 라디오 홈페이지에서 대한민국 인기가요 입력하시고 청취자 참여란에 사연과 신청곡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콩에 적어주셔도 됩니다. 어반자카파의 노래 듣겠습니다. 그대 고운 내 사랑.

어반자카파의 그대 고운 내 사랑 듣고 왔습니다. 이현주님께서 사연을 보내셨습니다. 친구의 아들이 우리 막내랑 동갑인데 오늘 훈련소 들어간대요.

지금쯤 헤어졌으려나? 소민아, 군생활 잘하고 오느라. 아프고 다치지만 않으면 되는 거지 라고 보내셨습니다. 맞습니다. 군복님은 젊은이들만 보면 응원하게 되죠. 길 가다 거리에서 군인들만 봐도 등 한번 툭툭 두드려주고 싶기도 하고요. 그래서 요즘 뭐 식당에서 군인들이 식사면 대신 계산해주는 어른들도 있다는데요. 야, 소민군 몸 건강히 군생활 잘 하시기를 저도 빌어봅니다. 이현주님 말씀이 맞습니다. 아프고 다치지만 않으면 되는 겁니다. 소민군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얼마 전 관공서에서 꾸준히 일하고 싶다고 사연 남기신 공은집님께서 노디 5월 근무 대략적 스케줄 나왔는데 아마도 관공서에서 격일로 일할 것 같습니다. 요즘은 어학에 관심이 생겨서 공부할 책도 샀답니다 라는 사연 보내셨어요. 그러니까 공은집님 바라던 대로 되신 거죠? 예, 격일이면 최소한 절반 이상은 된 것 같은데 공부하시려고 어학책도 사셨다는 걸 보니까 마음에 여유도 생긴 것 같고 계획대로 잘 지내고 계신 것 같아서 제가 다 흐뭇합니다. 사연 고맙습니다. 공은집님. 오늘 끝고 전해드릴 시간이네요. 루시드 폴의 봄눈 전해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인기가요 박노원이었습니다. 여러분 내일 만나요.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1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안녕하십니까. 세월 따라 노래 따라 원석현입니다. 개울가에 띄엄띄엄 놓여있는 징검다리를 건널 때는 무엇보다 호흡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징검돌 하나를 딛고 나서 잠시 숨을 고르고 다음 돌까지의 거리를 가늠한 뒤에 성큼 뛰어서 건너야 하지요. 5월 1일 노동절부터 주말을 지나 내일 어린이날까지 휴일과 휴일 사이에 놓인 오늘이 마치 징검다리 한가운데에 놓인 징검돌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연휴를 보내고 나서 오늘만 보내면 또 쉬는 날이라 일이 손에 잘 잡히지 않으시겠지만요. 이런 날일수록 호흡을 잘 고르고 다리에 힘을 모아야겠지요. 장현의 노래입니다. 오솔길을 따라서.

네, 오늘은 고재종 시인의 수필 감탄과 연민 중에서 한 대목 읽어드리겠습니다. 눈들어 산을 바라보면 연두, 초록, 마구 번지는 사이로 삼벚꽃, 철쭉꽃, 조파꽃이 펑펑 제 황홀을 터뜨린다. 발자국 옮겨 들길을 걸으면 보리밭 서리서리 물결치는 그 곁에 자운형, 민들레, 제비꽃은 또 꽃소를 놓고 어느 담장 안을 들여다본들 영산홍, 금낭화, 홍도와 한무더기 피지 않은 집이 없다. 산벚꽃의 휘황함이요, 철쭉꽃의 정렬이요, 조팝꽃의 떨림이라 했던가. 민들레의 미소요, 자운형의 유혹이요, 제비꽃의 교태라고 했던가. 무릇 영산홍의 출중함과 금낭화의 붉은 입술과 홍도화의 관능을 보아라. 그 색깔과 향기의 길에 한 번쯤 푹 빠져본다 한들 누가 나무랄 쏜가. 친구 중에 유난히 감탄을 잘하는 친구가 있다. 그는 들길을 걷거나 산행을 하다가도 그 마음이 어린아이처럼 열려 곧잘 탄성을 바라곤 한다. 이것 봐, 이것 봐. 이 제비꽃은 보라색인데 저건 또 흰색이야. 어쩜 이렇게 한 종류면서 이렇게 각기 독특한 색을 가졌을까? 길섭의 작은 꽃 하나를 보고 이토록 감탄할 줄 알고 동백꽃 꿀을 따는 동박새와 살록 맑은 계곡의 산천어에 눈길을 주는 사람은 적어도 생의 환멸이나 권태를 느낄 틈이 없을 것이다. 감탄이란 눈부시고 아름다운 것에 대한 칭찬의 감정이다. 메마르고 닫힌 세상의 꽃이나 초록 같은 것이 바로 감탄이다. 이것만 있다면 초라한 일상을

신의 나날로 바꿀 수 있을 것이다. 문정선의 노래 꽃이야기 이어지는 곡은 신중현의 아름다운 강산.

네, 어린이날 아이들이 가장 가고 싶어하는 곳은 어디일까요? 예나 지금이나 단연 놀이공원이겠죠? 이맘때만 되면 발 디딜 틈 없을 정도여서 놀이기구 하나 타려면 인내심이 꽤 많이 필요할 겁니다. 7, 80년대에 어린 시절을 보내신 분들이라면 아마 서울 어린이대공원에 한번 다녀온 게 큰 자랑거리였을 텐데 그때를 기억하십니까? 오늘은 우리나라 최초의 종합놀이공원 서울 어린이대공원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어린이대공원은 1973년 5월 5일 제51회 어린이날에 처음 문을 열었습니다. 서울 광진구 능동, 예전에 순명항우에 능이 있던 자리이자 한때는 골프장으로 쓰였던 곳인데요. 어린이를 위한 놀이공원으로 탈바꿈했지요. 당시엔 단순히 공원 하나가 문을 연 정도가 아닌 큰 뉴스거리였습니다. 지금이야 아이들을 위한 놀이공원이 흔해졌지만 그 시절만 해도 어린이를 이름에 내걸고 큰 놀이터를 만든다는 게 아주 놀라운 일이었지요. 물론 당시에도 창경원이 가족 유원지 역할을 하고 있었지만 이름 그대로 어린이를 주인공으로 내세운 공간이란 점에서 더 특별하게 느껴졌을 겁니다. 그래서인지 개장 첫날부터 엄청난 인파가 몰렸는데요. 전국에서 인파가 몰려와 발 디딜 틈조차 없었습니다. 사람에 떠밀려 다니다 부모의 손을 놓친 아이들이 속출하면서 개장 첫날에만 미아 보호소에서 부모를 찾은 아이가 300명을 훌쩍 넘었다고 하지요. 그 인기는 금방 식지 않았고 해마다 어린이날 즈음이 되면 인산 인해를 이루게 됐는데요. 1977년도 어린이날엔 하루 입장객이 무려 73만 5천 명이었다는 기록도 남아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산울림의 개구장이, 밥을 껌에 모두 다 함께, 해바라기의 뭉개구름, 그리고 이 시스터즈의 제니의 추억.

이시스터즈가 노래한 제니의 추억까지 네 곡 들으셨는데요. 앞에 들으신 곡들 산울림의 개구장이, 밥을 껌에 모두 다 함께, 그리고 해바라기의 뭉개구름 들으셨습니다. 세월 따라 노래 따라 그때를 기억하십니까? 오늘은 최고의 어린이 놀이공원이었던 서울 어린이 대공원 이야기입니다. 그 시절의 사진들을 보면 재미있는 장면이 참 많은데요. 놀이공원 나들이지만 아버지들 옷차림이 양복에 넥타이를 맨 정장 차림이 많이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이 대공원에 놀러 오는 게 온 가족이 좋은 옷을 차려입고 오는 특별한 행사 같았지요. 어린이 대공원의 놀이기구를 이야기할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은 역시 청룡열차일 겁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롤러코스터로 알려졌는데 처음에 그 무시무시한 속도와 회전 반경을 보고 얼마나 놀랐을까요? 하늘 높이 올라갔다가 쏜살까지 떨어져 내려오던 그 짜릿함. 무섭다고 비명을 지르면서도 한번 타고 나면 또 타고 싶어서 줄을 서게 만드는 마법의 열차였습니다. 그래서 70년대 어린이들의 소원 중에 어린이 대공원에 가서 청룡열차 타는 게 항상 들어있었지요. 그렇게 사랑받던 1세대 롤러코스터인 청룡열차는 1984년 360도 회전하는 88열차에게 자리를 넘겨줬고, 시간이 흘러 2010년에 새로운 열차가 도입되면서 청룡열차란 이름을 다시 붙이게 됐지만 아쉽게도 지금은 철거되고 패밀리코스터라는 새로운 방식의 놀이기구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어린이 대공원을 크게 분류하자면 놀이공원과 동식물원으로 구분할 수 있겠는데요. 동물원도 아이들한테 참 인기가 많았지요. 코끼리, 원숭이, 사자와 호랑이까지 책에서나 보던 커다란 맹수들을 직접 볼 수 있었으니 한번 들어가면 아이들의 눈과 발이 떨어질 줄 몰랐습니다. 이국적인 유리온실로 꾸며진 식물원은 1973년 개장 때부터 반세기 넘게 자리를 지켜오고 있는데, 겨울철에도 유리문을 열고 안에 들어가면 훈훈한 공기와 함께 흙냄새, 풀냄새가 물씬 풍겨왔습니다. 지금이야 뭐 곳곳에 만들어진 식물원에서 이국적인 나무들을 만나볼 수 있지만 그 당시만 해도 야자수나 바나나나무, 거대한 선인장을 볼 수 있는 곳은 이곳밖에 없었을 겁니다. 자, 이번에 들어보실 노래들 현경과 영애의 참 예쁘네요, 서수남과 청일의 동물농장, 유리시스터즈의 꿈나무, 동그라미의 별처럼 아름답게, 네 곡입니다.

세월 따라 노래 따라 그때를 기억하십니까? 오늘은 서울 어린이 대공원 이야기를 해드리고 있고요. 노래 네 곡 들어봤습니다. 현경과 영애의 참 예쁘네요. 서순환과 정일의 동물농장 그리고 유리 시스터즈의 꿈나무. 방금 들으신 곡은 별처럼 아름답게 동그라미의 노래였습니다. 서울 어린이 대공원은 소풍과 사생대회의 단골 명소였습니다. 봄, 가을철이면 공원 곳곳에 돗자리가 깔렸는데 거기서 어머니가 싸주신 김밥을 맛있게 먹고 스케치북을 펼쳐 그림을 그렸습니다. 사생대회에 출품할 그림을 완성하고 나면 단체로 모여서 공원 한가운데 우뚝 솟은 팔각당이나 거대한 분수대 앞에서 사진 촬영을 하기도 했지요. 공원 전속 사진사들이 큼직한 사진기로 사진을 찍어주는 풍경이 아주 흔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게 어린이들의 낙원 같았던 어린이 대공원은 2006년 공원 입장료가 무료화되면서 누구나 가볍게 찾아올 수 있는 최고의 휴식처가 됐습니다. 물론 놀이동산은 돈을 내고 이용할 수 있지만 동물원과 식물원은 무료로 구경할 수 있게 됐지요. 특히 개장 50년을 넘기면서 최근에 대대적인 재정비 작업을 마쳤다고 합니다. 사생대회의 단골 배경이었던 팔각당은 이제 북카페와 실내 놀이터, 전시관을 품고 있는 다목적 문화공간으로 변신했고 원숭이와 물개쇼를 하던 동물 공연장 자리는 연극과 뮤지컬을 즐길 수 있는 공연장으로 탈바꿈했습니다. 어쩌면 50여 년 전 양복 입은 아버지의 손을 잡고 이곳에 놀러 왔던 꼬마가 이제는 자신의 아이들 혹은 손주들의 고사리 손을 잡고 새로운 감회로 이곳을 구경하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많은 것이 변했지만 5월의 햇살과 아이들의 천진난만한 웃음소리는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없겠지요. 세월 따라 노래 따라 그때를 기억하십니까? 오늘은 서울 어린이 대공원을 잠시 추억해봤고요. 이번에 준비한 노래는 다섯 손가락의 풍선, 이상은의 담다디, 임병수의 아이스크림 사랑, 그리고 자전거 탄 풍경의 보물 네 곡 띄워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만나볼 옛날 신문은 1989년 5월 2일자 경향신문 기사입니다. 제목은 국교생 책가방 평균 무게 4kg. 우리나라 국민학교 어린이들은 평균 4kg 이상의 무거운 책가방을 갖고 다니며 고학년 중에는 6kg 이상의 짐을 들고 다니는 경우도 많아 책가방 개선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한국어린이보호회가 서울시 내 4개 국민학교의 1학년과 5학년 어린이 579명의 책가방과 도시락, 신주머니 등의 무게를 달아본 결과 전체 어린이가 4.13kg의 짐을 등 또는 어깨에 메고 다니고 있었다. 네, 이 기사를 보고 기억을 더듬어 보니까 정말 그 당시에는 가방이 참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초등학교 고학년은 6kg이 넘었다고 나오는데 그 시절 가방 내용물을 생각해보면 그럴만도 했지요. 일단 네모난 가방 자체가 무거웠고 교과서의 준비물들, 미술 수업 있으면 크레파스나 물감, 뭐 철학 세트 같은 것도 있었겠고 거기에 도시락 통도 무거웠지요. 양은 도시락에 보온병에 신발 주머니까지 들고 다녔습니다. 요즘 초등학생들 가방을 보면 참 가볍고 실용적이던데 학교에 사물함이 다 있어서 무거운 책은 거기 두고 다니고요. 급식이 나오니까 도시락이나 보온병을 챙길 일도 없겠지요. 아이들 어깨가 가벼워진 만큼 학교 가는 발걸음과 마음도 그만큼 가볍고 신났으면 좋겠습니다. 방주연의 노래입니다. 자주색 가방.

자주색 가방 방주연의 노래였습니다. 자, 내일은 어린이날이고 또 여름의 시작을 알리는 절기 입하입니다. 이제 자연의 빛이 한층 더 진한 초록으로 변해가겠지요. 그리고 이번 주 금요일은 어버이날이니까 어찌 보면 가정의 달 5월의 하이라이트 같은 주간입니다. 지치지 않게 체력 보충 잘 하시고요. 가족과 함께 좋은 추억들 많이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네요. 홍민의 석별, 오늘 마지막 곡으로 띄워드리겠습니다. 세월 따라 노래 따라 원석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2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안녕하세요. 국악의 향기 아나운서 정지원입니다. 조선시대 율곡이인은 스스로 경계하는 글, 자경문을 짓고 수양의 기준으로 삼았어요. 그리고 그 안에 정심이란 항목이 있는데요. 마음을 돌보는 일에 관한 겁니다. 마음이 살아있는 물건 같아서 요동치면 편안하기 어렵고, 마음이 어지러워지고 혼란할 땐 마땅히 정신을 가다듬어 따라가지 말란 내용이죠. 바쁜 현대인들에게도 마음 챙김은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흔들리는 마음을 억지로 누르기보단 그 흐름을 지켜보면서 중심을 잡는 연습이 언제나 필요한 것 같아요. 하현도들이, 성희신의 해금, 송승은의 양금, 최명화의 생황, 허세영의 첼로 연주입니다.

서계리가 편곡한 천년만세 중에서 개면가락도들이 신주희의 대금과 임진영의 플룻 연주였습니다. 그리고 먼저 들으신 곡 하연도들이, 해금의 성이신 양금의 송승은, 생황의 최명화, 첼로의 허세영이었습니다. 흔들리는 마음을 붙잡기보다 그저 바라보는 것, 그것도 하나의 쉼이 아닐까요?

몇 그루 대나무를 빗속에 옮겨 심었으니 이게 낀뜨락에서 마음껏 새 가지 자라겠지. 한가한 도화 버들은 봄빛을 다투었지만 한 해가 저물어도 고된 마음 나만이 알겠어라. 조선시대 이상정의 시 청명각 동쪽들 아래로 열 그루의 대나무를 옮겨 심다 였습니다. 청명각은 이상정이 현감으로 일하던 곳, 연일 관아에 딸린 집입니다. 연일은 지금의 경상북도 포항에 속한 지역이죠. 이상정은 청명각에 머물면서 일도 하고 쉬기도 했는데요. 봄비가 내리는 어느 날 뜰 앞에 대나무 열 그루를 옮겨 심었습니다. 이제 1년 내내 변치 않는 대나무를 감상하게 된 거죠. 복숭아꽃, 버들이 봄날 한때를 다툴 때도 올곧은 마음을 지켜줄 고마운 풍경입니다. 청성곡, 정재국의 단소연주입니다.

청송곡, 정재국의 단소로 옛글 따라 느긋하게 이어 들으셨습니다. 다음은 가야금 병창 호남가 노들강 초록물 사철가를 강정숙과 여러분의 가야금 병창으로 강영수의 장구 반주와 함께 들으시죠.

강정숙과 여러분의 가야금 병창, 강형수의 장구 반주로 들으셨습니다. 가야금 병창 호남가 노들강 초록물 사철가였고요. 이어서 조재훈이 작곡한 파미르 수상곡, 권영미의 소금과 서울시 국악관현악단의 연주입니다.

우리 음악 가운데 처사가가 있습니다. 가사에 속한 노래인데요. 가사란 긴 사설을 부르는 전통 성악곡입니다. 가곡 시조와 함께 정가로 구분되고 12곡이 전한다고 해서 12가사라고도 하죠. 또 음악적으로 많은 기교가 필요해서 전문가의 노래로 알려져 있고요. 선비계층이 풍류방에서 감상하고 즐겼습니다. 가사 처사가 사설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천생아재 쓸데없어 세상 공명을 하직하고. 천생아재는 하늘이 내려준 재주꾼을 뜻합니다. 하지만 이런 재능이 쓸데가 없어서 세상의 공적과 명예를 버렸다고 했어요. 일을 그만두고 벼슬에서 물러났던 겁니다. 이어지는 사설입니다. 양한

수명하여 올림처사 되오리다. 한가롭게 목숨을 부지하면서 구름 낀 숲속에 숨어 사는 선비가 되겠단 말입니다.

12가사 처사가 사설은 8장으로 구성되고 모두 다 부르려면 20분이 훌쩍 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부만 따로 떼서 노래하곤 하는데요. 이런 사설이 또 있습니다. 구승갈포 몸에 걸고 삼절죽장 손에 쥐고 낙조 강호경 좋은데 망해 완보로 내려가니 칡배옷을 몸에 걸쳐

있습니다. 살구나무는 공자와 관련이 있기도 합니다. 공자가 제자들을 모아놓고 가르쳤던 장소가 살구나무 밑이라고도 하죠. 그럼 12가사 처사가를 문현의 노래로 보내드립니다.

시비가사 처사가 문연의 노래였습니다. 다음은 김한년이 작곡한 돌담길, 김선효의 검은고 연주로 감상하시죠.

김선효의 검은고 연주로 돌담길 감상하셨습니다. 삶을 반듯하게 가다듬는 힘은 외부에 있지 않을 거예요. 어떤 순간에도 길을 잃지 않으려고 애쓰는 우리 마음속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곡은 아나볼릭 오리엔탈 익스프레스의 연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국악의 향기 아나운서 정지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3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1: 지금까지 대한민국 서울에서 방송하는 KBS 한국방송 제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은 수도권 FM 104.9MHz, AM 1134kHz, 전주 675kHz, 창원 936kHz, 순천 576kHz로 매일 오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3시까지 하루 21시간 방송하고 있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2026년 방송지표를 세계를 잇다, 매일을 밝히다로 정했습니다. KBS는 언제나 국민 곁에 함께하겠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규정을 준수합니다. 라디오 방송 편성 책임자는 라디오센터장 하종란입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서울에서 방송하는 KBS 한국방송 제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은 수도권 FM 104.9MHz, AM 1134kHz, 전주 675kHz, 창원 936kHz, 순천 576kHz로 매일 오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3시까지 하루 21시간 방송하고 있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2026년 방송 지표를 세계를 잇다, 매일을 밝히다로 정했습니다. KBS는 언제나 국민 곁에 함께하겠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규정을 준수합니다. 라디오 방송 편성 책임자는 라디오센터장 하종란입니다.

0: 음악은 가장 정직한 마음의 통역사죠. 그 통역사와 함께하는 신세미 언타이틀. 오늘도 신세미 음악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5월이 참 여러모로 바쁜 달이잖아요.
1: 네. 네,
0: 기념일도 많고 행사도 많고. 우리 신세미 평론가에게도 특별한 이벤트가 있을까요?
1: 저도 뭐 개인적으로는 가족도 챙겨야 되고
0: 예.
1: 그런 일들이 있지만 특히 5월에는 예. 이제 또 심사가 많이 있어요.
0: 아, 그래요?
1: 이제 아티스트들 지원하는 음악 사업들의 심사가 예. 이제 5월이 끝이어서 이때 저도 마무리해야 될 심사들이 조금 있습니다.
0: 바쁘시겠네요.
1: 예. 하지만 음악을 듣는 일이어서 예. 예. 사실 뭐 재밌습니다.
0: 그러시군요.
1: 네.
0: 오늘 우리가 들어볼 원타이틀 곡은요?
1: 네, 오늘은 스탠딩 에그의 미니 앨범 36.5에서 수록곡 준비했습니다.
0: 스탠딩 에그요?
1: 네, 스탠딩 에그가 이제 3인조 그룹으로 알려져 있는데 사실 멤버들에 대한 정보는 좀 비밀에 붙여져 있는 팀이에요.
0: 그래요?
1: 네, 그냥 에그 1호, 2호, 3호 이렇게 익명을 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고요. 결성 이전에는 작곡가로 활동했다는 그런 정보가 알려져 있는데 이제 본인들이 좀 어쿠스틱 음악을 직접 해보고 싶어서 이렇게 팀을 결성했다고 알려져 있고요.
0: 네.
1: 시작점, 그 출발점은 어쿠스틱 음악이었을지 몰라도 이제 점점 다양한 음악들을 시도했던 팀이에요. 이 오늘

0: 수록곡을 골라본 미니 앨범도 이 정규 3집 이후에 발표했던 앨범인데 이 스탠딩 에그의 3집부터 조금씩 느껴지던 그 모던 록 장르에 대한 호기심과 관심이 이 미니 앨범에서도 좀 이어지고 있거든요. 예. 이 앨범의 타이틀곡은 그래 너라는 곡인데요. 이 곡에서는 또 이제 미국 대중음악에 어떻게 보면 시초로 좀 거슬러 올라가서 뭐 컨트리나 흑인 음악에서 좀 영향을 받은 듯한 그런 음악을 또 들려주고 있고요.
1: 색깔이 다양하네요.
0: 네. 그래서 이 수록된 다섯 곡 각각에서 이제 좀 서로 다른 장르를 탐색하는 듯한 느낌이 살짝 들긴 하지만 오늘 이제 함께 들어볼 수록곡인 고백이라는 곡은 조금 더 스탠딩 에그를 떠올렸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그 아기자기한 감성, 어떻게 보면 좀 속마음을 크게 확대한 듯한 그런 내면의 가사가 좀 또렷하게 느껴지는 네. 곡이에요. 그래서 아무래도 스탠딩 에그의 좀 이런 소박하고 내밀한 이야기들을 좋아하셨던 분들이라면 이 수록곡 고백이라는 곡이 조금 더 취향 저격 확률이 높을 것 같습니다.
1: 네, 우리 대한민국 인기가요 애청자 여러분들께는 그리 익숙치 않은 글일지도 모르겠는데요. 오늘 소개받은 스탠딩 에그의 고백 함께 들으면서 신세미 평론가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스탠딩 에그의 노래 고백, 오늘의 언타이틀 곡이었습니다. 대한민국 인기가요, 이 시간에 듣고 싶은 노래가 있거나 누군가에게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신 분들은 저희에게 보내주세요. KBS 라디오 홈페이지에서 대한민국 인기가요 입력하시고 청취자 참여란에 사연과 신청곡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콩에 편하게 적어주셔도 되겠습니다. 장희숙님께서 한여름 같은 뜨거움에 벌써 여름을 체험했습니다. 조금만 움직여도 덥네요. 봄을 좀 더 마음에 담아봅니다. 라는 사연 주셨습니다. 맞습니다. 장희숙님. 아침 저녁으로는 그래도 뭐 선선했는데 낮 기온은 뭐 26, 7도까지 갔었죠. 서울이. 낮 기온 보면은 여름 더위가 대단하겠다 싶어서 벌써부터 겁도 나고요. 그래도 여름 걱정은 그때 가서 하고 봄을 좀 더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사연 감사합니다. 장희숙님. 어린이날에 전해드린 대한민국 인기가요. 이제 끝고 전해드려야 되겠네요. 윈디시티의 엘리뇨 프로디고 전해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인기가요 박노원이었습니다. 여러분 내일 만나요.

0: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7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1: KBS 오디오북 최고의 클립

인문 여행자 사라진 시간을 걷다. 김경환 지음, 성우 이규석 읽음. 아잔 차가 실천한 윗바사나 수행법은 단순하다.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놓아두는 것이다. 아무것도 붙잡지 말고, 심지어 깨달으려고도 하지 말라고 가르친다. 집착도 거부도 아닌 중도를 걸으라고 한다. 세상의 일시적인 일들은 불만족스럽다. 자아가 없음을 알아차리고 모두 놓아버려야 한다. 불교 명상에 관한 그의 간결하고 명쾌한 법문들은 거침이 없다. 선승의 유머와 통찰을 잊지 못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은 까닭이다. 스코타이에 머무는 동안 나는 마음속에 아잔차의 수행법을 떠올리며 만다라를 그렸다. 완전하지 않고 방황했던 과거의 내 흔적들이 모여 현재의 나를 이룬 것이라면 이것은 인생의 영원한 굴레일 것이다. 고요한 사원에서 만난 만다라의 끝 어디쯤에 열반의 세계가 숨겨져 있지 않을까? 침묵 속에 깊이 잠겨있는 스코타이의 모습을 수채화로 마음속에 그려넣으며 오후의 햇볕을 넉넉하게 떠나보냈다.

아제 파라 아제 파라승 아제 모지 사바하 가자 가자 건너가자 저 피안의 세계로 가자. 금강경의 만다라를 떠올리며 텅 비어서 더 깊어진 과거의 땅을 걷고 또 걸었다.

작곡가 안토닌 두보로자크는 기차를 사랑했다. 어린 시절 그는 프라하 근교에 막 깔리기 시작한 철길로 나가 놀며 그 위로 증기기관차가 내달리는 모습에 매료되었다. 어른이 되어서도 틈만 나면 기차역에 들러 노선과 시간표를 외우며 기관사들과 대화를 나눴다. 어른이 되어서도 틈만 나면 기차역에 들러 노선과 시간표를 외우며 기관사들과 대화를 나누었다. 나이가 들어서는 사위에게 지나가는 기차의 엔진 번호를 기록해달라고 부탁할 정도였다. 당시로서는 신세계였던 미국으로 건너간 뒤에도 기차역을 찾아가는 일은 그의 변치 않는 취미였다. 드보르자크만큼 소리에 집중한 또 다른 인물, 시미언 피즈 체니는 음악학자이자 침례교회 사제였다. 그는 새소리를 비롯한 온갖 자연의 소리를 기록하고 기부한 책, 야생숲의 노트를 남겼다. 체니 사제는 뉴욕 제노시오의 외딴 사제관에서 살다 세상을 떠났다. 멀리 기차가 지나가고 나면 그는 성당 마당에 나와 습관처럼 새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잊힐 뻔했던 그의 기록은 딸 로즈몬드가 사비로 출간한 유고집으로 남았다. 체니와 비슷한 시대를 살았던 드보로자크는 뉴욕에서 우연히 이 유고집을 읽고 감동을 받았다. 드보로자크는 향수를 달래려 아이오와의 체코 이민자 마을을 자주 찾았고 여름 휴가를 보내던 어느 날 고향 보헤미아를 닮은 작은 산촌에서 멜로디를 흥얼거리며 작곡에 몰두했다. 체니의 마음을 빌려 써내려간 명곡 현악 사중주 12번 아메리카는 그렇게 짧은 시간에 완성되었다. 그리고 1982년 보스턴의 한 도서관에서 발견된 사제의 기보를 바탕으로 프랑스 작가 파스칼 키냐르는 우리가 사랑했던 정원에서를 집필했다. 우연히 이 작품을 읽은 나는 가슴이 뛰어 한동안 프라하를 가야겠다는 생각뿐이었다. 드보르자크와 체니, 키냐르 세 남자의 우연과 인연을 떠올리는 일은 고단한 일상 속 작은 즐거움이었다. 음악 축제가 열리던 봄, 나는 결국 프라하로 날아갔다. 체코에서 내가 가장 먼저 찾은 곳은 루돌피눔이었다. 루돌피눔은 1884년 완공된 체코 프라하의 신 르네상스 양식으로 지어진 음악당이다. 웅장하지 않되 격조가 넘친다. 다뉴브 강변에 세워진 이 건물은 개관 당시 참석한 합스부르크 왕가의 황태자 이름을 따 루돌피눔이 되었다. 하지만 사람들은 이곳을 드보르자크 뮤직홀로 기억하고 있다. 음악당 앞 광장에는 체코 음악의 아버지 드보르자크의 동상이 우뚝 서 있고 지붕 난간에는 체코와 오스트리아, 독일 출신 음악가들의 조각상이 일렬로 장식되어 있다. 드보르자크는 파격적인 연봉을 제안받아 미국으로 건너갔지만 지치고 힘들 때마다 고향 보헤미아의 들판과 숲을 떠올렸다. 주말이면 좋아하는 기차를 타고 체코 이민자들이 모여 사는 마을을 찾아가기도 했다. 드보르자크 뮤직홀에서는 그의 작품들이 연주되고 있었다. 피아노 곡이 지나가고 이어진 아메리칸의 선율이 음악당을 채웠다. 우수 어린 첼로는 마음과 정신의 경계를 관통하는 화살 같았다. 숲속을 스치는 시원한 바람과 나뭇잎이 흔들리며 내는 소리. 지평선과 강이 나란히 걷는 듯한 평화로운 전원 풍경이 그 안에 가득 담겨 있었다. 드보르자크의 선율에는 흑인 영가나 아메리카 원주민 음악의 정서가 어렴풋이 묻어난다. 그가
인디언 음악과 흑인 영가의 오음계 음률에서 영감을 발췌해 담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곡은 미국의 정취가 살아있는 특별한 음악이기도 하다. 낯선 대륙에서 향수를 달래며 길어올린 이방인들의 소리와 정서를 그는 한자리에 고요히 녹여냈다. 연주를 따라 눈을 감으면 보헤미아의 산과 들판이 스쳐가고 낯선 땅 미국에서의 고독이 짙게 배어난다.

보헤미아는 사방이 산맥으로 둘러싸인 마름모골의 분지다. 엘베강과 다뉴브강 사이의 지평선에서 피어오른 생명들은 역사를 유랑하는 보헤미안의 정서로 세계인들을 울렸다. 나는 특히 드보르자크의 보헤미아의 숲으로부터와 어머니가 가르쳐주신 노래들을 사랑한다. 보헤미아의 숲으로부터에서 들리는 첼로 1번 현의 소리, 잔잔한 비브라토가 만들어내는 깊은 맛은 울창하고 고요한 녹원을 마차로 가로지르는 느낌을 준다. 첼리스트 자클린 뒤프레의 연주라면 더없이 호사였다. 나는 하늘을 배경으로 낙엽이 흩날리기 시작할 때 이 노래를 즐기고 난다. 드보르자크는 프라하 북부 다뉴 강변의 작은 마을에서 태어났다. 부친은 가업인 정육점을 이어라고 했지만 그는 음악 선배 베드르지흐 스메타나를 따라 체코 국민음악 운동으로 인생의 방향을 정했다. 이후 오스트리아 정부 장학금 시험을 거쳐 요하네스 브람스의 눈에 들었고 그가 추천한 슬라브 춤곡은 드보르자크를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 1892년 51세의 나이에 미국 국립음악원의 초청으로 조국을 떠난 드보르자크는 신세계로부터로 대성공을 거뒀다. 인종을 가리지 않고 흑인 영가와 재즈, 블루스, 아메리카 원주민 음악까지 폭넓게 받아들인 결과였다. 체니가 기록하던 새소리들은 훗날 드보르자크의 협주곡으로 되살아났고 한 세기가 지난 뒤에는 키냐르의 명조로 영원히 남게 되었다. 키냐르의 소설 우리가 사랑했던 정원에서에는 새소리와 새 이름 외우기를 좋아했던 한 남자의 인생이 잔잔하게 녹아있다. 체니는 함께 풀을 뽑고 화초를 가꾸던 아내가 지병으로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나자 어린 딸의 이름을 로즈몬드에서 아내의 이름 에바로 바꿔 부르며 지순한 사랑을 고집했다. 에바의 정원을 가꾸던 시간이 지나고 체니의 정원이 이어졌으며 다시 로즈몬드의 정원이 시작된다. 대지의 강물이 이름을 바꾸며 흐르듯 시간과 인생은 그렇게 겹겹이 쌓여 역사가 되었다. 모든 이의 삶 또한 그러할 것이다. 우리가 사랑했던 정원에서는 마치 소설과 희곡의 중간 어딘가에 놓인 이야기로 체니와 로즈먼드, 죽은 아내 에바를 둘러싼 초혼극 같은 소설이다. 키냐르는 출간 즉시 프랑스의 문학과 음악상을 수상했고 이어 프랑스 최고 권위의 문학상인 콩쿠르상을 수상했다. 추상파 화가 마크 로스코의 화폭에 칠해진 어둠 같은 시간이 지나가고 그 자리에 무지개가 떠오르는 느낌이다. 외로움과 고통 다음에 찾아오는 기원의 새소리들이 이어진다. 마침내 음악이 멀어지고 깃드는 평화와 고요, 그리고는 침묵이다. 21세기 들어 작곡가 올리비아 메시앙은 새소리를 지구상 최고의 음악이라고 적기도 했다. 나무를 스치는 바람소리, 창문을 두드리는 빗방울소리, 지저귀는 새들의 소리는 체니 사제가 죽은 아내를 그리워하는 언어로 간직되었다. 생명이 없는 사물에게도 그들만의 음악이 있다. 수도꼭지에서 반쯤 찬 양동이 속으로 똑똑 떨어지는 물소리에 귀 기울여 보시라. 사제 시미언 피즈 체니의 기보 마지막 대목에서 눈물이 핑 돌았다. 인생에서 고독과 슬픔은 불행이 아니라 인간의 내면 세계를 정화시키는 필연적이고 아름다운 동반자이리라. KBS 오디오북 최고의 클립.

쾌적한 사회의 불쾌함. 구마시로 도루 지음. 성우 이규석 읽음. 한국어판 서문. 속도와 기준의 상향이 일상이 된 사회. 저의 첫 책 로스트 제너레이션 심리학이 2014년에 한국에서도 출판되면서 이를 계기로 저는 한국의 여러 사회학자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들과 이야기를 나눌 기회를 얻었습니다. 2015년에는 서울 하자센터에서 열린 청소년 창의 서밋에, 2018년에는 후쿠오카에서 열린 한일 청년정신의학회 학술대회에 참여하게 됐지요. 그 무렵부터 저는 문화와 사회의 연관성, 그리고 사회규범과 정신의료의 관계에 관심이 생겼습니다. 말하자면 자본주의와 사회계약, 개인주의와 같은 근대사상이 동아시아에 침투하면서 어떤 현상이 나타났는지를 추적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책은 바로 이러한 문제의식을 토대로 쓴 저의 첫 번째 책입니다. 코로나 시대를 거치면서 세계는 더욱 혼란스러워졌지만 사실 그 이전에 일어난 사회 변화도 매우 급격하고 험난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이를 살펴보기 위해 이 책에서는 20세기 말부터 오늘날까지 일본에서 일어난 여러 사회 변화의 양상을 중점적으로 되돌아봅니다. 21세기에 접어들면서 도쿄를 비롯한 일본의 여러 도시는 점점 더 안전해지고 청결해졌습니다. 정신과 의사들은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 ADHD나 자폐 스펙트럼 장애 ASD와 같은 발달 장애를 포함한 훨씬 더 넓은 범위의 사람들을 치료하고 지원해야 하는 대상으로 간주하게 되었고, 정신질환의 조기 발견과 조기 치료 역시 가속화됐습니다. 2000년경에는 블랙 기업이라는 말이 유행했지만 오늘날에는 오히려 화이트 기업이라는 표현이 더 어울리는 장면들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많은 기업이 사내 복지를 늘리고 사회 법규를 준수하고 각종 차별과 불평등을 개선해 나가고 있지요. 이전 시대에 비해 각종 사회계약이 비교적 충실히 지켜지는 이러한 변화는 새로운 세대들이 분명 반길 만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대신 우리는 그러한 사회에 어울리는 인간이 되어야만 하게 되었습니다. 거리가 안전하고 청결해질수록 우리 자신 역시 이에 어울리는 흠결 없는 존재가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화이트 기업에 입사하려면 학력과 능력뿐 아니라 개인의 태도와 생활 방식까지 포함해 말 그대로 화이트한 개인이 될 것이 요구됩니다. 만일 우리 사회에서 정신의료가 이런 쾌적한 사회와 화이트 기업에 적합한 인간을 선별하는 장치로서 기능하고 있다면 어떨까요? 마치 보이지 않는 손처럼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는 결코 반길만한 상황이 아닐 것입니다. 정신의료는 언제나 환자의 편에 서야 하며 사회를 위한 선별장치로 작동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이 책 2장에는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한 사람의 정신과 의사로서 제가 품고 있는 생각들을 담았습니다. 또한 우리는 자본주의의 논리에도 속절없이 휘둘리고 있습니다. 현재 일본에서는 누구나 비용 대비 효과, 시간 대비 효과를 늘 의식하며 살고 있죠. 물론 시간은 금이라는 논리나 돈과 지위, 풍요로운 삶을 갈망

강화는 상승 지향적 가치관은 사회를 발전시키고 개인의 가능성을 끌어올리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가치관이 사회와 개인의 삶 속에 지나치게 깊이 스며들면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요? 한국의 독자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만 일본에서는 특히 도시로 진출하려는 능력 있는 젊은이들 사이에서 아이를 낳지 않으려는 경향이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구마시로 도루의 책 쾌적한 사회의 불쾌함을 들으셨습니다. 지금까지 성우 이규석이었습니다.

원작 고요한, 극본 서연희, 연출 이주영, 내레이션 전병아.

0: 마구리 씨 결혼만 해준다면 뭐든 다 할 수 있어요. 에?
1: 데이비드 손은 여전히 따뜻하다. 아니 저 그래도 손은 좀 놓고
0: 같이 병원도 가주고, 에? 산책도 시켜주고, 식사도 준비해주고, 예, 저 폴로 목욕도 시켜줄게요. 공짜로.
1: 근데 영주권만 받고 날라버리면 어떡해요?
0: 아, 저 그런 사람 아니에요. 계약서라도 쓸까요? 원하면 쓸게요.
1: 그깟 종이 쪼가리를 어떻게 믿어?
0: 믿고 안 믿고는 마거린 마음이지만 믿어서 손해볼 건 없잖아요. 아, 마거린의 마음을 움직일 만한 말을 해야겠어. 마거린, 외롭지 않게 죽을 확률이 많아진다고 생각해봐요.
1: 외롭지 않게 죽는다?
0: 예.
1: 그렇다면 좋아요.
0: 고마워요. 정말 고맙습니다.
1: 어머나, 이렇게 꽉 껴안으면.
2: 너무 기뻐. 장은 마거릿을 끌어안았다. 마거릿의 몸에서 나는 퀴퀴한 냄새마저 달달하게 느껴졌다. 마거릿이 포옹을 풀고 물었다.
1: 정말 괜찮겠어요?
0: 예?
1: 데이비드, 나는 늙었어요. 고혈압도 있고 뇌졸중으로 쓰러진 적도 있고요. 나중에 나 때문에 데이빗이 힘들어질 수도 있어요. 이런 나한테서 도망치지 않고 끝까지 지킬 수 있겠어요?
0: 그럼요. 맹세할게요. 결혼 반지는 왼손에 끼는 거니까 전남편 결혼 반지는 빼고.
1: 어머나, 내가 좋아하는 테토넘.
0: 마거릿, 나와 결혼해 주시겠습니까?
1: 네.
0: 아 참 이 타이밍에. 아 데이지 뭐야 진짜. 미안해요.
1: 아. 자, 결혼식은 다음 주 일요일에 하자.
0: 그렇게나 빨리요?
1: 아 왜? 싫어?
0: 아, 아니요. 아, 이렇게 빨리 해서 좋다고요.
1: 한 살이라도 젊었을 때 해야지. 결혼식은 내가 게리와 결혼식을 한 성당에서 하면 돼.
0: 아, 마거릿 아파트 건너편에 있는 성당 말이죠?
1: 세례자 요한 성당. 아, 저, 마침 나를 성당에 다니도록 인도한 신부님이 부임했거든. 아... 그 신부님한테 부탁하면 빨리 결혼식 올릴 수 있을 거야.
0: 아, 저도 가끔 그 성당에 가서 앉아있을 때 있는데 성당에 있는 순간만큼은 불법 체류자라는 걸 잊거든요.
1: 어머나, 데이비드도 성당 다녀?
0: 아유, 한국에 살 땐 다녔는데 지금은 아니에요.
1: 나도 게리가 죽은 후엔 성당에 가지 않았어. 자, 아무튼 결혼식 할 때까지 이 집에서 살면서 결혼식 준비하면 되겠다.
0: 예? 이 집에서 살아요?
1: 아, 왜? 싫어?
0: 아니, 그게 아니라... 아니, 그 결혼식도 하기 전인데.
1: 어차피 결혼하면 같이 살 건데 뭘 그래. 내가 데이비드 집으로 들어갈 순 없잖아.
0: 그건 그렇죠. 가만. 결혼하면 같이 사는 건 당연한데... 아, 나는 영주권만 신경 쓰느라 같이 산다는 건 생각 못했네. 아, 마거릿도 함께 사는 건 원하지 않을 거란 생각했고. 법적으로는 부부지만 그 출퇴근하면서 돌봐준다고 생각했는데. 아, 이거 좋은 거야, 나쁜 거야. 이러다 육체적인 관계를 요구하면. 에이, 설마.
1: 아니, 내가 장미 좋아하는 건 어떻게 알았어? 하여튼 데이비드는 센스쟁이야.
0: 마거릿, 나 집에 가서 간단한 짐 좀 챙겨올게요.
1: 그래요. 1층 출입문하고 현관 비밀번호는 문자로 보낼게.
0: 예, 마거릿.
2: 밖으로 나온 장은 두 손을 높이 쳐들고 환호성을 질렀다. 도어맨이 쳐다봤으나 무시하고 콩배나무를 잡고 돌았다.
3: 뉴욕! 뉴욕! 뉴욕!
2: 날아갈 듯 몸이 가벼워 한 바퀴 더 돌았다. 지금껏 살아온 불법 체류자의 삶이 여기서 종지부를 찍는 기분이었다. 물론 마거릿과 살 생각에 갑갑한 면도 있었지만 일이 성사됐다는 기쁨을 뛰어넘지는 못했다.

0: 장의 발걸음은 한인 노숙인 쉼터로 향했다. 어려울 때마다 힘이 되었던 소장에게 자랑하고 싶었다.
1: 아, 잠깐만, 좀 누굽시다.
2: 소장님!
3: 데이비드! 이 시간에 웬일이야?
2: 또 놀라신다. 소장님은 우리가 찾아오기만 하면 놀라기부터 하신다니까. 또 뭐 사고치고 의논하러 왔을까봐 그러시는 거죠?
3: 아, 그런 일이 많았으니까. 아니 뭐 표정 보니까 좋은 일 같긴 한데 뭔 일이야? 아, 앉으세요.
2: 아유, 저 결혼하게 됐어요.
3: 아, 그래? 데이지한테 청혼했구나. 아유, 안 그래도 데이지가 청혼 기다리는 것 같던데. 아웅, 잘 됐다. 정말 잘 됐어. 아, 증인 설 사람 없으면 내가 서줄게. 아이, 또 내가 두 사람 엄마나 마찬가지잖아.
2: 그치? 아니, 그게 저기 이번에는 그 데이지가 아니에요.
3: 어?
2: 예.
3: 이번에는 데이지가 아니라니?
2: 데이지하고는 다음에 결혼할 거예요. 다음에.
3: 데이비드. 아니, 인수야. 아, 지금 무슨 일을 벌리는 거야? 설마. 아유, 예. 아니지?
2: 우리 소장님 바쁘신데 제가 시간을 뺏었나 보다. 자, 저 갈게요.
3: 아, 인수야. 장인수. 곧 있으면 저녁 되니까 밥 먹고 가.
2: 아니에요, 갈게요.
0: 한인 노숙인 쉼터를 나온 장은 고려 서적까지 뛰었다. 그런데 고려 서적 앞에 닿았을 때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다. 조금 전에 흥분이 사라지고 또 요의가 밀려왔다. 하루에도 몇 번씩 사이렌 소리가 났지만 10년을 살아도 적응이 되지 않았다.
2: 정착했다. 아이, 내 귀마개.
0: 귀마개를 놓쳤으나 앞쪽에서 경찰차가 오고 있어 죽지 않았다. 그런데 백인 경찰관이 차에서 내려 귀마개를 줍고는 장을 불렀다.
4: 이봐, 귀마개.
2: 예, 예. 땡큐, 땡큐.
0: 귀마개를 낚아채고는 집으로 곧장 뛰어갔다. 방문을 열자 실내는 검은 물이 고인 것처럼 어둠이 가득 들어차 있었다. 귀마개를 내팽개치고 침대에 엎어져 사이렌 소리가 그치기를 기다렸다. 사이렌 소리는 5분이 지나도 그치지 않았다.

0: 사이렌 소리가 그친 후 장은 침대에서 일어나 스위치를 올렸다. 방 안에 고여있던 어둠이 밀려나면서 낡은 침대가 눈에 들어왔다. 벽에는 헷갈리는 영어 문장을 써놓은 포스트잇이 다닥다닥 붙어있었다. 바닥에 떨어진 포스트잇을 집어 벽에 붙이는데 휴대전화로 쪽지가 왔다.
1: 안아주세요. 스너글러 앱에 올라온 사진 보고 마음에 들었습니다. 키가 얼마인가요?
2: 178.
1: 몸무게는요?
2: 74.
1: 눈동자 색깔은 검은 거 맞죠?
2: 네, 아주 검어요.
3: 별걸 다 물어보네.
0: 프로필에 사진과 함께 키와 몸무게를 적어놓았는데도 여자들은 언제나 몇 번씩 물었다. 여자들이 물을 때마다 키와 몸무게를 달리해서 보냈다. 어차피 3-4cm 정도 키를 크게 하고 몸무게를 늘려도 알지 못했다. 쪽지를 주고받을 때면 여자들은 아주 사적인 것도 서슴없이 물었다.
1: 가슴에 털이 많이 났나요? 혹시 배가 나왔나요? 근육질이세요? 허벅지는 두껍나요?
0: 스너글러를 찾는 고객 중에는 동양인을 좋아하는 여자보다 싫어하는 여자가 더 많았다. 여자는 10여 번 넘게 쪽지를 주고받은 후에야 집 주소를 보냈다. 센트럴파크 근처였다.
3: 야, 이제 또 쉽지가 않다. 응? 그냥 이 안고 자는 거지만 여자들 비위 맞추는 건 언제나 골치 아파. 아, 오늘은 청혼에도 성공했으니까 스노글링 안 한다고 할까?
1: 너의 외모가 마음에 들어. 20달러 더 줄게.
3: 와우, 20달러 더 주면 오케이지. 예, 금방 달려가겠습니다.
0: 장은 조금 전에 흥분이 사라질 것 같아 일을 나가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20달러를 더 준다는 말에 베개를 접어 잠옷 가방에 넣고 여자의 집으로 갔다.

0: 여자는 맨션에 살았는데 거실 정면으로 센트럴 파크가 보였다. 근사한 풍경에 압도되어 창문가로 다가가 센트럴 파크를 내려다보았다.
1: 야, 뉴욕에서도 가장 상류층에 속하는 이곳에 살려면 얼마나 많은 여자를 안아줘야 할까. 에휴.
2: 침실은 반대편이에요?
1: 네.
0: 파란색 실크 잠옷을 입고 있는 여자는 매력적이었다. 침실로 가기 전 장은 잠옷으로 갈아입기 위해 가방을 들고 욕실로 들어갔다. 변기에 가방을 올려놓고 롱패딩을 벗은 후 청바지도 벗어 가방에 넣고 잠옷을 입었다. 욕실에서 옷을 갈아입는 시간이 불편했지만 그렇다고 거실이나 다른 방에서 할 수도 없었다. 장은 잠옷 가방을 들고 나와 여자를 따라갔다. 더블 침대 뒤로는 여자가 뿔테 안경을 쓴 남자와 찍은 사진이 놓여 있었다. 여자가 슬그머니 액자를 덮었다. 장은 침대에 있던 베개를 내려놓고 그 자리에 갖고 온 베개를 놓은 다음 이불을 젖히고 들어갔다.
1: 스너글링 1시간 타임 시작하겠습니다. 어떻게 안아주는 걸 좋아해요?
2: 나는 나를 안아주기만 하면 자세는 뭐든 다 좋아요. 사실 사람의 온기를 느끼고 싶어서 당신을 불렀어요. 남편은 출장 중이고 아이들은 다 커버려 방학 때도 오질 않죠. 이제 난 혼자 개처럼 집만 지키는 신세가 됐어요.
1: 친구를 만나면 되잖아요.
2: 친구를 만나면 싸울 일밖에 없어요. 있는 자리에선 즐겁게 떠들지만 헤어지고 나면 욕만 하죠. 뉴욕에서 외로운 게 말이 되냐고 문만 열고 나가면 각국 남자들이 지천인데 외로운 게 말이 되냐고 하겠지만 그래도 외롭네요.
1: 네.
0: 장은 여자를 안고 있는 것보다 이야기를 들어주는 게 편했다. 이런 여자만 있다면 이 일도 어렵지 않았다. 그런데 갑자기 여자가 장의 가슴에 얼굴을 파묻었다. 더운 입김이 잠옷 속으로 배어든 데다 유난히 큰 가슴이 밀착되어 숨이 막혔다.
2: 나 외로워.
1: 손님, 이러시면...
2: 젊은 남자라 그런가 피부가 너무 좋다.
1: 여자들이 내 몸을 더듬으려고 할 때는 남편 얘기를 꺼내면 돼. 남편분은 어디 계신가요?
2: 남편은 걱정 말아요. 응. 독일 출장 중이라 남편이 올 리는 없으니까. 안심해요.
1: 안 되겠어. 극약 처방을 해야지. 그 두 달 전 같이 자던 손님도 똑같은 말씀 하셨는데 갑자기 남편분이 들이닥쳤어요. 스노글링이라고 해도 믿질 않더라고요. 아유, 제가 맞은 건 돈으로 보상받아서 괜찮았지만 여자 손님이 많이 맞았어요. 얼굴에 그냥 멍이 막 여기저기 들어가지고 한동안 밖에도 못 나갔습니다.
2: 알아들었어요. 몇 년 만에 남자와 함께 누웠더니 나도 모르게 그만. 근데 밤마다 여자들을 안아주러 가나요?
1: 일주일에 두세 번? 근데 한 번도 못할 때도 많아요.
2: 혹시...
1: 예.
2: 그것도 해줘요?
1: 아니요, 전 몸을 팔진 않습니다. 저는 그냥 잠옷을 입고 예, 그냥 하룻밤 동안 여자를 안아주는 스너글러입니다. 이 일이 부도덕하지 않은 건 몸을 팔지 않고 정당하게 여자를 안아주기 때문이죠.
2: 그게 그거 아니에요?
1: 아니요. 아닙니다. 다릅니다. 전혀.

0: 토종 비결?
1: 토종 비결?
2: 한해 운수 보는 거죠 뭐. 내년은 제발 못쏠 탈출 가자.
3: 토종 비결 쓴 사람 아니에요? 또 뭐 했어요?
4: 아, 토종 비결 진짜 맞아요? 난 안 맞던데.
3: 나 그쪽 살아요. 마포 토정동.

0: 1520년대 후반 충청남도 보령시 청라면 장산리.
1: 자, 친다. 하나, 둘, 셋, 딱!
0: 이제 막 10대가 된 이지함은 딱지치기면 딱지치기, 구슬치기면 구슬치기.
2: 홀! 딱! 딱! 홀!
0: 홀짝이면 홀짝. 종목과 상관없이 무팽진을 하며 판을 싹쓸이 하는데.
1: 정확하게 문의 일이야. 개똥이 너부터. 자, 둘, 넷, 여섯, 여덟. 자, 이만큼.
0: 어린 이지함은 제 주머니에 들어온 딱지와 구슬을 모두에게 공평하게 배급한다. 왜?

0: 따라해볼까요? 비틀고
1: 비틀고
0: 훅, 비틀고 훅, 비틀고 훅, 다리 훅, 훅, 훅, 왼쪽 훅, 오른쪽 훅, 영역 훅, 아래
1: 자,
0: 다시 한번 비틀고 훅
1: 비틀고
0: 비틀고 훅 다리 훅.
2: 사춘기에 접어든 이지함은
0: 영역 아래
2: 오로지 위, 체력 위. 단련에만 집중.
1: 체력이야말로 최고의 부동자산이야. 세 번 연속 신승이.
2: 1교시 체육, 2교시 운동, 3교시 스포츠, 4교시 근력 강화, 5교시 지구력 강화로 시간표를 작성한 후 오후가 되면
3: 야야야 좀 잘 해봐.
2: 인생이 체육. 자치기를 통해 팀워크의 중요성을 체득한다.

0: 그러면 설마 이번에 가시가 도들까 할 뻔이야.
1: 아, 닥치고 책이나 펴라. 아, 얼른
0: 하고 있잖아.
2: 자, 집안의 둘째로 이지함의 작은 형인 이지무 되시겠다. 큰형 이지범은 동생 지무와 지함의 개인 교사로 그들의 학습을 담당했다.
0: 형, 형 책 폈으니까 병원 놀이. 병원 놀이 하자, 형.
1: 병원 놀이? 야, 그러면 이번엔 네가 환자야.
0: 나 간호사 할래.
1: 아이,

0: 자, 조금 따끔한 실 거세요.
1: 야야. 뭐야, 너 뭐로 찌르는 거야? 야야.
0: 아, 환자분 가만히 계셔야 돼요. 관장하셔야 되거든요.
2: 병원 놀이에 관장까지 한단 말이야? 아무튼 유학은 물론 천문, 역학, 의술 등 모든 분야에서 신동 소리를 들으며 자란 이 집원은.
3: 자, 잘 봐. 바로 이게 오장육부의 오장이라고 하는 간장, 심장, 비장, 폐장, 신장.
2: 일찍이 이지함에게 의술의 기초를 교육한다.

0: 태어나 뒤집기를 시작하면서부터 영재, 신동, 천재 소리를 들으며 한산이 씨 집안의 자랑거리였던 이 집원은 이상하게도
1: 걱정할 거 없다. 한두 번도 아니고.
2: 어머니, 진짜 면목이 없습니다, 어머니.
0: 번번이 과거 시험에서는 낙방에.
2: 이거 아무리 마셔도 쓰지가 않냐.
0: 고배를 즐겨야만 했다. 그러나 홍문관, 예문관, 대사헌, 와, 예조, 이조, 병조, 판서 등 와, 많은 고위 공직자를 배출한 완전 잘 나가는 명문가였지만 당파 싸움에 휩쓸려.
3: 내 죄를 네가 알겠다.
0: 내 죄를 나도 모른 채 곤혹을 치러야만 했던 집안 내력에.
2: 아버지, 저는 그냥 책을 보면서 조용히 살고 싶습니다, 아버지.
4: 아, 그래, 네 뜻이 전 그렇다.
1: 안 돼. 무슨 일이 있어도 과거만은 패스해야 해.
4: 여보, 어머니, 꼭 국회에 들어가야만 그.
1: 얘가 우리 집 장남이에요. 얘가 과거에 급제를 못하면 지모하고 지아미는요. 네가 정계 진출을 하건 말건 뭐 그건 너의 선택이지만 과거 시험만큼은 반드시 급제를 해야 해.
2: 어머니, 저 정계 입문할 것도 아닌데 어머니, 과거 시험을 제가
1: 지모하고 왜... 지아미는 응? 네가 과거 시험을 패스하지 못하면 네 동생들의 앞날이 막힌다는 걸 알아야지.
2: 어머니,
0: 자, 여기는 조선. 한 집안의 모든 시스템과 대소사는 맏아들 위주로 돌아가던 시대로. 자, 뭐든지
5: 형님 먼저.
6: 형님 먼저.
0: 장남이 먼저였다. 장남이 과거 시험에 급제를 해야 동생들에게 과거 시험을 볼 자격이 생긴다는 뜻. 아, 물론 법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지만 품격 있는 집안의 가풍이 그러했다.
4: 여보, 얘 신혼이야. 그동안 과거 수험생으로 얼마나 고생을...
1: 아이고, 신혼이고 뭐고. 똥차 소리 듣고 싶지 않으면 과거 시험부터 해결해.
2: 어머니.
0: 어머니 김씨의 성화에 어쩔 수 없이 수험생이라는 신분을 유지하는 이집원.

충청도 보령이 고향인 이지함은 형 집원이 과거에 열중하는 동안 뭐 했냐? 동네 앞바다로 달려나가서 모든 손에 잡히는 대로. 각종 모양의 조각 빼는 물.

0: 다양한 배와 보드를 만들어 파도를 타며 바다를 즐긴다.
1: 흙이 그 많은 생명을 품어내듯 물속에도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수많은 생명들이.
0: 고향의 지리적 여건으로 일찍이 수선자원의 눈을 뜨는 이지함. 그러나
2: 아이고 도련님! 도련님! 아이고 도련님!

0: 설마 혹시 이자매 나이 겨우 14살인데 아니죠?
1: 애어부
2: 아버지
1: 애어부
2: 아버지
0: 아 그렇게 된 거였군요. 1530년 수원 판관으로 재직 중이던 지함의 아버지 이치가 과로사로 세상을 하직한다.
1: 아비 없는 자식이라고 절대 기가 죽어서는 아니 된다. 너희들 곁엔 이 어미가 있어.
2: 근데요 어머니, 아버지께서 남기신 거라고는 이 목소리하고 마이너스 통장뿐이에요 어머니.
1: 걱정할 거 없다. 나 종부세 내는 집안의 딸이야. 얼마 전에 너희 외갓집이 그 종부세로 낸 돈이 말이야.
0: 외가의 종부세 납부 금액을 알려주던 어머니 김씨는 남편이 죽은 지 뭐야 2년 후에
1: 미안하다 직원아.
2: 어머니 어머니
1: 동생들을 동생들을 부탁은
2: 어머니 어머니
0: 남편을 따라 비장하게 세상을 하직한다.

0: 한양? 아, 우리 한양으로 가는 거야?
1: 아, 거기 반값 미쳤다던데.
2: 야. 내가 누구야? 장남이야. 어? 외갓집에서 유산 받았어.
3: 자, 부모님을 여인 10대 후반의 이지함은
2: 동생들아, 너희들한테 이제부터 신세계를 보여주겠다.
3: 고향 보령을 떠나 형들과 함께 한양으로 이사한다. 우린가?

0: 이진무 잘 살고 있지? 이진무 이규창.
1: 어린 이지영 김자연.
2: 도련님 건강하세요. 하인 김희순.
3: 와이파이 한국인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

0: 여행기 구석구석 코리아.
1: 안녕하세요. 여행작가 송일봉입니다. 5분 여행기 구석구석 코리아. 오늘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에 있는 한라생태숲을 찾아갑니다. 지난 2009년에 문을 연 한라생태숲은 제주공항에서 자동차로 약 30분 거리에 자리 잡고 있는데요. 방치되어 있던 넓은 공터를 친환경 생태숲으로 복원한 명소라서 최근 들어 많은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현재 한라생태숲에는 다양한 종류의 식물과 동물들이 서식하고 있는데요. 특히 남대성 식물과 고산 식물을 모두 볼 수 있어서 생태학습의 현장으로도 아주 인기가 많습니다. 현재 한라생태숲은 꽃과 나무의 종류에 따라 모두 17개의 숲으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한라생태숲의 주요 명소들을 찾아가 보겠습니다. 한라생태숲의 탐방로는 입구에 있는 탐방객센터에서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첫 번째 만나게 되는 참꽃나무숲은 한라생태숲에서 꼭 들러야 하는 대표적인 명소 가운데 하나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를 상징하는 참꽃을 피우는 참꽃나무들을 많이 볼 수 있기 때문인데요. 대체적으로 5월 초순부터 중순 사이에 참꽃을 많이 볼 수 있고요. 탐방로를 걸으며 산철쭉, 떼죽나무, 아그베나무 등을 비롯한 30여 종의 나무들도 볼 수 있어서 아주 좋습니다. 한라생태숲의 수생식물원은 제주 고유의 자연습지처럼 조성한 인공연못인데요. 가랑비가 내리는 날 물안개가 드리운 수생식물원의 모습은 정말 아름답습니다. 아울러 수생식물원 주변에는 군데군데 평상과 의자들이 설치되어 있는데요. 이 평상들은 도시락을 먹을 수 있도록 허가된 시설이기도 합니다. 도시락을 먹은 후에는 하늘을 보며 잠시 누워 있어도 좋습니다. 진정한 휴식이란 바로 이런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수생식물원을 이어 찾아가는 꽃나무숲은 한라생태숲을 찾은 탐방객들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입니다. 그리고 꽃나무숲과 붙어있는 산열매나무숲은 말 그대로 열매가 달리는 나무들 위주로 숲을 이루고 있는 공간입니다. 마지막으로 둘러볼 유전자원 보존림은 제주도의 자생식물과 희귀식물, 멸종위기식물 등을 살펴볼 수 있는 소중한 공간인데요. 이곳에서는 국가지정문화유산인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왕벚나무를 비롯해서 산천단 곰솔, 수산리 곰솔 등과 같은 나무들의 후계목이 자라고 있습니다. 유전자원 보존림에서 탐방객센터로 돌아오는 길에는 순모로 숲길을 걸으면서 생태여행의 진수를 만끽할 수 있는데요. 이 숲길은 제가 한라생태숲에서 가장 좋아하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마치 제주의 깊은 숲속에 들어와 있는 듯한 느낌을 주는 순모로 숲길은 친환경적으로 조성한 최고의 생태숲길인데요. 숲길의 이름인 순모로는 숯을 굽던 산등성이를 뜻하는 옛 이름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순모로 숲길은 개월이 오름을 거쳐 젊을 자연 휴양림까지 가는 멋진 탐방로와도 이어져 있는데요. 편백나무로 이뤄진 순모로 숲길은 부산 백양산 나들숲길과 함께 지난 2023년에 산림청이 주관하는 걷기 좋은 명품 숲길 경진대회에서 우수 숲길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당시 최우수상으로는 인제 자작나무 달맞이 숲길이 선정되었습니다. 한라생태숲은 가급적 많은 시간을 갖고 둘러보기를 권합니다. 그리고 보다 효율적인 탐방을 원한다면 조금 번거롭더라도 해설사가 동행하는 숲 해설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좋습니다. 5분 여행기 구석구석 코리아. 오늘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에 있는 한라생태숲에 대해 소개했습니다. 지금까지 여행작가

0: 아픈 사람을 만나면 의사가 되고 위험에 빠진 사람을 만나면 구조대가 됩니다. 장애인에겐 친구가 되고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를 전합니다.
1: 장애에 대한 정보나 뉴스가

0: 접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이제 다양한 장애 이슈를 들을 수 있어서 듣다 보면 평소에 잘 몰랐던 새로 알게 되는 것들도 많아요.
1: 사회적인 약자 이분들의 삶에 소중하게 잘 다뤄주시고 잘 이야기를 전달을 해주시고
2: 언제나 KBS 당신 곁에 라디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8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안녕하십니까? 아름다운 우리 가곡 아나운서 김태규입니다. 오늘 들으실 곡은 전경희 씨 고영필 곡 라일락입니다. 소프라노 이화영의 노래로 전해드립니다.

아름다운 우리 가곡, 오늘은 전경희 씨 고영필 곡 라일락을 소프라노 이화영의 노래로 전해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건강 365 아나운서 최인경입니다. 틱 장애는 이유 없이 몸을 움직이거나 소리내는 증상을 말합니다. 운동 틱, 음성 틱으로도 설명되는데요. 아이들의 이유 없는 이런 행동은 왜 생기는 걸까요? 증상의 정도에도 차이가 있고 발생하는 위치도 변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함께 얘기되는 뚜렛 증후군, ADHD와는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요? 잠시 후에 알아봅니다. 그리고 오늘 약이 되는 약 이야기에서는 아이들이 약을 복용할 때 살펴야 하는 부분들을 짚어보겠습니다. 건강365 5월의 종로에서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0: 건강한 하루의 시작. KBS 라디오 건강 365.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틱 장애는 특별한 원인 없이 이상 행동을 하거나 소리를 빠르게 반복하는 증상을 보이는 신경 발달 장애로 지적됩니다. 눈을 깜빡깜빡 거린다거나 코를 찡긋거리기도 하고요. 헛기침이나 고갯짓을 반복하기도 하죠. 소아 틱 장애로 불릴 만큼 아이들에게 틱 장애가 생길 수 있고요. 성인들에게도 틱 장애는 있습니다. 오늘은 특히 소아 틱 장애에 대한 말씀을 듣겠습니다. 순천향대 부천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이지원 교수와 함께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틱 장애가 성인들에게도 있고 아이들에게도 발생할 수 있는 거죠?
1: 네, 맞습니다. 틱 장애는 성인에게도 나타날 수 있지만 대부분 소아 청소년기에 처음 시작됩니다. 통계적으로 보면 만 5세에서 10세 사이에 가장 많이 발생하고 성인이 되어 처음 생기는 경우는 드뭅니다.
0: 네. 자, 오늘은 특히 소아 틱 장애에 대한 말씀을 주시면 좋겠는데요. 틱 장애라는 말이 갖는 의미가 뭔가요?
1: 틱이라는 것은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갑자기 반복적으로 빠르게 나타나는 근육 움직임이나 소리를 말합니다.
0: 네. 이게 증상이라고 하죠. 틱 장애를 의심할 수 있는 동작이나 행동이 다양하던데요.
1: 네, 틱은 일단 크게 운동틱, 음성틱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네. 운동틱은 눈 깜빡임, 얼굴 찡그리기, 고개 흔들기, 어깨 으쓱거리기, 입 벌리기 등과 같은 것들이 있고요. 네. 음성틱은 소리가 나는 것들로 킁킁거리거나 헛기침을 하거나 코를 훌쩍거리거나 특정 단어나 소리를 반복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네. 처음에는 단순히 눈을 자주 깜빡이거나 뭐 감기도 아닌데 자고 킁킁거린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아서 부모님들이 초기에는 알아차리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0: 네, 이 틱 장애가요, 신경 발달 장애라는 말이 맞는 건가요? 의학적으로는 어떤 상태인 걸까요?
1: 네, 의학적으로는 신경 발달 장애로 분류됩니다. 네. 뇌의 신경 전달 물질, 특히 이제 도파민 시스템의 불균형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네. 쉽게 말하면 뇌에서 신호를 조절하는 시스템이 아직 완전히 성숙하지 않은 상태에서 오작동이 생기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아이가 나쁜 습관이 들어서 혹은 버릇이 생겨가지고 그러는 것은 아닙니다.
0: 네. 도파민 시스템의 불균형이라고 하셨는데 원인은 어떻게 설명이 될까요?
1: 틱은 단일한 원인이 아니라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합니다. 네. 유전적인 요인, 뇌신경학적 요인, 환경적 요인 다양하게 작용할 수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이 도파민 시스템의 이상입니다. 뇌의 기저액이라는 부위에서 도파민이 과도하게 분비되거나 도파민 수용체가 지나치게 민감하게 반응할 때 틱 증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도파민 차단 작용을 하는 약물이 틱 증상을

0: 줄이는데 효과가 있다는 사실이 이 이론을 뒷받침합니다. 쉽게 말해서 뇌에서 움직임을 조절하는 신호가 도파민 불균형으로 인해 과잉 작동하는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부모님의 양육 방식이나 가정 환경이 틱장애의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1: 네. 그럼 유아기에도 틱장애는 생길 수 있는 건가요? 소아 틱장애의 위험이 몇 살 정도부터인지도 궁금한데요.
0: 아주 어린 영아기에는 드물고 보통 만 3, 4세부터 나타날 수 있습니다. 가장 흔하게 시작되는 나이는 만 5세에서 7세이고 남자아이가 여자아이보다 약 3, 4배 더 많이 발생합니다. 초등학교 입학 전후 시기가 특히 주의가 필요한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1: 네. 초등학교 입학 전후 시기 특히 주의가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그러니까 학년이 바뀌고 새학기가 되면서 아이들 환경도 바뀌고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게 되잖아요. 적응 과정에서 긴장감이나 피로감을 느끼는 건 어쩌면 당연한 일일 텐데요. 이럴 때 틱 장애의 위험이 높아질 수 있는 건가요?
0: 네, 맞습니다. 틱 장애는 스트레스랑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네. 새학기가 시작되면서 새로운 선생님, 낯선 친구들, 달라진 규칙들에 적응해야 하는 긴장감이 쌓이면 틱 증상이 새로 나타나거나 기존 증상이 악화되는 경우를 진료실에서 자주 봅니다. 그래서 3, 4월에 내원하는 아이들이 눈에 띄게 늘어나는 것도 이러한 이유입니다.
1: 그렇군요. 아이들의 행동을 유심히 살피게 되는데요. 앞서 운동틱과 음성틱으로 나뉜다고 말씀하셨는데 특히 어떤 증상들이 반복될 때 의심할 수 있을까요?
0: 흔한 초기 증상들로는 이유 없이 눈을 자주 깜빡이거나 찡그리거나 감기가 아닌데도 코로 훌쩍 거리거나 헛기침을 반복하고 갑자기 뭐 고개를 흔들거나 어깨를 으쓱거리거나 알 수 없는 소리를 뭐 이런 소리를 낸다든지 이유 없이 소리를 반복하는 소리가 나면 하루에도 근데 이게 여러 번 그리고 4주 이상 계속 반복되면 틱이라고 의심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포인트는 이런 행동이 특정 상황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장소나 상황과 무관하게 계속 반복된다는 점입니다.
1: 일시적으로 생겼다가 자연적으로 증상이 사라지기도 하나요?
0: 네, 맞습니다.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1년 이내에 사라지는 경우를 우리가 일과성 틱장이라고 하는데 틱 증상을 보이는 아이들 중 상당수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증상이 나타났다가 수주에서 수개월 내에 자연스럽게 없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1: 네. 그럼 자연적으로 그렇게 증상이 사라지는 경우는 환경 변화가 주는 긴장감이 원인일까요?
0: 그럴 수 있습니다. 일시적인 스트레스나 긴장이 해소되면 증상도 함께 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증상이 처음 나타났을 때 너무 부모님께서 호들갑을 떨거나 아이를 다그치기보다는 우선 아이의 일상적인 스트레스 요인을 살펴보고 편안한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첫 번째 대응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중요한 점이 있는데요. 환경 변화나 스트레스가 틱의 근본 원인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틱이 나타날 소인, 즉 유전적 신경학적 취약성을 이미 가지고 있는 아이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시기에 처음으로 증상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는 방아쇠 역할을 한 것이고 그 아이는 사실 언제든 틱이 나올 수 있는 상태였다고 이해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에 처음으로 뭐 미술학원을 보냈는데 그 미술학원에서 처음 틱을 했으니까 미술학원이 얘한테 스트레스를 주는 거니 미술학원을 보내지 말아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실제로 이 미술학원을 아이가 좋아하는지 가고 싶어하는지 스트레스를 받았는지를 잘 살펴보시는 거는 중요하지만 아이가 미술학원을 좋아하고 가고 싶어한다면 그때 틱이 생겼다고 해서 꼭 미술학원을 옮겨줘야 되거나 안 보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경우에는 사실 언제든지 틱이 생길 수 있는 아이가 특정 그 시기에 나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안 받으면 또 틱이 없어지겠지라고 생각하고 환경 관리에 너무 신경을 많이 써서 이것도 안 하게 하고 이것도 안 혼내고 이런 것도 안 하고 하다가 계속 틱이 계속 나오면 그게 너무 답답하고 여기서 어떻게 더 애를 스트레스를 안 받게 해야 되나 답답해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이 환경 관리가 꼭 필요하지만 만약에 아이가 불필요하게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면 환경 관리가 중요하지만 사실 다른 아이들보다 더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0: 있지 않고 일상에서 편안하게 지내고 있음에도 틱이 생기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1: 네.
0: 그래서 증상이 어떻게 이어지는지 전문가와 함께 지켜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1: 네. 그러니까 환경 변화나 스트레스 때문이 아닐까 이렇게 부모님들이 걱정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요. 진료실에서 주로 어떤 말을 하나요?
0: 부모님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은
1: 네.
0: 뭐 이게 왜 생겼냐, 언제 없어지냐를 제일 궁금해 하십니다.
1: 그러시겠네요.
0: 특히 이제 특히 처음 생길 때는 이 틱의 경과가 어떻게 진행이 될지 전문의도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아이들마다 틱의 경과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어떤 친구들은 몇 달간 조금 하다가 없어지는 경우도 있고 어떤 친구들은 없어지는 듯 하더니 다시 또 생겨서 몇 년간 계속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친구들은 처음에는 운동 틱만 있었는데 음성 틱도 생기고 점점 심해져서 뚜렛증후군으로 진단받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 없어지냐고 자꾸 이제 여쭤보시는데 제가 그거를 이제 속 시원하게 답을 해드리지 못해서 굉장히 죄송한 마음이지만 그 경과를 차분하게 바라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사실 이게 정확한 답이 있지 않아서 예를 들어서 여드름이 처음에 사춘기 아이가 생긴다고 했을 때 하나 둘 여드름이 생길 때 이 사실 여드름이 이 이마에만 조금 생기다 말 여드름인지 얼굴 전체를 뒤덮일 여드름인지 이게 뭐 고등학교 되면 좋아질지 대학교 가면 좋아질지 이거를 여드름이 처음 생길 때는 사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언제 없어지나 이렇게 조바심 내 하시는 것보다는 그냥 차분하게 지켜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1: 네. 그럼 틱 장애가 있다고 해서 모두 치료 대상은 아닐 텐데요. 치료 기준이 있겠죠?
0: 네, 크게 이제 여러 가지 기준을 보면 세 가지 정도 기준을 봅니다. 첫 번째는 증상이 1년 이상 지속되는 경우 기간을 생각을 하고요. 이렇게 이게 1년 이내에는 그냥 없어지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좀 지켜보는 편이고 근데 만약에 1년 이상 지속이 되면 이게 쉽게 좋아지지 않기 때문에 치료를 좀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기능적 영향이어서 학교 생활이나 친구 관계나 일상 생활에 지장을 주는 경우 우리가 치료를 좀 적극 적으로 하는 거를 생각을 하고 또 세 번째는 심리적 영향으로 아이 스스로 이게 굉장히 창피하다고 느끼거나 이게 왜 자꾸 생기는지 몰라서 불안해하거나 하는 경우에도 적극적인 치료를 고려하게 됩니다.
1: 네. 일단은 1년 이상 지속이 되면 치료를 해야 된다고 하셨는데 치료를 하지 않고 놔두면 점점 더 심해지는 건가요?
0: 아까 말씀드렸듯이 틱의 경과는 아이들마다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치료를 했냐 안 했냐로 특히 뭐 약물치료라든지 행동치료를 했냐 안 했냐로 틱의 경과가 크게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환경 변화나 스트레스 조절하는 건 이제 경과를 좀 영향을 줄 수 있지만 그래서 틱의 경과로 바꾸려고 치료를 한다기보다는 틱이 언젠가 이 친구가 언젠가는 좋아질 틱이지만 지금 이 순간에 너무 힘들고 일상생활에 지장이 많으면 그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치료를 하게 됩니다.
1: 네. 그러니까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느냐 이런 부분도 본다고 하셨는데요. 그러니까 틱 장애로 인한 위험은 증상 자체도 걱정이지만 학습 장애라든지 친구들을 사귀는 일도 그렇고요. 여러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떨까요?
0: 사실 틱 증상이 경미할 경우에는 이런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1: 네.
0: 뭐 눈을 좀 깜빡이거나 소리를 작은 소리를 좀 낸다고 해서 뭐 학습 장애가 생기거나 친구 사귀는데 지장이 있지 않습니다. 부모 눈에는 굉장히 잘 보일 테지만 아이 본인은 사실 잘 모르고 주변 아이들도 아이가 틱을 하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증상이 심할 경우에는 틱 증상 자체보다 그로 인한 2차적인 어려움이 더 큰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수업 중에 증상이 나와서 집중을 못하거나 친구들한테 놀림을 받거나 일상이 어려워지는 경우에는 꼭 적극적인 치료를 받으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1: 네. 그 앞서 이제 틱 증상을 보일 때 스트레스 주지 말고 편안한 환경을 이제 유지하는 게 좋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부모는 어떤 태도를 보여야 될까요? 말린다고 되는 건 아닐 텐데요.
0: 네, 가장 중요한 원칙은 이제 보고도 못 본 척 하는 것입니다. 너 왜 그러냐, 그러지 마라, 왜 자꾸 그러는 거냐 라고 지적하거나 혼내면 틱은 아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닙니다. 가래가 생겨서 목이 답답해서 기침을 하는 것처럼 불편감이 생겨서 틱을 해야지만 그 불편감이 해소되는 것이라서 혼내거나 억지로 못하게 하면 잠깐 아이가 엄마한테 혼날까 봐 참을 수 있지만 아이는 그 순간에 굉장히 괴롭습니다. 그런 식으로 부모님한테 억울하게 혼나고 부모님 앞에서 틱을 억지로 참아야 하면 아이가 스트레스를 더 받게 되어서
1: 그렇겠네요.
0: 증상이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아이 틱 증상이 심해지고 있는지 나아지고 있는지 경과는 관찰하시되 부정적인 반응이나 피드백을 하지 않으시는 게 중요합니다.
1: 네. 그 앞에서 뚜렛 증후군에 대한 언급도 주셨는데요. 뚜렛 증후군은 운동 틱과 음성 틱이 함께 오는 건가요?
0: 네, 뚜렛 증후군은 틱 장애의 가장 심한 형태로 볼 수 있습니다. 네. 운동 틱과 음성 틱이 동시에 1년 이상 지속될 때 뚜렛 증후군으로 진단을 합니다. 네. 즉, 틱 장애가 더 광범위한 개념이고 뚜렛 증후군은 그 안에 포함되는 특정 유형입니다. 뚜렛 증후군이라고 하면 뭐 욕설이나 이상한 말을 반복하는 이미지가 좀 있는데 실제로는 그런 심한 증상은 전체 뚜렛 환자 중에서도 10% 정도밖에 불과합니다.
1: 네. 그럼 ADHD와는 어떨까요? 틱 장애나 뚜렛 증후군과 함께 나타나기도 하나요? 비슷한 의미를 생각하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0: ADHD와 틱장애는 다른 질환이지만 함께 나타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틱장애의 반 정도가 ADHD가 동반되고 ADHD 아이들에서도 상당수가 틱 증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ADHD는 주의력 결핍과 충동성이 핵심 증상이고 틱장애는 말씀드린 것처럼 비자발적인 움직임이나 소리가 핵심입니다. 두 가지가 함께 있으면 치료 계획이 달라지기 때문에 틱 증상이 있는 친구들한테는 ADHD도 있는지 ADHD가 있는 친구들한테는 틱 증상도 있는지를 함께 평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네. 그 아이들마다 좀 다를 수 있다고 하셨는데 그래도 성장하면서 좋아진다는 생각도 하잖아요. 정말 그럴 수 있는 걸까요? 또 치료가 필요한 상태라면 적극적으로 치료를 해야 되는 건가요?
0: 희망적인 소식은 실제로 상당수의 아이들이 사춘기를 지나면서 증상이 호전됩니다.
1: 아, 그렇군요.
0: 약 50에서 60%의 아이들이 성인이 되면서 증상이 크게 줄거나 사라집니다. 하지만 30, 40%의 성인이 되어서도 지속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되면 좋아질 테니까 그때까지 기다리자는 것은 아니고 그동안 증상이 너무 심해서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다면 그때 돼서 좋아질 것이라고 하더라도 현재 적극적인 치료는 하는 것이 좋고 증상이 별로 심하지 않아서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다면 그때 돼서 좋아질 것이기 때문에 적극적인 치료 없이 지켜봐도 괜찮습니다.
1: 치료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0: 치료는 뭐 스트레스 관리나 수면 개선, 부모 교육 등으로 환경 조정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 외에는 행동 치료나 약물 치료도 할 수 있습니다.
1: 네. 행동 치료라는 건 또 어떤 방법인 건가요?
0: 행동치료에서 가장 많이 하는 것은 습관 역전 훈련이라고 해서 틱이 나오려는 느낌을 스스로 인식하고 틱 대신 다른 근육 동작으로 대체하는 훈련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뚜렛 증후군 환자들 중에서 음란한 단어를 아까 나오는 틱이 있다고 한다면 그거를 좀 다른 소리나 다른 단어, 괜찮은 단어로 대체하는 훈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 약물이 처방되기도 하나요?
0: 네, 증상이 심한 경우에는 약을 먹는 게 도움이 많이 됩니다. 틱 증상의 빈도와 강도를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어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와 상담해서 처방을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틱 증상이 심하지 않은데 약을 꼭 먹일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틱 증상이 심한데 약을 안 먹고 고통을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소아 틱 장애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순천향대 부천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이지원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0: 건강한 하루의 시작. KBS 라디오 건강 365.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약이 되는 약 이야기, 소비자 콘텐츠 연구소 이주영 소장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약이 필요 없도록 건강하게 사는 게 누구나 바라는 소망이죠. 하지만 상처가 날 수도 있고

0: 있고요. 또 예기치 못한 일에 약이 쓰이는 경우도 많은데요. 특히 네. 어린이, 아이들에게는 어떤 약이든 조심하고 잘 살펴야 하지 않을까요?
1: 아, 네. 아이들한테 약을 일부러 주는 사람은 없을 텐데요.
0: 아, 그렇죠.
1: 네. 약 쓸 때 어린이들에게는 좀 더 조심해야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0: 네.
1: 자세히 보시면 약에는 연령 금기라는 말이 있습니다.
0: 네.
1: 예, 어떤 약이 특정 나이대 사람에게는 안전하지 않거나 심각한 부작용이 생길 위험이 있어서 그 연령대에 사용하면 안 된다는 뜻인데요.
0: 네.
1: 주로 어린이 청소년에 해당합니다. 뭐 6세 미만, 뭐 12세 미만,
0: 네.
1: 15세 미만, 그리고 성인 이상 이런 식으로 나이대별로 구별해서 약이 사용 가능한지 안 한지를 알려주는 그런 정보인데요.
0: 네.
1: 예를 들어 어린이처럼 신체 발달이 덜 된 연령층은 약에 더 민감하게 반응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새로운 약을 만났을 때 전혀 처음 만나는 약들에 대해서 부작용이 나타날 수도 있고
0: 네.
1: 또 어린이에게 이 약이 안전한지 검증하려면 사실 오랜 시간이 필요합니다.
0: 아,
1: 경험적으로. 네. 그래서 이 경험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비교적 신약은 어린이에게 사용을 좀 금지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0: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약은 몇 살 이하 어린이에게는 위험하니까 먹이거나 사용하면 안 된다. 뭐 이런 거죠?
1: 네. 그게 이제 연령금기로 나이에 용법 용량의 나이대에 따른 사용 여부 그리고 얼마를 써야 하는지를 표시한 건데요.
0: 네.
1: 예를 들면 파스가 있습니다. 파스.
0: 네.
1: 어른들이 흔히 어린이든 청소년이든 이렇게 손목 발목 잘 삐어오잖아요.
0: 네.
1: 아이들은 넘어지기도 잘하고. 그러면 이제 일단 자기가 잘 쓰는 집에 있는 파스를 붙여주기도 하는데요.
0: 네.
1: 파스를 자세히 보시면 파스 중에 케토프로펜이라는 성분의 파스가 있습니다. 이 파스의 성분은 이 성분의 파스는 뒤에 보면 15세 미만은 사용 금기라고 적혀 있습니다.
0: 아, 그렇군요.
1: 네, 그러니까 중학생까지 쓰지 말라는 거거든요. 중학생은 사실 이렇게 다 컸잖아요. 어른 등치니까 이거 뭐 붙이는 건데 먹는 것도 아니고 애들한테 써도 되지 않나 싶지만 이게 이 케토프로펜 파스가 이제 파스 사용 으로 인한 피부 부작용, 발진이나 색소 침착이 생길 수 있는 위험, 그리고 천식을 악화시킬 수 있는 위험, 그리고 신장, 대사돼서 나가는 우리가 우리 약을 배설하는 대표 기관이 신장, 콩팥인데요. 이 신장 기능이 덜 발달해서 팥에 포함된 성분이 전신 순환 후에 혹시라도 배설되지 못하고 몸에 쌓이면 신장에 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요 케토프로펜 성분의 파스는 15세 미만 사용 금기입니다.
0: 네.
1: 자, 성분을 외우기는 어려우시니까 아이들한테 파스를 쓸 때는 뒷면을 한번 보시고 그 나이대가 쓸 수 있는지 없는지만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0: 네.
1: 또 다른 예로 테트라사이클린 계열의 항생제가 있는데요. 세균 감염에 쓰는 예전부터 아주 많이 썼던 항생제 종류입니다.
0: 네.
1: 최근에 좀 더 좋은 약들이 많아서 최근에는 좀 처방이 덜 쓰게 되고 있는 항생제인데 이 항생제는 특이하게 12세 미만, 특히 8세 미만의 어린이가 먹으면 치아가 누렇게 변색이 됩니다.
0: 그렇군요.
1: 이것도 알아내는데 이 약 때문에 이렇게 됐구나라고 알아내는 데는 좀 많은 시간이 걸렸어요.
0: 네.
1: 보니까 치아가 색깔이 누렇게 되는데 뭐 때문인지 처음에 몰랐죠. 근데 추적해보니 이 계열의 테트라사이클린 계열의 항생제가 그렇구나. 그리고 그러면서 더 봤더니 뼈가 제대로 자라지 않을 수도 있다.
0: 네.
1: 그래서 이걸 알고 난 다음부터는 12세 미만의 아이들한테는 초등학생까지는 이 약을 쓰지 말아야 되겠다. 연령 금기인 약이 됐습니다.
0: 네.
1: 이게 좀 시간이 걸려서 나타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약을 쓸 때는 좀 더 신경을 많이 쓸 수밖에 없습니다.
0: 네. 아스피린도 그렇다면서요.
1: 아스피린요. 우리나라는 사실 아스피린 많이 팔리는 약은 아닌데 사실 이제 해열 진통제로보다는 요즘은 이제 혈전 예방약으로 많이 쓰이는데 이 왜 베이비 아스피린이란 말 들어보셨죠? 예, 이 베이비 아스피린이란 말이 있을 정도로 이게 아스피린이 원래 최초의 해열 진통제였고 그때는 어른만이 아니라 해열 진통제니까 어린이도 많이 썼었는데요.
0: 네.
1: 지금은 이제 어린이 청

0: 청소년에게 금기인 약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수두, 인플루엔자 등의 이 바이러스성으로 열이 나는 감염증일 때 아스피린을 먹으면 레이증후군이라는 것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역시 흔하진 않지만 이 레이증후군은 치명적인데요. 이게 증상이 뇌 압력이 상승하고 간에 지방이 쌓여서 기능이 저하됩니다. 그래서 치료 시기를 놓치면 뇌 손상이나 간성 혼수 같은, 그래서 심지어 사망에 이를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증후군, 레이 증후군 때문인데요. 이게 왜 그런지는 아직 명확하게 모르지만 어쨌든 어린이에게 아스피린을 먹었을 때 생긴다라는 것 때문에 지금은 아스피린의 사용 설명서에 보시면 15세 이하의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해열 진통 목적으로 복용시키는 것을 금지했고요. 특히 감기, 수두, 독감 같은 바이러스로 인한 감염에 의한 발열이 생겼을 때는 특히 더 사용하지 말아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뭘 쓰나요? 이렇게 되는데요. 지금은 이제 아스피린 말고 다른 해열 진통제가 많이 나와 있어서 대체제로 아스타아미노펜이나 이부프로펜 계열을 훨씬 더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실제로 일반약으로 해열 진통제로는 어린이 것은 아예 상품이 나와 있지 않고 어른 것도 저희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판매가 되지 않는데 외국의 경우는 아직도 이 아스피린이 OTC 오버 더 카운터라고 해서 바깥에서 그냥 환자가 소비자들이 집어갈 수 있는 형태로 많이 판매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알고는 계셔야 되겠습니다.
1: 네. 그만큼 어린이 또 청소년이 약을 먹거나 쓸 때는 주의를 해야 된다는 건데요. 어린이 약은 포장도 좀 다르지 않나요?
0: 네. 의약품에 어린이 안전포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안전용기, 안전포장이라는 건요. 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법상에 5세 미만의 어린이가 열기 어렵게 설계에 고안된 용기나 포장을 말합니다.
1: 네.
0: 그래서 어린이의 약물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어린이에게 위험한 용량 정도의 그 약성분이 포함될 때 이 안전 포장을 하도록 규정되었습니다. 사실 비교적 최근에 바뀐 건데요. 이게 이제 기준이 5세 미만의 어린이가 5분 안에 개봉하기 어려워야 됩니다. 5분 정도 노력을 했는데 안 되어야 되는데 이게 적용되고 난 다음에 초기에는 진짜 어른들이 많이 오셨고요. 개봉이 안 된다면서 이거 어떻게 까는 거냐 이렇게 오셨고 지금은 좀 많이 좀 이제 인식도가 높아지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안 된다, 절대 안 뜯어준다라면서 불량품 아니냐고 가져오기도 합니다.
1: 그러시군요.
0: 이 안전 포장이 이제 예를 들면 병뚜껑이나 포장이 그냥 열리지 않는 건데요. 좀 제일 어려워하시는 게 이렇게 위나 옆을 이렇게 눌러서 통을 열어야 되는, 위를 꽉 눌러서 돌려야지만 병이 열리는, 또는 옆을 꽉 눌러서 돌려야지만 열리는 포장이 있습니다. 이거 생각보다 잘
1: 어려워요.
0: 어려워요. 맞아요. 어려워서 하시다가 안 돼가지고, 왜냐면 힘으로만 자꾸 돌리시면 힘들거든요. 그래서 오시는 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알약인데 누르면 안 까지고 뒤에 포장을 한번 벗기고 앞면을 눌러야 되는 포장이 있고요. 아예 눌러선 절대 안 되고 뒷면 포장을 벗겨야지만, 그럼 이런 분들은 이제 칼로만 이렇게 도려내십니다. 이렇게 그렇게 여분한 포장도 있고 요즘에 이제 가장 그래도 좀 편하게 많이 개선되어서 나온 게 일정 이상의 힘으로 강하게 눌러야지만 열리는, 아이들은 그렇게 힘이 세지 않잖아요.
1: 그렇죠.
0: 그래서 강한 힘으로 꽉 눌러야지만 되는 포장으로 요즘은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서 뒤를 이렇게 잘 살펴보시고 그렇게 까야 되는 것들은 그림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림으로. 아까 뚜껑도 옆에 보시면 그림으로 얘를 눌러서 여세요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걸 좀 잘 살펴보시면 되겠고요. 아, 이거는 아이들한테 조심하라고 안전 포장을 했구나라고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 어린이 안전 포장에 대해서도 말씀 주셨고요. 부모가 꼭 알아야 하는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요. 어린이 약 복용법 뭐가 있을까요?
0: 이게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 아까 연령 금기도 말씀드렸고 안전 포장도 말씀드렸고 이래서 아이들이 어쨌든 사고가 안 나도록 제도적으로 안전을 유도하지만 사실 문제는 부모님들입니다. 이게 아이를 키우다 보면 네. 약을 자꾸 쓰게 되고 그 약을 부모님들이 챙겨주다 보니까 이 의약품 지식이 차곡차곡 쌓이게 됩니다.
1: 아무래도 그렇게 되죠.
0: 예. 그리고 내 아이, 우리 아이는 사실 부모가 의사보다 더 잘하는 경우도 있어서 이 자기가 얻은 정보 그리고 경험 그리고 자신만의 믿음으로 아이들에게 약을 스스로 처방하시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방심하고 착각하는 사이에 아이가 위험해질 수도 있다. 약이란 건 항상 위험한 거다라고 좀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1: 네.
0: 특히 강조하고 싶은 거 2세 미만의 영유아. 그러니까 즉 24개월까지는
1: 네.
0: 절대 셀프 메디케이션 그냥 있는 약 먹이지 마시고 병원을 가라라고 강조를 해드리는데요. 그리고 특히 가장 흔히 걸리는 감기 병원에 24개월 이전에는 꼭 가셔야 되고 집에 있는 상비약 또는 지난번에 받아온 감기약으로 치료할 생각 절대 하지 마시고요. 반드시 의사의 진료를 받아야 한다라고 꼭 기억하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1: 그러니까 일단은 약을 먹이기 전에 설명서를 잘 읽어야 되겠어요.
0: 네. 이게 처방을 받으셨던 아니면 그냥 구매를 하셨던 아이에게 약을 먹이기 전에는 반드시 약 설명, 약 포장을 꼭 확인해 주셔라. 동봉된 지침서라고 하죠. 네. 왜냐하면 여기에 용법 용량을 무조건 확인하셔야 되고 적용증이 맞는지 확인하셔야 되고 그리고 혹시나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해서 대처하는 방법까지 좀 꼼꼼히 확인하시고 보관법까지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어린이가 혼자 복용하지 않도록 어린이까지는 자 우리 초등학생까지는 옆에서 부모님이 또는 보호자가 정해진 용량 요법에 맞춰서 복용하고 있는지를 체크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아이의 증상에 대해서도 좀 자세히 살펴보기를 당부해 드리는데요. 아이들은 이렇게 표현을 잘 못해요.
1: 아 그렇죠.
0: 예, 인지도 정확하게 못하고 표현을 이 어렵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까이 있는 보호자가 복용 후에 증상 변화를 상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호흡 소리라든지 그다음에 변 상태라든지 또는 혹시 모를 이상 반응 피부 상태라든지 너무 졸려하지는 않는지 또는 너무 침울되지는 않는지 이런 것들을 좀 유심히 보시고 꼭 의사나 약사에게 물어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하루에 얼마나 먹는지 그리고 간격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도 왜냐면 애들은 중간에 자기도 하거든요. 낮잠을 자기도 해서 복용 간격이 어그러지기도 하니까 그럴 때는 어떻게 먹여야 되는지도 꼭 약사한테 복약 지도를 잘 받으시고 물어보시고 궁금한 거 해결하시고 하시기를 꼭 하셔야 됩니다.
1: 네. 내 자녀의 안전을 위한 거라고 생각하시고 한 번 더 주의 깊게 살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또 조심해야 하는 부분 어떤 게 있을까요?
0: 네. 제가 또 하나 알려드리고 싶은 거는 아이들에게 약에 대해서 알려줘야 됩니다. 이게 아이가 이해가 가능한 나이가 되면 초등학교 한 중학년 정도가 되면 이제 약에 대해서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뭐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이나 마약류 예방 교육이나 이런 것들이 초등학교에서도 진행이 되거든요.
1: 그렇군요.
0: 네, 그래서 이제 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약에 대해서 정확히 알려주셔야 되긴 되는데요. 이제 아이들이 이제 약이라고 하면 쓴맛, 맛이 없다,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개념이 있어서 예전에 아마 그런 경험이 있어서 그럴 텐데 이제 좀 수월하게 먹이기 위해서 뭐 사탕이라고 얘기한다던가 예, 주스처럼 표현을 한다던가 그런 경우가 있는데 사실 이 약은 꼭 필요할 때만 정확한 처방에 따라 복용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건 네가 어떠어떠한 증세를 나아지기 위해서 먹는 거다. 그리고 하루에 몇 번 먹어야 한다라는 것 정도를 알려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집에 있는 어른들이 보호자들이 약이나 영양제를 상시로 먹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별로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1: 아, 그렇군요.
0: 왜냐하면 왜 이걸 먹는다라고 좀 설명을 해주셔야 되는데 호기심이 많은 아이들은 이 어른의 행동을 쉽게 흉내를 냅니다. 심지어는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요. 엄마가 이제 화가 나거나 뭐 부부싸움을 하고 난 다음에는 꼭 약을 먹더라라는 걸 보고 중학생이 자기도 화가 난다고 엄마 약을 먹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사고가 나는. 이게 생각보다 유심히 보고 있다가 네. 어른 행동을 흉내내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따라하거나 또는 간식거리 좋은 거 또는 방금 전에 사례처럼 나쁠 때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도록

0: 때는 어린이의 손에 닿지 않는 곳에 잘 보관해야 된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네. 엄마가 먹는 약이 어린아기한테는 엄마 혼자 먹는 맛있는 캔디로 보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엄마가 쳐다보지 않을 때 네. 열고 입에 훅 가져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이제 어린이 안전포장인데 네. 모든 약이 안전포장이 적용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어린이집이 있는 집들은 약은 그냥 어린이 손에 닿지 않는 좀 높은 곳에 네. 또는 서랍 안에 보관해야 된다라고 기억하시고 오늘 한번 어디에 우리 집에 약이 있는지도 한번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1: 아이들에게 많이 사용되는 시럽제는 어떨까요? 사용 기한도 있죠.
0: 네, 시럽제는 일반적으로 실온 보관이고요. 차광 보관, 햇빛에 노출되지 않도록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그래서 시럽제는 그 시럽제가 담겨있는 외부의 박스 있죠. 그 네. 박스 안에 넣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갈색병에 들어가 있는 시럽병들은 네. 아, 이 약은 햇볕에 약하구나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네. 또 개봉한 이유가 문제죠. 이걸 열어서 먹고 난 다음에 또는 다른 용기에 나누어 옮겨 담은 경우에는 한 달 내 사용이 원칙입니다. 네. 집에 뭐 종합감기약, 콧물 시럽, 기침가래 시럽 같은 것들이 이제 100ml로 보통 나오는 것들이 있거든요. 네. 이걸 개봉해서 먹고 났는데 증상이 나아졌네? 그러면 두개 되잖아요. 근데 복용 후 남은 약이 아깝다고 오래 주면 안 되시고요. 네. 기준이 되는 기간이 한 달입니다. 한 달이 지나면 폐기를 하셔라 라고 알려드리고요. 그러다 보니까 한 달 안에 못 먹는 경우도 생기잖아요.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1회분씩 스틱 파우치 형태로 뭐 5ml, 10ml로 이렇게 나누어서 나온 제품도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뭐 옮겨 담은 것이 아니잖아요. 공기와 접촉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좀 사용기간이 더 길어집니다. 그거 말고도 약국에서 조제해서 받는 항생제 시럽, 이제 건조 시럽이라고 하는데요. 분말 형태로 있던 약을 이제 투약하기 직전에 녹여서 시럽을 만든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거는 냉장 보관이 많습니다. 냉장 보관임에도 불구하고 날짜가 7일에서 14일 이내, 약마다 약간씩 다른데 네. 보통은 7일에서 14일 이내에 먹어야 되고 그 기간이 지나면 폐기하라고 하는 거고요. 네. 그리고 요 모든 또 항생제를 또 다 냉장고에 넣는 분도 있으신데 애들 시럽 받아오면 그냥 네. 생각도 안 하시고 다 냉장고에 넣는 분도 있으신데 이제 일부 항생제는 실온 보관도 있기 때문에 네. 받은 시럽마다 좀 확인을 하시고 투약병에 보통 보관 방법을 다 써서 붙여드립니다. 실온, 냉장 이걸 확인하셔서 냉장고에 넣어야 되는 약만 냉장고에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1: 약도 올바른 보관법과 사용 기한이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영유아들은 사실 약 먹이는 일도 신경이 쓰입니다.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0: 네. 어린이들은 배고프면 먹고 배부르면 안 먹고 그러잖아요. 네. 그래서 식사와 관계없이 생활 리듬을 고려해서 일정한 간격으로 복용하면 됩니다. 그래서 영유아들은 보통 뭐 하루 4번 먹는 약은 딱 5에서 6, 5에서 6시간 간격 또는 3번 먹는 약은 6에서 7시간 간격으로 써드리는데요. 그렇게 이게 식사와 관계없이 시간 간격으로 하루 중 깨어있는 시간을 나눠서 먹인다라고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가루약 중에 좀 쓴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쓴약은 잘 안 먹으려고 그러고 잘 토해요. 토하면 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좀 너무 쓴약은 좀 달게 해서 먹으셔도 되는데 그때는 우유나 주스나 뭐 요거트 이런 거 말고요. 설탕을 소량 섞어서 달게 해서 맛만 쓴맛만 가려서 먹이시는 게 낫습니다. 만약에 음료 같은 데 약을 타서 먹이면 그 음료를 좀 평생 싫어하게 된대요. 그래서 그러지 않도록 트라우마가 생긴다라고 표현하더라고요. 그러지 않도록 설탕을 소량 섞으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가루약은 미리 섞어놓지 말고 먹기 전에 이제 흔들어서 먹기 전에 섞어서 충분히 흔들어서 먹이시면 되고 이제 1회분을 미리 섞어놓은 경우에는 전량 전체를 다 먹게 하고 옆에 가루약이 너무 밑에 많이 남았는데요. 그때는 이제 그 생수를 섞어서 다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헹궈서 먹여주시면 되겠고요. 시럽제 먹을 때 용량 정확하게 뭐 그 투약 그 용기를 요즘은 많이 주세요. 약국에서 12ml짜리 20ml짜리 작은 투약병을 많이 드리는데요. 그 용량을 가능하면 지켜서 먹도록 해야 되고요. 이게 약 먹고

0: 문제입니다. 애들이 토하면 사실 즉시 토해서 약이 다 나와버렸다. 그러면 다시 먹여야 되는데요. 이게 즉시 토한 게 아니라 시간이 좀 지나서 토할 수도 있거든요.
1: 그렇죠.
0: 네, 이러면 이제 약마다 이게 다릅니다. 약이 어떤 약이냐에 따라서 또 먹여야 되는지 안 먹이고 둬야 되는지 넘어가야 되는지 이게 좀 복잡해집니다. 그때는 네. 이제 그 처방받은 약을 복용 그 약을 투약받은 약국에다 좀 문의를 하시고요. 네. 가능하면 약을 토하지 않도록 아이가 편하게 아까 이제 쓴맛도 좀 가려주라고 했잖아요. 네. 아이가 먹을 수 있도록 좀 테크닉을 키우시는 게 필요하고요. 보육기간에 약을 보낼 때가 있습니다. 네. 보육기간 요즘 이제 아침에 보내서 오후에 또는 저녁에 찾게 되면 그 사이 약을 먹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선생님이 여러 아이들을 보기 때문에 네. 이제 한 해분을 섞어서 무슨 증상 때문에 먹고 보관은 어떻게 해야 되고 복용 시간은 언제 먹여야 된다라고 잘 표시해서 보내시도록 네. 하셔야지 약을 보육기관에서 챙겨주실 수가 있더라고요. 저도 네. 가보니까 네. 이렇게 다 담아놨더라고요.
1: 네. 그러시군요. 여러 가지 주의사항들을 말씀 주셨는데요. 잘 메모해 두었다가 좀 챙기시면 좋겠네요. 자, 오늘은 네. 어린이 복용약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약사이신 소비자 콘텐츠 연구소 이주영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0: 네, 고맙습니다.
1: 변진섭의 숙녀에게 보내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건강365 아나운서 추인경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우리말에서 소유를 나타낼 때 쓰는 표현에 나의 것 또는 너의 것과 같은 말이 있습니다. 이런 표현을 더 줄여서 쓸 때 나의 것을 내 것 또는 내 거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이 중에서 내 거를 글자로 표기할 때 뒤에 있는 거는 예사소리인 기역과 된소리인 쌍기역 중에 어느 것을 쓰는 것이 맞을까요? 이 부분을 써놓은 것을 보면 발음 나름대로 된소리인 쌍기역을 써서 꺼라고 한 것이 대부분인데요. 이 경우에는 예사소리인 기역을 쓰는 것이 맞습니다. 원래 내 거라는 말에서 거라는 표현은 것이 줄어든 말입니다. 아마도 발음의 영향 때문에 잘못 쓰게 되는 것 같은데요. 이때는 된소리로 나는 꺼가 아니라 예사소리인 거라고 쓰고 발음은 꺼라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것이라는 말은 혼자서는 쓰일 수 없고 다른 말 뒤에 꾸밈을 받아서만 쓰일 수 있는 의존명사이기 때문에 영이 꺼, 내 거라고 할 때 거 앞에서 꾸며주는 말인 영이나 내와 같은 말 뒤에 바로 붙여 쓰지 않고 띄어서 쓴다는 것도 참고로 함께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이와 비슷한 예로 반찬거리, 논문거리란 표현에서 뒤에 있는 거리란 말은 재료, 대상, 소재의 뜻을 나타내는 말로 거리로 발음하지만 예사소리인 거리로 씁니다. 지금까지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국혜정이었습니다.

0: KBS 장애인식 개선 캠페인
1: 우리들의 권리 이야기 발표에 참여한 지적장애인 전운유입니다. 저는 발표에서 저의 자립생활에 대해 이야기를 했습니다. 수동적인 생활에서 벗어나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응원도 받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장애인은 도움만 받는 사람이 아니라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장애인을 만났을 때 같은 구성원으로 존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0: 장애인식 개선 캠페인 KBS 라디오와 함께합니다.

0: 믿음과 신뢰, 웃음과 감동을 선사하는 국내 유일의 지상파 사회복지 채널
1: KBS 3라디오 프로그램을 소개합니다.
0: 매일 아침 장애계 이슈를 분석하는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
1: 건강한 삶의 지혜 건강 365
0: 국내 유일의 시각장애 전문 방송 우리는 한 가족
1: 한낮의 웃음 폭탄 강월래의 노래 선물
0: 장애에 대한 올바른 인식 개선 내일은 푸른 하늘
1: 노년의 삶을 응원하는 출발 멋진 인생 이지연입니다.
0: 시각장애인이 직접 진행하는 정보 프로그램 심준구의 세상 보기
1: 장애인과 노인, 소외계층을 응원하는 국내 유일의 지상파 사회복지 채널 KBS 3라디오
0: 든든한 목소리가 되어 여러분 곁에 언제나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 아나운서 김기만입니다. 서울시가 영유아와 임산부를 지원하는 모자보건 사업 지원을 확대했습니다. 미숙아의 병원비 지원은 기존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까지 지원을 하고요. 태어날 때부터 몸이 아픈 선천성 아이들의 치료비는 1인당 500만 원에서 70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또 선천성 대사 이상으로 영양분을 잘 소화하지 못하는 아이들에게는 특수한 분유와 밥을 지원하고요. 갑상선 질환이 있는 만 19세 미만 아이들도 연간 25만 원까지 지원을 받습니다. 그동안은 만 5세 미만의 난청 아이들만 보청기 지원금을 받았는데요. 이제는 만 12세까지 보청기 한 대당 최대 135만 원을 지원합니다. 기저귀는 한 달에 9만 원, 분유는 한 달에 11만 원씩 최대 2년 동안 지원을 합니다. 올해 7월부터는 장애인 다자녀 가구의 소득 기준을 중위소득 100% 이하로 완화해서 지원 대상을 넓혔습니다. 갑자기 몸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한 임산부는 소득에 상관없이 누구나 최대 300만 원까지 병원비를 지원받을 수 있고요. 만 19세 이하 청소년 산모에게는 120만 원까지 국민 행복카드 바우처도 제공이 됩니다. 신청은 가까운 보건소를 방문하거나 이보건소 공공보건포털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는데요. 이번 정책은 임신부터 출산 그리고 아이를 키우는 과정까지 꼭 필요한 도움을 이어가기 위한 겁니다. 출산과 양육에 부담을 덜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 장애 칼럼 소수자를 위한 법상식 정은우의 트렌드 톡톡 긍정의 힘을 기릅시다 시간으로 함께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미술영재 3인방이 제6회 부산국제어린이청소년아트페어에서 관람객들과 만납니다. 이번 아트페어는 5월 10일까지 이어지고요. 어린이와 청소년 작가들의 작품 500여 점을 만날 수 있습니다. 특히 전희수, 김하민, 정인준 작가가 차세대 미술인재로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전희수 작가는 글과 그림으로 따뜻한 시선을 전하고 김하민 작가는 감각의 경계를 넘나드는 작품 세계를 보여줍니다. 또 자폐성 장애인 정인중 작가는 유쾌한 상상력과 선명한 색감으로 관람객들의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강원도 원주시가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와 장애인을 대상으로 고유가 피해지원금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를 운영합니다. 이번 서비스는 신청 대상자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요청을 하면 담당 공무원이 방문해서 선불카드 신청과 지급까지 한 번에 처리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한국발달장애인문화예술협회 아트위켄이 운영하는 카페 I Got Everything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점에서 이번 달 5월부터 9월까지 발달장애 예술가들과 함께하는 정호의 음악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음악회는 총 4회로 진행이 되는데요. 내일 가정의 달 콘서트를 시작으로 6월 5일에는 국악콘서트, 8월 2일에는 광복절 기념콘서트, 그리고 9월 16일에는 가을콘서트까지 다양한 공연이 펼쳐지는데요. 발달장애 예술가와 비장애 음악가가 함께 무대에 올라서 관람객들에게 특별한 문화 경험을 선사할 예정입니다. 서울장애인근로자지원센터가 장애인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여가 프로그램과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근로자들의 정서 지원과 스트레스 완화를 돕고 현장의 고충을 직접 듣기 위해서 마련이 됐는데요. 서울센터는 이번 간담회에서 나온 의견을 바탕으로 근로환경 개선과 심리 노무상담 연계 등 필요한 후속 지원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뉴스 사랑의 소리였습니다.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 첫 곡입니다. 이용복의 아들.